0: 그렇다면 그 녀석밖에 없지.
1: 그 녀석?
2: 여기 최도 X! 전달받은 좌표로 긴급 이동 중! 위상! 타깃 발견! 유저 트럭을 공격하고 있다!
3: 으아, 뭐야 이것들아!
4: 즉, 녀석들은 당신 위치에서 그리 멀지 않으셔.
0: 알겠어.
4: 좋아, 꽉 잡아.
1: 우리도 서두르자, 펜타몬에.
5: 가자, 와일드 가기.
0: 합체하기 전에 붙잡긴 어렵겠지?
5: 쉽지 않을 거야. 각자 흩어져서 위치를 알아내는 게 최선이니까. 최대한 빨리 녀석의 에너지를 얻는 걸 막아야 해.
0: 트럭이 멈췄다!
3: 살아달려!
4: 얼마만의 식사인가?
0: 솔리돈이 합체해버렸어! 곧 기름을 노릴 거야! 빨랑빨랑!
1: 곧 도착해! 타이건 준비됐지?
4: 언제든지! 살아있길 잘했다!
6: 어? 저기 녀석이 뭐야?
0: 밥 먹는데 미안하지만 쏴버려 타이건!
7: 에너지 성취를 저지한다 해도 남은 힘을 다해 공격해올 녀석을 막는 게 말처럼 쉬운지.
4: 밥 먹을 땐 코뿔소가 안 건드린다고!
0: 타이건 세럼!
1: 솔리드온의 합체를 해제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0: 그런 게 있어?
8: 녀석이 결합할 때 강력한 자기력이 발생하는 걸 감지했어.
0: 자기력?
9: 자성 말이야.
10: 과학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 자기력은 열을 가하면 약해져.
0: 어? 그렇다는 건?
1: 레이온, 네가 나설 차례야. 부탁할게.
8: 부탁은 무슨?
4: 무식하게 돌진하는 것도 여기까지다! 기껏해 돌아와서 남의 식사를 방해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
1: 하지만 저번처럼 똑같이 막히면 소용이 없어.
0: 확실하게 녀석을 붙잡아둘 필요가 있겠네. 힘으로 말이야.
4: 언젠가 한번 만나고 싶었다, 솔리돈.
0: 오, 최악의 아저씨 없다! 헤비 아이언, 세럼!
4: 메탈 카르봇의 무법자, 헤비 아이언이다! 널 알아봐주다니 영광이군. 우리를 벗어나 떠돌면 마음에 안 들면 다 날려버린다고 들었다. 우리보다 더 짐승 같은 녀석이 어째서 이러고 있지?
0: 조심해, 헤비 아이언!
4: 아이, 깜짝! 세상이 바뀐 것뿐! 애송이!
0: 응? 아이언 캐논! 나이스 목적지! 솔레이온! 지금이야!
1: 응, 플레이온!
4: 오메가 히트! 플레이온! 넌 나랑 비슷한 냄새가 나, 헤비 아이언! 싱겁다는 듯한 그 얼굴을 보니 너도 이러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보지! 내가 맞췄나?
0: 헤비 아이언! 조금만 더 버텨줘!
4: 버틸 것도 없다.
7: 주는 와일드 카드봇을 믿는다고 했어. 그 믿음에 우리가 공을 친다!
4: 지휘다, 애송이다!
1: 파이어로 블레이즈!
4: 파이어로!

0: 수술을 시켜서 미안.
1: 난 괜찮으니까 그보다 빨리 녀석을 봉인해.
2: 수고했어, 블레이어.
3: 솔레이유, 이번엔 네 차례 같은데.
0: 어, 알겠어. 어?
4: 어? 헤비 아이온,
5: 너 뭘 하려는 거야?
6: 새로운 힘이라.
4: 안 돼, 헤비 아이온!
3: 아저씨! 좋아, 완벽한 작전 같아.
7: 물론 변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선 이게 최선인 것 같아.
3: 자, 하기로 정했으니까 출발!
8: 준, 우리도 가고 싶지만 짐밖에 안 될 거야.
0: 무사히 돌아와야 해.
3: 어, 맡겨둬. 가자.
4: 어, 뭐해 헤비 아이언? 안 나가고. 뭐 고민거리라도 있어?
6: 오랜만에 전투라 기대되는 것뿐이야.
3: 이번엔 녀석의 폭주를 저지하자는 거니까 오버하지 마.
6: 노력해보지.
4: 헤비 아이언!
5: 저 녀석, 무슨 짓을!
9: 스스로 비스트 바이러스를 주입하시다니. 제정신이 아니야.
6: 이게 짐승의 힘!
3: 복지가 좋지! 너 백신은!
6: 너에게 그런 건 필요 없다.
2: 준! 당장 날 내버려줘!
3: 하지만 넌 아직...
2: 부탁이야! 이 몸은 위험한 상태의 헤비 아이언! 지금 곧바로 치료를 받아야 돼!
6: 난 더 이상 그 나약한 헤비 아이언이 아니다!
3: 큰일 났다! 저 아저씨가 그렇게 미쳐버렸어! 어떡하지, 준! 돌아와, 헤비 아이언! 너...
2: 너?
3: 유카, 그만 들어!
2: 준!
3: 타이건 대박! 타이거 캐논에이드!
6: 나도 가겠어!
0: 넌 힘을 다 썼잖아. 제대로 일어나기도 힘들면서.
6: 그렇다고 저 녀석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는.
10: 이걸 쓰면 돼!
0: 그건...
10: 긴급 회복제야. 메가인블러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라고 줬어.
4: 그 짠돌이가 그냥 줬다고요?
10: 아니, 중고차 변압기 10개랑 바꿨어.
1: 고맙다, 솔레이유. 나 끝까지 싸울게.
0: 알았어. 에드씨, 부탁드릴게요.
10: 나한테 맡겨.
11: 우리가 시간 좀 벌어져볼까? 아저씨 귀찮게 하는 건 자신 있거든.
12: 그런 거라면 맡겨만 둬.
3: 부탁해, 얘들아. 타이건, 선수 교체야.
0: 빈터모넨, 세더.
3: 제도우의 짱, 세더.
11: 호랑이, 빈터터체.
12: 고생했어.
6: 잘 들어봐.
11: 정신 차리, 아저씨야.
12: 거기서 더 강해지겠다니 욕심도 많아.
11: 국구 선장님도 반칙이라고 욕할걸.
6: 저희로 이겨낸.
4: 뭐야, 날 수도 있어? 좀 사귀인걸.
12: 그래봤자 저 덩치는 기어다닐걸.
1: 저건 헤비 아이언?
7: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어서 가자.
10: 조금만 더.
12: 뭐야. 으야.
10: 조금만 더! 됐다!
0: 핀터모넨, 거기서 벗어나!
6: 어딜 가라?
0: 파이어로!
6: 브레이드!
1: 야생의 힘은 태어날 때부터 지니 피와 같다! 그걸 악용하는 녀석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6: 너한테 설교를. 건방진 승기 사자가 되니!
0: 지금이야, 플레이어!
3: 제도우의 스탠!
11: 에릭 오메이거!
6: 이게 너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건 네가 더 잘 알 텐데!
11: 잘 알지! 하지만 이건 어떨까?
0: 오메가 히트 플레이!
3: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헤비 아이언? 우리 잘 지냈잖아!
6: 글쎄, 왜 그랬을까?
3: 너?
6: 새로운 힘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지.
7: 일단 펴자! 에너지가 심상찮아!
0: 지훈,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번에도 블록각처럼 이 친구를 도울 수 없었어. 미안해.
3: 네가 왜 사과를 해, 섀도우 엑스?
12: 아저씨!
0: 플레이어, 너도.
5: 누나가

0: 이대로 모두가 위험해.
1: 소넬리오!
2: 뭐 하는 거야?
3: 헤비 레건.
4: 리미터 해제. 리펄서 리프트 전개.
2: 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0: 어? 솔레이야!
2: 안 돼! 꼼짝도 안 해! 어서 가자, 준!
5: 어리석게. 갑자기 온 힘으로 쏴대면 그렇게 되지.
6: 뭐라고?
5: 하지만 짐승의 힘을 스스로 손에 넣으려고 한 그 깡은 마음에 들었어. 어때? 나와 손잡지 않겠나?
6: 난 혼자가 좋다. 하지만 이 녀석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다. 잠시 함께해도 나쁘진 않겠지.
5: 뭐든 다 물어봐. 그 전에 밥부터 먹자고.
7: 솔레이오는 반중력 시스템으로 너희 또래 평균 무게인 38.5kg으로 맞추고 있어.
0: 반중력?

0: 입력 시스템?
1: 사실은 수용체보다 무거운데 그래야 평범한 아이로 보일 테니까. 이 아이는 그걸 사용해서 널 지킨 거야. 그 후 몸이 정지한 건 전자두뇌를 보호하기 위해 서지 회로가 작동한 게 아닐까 싶어.
0: 인간이 아니었구나.
1: 그래, 내가 만든 안드로이드란다.
0: 그럼 그건요? 솔레이유가 크레스트의 쌍둥이 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1: 그랬지.
2: 모두 어머니가 지어낸 거짓말이야.
0: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1: 속상하니까 아들이 나 몰래 다른 행성에서 온 로봇과 친구나 되고 말이야.
2: 와일드가디 말씀이시라면 모두에게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는걸요.
1: 그래도 엄마랑 상담을 하면 좋지 않니?
2: 아무리 어머니라 해도 얘기하면 약속을 어기는 일이 되잖아요.
1: 어쨌든 그게 보내서 다른 메탈 카드봇을 찾기로 했지.
0: 네?
1: 운석이 떨어졌다고 알려진 장소는 이적듯이 뒤졌어. 그리고 가까스로 발견한 거야. 남극의 빙하 속에 떨어진 플레이온을. 우리 아들이 먼저 연구한 데이터 덕분에 블레이온을 깨우는 건 쉬운 일이었지.
3: 넌 고맙다. 덕분에 살았다.
1: 말했다, 말했어. 이게 아니라 고마운 건 나야. 드디어 나도 새로운 메탈 카드봇을 만나게 돼서 기뻐.
3: 난 와일드 카드봇이다. 녀석들과는 달라.
1: 와일드 카드봇? 그게 또 달라? 이제 보니 눈이 좀 다른 것 같기도. 손톱도 엄청 날카롭고. 그리고 이 등에 달린 건 뭐야? 의미가 있는 거니?
3: 이건 내 부족의 고대로부터 이어받아온 물건이다. 내가 최후의 계승자가 될지도 모르겠고.
1: 어? 뭐가 떨어졌는데? 어머, 신기해라.
3: 그건 메탈 브레스다. 선택받은 자만 들 수 있어.
1: 선택받은 자?
3: 머나먼 별에서 온 우리를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 순수함을 지닌 자를 말하지.
4: 대표님, 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1: 고마워, 솔레이유. 네, 접니다. 무슨 일이시죠?
4: 대표님, 여기 떨어뜨리신 게.
1: 너!
4: 왜 그러시죠?
1: 원래 솔레이유는 내가 만든 집사 로봇이었지만 메탈 브레스와의 조합을 연구해 뭔가 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솔레이유는 나의 딸로서 재탄생한 거야. 거기에 살짝 나랑 크레스트의 DNA 정보를... 더 이상은 비밀.
0: 저 머리가 못 따라가겠어요.
2: 가짜 기억을 주입시켜서 내 여동생으로 날조했다는 뜻이야.
1: 날조라니. 얘도 참.
0: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1: 난 늘 딸이 있었으면 했거든. 크레스트는 벌써 홀로 소개를 해버렸고, 귀여운 딸과 함께 쇼핑을 한다든지 여행을 다니는 게 내 꿈이었지.
0: 왠지 남일 같지가 않은데.
5: 블레이어, 넌 솔레이유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지?
3: 그래, 이곳에서 기계 생명체라 불리는 우리에겐 어느 쪽이든 상관없잖아.
2: 어머닌 예전부터 저러셨어. 주장도 강하시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으시지.
0: 너도 고생이 많네. 솔레이유는 널 진짜 오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2: 지금까지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됐으니 좀 걱정되네.
0: 뭐야, 걱정도 해주고 좋은 오빠네.
2: 자, 너도 이제 쉬어야지. 내일 다시 대책을 세워보자.
6: 역시 와일드 카드봇은 밥심이지. 그래, 상황은 대충 알겠다. 메탈 카드봇과 속인들의 공존이야. 무법자라 불리던 녀석이 그런 한심한 평화 논리에 만족할 리 없지.
7: 난 그저 내 힘의 한계를 알고 싶었을 뿐이다.
6: 소인 꼬마를 따르는 와일드 카드봇보다 더 와일드 카드봇답군. 고향과 동료들이 사라졌는데 평화는 무슨 평화. 그저 본능대로 움직이면 될 뿐. 그렇지, 형제야?
7: 본능이라, 그래.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운 기분이었다.
6: 그렇지. 자, 이제 배도 채웠고 이곳 녀석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알려줘야겠지. 그러기 위해선 먼저 머리부터 노린다.
0: 안나랑 태우한테 뭐라고 설명하지?
8: 상황이 정리되면 말해주자, 준. 너도 생각 정리가 필요해 보여.
0: 아니! 정리할 것도 없어. 내 생각은 하나야. 블루캅, 솔레이오를 만나러 가자.
2: 어머니, 이거나.
1: 블루캅의 생체 정보야. 전에 솔레이유가 봉인해준 덕분에 정밀한 데이터를 채취할 수 있었지.
2: 어머니는 대체 무슨 생각을...
1: 여기 봐. 변신 전이나 변신 후나 이 부분은 전혀 쓰이질 않아. 블레이온을 처음 발견했을 때 본 거랑도 비슷해. 대체 뭘까?
9: 당신들 뭐 하는 짓입니까?
6: 네가 모타운의 족장이군. 너희의 궁전은 내가 갖겠다.
9: 뭐라고?

0: 이 부분을 요렇게, 아니 이렇게. 재밌다.
1: 오타운 시청 건물이
2: 어머니
3: 오늘은 준이랑 솔레이유가 안 나왔네? 무슨 일이지?
4: 안나, 준한테 뭐 연락 온 거 없어?
5: 아니, 에드 아저씨한테 작전이 실패했다는 얘기 말고는.
4: 뭐?
6: 선생님, 힐링 켜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3: 무슨 일이지?
7: 모타운 경찰 전역이 알린다! 시청이 점령되었다! 반복한다! 시청이 점령되었다!
8: 모타운 시청이
3: 점령당했다고?
7: 보이십니까? 두 메탈 카드봇이 시청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 솔리도운이랑
6: 헤비아이요?
7: 저기 사람이 보입니다! 빨리! 자, 그 시장이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6: 아빠!
10: 우리는 와일드 카드봇이다! 너희의 족장은 이제 우리 손 안에 있다! 얌전히 모타를 우리에게 넘겨! 저항한다면 기꺼이 응해주지!
5: 어머머, 큰일이네!
8: 솔리도운... 솔레이유?
5: 우리 딸, 기분은 어떠니?

0: 이어서 자이언트 팽TV가 방송됩니다.
1: 직업이 여기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2: 1초에 299,792.458km를 가니까
1: 왜요? 그걸 어떻게 알아?
2: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3: 영혼 좀 담아줄래? 와하하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4: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5: 아닐 수도 있어.
6: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7: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8: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9: 의자가 동글동글해.
10: 신기한데?
11: 뭐지? 여기 앉으면
12: 신기하다.
13: 여기 앉은 것 같은데?
14: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제트, 많이 기대해 주세요.
15: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하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1: 아, 뭐 지난번처럼 뭐 찜질 이런 건가?
0: 아,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달려. 아,
1: 마사지?
0: 아니야! 그걸 하면은 네. 바로 치유하게 돼, 치유. 뭐
1: 건강 관련된 거구나.
0: 자, 들어가자. 자, 바로 여기입니다. 예사롭지 않죠?
2: 여기는 진짜 너무 홍콩 그건데?
0: 자.
2: 진짜 홍콩에 있는 빈관 같은 느낌인데?
0: 따라따따
2: 뭐야 이게?
3: 하이, 웰컴.
2: 이게 뭐야 이게?
0: 들어가봐 일단. 자, 겁먹지 말고.
2: 아, 좀 무서운데 잠깐만. 저도 고아이드 쓰네.
3: 저도 고아이.
2: 저도 답게. 여기 우리가 올 곳은 아닌 것 같지 않아? 뭐 하는 곳인데 이게? 고고와 난데스까?
3: 고고와 빅갸르 클럽 데스.
2: 히피 클럽?
3: 갸르.
2: 갸루?
3: 갸루 아,
0: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했잖아.
2: 이런 데가 있었어? 아, 내 유튜브로 올걸. 사다와시아 오토코 데스케도.
3: 오토코노
0: 갸루.
2: 땡수모 데키마스까?
3: 데키마스.
2: 너도 돼?
0: 나는 여자 갸루 할 거야. 그러니까 중빈이 남자 갸루 해야지.
2: 아.
0: 데키마스?
2: 아. 와.
0: 아, 근데 생각보다 중빈이 그 얼굴이 약간 수채화 같아서.
2: 수채화 같다는 칭찬인가?
0: 어, 그럼!
2: 너무 좋다. 말해. 너무 좋다. 근데 아들은 안 봤으면 좋겠다.
0: 자. 아, 고르는 거다!
3: 민즈노. 오요스쿠.
0: 스보이!
2: 아, 이거, 나나카상? 아, 이거 고를 수 있는 거지?
0: 어, 그럼.
2: 너, 여기 와본 것처럼 얘기한다?
0: 그래.
2: 이런 느낌? 고레노 칸지.
3: 야리타이.
2: 데키마센.
3: 아, 데키마센.
2: 와타시와, 나카, 다그노스 안 된다가 뭐지?
0: 아, 치사이 후쿠와 무리.
3: 오케이.
2: 그러니까 오나카가 이빠이.
3: 아,
2: 맞았어. 아, 하이, 그래. 호피. 그래. 생수는 뭐 하고 싶어?
0: 어, 나는 일단은
3: 아, 카와이. 카와이.
2: 오후. 이마 펭수와 고도모 데스.
0: 수사이 데스.
2: 각세간지.
3: 하이. 오케이 데스.
0: 하이,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또.

0: 어?
1: 와.
2: 아, 잠깐만, 멋있는데?
3: 핏이 괜찮네, 이게.
2: 아니, 잘 어울리는데?
3: 어우, 제가 봐. 옷 변했네.
2: 자, 일단은 옷을 입었으니까 본격적으로 갸루가 되기 위해서는 가오가 중요합니다, 가오가.
3: 아, 가오.
2: 와, 이게 다 내덕아니야. 내덕이 가루도 되고.
3: 어, 고맙다.
2: 그치.
4: Where are you from?
5: 필리핀.
4: 아, 필리핀. Why you fall in love 가루?
5: 아, because it's freedom.
4: 아, 필리핀. 아,
3: 어떻게? How?
5: So, down?
3: Look, okay. Look.
5: It's your first time?
3: Yeah, 혼돈이 first time. Small eye?
5: I think it's too big for you. Okay.
1: 아, 맥메이저 스키.
3: One eye is okay? 블라킹이 없네?
2: 오오오오나 막 가루 되는 것 같아. もっともっと前ください. 아, 이네 아,
3: 가발을 좀 벗어나면 껴야 될 것 같아요. 약해요. 그러니까 예쁜 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2: 진짜 분팡이 좋네. 아니, 그리는 대로 바뀌잖아.
6: 일단 음악 듣게 듣게 되면서.
2: 아, 하이.
6: 내가 뭐 또 기다리는 거야.
2: 아, 하이.
3: 우와. 왜, 제대로 안 했어.
2: 우와.

0: 와, 풍재가 잘 됐네, 지금 준빈이가.
1: 이거 하고 싶은 거 맞아, 펭귄아?
0: 난 이게 좋은데, 아니, 지금이.
1: 아니야, 펭귄아, 이 정도로 프로페셔널하다고?
0: 난 이게 좋은데.
1: 아, 이 정도까지 한다고? 어. 되게 좋은 샷 받는다.
0: 아우. 오, 좋은데? 아니, 멋있어, 이거, 지금. 준빈 살 진짜 많이 뺐구나.
1: 왜?
0: 아니, 아, 뒤에서 보면 아이돌이야.
1: 앞에서 보면?
0: 돌이야.
2: 그치, 이거 스킬이
0: 아, 그래.
2: 그래? 응. 오케이. 고래가 오케이.
0: 아, 고래가 스키.
2: 오케이.
0: 맥자 스키.

0: 아, 나 잠깐만. 너무 펭수야, 너무 번화가다.
1: 나도 보고
0: 왜 하필 시부야야.
1: 나도 조금 부끄럽네, 준빈 때문에.
0: 기분이 좀 시부야. 주변에서 웃는 게 비웃는 느낌인데 기분 탓이겠지?
1: 아니 아니, 절대 기분 탓이야.
0: 혹시 저 한국 분들한테 나 알아보시는지 혹시 물어볼까?
1: 어딨어 어딨어?
0: 여기 뒤에.
1: 잠깐만 내가 물어볼게. 반가워. 나 이쁘지?
2: 너무 예뻐.
1: 근데 아니 아니 근데 있잖아, 내 옆에 같이 한 바로 누군지 알겠어?
2: 어? 박하도?
0: 아닙니다. 아니에요. 깍튜브 아니에요. 아니에요. 리원진, 리원진 데스. 깍튜브 아니에요. 깍튜브 아니에요. 아, 제가 죄송합니다. 고멘나사이. 한국어 몰라요. 리원진
3: 데스. 자신 撮으면 이해되죠?
0: 아, 자신?
1: 응, 이거 찍자.
3: 화이트, 아카루이. 그래서 사퇴시마쇼.
0: 아, 오케이. 아까 가루 선배가 그러더라고. 가루 왜 했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자유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더라고.
1: 지금 어때? 자유를 얻은 것 같아?
0: 자유를 통제당하는 느낌인데?
3: 가루와 조금 섹시 노 포스. 오케이.
1: 하이.
3: 한 번 더. 귀여 귀여 한 번 더.
1: 오케이.
3: 어때요?
1: 어, 이네.
0: 와, 혼돈이 가루 같네. 야르.
3: 야르.
1: 야르. 야르. 아, こんにちは.
0: 일본인 ですか?
4: 일본이에요.
0: 아, 한국어 できますか? 私たちの ギャル.
1: そうです. 예.
0: 私の ギャル. どうですか?
4: 超 ギャル, 超 ギャル.
0: 超 ギャル, 超 ギャル.
5: 今はどこ?
0: 아?
5: 今ない。
0: 아, 私は男です, 男.
5: でも、つけも大事.
0: ごめんなさい, ごめんなさい. 미안합니다. 誰が いいですか? ギャル. つけも、オッケー、オッケー。先輩ギャル。で、あ、調整で못한다는 얘기야.
1: 지금 너가 변해가는 과정이야. 그걸 즐겨야 돼.
0: 나루로 바뀌어가는 과정이구나. 나 사실 외국인한테는 안 부끄러운데 한국분이 계속 박치부 다릴 때마다 미칠 것 같거든.
1: 어, 알아봐?
0: 어, 몇 번 알아보시더라고.
1: 어...
0: 나 진짜 죽을 것 같거든.
1: 야, 갸르. 자, 일단 가자.
0: 야, 여기 오랜만이다.
1: 아, 여기 분위기 좋네, 이거.
0: 여기가 EBS 곽준비 기자식당에서 갔던 식당인데.
1: 아, 진짜로 갔었어?
0: 그때 카더 가든 형이랑 갔었는데 또 이제 소중한 사람이랑만 가는 곳.
6: 저 세 번째 서브컬처가 있는 줄 알고.
7: 노포라는 말이 오래된.
1: 근데 여기 가게가 들어올 때 보니까 클래식하다고 해야 되나?
0: 여기가 100년이 넘었으니까. 진짜 오래된 곳이야. 이런 데가 찾기 힘들다고.
1: 그러니까 아니 오래됐는데도 아직 남아있는 거면 진짜 맛있는 거네.
0: 이자카야인데 괜찮은 안주들이 많아.
1: 오.
0: 말 사심이 있고.
1: 말 사심이?
0: 저런 것도 있어. 미꾸라지.
1: 미꾸라지? 미꾸라지 먹어봤어?

0: 루꼬라 추어탕.
1: 아, 그러네.
0: 스미마셍. 아, 어떠세요? 오보에테마스카?
2: 이츠카 키마시타카.
3: 국민 가오가 그때 그 가오가 아니잖아, 지금. 다루잖아.
2: 아, 아침 해야 돼.
4: 오, 뭐야.
0: 이마 가오가 시가오 데스케도. 가사시 또 모리아와세 사시미 메메.
3: 그게 뭔데?
0: 메.
3: 그게 뭐야?
0: 소.
3: 아!
0: 혹시 미꾸라지도 먹을까?
3: 아, 궁금하긴 했는데.
0: 노조, 노조.
3: 뭐야?
0: 노조가 미꾸라지야.
3: 아, 그럼 노조, 노조, 더조. 노조, 노조, 더조. 아, 그래서 준비는 요즘에 또 어떻게 지내고 있어?
0: 육아를 일단 1순위를 하면서.
3: 아.
0: 여행을 너무 못 가다 보니까 내가 또 각튜브에 또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3: 어떤 거 만들었어?
0: 첫사랑을 못 이룬 사람들의 첫사랑을 찾아서 이렇게 다시 사랑할 수 있게끔 찾아주는 여행과 접목시켜서 지금 올리고 있지.
3: 야, 너무 좋다.
0: 지금 내 채널에 올리고 있어.
3: 좋네, 좋네. 또 새로운 시도. 너무 좋다.
0: 그치, 그치. 아니, 펭수는 저기 노래도 했었잖아. 콩국수.
3: 맞아, 맞아, 맞아.
0: 뭐, 이번에도 혹시.
3: 사실 이번에 신곡을 또 내게 된 중이야.
0: 그럼 벌써 이집 가수네?
3: 아, 나 지금 몇 개를 냈는데.
0: 다 미니니까.
3: 나 미니.
0: 그러니까. 정규 앨범 한번 하자.
3: 아, 제대로 한번 해볼까?
0: 정규로 하자.
3: 피처링 할 의향 있어?
0: 아니, JK 형이 피처링 했었던데.
3: 맞아, 맞아, 맞아.
0: JB 형은 좀 아니잖아.
3: 아니, JK 나왔으니까 이번엔 JB가 나올 때가 된 거지.
4: 댄스도 잘해.
0: 춤은, 그치. 시켜주면 할게.
3: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0: 내가 화려한 피처링 문단 또 만들었어.
3: 좋아, 좋아, 좋아. 아니, 내가 여기 근데 사실 왜 오게 됐냐면, 내가 팬사인회로 왔어, 여기.
0: 도쿄에? 팬사인회를 했어.
3: 그래서 신주쿠 마루야라는 곳에서 나 지금 엄청 많이 했어.
0: 그러면 거의 트와이스.
3: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고.
0: 일본에 뭐, 트와이스, 아이브, 르세라핌, 펭수?
3: 아우,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고. 하지만 뭐 나도 큰 꿈을 한번 품어볼 수 있지 않을까.
0: 팬미팅을?
3: 와, 뭐야. 이야, 맛있겠다. 아니 근데 이건 진짜 그냥 미꾸라지가 들어있어. 이거 봐. 미꾸라지. 홍시통도림이랑 비슷한데 비린 맛이 없어.
0: 되게 고소한 맛.
3: 생각한 것보다 맛있네요.
0: 비린 향도 없고, 그리고 중간에 뼈가 좀 씹히는데, 그게 되게 기분 좋게 씹히는 맛이야.
3: 그렇고, 정확하다.
0: 한국인들이 되게 좋아할 맛이야, 이게. 의외로. 비주얼이 좀 그래서 그렇지.
3: 이건 뭐야?
0: 이거는 말사시미.
3: 말사시미. 근데 그, 뭔가 육회랑 좀 다르게 생기긴 했다.
0: 향도 살짝, 생강향 살짝 올라오고.
3: 야, 이거 말이 안 나오네.
0: 말이 나왔어.
3: 말이 나왔네. 이거 근데 확실히 좀 차이가 있네, 육회랑. 식감도 그렇고, 이거 생기는 게 꼭 소강 같아.
0: 소간에 비린 맛은 없고, 그래서. 조금 이거는 호불호가 갈 수 있긴 해.
3: 그런 것 같아요.
0: 우리 펭수 도쿄가 처음이잖아.
3: 맞아. 일본 자체가 처음이지.
0: 이번에 어땠어?
3: 뭔가, 알 것 같은 곳인데도 다르고. 먹어본 것 같은데도 뭔가 다르고. 이렇게 가깝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서 너무 재밌었다.
0: 나 또 펭수 덕분에 또 안 해본.
3: 그래요. 너무 좋아.
0: 그러니까 서브컬처 체험 같은 걸 하러 왔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서브컬처에 그것도 아니었어. 그냥 갸루 분장하고 시부야 걷기? 이거를 맨정신에 했다? 와, 나 오늘 진짜 일본 여행 정말 많이 왔지만 정말 최대치를 찍었어. 그 내가 보니까 펭수에 유독 그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잤더라, 출연이. 좀 불편하더라. 원조는 나 아니야?
3: 질투하는 거야?
0: 내가 최초 아니야?
3: 너가 최초지.
0: 여행 크리에이터에서 자이언트 팽팀인 나 아니야?
3: 너지.
0: 근데 본 놈의 무슨 그 안경 낀 뭐 중국 여행 전문가라든지 그 혀 짧은 누나라든지 심지어 한 명은 여행 크리에이터인데 와서 두뇌 게임을 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가이드 이렇게 잘하는데 팽TV에서 독점으로 가자 이거야.
3: 근데 혹시 그럼 내일은 뭐해?
0: 오늘 1일 가이드여가지고.
3: 진짜?
0: 나 시간만 됐으면 하나 더 있거든, 좋은 데가.
3: 어딘데?
0: 오다이버가 야경이 진짜 예쁘고 가서 딱 마지막을 즐기면 같이 가면 좋은데 내가 딱 1일 가이드가 오늘 딱 여기까지라서.
3: 진짜 거기까지 가야 되구나. 마지막까지 추천해 주다니 고마워, 준빈.
0: 아니야. 또 불러줘. 가이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3: 알겠어.
0: 원지 누나 말고, 따거 형 말고.
3: 자기는 내 전문 가이드야. 갸르.
0: 갸르. 거기 가면 또

0: 불꽃놀이도 있고.
1: 나 일본에서 불꽃놀이 보고 싶었어. 하나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곳은 홍콩인가 일본인가? 처음 또 이렇게 일본에 왔는데요. 또 우리 그 일본 팬분들도 만나고. 고니차! 일본 시민분들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와타시노 나마에와
2: 베이스
1: 뽀이카이.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김빈이랑 같이 재밌게 놀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니온니 팬 여러분, 저 열심히 해서 또 돌아올 테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맥자 시아와세 였어요. 가나라스 카에테키마스.

0: 49편.
1: 진짜란 무엇인가?
0: 당이 나를 보는 것 같아. 이거 어디야?
2: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0: 바다의 향이 느껴지고 이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1: 참가! 참가! 정말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데.
2: 지리산을 담은 맛이에요. 여름에 이 맛이면 최고지 뭐.
3: 꼬문 거 처음이네. 죽이네 이거.
1: 여름의 맛 혁특 박항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0: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거리온 단 관절 올 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2: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Hear me, make me strong.
4: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성공했냐고 묻는다. 인생 수업료. 뭐 한두 개여야 말이지.

0: 오늘은 평창동에 왔습니다. 평창동.
1: 멋지고 좋은 집이 네. 많기로 또 유명한 동네잖아요.
0: 맞습니다. 여기 뭐 스타들도 많이 살고 최근에 같이 네. 또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된 우리 이효리 씨도 여기 어디
1: 어딘가에 사시잖아요.
0: 산다고 하던데.
1: 네. 네. 검은색 담장 있는 집을 찾으라 그랬거든요.
0: 여기 아니에요?
1: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가 제일 크거든요. 이 동네 부근에서
0: 여기인 것 같은데요?
1: 눌러볼까요?
0: 눌러보세요.
1: 이건가?
0: 나 이런 집에 아니 와본 적이 있나 내가?
1: 여기 와오신 거 아니에요?
0: 글쎄요. 예전에 뭐 한 번 오는가?
1: 근데 여기 되게 갤러리 입구처럼 네.
2: 잠시만요. 금방 내려오겠습니다.
0: 여기 맞나 보다. 누구세요? 라고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1: 집이 넓어서 오시는데 좀 걸리나 보다.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아,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예, 아이, 노추한국까지.
2: 오늘의 백만장자. 님.
0: 아, 많이 부족합니다.
1: 아니던데.
2: 전혀 안 부족한데. 네. 집이
1: 대부분
2: 이런 집에
1: 다른데?
2: 이런 집에 뭐 아무나 사는 게 아니고.
0: 아니, 아닙니다.
2: 오늘의 백만장자 어떤 분이신지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나쁜 일 빼고는 돈 되는 일이라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연쇄 창업가 조준규입니다. 오케이.

0: 현장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행사를 되게 잘하는 회사로 인지가 됐었고
1: 재밌지 않습니까? 행복하잖아요.
2: 아, 반갑습니다.
3: 예. 반갑습니다. 네네.
4: 반갑습니다.
5: 아, 나쁜 거 빼고 돈 되는 일은 전부 다 한다.

0: 창업가라고 연쇄 창업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까지 창업을 몇 개나 하셨나요?
1: 한 열몇 개 정도 되는데 작게는 식당에서부터 네. 그다음에 이벤트 회사, 마케팅 회사, 디자인 회사, 멘탈 쪽 관련된 비즈니스나 곤약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 하여튼 뭐 좀 다양하게 해본 것 같습니다.
0: 아니 뭐 다른 건 이해하는데 마케팅 회사 곤약 공장이 조금 그 정말 돈을 얼마나 버셨길래 이렇게 좋은 집에
1: 뭐 한참 잘 됐을 때 제가 네. 생각대로 잘 됐을 때는 매출 한 천억 이상씩은 항상 했었고요.
0: 연매출?
1: 네네네. 야. 그래서 아. 뭐 곧 그런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0: 담장이 너무 높아가지고 집 안에 좀 구경도
1: 아, 네네네.
0: 해봐도 될까요?
1: 조금 그렇지만 예, 예. 하여튼 들어가서 하도록 한번 보시죠. 네네.
0: 설렙니다.
1: 아유, 별 말씀을.
2: 와.
1: 와.
2: 이미. 이야. 와.
1: 테라스 먼저.
0: 테라스.
1: 네네, 이렇게 보여드리고.
2: 아, 간다고 고기 해주시면. 구워 먹고 차 드시고 네. 하시는 공간이구나. 운동장 아니에요? 어린이 네. 운동장 같은데?
0: 야, 근데 뷰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평창동이 자연이 또 네.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2: 아니, 근데 그 사업을 한 10개 넘게 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네. 그 초인종 눌렀을 때 목소리도 그렇고, 네. 좀 젊어 보이셔서.
0: 맞아요.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2: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1: 제가 지금 장훈 씨보다 한 살 많습니다.
0: 아, 그러세요?
1: 네, 네. 저... 본 적 있으실 것 같긴 한데 한 2년은 저를 보셨을 텐데
0: 제가요?
2: 네. 어디서요?
1: 저 중학교 때 장훈 씨가 1년 후배입니다.
0: 아 휘문중학교 나오셨어요?
1: 아니요 저 설린중학교 나왔어요.
0: 아 선배님 맞습니다. 선배님 맞는데 네. 제가 저랑 아마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오, 네. 저랑 같이 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네.
1: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선도부였다 보니까.
0: 아, 아 예, 예.
2: 그러니까 보셨나요?
1: 분명히 봤죠. 키 엄청 크다.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봤고. 저희 선도부가 입구에서 이렇게 딱 배지하고 이름표를 잡거든요.
0: 예, 예, 예.
1: 근데 야구부여서 등치도 크고 그래서 건드리진 않았다고.
2: 그럼 또 우리가 백만장자 선후배를 네, 만났으니까 네. 내부도 한번.
0: 진짜.
1: 이쪽으로
2: 아니, 여기 아니야.
0: 아, 나 이리 들어가는 줄 알았어.
2: 알아보니까 이런 데를 입구를 못 쳤네요.
0: 이야.
2: 우와. 우와. 너무 예쁘다. 아니, 모델하우스 같아요.
0: 오늘 대표님은 계속 겸손하게 좀 말씀하시는데 약간 느낌이 진짜 그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찐 부자의 집.
1: 아유.
0: 어? 아 정말 야 이거는 TV 아니죠?
1: TV입니다.
2: TV죠 어? TV. 우리 그때 그거
0: 이거 나무
2: 작품인 것처럼 봤잖아요.
0: 아 아니 프레임이 나무로 돼 있어서 나는 이게 저건 줄 알았어요. 야,
2: 근데 언제 깔끔하신 성격이신가 봐요. 그쵸?
1: 저도 아주 더럽지는 않은데요. 예, 집사람이 와이프가 아, 생각보다 많이 깔끔한 아, 편입니다. 예.
0: 너무 훌륭하신 분을 만나줬네.
1: 아니 원래 집사람이 집 촬영하는 건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네. 오늘 집사람 없는 날.
2: 아... 몰래 저희가 촬영하고 가는 건가요?
1: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0: 괜찮겠어요?
2: 괜찮을까요?
1: 뭐 괜찮습니다.
0: 예.

0: 뭐 거실 넓이나 주방 넓이랑 비슷비슷해요.
1: 네.
0: 굉장히 넓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셨고.
2: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뭐 없이 깔끔한 거.
0: 커피 머신부터 다 아주 부잣집의 냄새가.

0: 물씬 납니다. 뭐, 저.
1: 이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예. 근데 진짜 테이블에 물자국도 하나도 없고.
0: 냉장고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2: 아, 예, 예.
0: 왜냐면 이거 저는 사실 뭐 그렇게 궁금하지 않은데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1: 우와, 진짜 깔끔하시다. 완전 내 스타일.
0: 야, 근데 진짜 하나하나 정말 깨끗하게 정리해놓은.
1: 우와. 사실 저희가 진짜. 냉장고 잘 안 열잖아요. 근데 왠지 너무 깔끔하실 것 같아서.
0: 진짜 칼같이 정리해놓으셨어요. 야, 멋집니다. 저는 아주 이런 거 보고 좋아하거든요.
3: 아유, 다행이네요.
0: 여기가 이제 팬트리.
3: 네, 여기가 팬트리인데.
1: 역시나.
0: 아니 뭐가 있어서 놀란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놀라워. 여기 다 보시면 정리를 우와 이게 하나하나. 와 진짜 하나하나. 마시멜로 피스타치오 두바이 초콜릿 재료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이렇게 다 정리하시고 써놓으셨어요. 와 대단.

0: 무조건 정치적으로 나오셔야 될 만한 살림 실력이시네요.
1: 와, 진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뭐 사모님이 다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네. 도와주시는 분이?
2: 아니요, 그렇진 않고 네. 집사람이 남의 손을 빌리는 것보다 이렇게 차분히 앉아가지고 정리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1: 식탁도 너무 이쁘네요. 여기에 식탁을 놓으신 이유가 아마 이 뷰가 식사하시면서 소나무도 보고 저 뒤에 산도 보고
2: 네, 맞습니다.
1: 딱 그래서 여기다 놓으신 거예요.
2: 그 자리가 아내의 자리입니다.
1: 아, 여기
2: 거기 못 앉게 합니다. 거기 못 앉게 합니다. 이쪽에는 제가 앉아야 되고.
0: 거의 매일이 레스토랑이네요.
2: 아유.
0: 뷰가

0: 여기 이것도 예쁘죠? 여기 조명도 예뻐요, 여기에.
1: 아, 이 조명도 비싼 거네.
2: 어? 아, 딱 아시네요.
1: 엄청 비싼 거예요, 이거. 네. 왜냐면 이거 비싼 건데 엄청 크잖아요.
0: 더 비싼 비싸잖아요.
2: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립으로 다 꽂아놨습니다. 아. 더 이상 다를 데가 없이. 아. 그러니까 이런 등 하나에 여기 전체 매립등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1: 그렇죠.
2: 여기는 이제 아내를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서 한번
1: 여긴 약간 젠 스타일처럼.
2: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1: 우와. 여기 뭔가요? 그 아로마.

0: 많아요, 아로마 오일이? 이렇게 많은 거는 처음 봐요. 거의 매장처럼.
1: 디퓨저도 만들고, 그 다음에 화장품 같은 것도 만들더라고요.
0: 그래서 맞아요. 만들어서.
2: 아, 이거 좋은 취미이신 네. 것 같고, 그 다음에 집에 은은하게 맞아요. 이 아로마 오일 향이 또 나니까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뷰가 좋네요.
1: 네,
2: 여기도
1: 맞아요.
2: 뷰가 좋고. 여기 저 대표님 공간은 어디 있나요?
1: 저는 뭐 워낙 이제 일을 하면서 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네. 안방, TV 보고 뭐 이렇게 있죠.
0: 안방을 한번.
1: 아, 네, 네, 네. 안방 한번 가보시죠.
2: 한번 가보시죠.
0: 재밌는 야. 공간이 많네요.
1: 여기가 안방입니다.
0: 아, 대표님의 공간.
1: 아이고.
0: 호텔 아닌가요?
2: 호텔 같아요.
0: 그냥 호텔,
2: 호텔 같습니다. 그냥. 아, 예. 예.

0: 깔끔합니다, 그냥. 아주, 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1: 아니, 사실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한 침대를 쓰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2: 저는 고3 때 집사람 만나가지고요. 네, 한 8년, 9년 연애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0: 20대 후반에 결혼하신 거예요?
2: 네, 27살에.
1: 일찍 하셨네요.
2: 네, 일찍 했습니다. 일찍 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아니, 저기, 근데, 이렇게 정리는 누가 해놓으신 거예요? 양말하고.
2: 아까 나가기 전에 빨래 개놓은 건데, 예. 네 옷이니까 네가 찾기 편한 데다 넣어놔라, 뭐 이런. 아.
1: 알아서 넣어라.
2: 네, 알아서 넣어라.
0: 그럼 늘어 한번 가보실까요?
1: 예, 예, 어디다 넣으신 거예요?
0: 어디다 넣
2: 이쪽이 옷방인데.
0: 어디가, 예. 어디가 옷방이에요? 아, 여기가.
2: 네, 이렇게 옷방입니다.
0: 약간 숨어있는.
1: 우와. 네.
0: 이야.
1: 진짜, 뭐, 가는 곳곳마다 감탄이.
0: 네. 와. 여기가 이제 두 분이 같이 쓰시는 옷방인가요?
2: 네네네. 집사람이, 여기까지가 집사람이고요, 전체가. 네. 요만큼이 제 거라고 생각하시면.
1: 아. 거의 아내분 드레스룸인데요.
2: 네네네.
0: 그렇죠. 부자든 아니든 거의 비슷합니다.
2: 맞습니다. 뭐. 예. 네. 쫓겨나면 뭐 트렁크 두 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0: 본인을 위해서는 뭐 크게 이렇게 뭐 쓰시거나 이러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돈은 어디다 쓰세요?
2: 취미 때문에 막 돈을 많이 쓰거나 이러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네네. 예, 어쨌든 돈이 모이거나 뭐 하면 요거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것들로 항상 그런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새로 이제 창업을 한다던가 돈을 모아놓고 그걸 네. 다시 재투자하시고.
2: 네네네.
0: 아무래도 연쇄적으로 창업을 하시려면 뭐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1: 맞아요.
0: 예. 하고 싶은 게 뭐가 그렇게 많으신 건지, 아, 우리 대표님 이야기를
1: 네.
0: 들어보도록 하죠.
1: 좋습니다.
0: 예. 돈 되는 일은 다 해오고 계신 연쇄 창업가 조준규 대표님. 백지 수표에 얼마를 적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2: 여기 있습니다. 네.
0: 600원.
1: 600원.
0: 600원이 네. 왜 인생 수업료인가요?
2: 예전에 그 600원짜리 장난감을 팔아가지고
0: 네.
2: 큰 돈을 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0: 600원짜리 장난감?
2: 네.
0: 어떤 장난감?
2: 공룡의 종류가 8가지. 요만한 장난감인데 하얀색 케이블을 감으면 머리까지 움직이는 네, 그런 장난감이었습니다. 서장훈 씨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93년도에 주라기 공원이라는 네, 네, 영화가 네, 네.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그때 막 커밍순 주라기 공원 이런 네, 벽보를 네, 딱 네. 보게 된 거죠. 아... 그때 순간적으로 이제 그 장난감을 수입했던 업체가 한 분 네. 계셨는데 굉장히 못 팔고 있었던 재고 같은 그런 물건이 있었어요. 예, 예, 예. 근데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소장님 그거 다 파셨어요? 하나도 못 팔았지. 뭐 이랬고 이거 팔아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가지고 한번 올인해서 이걸 팔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죠.
0: 그게 얼마를 그러면 투자를 하십니까?
2: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한 2,600만 원 정도 됐고
0: 네.
2: 한 마리에 600원씩에 전량 있는 거를 다 매입하게 되죠.
0: 2,600만 원을 다 네. 쓰신 거예요?
2: 네. 반포에 있는 조그마한 극장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0: 네.
2: 거기에서 전집 깔아놓고 공룡 태엽을 감으면서 팔기 시작했는데
0: 네.
2: 들어갈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영화 끝나고 나올 때 막 공룡 공룡 이렇게 멘트 치면서 이 전지에 엄청난 공룡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나갈 때 엄청 다 샀죠.
0: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치면 굿즈의 개념이네요.
1: 그렇네요. 영화 굿즈.
0: 그럼 얼마에 파신 거예요?
2: 3,000원에 팔았어요.
0: 3,000원에?
3: 600원에 가져오셔서 5배를 가격을 주고 파신 건데
2: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3,000원에 팔아도 충분히 팔릴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확신차게 했는데
0: 그럼 얼마를 버신 거예요?
2: 열흘 만에

0: 거의 완판을 했고 한 1억이라는 돈, 큰 돈을 만지게 됐던 경험을 했죠.
1: 그 극장 앞에서만요?
0: 네. 그때 당시 아파트가 한 30평짜리가 한 2억 5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엄청 큰 돈이죠.
1: 아마 대다수 많은 관객들이 이제 연령이 굉장히 좀 낮고 네. 이러니까 엄마 저거 하나 사줘 해서
0: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죠.
1: 그러니까요. 네, 그냥 네. 그냥 다 샀을 것 같아요. 그 보고 하나씩 다 샀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영화가 대박이 났으니까 다행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한 투자잖아요.
0: 그 벽보를 보니까 뭐 전미 흥행 뭐 막 엄청난 숫자들이 써 있다 보니까 기존에 봤던 느낌들이 그렇죠, 아니어서 그렇죠. 예,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1: 요즘은 우리나라가 거의 동시 개봉을 하지만 예전에는 미국에서 흥행이 됐다고 그렇죠. 하고 나서 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흥행 1위니까 네,
2: 네. 가능성은 보실
1: 가능성은
2: 거네요.
1: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겠네요. 예.
0: 그때는 뭐 공룡 영화라는 건 상상하기 힘들 그러니까요. 때였으니까. 예.
1: 그때가 그러면 뭐 나이가 한
0: 제가 대학교 1학년이라고 봐야죠. 93년도
2: 20살 정도.
0: 네네네. 네.

0: 근데 그러면 장사 미천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1: 고등학교 때부터 주말이면 특별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 어떤 아르바이트를?
3: 중학교 연합고사를 끝내고 나서 제가 원효로 3가 대교 사우나 앞에 횡단보도에서 군고구마통을 사서 거기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했죠. 내가 용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마락시장에서 리아카도 끌어봤고 주말이면
2: 시장에서 그 이렇게 물건을 좀 옮겨달라고 뭐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았나 봐요.
3: 가락시장이라는 데가 엄청 넓잖아요. 네네, 그러다 네네. 보니까 뭐 여기 고구마 야 50박스 저기 차남바 뭐 몇 번이야 거기 갔다 실어 뭐 이렇게 되면 아~ 거기서 실어서 리아카로 막 그 복잡한 데를 다 뚫고 이렇게 가서 차 있는 데까지 가서 다 실어놓고 박스당 뭐 70원 뭐 80원 100원 뭐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받는 거죠.
2: 한 박스에 100원이면 예를 들어서 50박스다. 네. 그러면은 한 5,000원 되는 거잖아요. 날라주는 거 한 번에 5,000원인데 10번 하면 5만 원이네.
3: 네. 적지 않은 돈이죠.
0: 그러면 좀 빠르게 일을 해야 될 만한 집안 사정이 좀 있으셨던 걸까요?
3: 어렸을 때는 오기여 금이여 제가 생긴 건 이래도 어머니가 굉장히 귀하게 저를 키우셨고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힘든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락시장에서 장사를 하셨거든요. 오랫동안 시장 생활을 꽤나 오래 하셨는데 대장부 같은 기질이 좀 있으신데 아, 그런 부분을 닮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약간 그 도파민이 계속 생기면서 돈의 맛을 알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뭐 하지?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2: 공부는 그냥 접으셨나요, 그럼?
3: 완전 접진 않았고요. 네. 예, 그래도 좀 할 건 하면서 주말에만 할애를 했기 때문에 뭐 학교를 안 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이제 학교 다닐 때에 그 되게 우연치 않게 사우나에서 신발 넣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너 가서 할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정확히 기억하는 게 하루에 3만 5천 원을 줬어요. 그러면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370번 뭐 이러면 신발 놓고 빼고 뭐 이렇게 해주는 워낙 하루에 한 7, 800명씩 왔으니까 그런 큰 사우나였어요.
4: 제가 원하는 것들을 되게 고생해서 가지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맛을 봤잖아요. 또 그렇다고 그게 쉽게 번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 굉장히 힘들게 밤새서 벌었던 그런 기억들 때문에 돈의 소중함을 반대로 알았다고 해야 될까?
3: 근데 그때 당시에 우연치 않게 계기가 때밀이 형하고 저기 뭐야 구두 닦는 분이 갑자기 막 치고 패고 싸우는 일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0: 아, 사우나 내에서?
3: 네. 그래서 둘 다 안 해 그러고 그만두고 근데 사우나는 영업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4: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쁘게 움직여서 하겠습니다. 승낙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졸업할 무렵에 제 친구와 구두 닦기와 때밀이, 그때 당시에는 때밀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나라시라고 얘기했는데 나라시와 군닦기를 한번 경험해보게 되죠.
5: 비수기 피곤한 건데
4: 때미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습한 환경에서 하루에 한 약 한 그 당시에 주말엔 60명, 70명 정도를 밀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엄청난 칼로리가 소모가 되고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구두 닦고 그다음에 또 때도 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한 달에 둘이서 한 200 몇십만 원씩 벌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한 달 내내 아르바이트 했을 때 30에서 40만 원 벌 때 저희는 200만 원 이상 벌었던 거죠. 남들이 보면 되게 험한 일이고 왜 그런 일을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 안 하고
0: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신 거예요?
3: 어머니한테 뭐 니아카를 끌어요 아니면 뭐 구두 닦아요 이렇게는 말씀 안 드렸고 그냥 알바합니다.
0: 눈치를 채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3: 아, 물론 뭐 눈치를 채셨겠죠. 그리고 제가 뭘 한다고 하더라도 나쁜 짓을 한다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걱정하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고
4: 어머니 기억 속에 저놈은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잊지 않으셨을까요?
2: 그럼 대학은 진학은 안 하시고?
3: 대학은 진학은 했고요. 아, 일하자, 돈 벌자 이렇게 결심하고 다시 휴학계를 내고 더 영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업전선에 뛰어들었죠. 네.
4: 저에 대한 미래를 바라봤을 땐 공부로 해서 일반적인 안정적인 삶보다 조금은 다이나믹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릴 때도 나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근데 나는 사업이 잘 맞고 영업이 잘 맞고 장사가 잘 맞고 나는 그런 것 같다라고 제 스스로한테 계속 주문을 걸었던 것 같아요.

0: 밑에는 또 저만의 또 아끼는 물품들이 있는 공간이 따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1: 한번 아, 아래층에
0: 네네네 예, 예. 한번
2: 우와 엘리베이터요?
0: 이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네네
1: 네. 엘리베이터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0: 아주 아담한 엘리베이터네요.
2: 훨씬 아~
1: 여기 오 괜찮겠어요?
2: 괜찮을까요?
0: 저까지 타면 삑 소리가 날 텐데.
1: 맞나는데?
0: 아, 예.
2: 효과네요. 아, 둘만 타고 내려가요?
0: 1층으로 내려가시겠습니다.
1: 둘만 타고 내려가요?
0: 네.
1: 두 명 탔는데 추가해? 아, 내가.
2: 세 명이 아닐까? 여기? 아,
1: 내가 있어서 추가한가 보다.
2: 세 명인가?
1: 아, 벌써 내려가네.
0: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이 훨씬 빠릅니다.
2: 그럴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타가지고 이게 추가가 된 것 같아요. 무게가. 아, 여기는 이제 1층.
0: 네. 1층에.
1: 아, 1층에.
2: 아, 이런 데가 있어요.
1: 네. 미국에 보통 큰 집들 보면 네. 지하에 뭐 이렇게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런 이제 큰 공간인데 딱 그 느낌이네요.
0: 이 안쪽에 뭐 조그만한 운동기구들도 있고. 네. 네, 이렇게. 찜질 기계도 있고, 아~ 네, 이런 공간을 쓰고
2: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하고 찜질도 하고 네. 코스네요 여기 딱.
0: 네.
3: 아버님이 평소에 용돈도 많이 주세요?
4: 아 뭐요? 아니요, 단 한 푼도 주지 않아요.
3: 이렇게 백만장자신데 용돈 안 주시다고요?
4: 그냥 20살 딱 되자마자 용돈이 딱 끊겼어요. 엄마 아빠 둘 다한테.
5: 제가 볼 때는 벌어서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좀 뭐 알바도 하고 하면서 자기가 돈의 소중함을 알아야지. 부모가

0: 계속 해주는 거가 언제까지? 지가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교 안 가는 날 주말 뭐 이런 것들 다 반납하고 커피숍 오픈까지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1: 제가 아빠처럼 살고 싶어서.
2: 아버님의 기질을 굉장히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0: 생긴 것도 비슷해요.
1: 안 닮았어.
3: 워낙 서장훈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걸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아, 완전.
4: 이야. 와.
3: 뭐, 신발에서
4: 우리도 예. 엄청나게 정리를 해놓으셨네.
1: 종류별로 다.
4: 폭포.
1: 버스트백도 따로 해놨어요, 버스트백.
3: 근데 장훈 씨도 워낙 정리하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저는... 방송에서 보면 워낙 그런 거 깔끔하시다 그래서. 아니,
4: 매번 많이 오해하시는데, 저는 제 몸 깨끗한 거에 집중을 하는 사람이고. 정리나 이런 거는, 물론 딴 사람보다 더 정리를 잘 해놓고 하는데, 뭘 집안으로 들여놓질 않아요.
1: 냉장고 칼각 두고 이렇게 해요?
4: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힘들어서. 뭘 안 넣어요.
1: 변했네, 사람이.
4: 뭘 많이 안 넣어요. 네. 근데 여기 뭐 아래층에 대표님께 많다고 그랬는데 뭐 되게 그렇지도 네. 않은 것 같아요.
3: 뭐 오래된 신발 이런 거밖에 없는데 네. 하나에 이제 숨겨둔 공간이 하나 있긴 합니다.
1: 아, 드디어 있나요?
3: 아니, 드디어는 아니고 네. 그냥 예.
4: 한번 가보시죠.
1: 네, 봐야겠네요. 네.
3: 이렇게 저만의 공간이 하나
1: 있어요. 대표님의 공간.
4: 아, 네. 가장 비싼 공간이네요.
3: 아니, 아니, 그 정도.
1: 그럼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다른 차를 타시나요?
3: 아니, 뭐 그렇진 않습니다.
4: 우리 사모님도 타시고 따님도 타시니까 네. 내가 오늘 저 차 타고 나가야지 했는데 벌써 누가 타고 나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3: 네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 타고 나간다 미리 쪽방 가족방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경우도 있고.
1: 근데 그러면 어릴 때부터 돈 되는 일을 그래도 쭉 찾아다니신 것 같은데.
4: 대학 휴학하시고. 네. 그럼 그때부터 계속 일을 하신 건가요?
3: 네. 그때부터 영업만 했죠. 우연찮게 용산역을 지나가다가. 아저씨들이 이렇게 딱 깔아놓고 뭐 나무도 갖다 놓고 뭐 파도 갖다 놓고 막 파는데 사람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멘트가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이게 저 아직도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녹슨 칼을 쓰는 놈이 있어 막 이런 식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치고 뭐 하면서 이제 뭐 어떤 여자 머리 빗겨주듯이 빗겨주기만 하면 파절이가 돼. 이게 마지막으로 주는 서비스 막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이게 다 모두 합쳐 만 원이야. 이렇게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신선하고 싸고 많이 팔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업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이거 시험에 합격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화곡동에 어떤 사무실에 갔는데 정말 거짓말 아니라 다 거기서 연습하고 있어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먹던 순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연습하고 있고 테스트 시험하고
1: 합격하고. 시험이 있어요?
3: 네. 그래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녹슨 칼을 쓰는 놈이 있어. 저는 아주 우수한 성격으로 3일 만에 합격해가지고 3인 1조가 딱 조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40분 아~ 멘트, 앞에서 바람잡이가 40분, 40분 쉬고 그다음에 돌고 돌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조직이네요.
3: 굉장히, 엄청난 조직이에요. 칼장사인데 그냥 일반적인 장사가 아니잖아요. 칼장사인데 조직이죠. 굉장히 조직적으로 장사를 하는 것들을 처음 경험했어요.
4: 본격적인 영업은 사실 처음이셨을 텐데 네. 성격이 원래 좀 이렇게 외향적이셨나요?
3: 그 뭐 내성적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긴 한데 예, 처음에는 똑같아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별 생각 다 하다가 자 하자! 그게 마음 먹고 다 똑같았던 것 같고요. 그냥 편안하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처음이 없습니다. 저도 당연히 힘들었어요. 처음에 많이 힘들고 험한 데 들어가면은 되게 막 완전 문전박대 나가 있냐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이런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상처를 또 많이 받으면 동네 슈퍼에 가서 또 앞에 평상에 앉아가지고 또 음료수 한잔 마시면서 또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다음 자 가자

0: 또 가고 가고 제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1: 어설방하는 게 힘들진 않았어요?
0: 오히려 되게 재밌었고 이런 거예요. 그냥 열 군데 들어가서 세 개를 팔았다. 그날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도 몇 개 팔았다. 몇 개 팔았다. 이러면서 제가 점점 단단해지는 걸 느꼈죠.
2: 그럼 그때 외판으로 실적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셨어요?
0: 하루에 한 순이익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벌었던 게 있어요. 그때는 도자기를 팔았는데 64피스 동양 도자기가
3: 접시도 있고 뭐 이것도 네네네네. 있고
2: 뭐 센스!
0: 뭐 단반상기에 네. 뭐 접시 뭐 이런 거에 다 있고 그래서 뭐 지루하다 싶으면 제가 소쿠리 쭉쭉 장사 동양도자기 깨송이라는 것들도 팔았고요. 20전 대보탕. 20전 대보탕은 족보에 없는 거더라고요.
2: 20전 대보탕 들어봤죠?
3: 저도 지금 잘못 들었나 했어요. 20전 대보탕은 뭔가.
0: 그래서 20전 대보탕을 팔았고 저는 좀 특이하게 탕약기에다가 약을 끓여가면서 팔았어요. 한약 냄새를 풍기면 잘 팔릴 것 같아서. 아, 팔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되게 그 적극적으로 다 해봤던 것 같고요.
2: 그럼 그때 이제 버신 돈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0: 그 당시에 한 2,600, 한 3천만 원 가까이 돈을 그 벌었어요.
3: 공용 살 돈.
0: 네네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공용으로 몰빵했죠.
3: 그러면 이제 공용 2,600만 원 투자해서 1억으로 불리셨는데 아 이제 그럼 제대로 된 가게에서 내가 뭔가를 좀 안정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안정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실제로 고정적인 어떤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욕심들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로 식당을 한번 차려서 안정적인 생활을 한번 영위해보자.
2: 가게를 여는 게 첫 창업일 텐데 뭘로 시작을 하셨어요?
0: 신림동에서 대패삼겹살집이 막 처음에 막 생길 때 체인점을 한번 하게 됐어요. 그때가 딱 IMF 때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때는 엄청 말렸던 것 같아요. 이런 그래서 저는 그때 어머니한테 난세의 영웅이 난다.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난세의 영웅이 납니다, 어머니. 막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3: 그거 어떻게 잘 됐나요?
0: 네, 엄청 잘 됐고요. 생각보다.
2: 진짜요?
0: 네, 왜요?
2: 아, 전개상 안 될 줄 알았거든요.
0: 아, 예, 아니요, 잘 됐습니다.
3: 대패삼겹살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가 있어요.
0: 네, 그 완전 초기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하루에 백몇십만 원씩 팔았던 것 같아요. 많이 팔 땐 200만 원 팔고 막 이랬는데.
3: 신림동이니까 거의 대학생들.
0: 네네네. 구동의 그 녹두거리.
3: 어떻게 보면 대패삼겹살의 특징이 뭔가 먹어도 뭔가 좀 모자란.
2: 배가 안 부르는.
3: 왜냐면 이게 얇으니까.
0: 얇으니까.
3: 세 개씩 먹고 막 이러다가 보면 없어.
0: 맞아요.
3: 그럼 계속 시켜요.
0: 맞아요.
2: 그러면 쭉 잘 됐어요? 쭉 잘 됐어요?
0: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 당시에 거의 한 2년 차? 그러면서 구제역? 뭐 이런 것들, 돼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좀 됐었어요. 순간적으로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저희가 칡냉면을 팔았는데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칡냉면을 이거를 배달을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거기는 워낙 신림동이다 보니까 만화빵, 당구장 뭐 이런 데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면 특가 만들어가지고 돈토 면옥이라고 해가지고 다 뿌리고 뭐하고 뭐 영업하니까 하나둘씩 들어오더라고요.
1: 냉면집 마케팅 하신 거예요?
0: 그때는 살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전단지도 뿌려야 되고 음식 맛도 많이 중요하지만 어떤 그 손님을 응대하는 서비스의 어떤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일즈하면서 익숙해져 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자신감이 좀 들더라고요.
3: 근데 지금은 이제 마케팅 회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0: 네네네.
3: 언제 마케팅으로 방향을 잡으신 거예요?
0: 매장은 이제 그만하고 좀 안정적으로 비즈니스 같은 걸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고민했던 게 전체 행사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를 처음 하게 됩니다.

0: 대표님도 방이 있으시네요?
1: 저 방 회사마다 다 있어요. 여기가 거의 뭐 메인 아지트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는 마케팅, 그러니까

0: 여기가 전시 컨벤션 마케팅 회사.
1: 현대자동차 CES BTS 컴백 드론쇼도 저희 두바이에서 K컬처 박람회 같은 것도 저희가 주관해서
0: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뭐 확인해줘.
2: 대표님 이제 어디 가세요?
3: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렌탈 회사 다시 갑니다.
4: 엄청 가볍구만. 오이씨 의외로 이거.
3: 그냥 행사에 필요한 물품들 뭐 예를 들면 선풍기에서부터 거울, 파라솔, 또 가전제품이나 뭐 음향장비나 이런 것들도 웬만한 것들은 다 있습니다. 아주 크게는 몇십억까지 되는 건데 이벤트 행사 쪽에서는 그래도 한 아무리 못해도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0: 일산 가야 돼요, 일산.
5: 안녕하세요.
0: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가 제가 매일 들린다는 본약 공장이에요. 보통 톤 단위로 한 15톤 뭐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이 본약을 공부하다가 97%가 물이에요. 어? 이거 완전 물 장사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 맨 처음에 곤약을 시작하게 됐는데, 아, 이걸 가져가야 돼요. 또 반응들을 보고 하는 다른 공간이 또 있습니다. 아, 곧 끝나갑니다. 이게 뭐 일인가요? 재밌잖아요. 하이, 하이.
6: 안녕하세요.
0: 명령?
6: 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0: 물어보세요. 여기도 제가 하는 데인데요. 아, 여기에 고객의 소리를 가장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신제품 나오거나 뭐 할 때 여기 오신 손님들한테 테스트도 하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공장 부지를 사면서 굉장히 낡은 건물이긴 한데 약간 레트로 느낌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그냥 허물기도 뭐하고 되게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를 할까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낡아가지고 우선 천장을 좀 손을 보긴 해놨는데 이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쪽 안쪽에다가 주방을 만들어가지고 함박스 스테이크인데 곤약 페이스트를 섞어가지고 만든 그런 함박스 스테이크 지금을 하면 장사가 될까? 친구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뭐 뻥튀기 장사 얘기도 나왔고 여기에서 지금 뭘 할지라는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걸 고민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네. 준비하는 과정에 웃고 막 떠들고 얘기하고 아이데이션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제가 다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시간이고 그런 어떤 묘한 그 희열 같은 게 있습니다.
7: 직원들을 이제 대표로 앉히신다라고 네. 들었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3: 정말 믿을 만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만큼 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서 뭔가 지분도 주고 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데
7: 그러면 대표님 밑에서 잘만 버티면 좀 일 열심히 하고 잘 버티고 그러면 대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3: 그렇죠. 네. 뭐 그렇게는 될 수 있죠. 근데 뭐 어떤 좋은 회사의 대표가 되느냐 그 친구가 아이디어를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했던 친구들은 그 분야에 되게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어서
8: 의미 있는 곳에도 꾸준히 좀 신경을 쓰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3: 저희가 10년째 그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찾아가는 봉사자들한테 저희가 일주일치 반찬을

0: 다 들여서 그분들한테 갖다주는 그런 역할들과 그 다음에 반려식물을 배송해드리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그 홀로 독거노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째 그 수필집 같은 걸 내요. 예, 그런 걸 하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누구나 다 그 묘한 외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정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세워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봉사다라는 것들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좋습니다.
1: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조중규 대표님,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0: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세상이 좀 다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빠르게. 공부만이 대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 못했던 친구들도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0: 한옥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2: 규모가
0: 엄청 큽니다.
2: 엄청나요.
0: 예, 전체 여기 있는 한옥이 다 대표님 건가요?
3: 그렇죠.
2: 아,
4: 미쳤다고. 다 그랬더니 멀쩡한 수입 나오는 상가 팔아서 돈도 안 되는 한옥 산다고. 전국 관광국에 이제 거의 종갓집이란 종갓집은 다 재산이 났어요. 대한민국의 정자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정자.
1: 밤사이 산불이 안동으로 확산해 국가 소방 동원령도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5: 전소됐어요.
0: 아.
5: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돈이 다 버렸으면.
4: 참 여기서 작업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변했다는 게 저 자신도 믿어지지가 않고.
6: 역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7: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8: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9: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10: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8: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9: 네?
8: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9: 와.
8: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껴 쓰는 거죠.
9: 어떻게?
8: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7: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11: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2: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1: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9: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3: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6: 방문 상담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7: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4: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5: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0: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1: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2: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1: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은 어떻게 늘려?
3: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4: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5: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3: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7: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8: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집밥이 즐거워지는 최경숙 요리연구가의 최고의 요리 비결. 해산물 요리의 핵심은 손질에 있다. 비린내 단박에 없애는 비법 대공개. 기분 좋은 매운맛에

0: 자꾸자꾸 손이 가는 매운 오징어 구이부터 두부 하나로 일주일이 끄떡없는 쌈장 가능. 채소만 있으면 쌈이 되고 밥에 쓱쓱 비비면 꿀맛. 건강 만점 두부 쌈장까지. 한식을 사랑하는 집밥의 대가 최경숙의 꿀팁 가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최경숙입니다.
1: 네, 선생님. 이 오징어를 맵게 구워 비린내가 전혀 없는 오징어 구이라고 들었는데요. 질긴 식감 하나 없이 촉촉함 그대로 그 자체인 오징어 요리.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2: 오징어를 맛을, 진맛을 살려주기 위해서 잡냄새를 없애게 한 두 가지 재료입니다. 밀가루, 네. 소금, 그리고 이렇게 고추장도 준비했고요. 예. 나중에 같이 싸잡을 깻잎, 마늘채 준비했습니다.
1: 저는 정말 재료가 많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오징어 말고는 재료가 정말 간단해요. 자, 더욱 기대가 되는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매운 오징어 구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2: 네.
1: 자, 제가 진짜 오징어 좋아하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진짜 오징어 요리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또 잘 씻어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맞아요. 잘 씻어내야 하나, 네. 그 의문을 가진 사람만이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오징어를 슈퍼에서 이렇게 손질을 해왔어요.
1: 맞아요.
2: 오징어 굉장히 싱싱해 보이죠?
1: 네.
2: 자, 두 마리 가지고.
1: 네. 이 오징어 손질이 그 요리 초보자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네. 어떻게 하면 정말 깔끔하게 오징어를 먹을 수 있을지.
2: 특히 네. 이 여름철이 오징어가 제철이잖아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2: 그런데 오징어를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우리가 많이 데쳐서 잡수시잖아요.
1: 맞아요, 처음에.
2: 데쳐서 잡수시면 영양소가 첫째 많이 수용성이 많이 풀려서 나가고요.
1: 빠져나가는구나.
2: 조금만 불조정을 잘못하면 딱딱해져요.
1: 맞아요. 질겨지고요.
2: 예, 오늘 그래서 오징어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우리가 다 섭취할 수 있고
1: 네?
2: 두 번째는 누가 해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법으로 설명드릴게요.
1: 네네.
2: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징어에 있는 나쁜 맛을 빼야만
1: 네.
2: 오징어 맛을 살릴 수가 있어요.
1: 네.
2: 자, 보세요. 재료는 간단해요.
1: 네.
2: 오징어고, 자, 여기에 오징어를 사면 이렇게 다리 놓잖아요. 다리 넣고.
1: 네.
2: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를 넣느냐면은, 자, 소금이에요.
1: 아니, 소금 이렇게 하는 것도 네. 조금 새로운 것 같기도
2: 근데
1: 해요.
2: 이 소금이 네. 입자가 굉장히 굵잖아요.
1: 네.
2: 굵어야지 이게 고운 소금을 하면
1: 예.
2: 여기에 짠맛이 다 들어서 오징어가 질겨져요.
1: 아, 간이 뱉는구나.
2: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손끝에 거품이 잡히는 거를 느낄
1: 약간 보여요,
2: 수가
1: 여기.
2: 있죠, 이렇게.
1: 여기 그런 옆에, 예?
2: 예. 그게 뭐냐면 여기에는 지저분한 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소금에. 그렇지만 소금은 안 녹아 있잖아요.
1: 맞아요.
2: 그렇죠? 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밀가루.
1: 살짝 거품이 느껴질 때.
2: 네, 손끝으로. 자,
1: 얼마큼 넣을까요?
2: 밀가루로. 네. 괜찮아요. 비누 뭐 얼마나 써도 괜찮잖아요.
1: 네.
2: 자, 이게 이렇게 샴푸가처럼 역할을 해줘서 지금 생겼던 나쁜 냄새 소금이 걷어냈던 거를 얘가 이렇게 밀가루가 잡아주죠.
1: 그렇죠? 잡아주면서 흡수하면서
2: 그렇죠.
1: 오징어에 있는 흡수물들을.
2: 네,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이거 밀가루만 깨끗이 씻어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이걸
1: 담궈내볼게요.
2: 네. 자, 조리 방법은 간단하고요.
1: 네.
2: 이 밑손질만 잘하시면 돼요. 자, 해서 이렇게.
1: 이렇게 깨끗하게.
2: 네,
1: 지금은.
2: 그러면 정말 깨끗해져요. 이렇게 하면 자, 물 한 번 더 주시겠어요? 네. 새물로 뽀얀 물이 없어요.
1: 오늘 아주 그냥 오징어가 목욕을 많이 하네요. 그렇죠? 예. 시원하게 그냥 깔끔하게.
2: 네.
1: 근데 한 번 해보다 선생님 진짜 깨끗해졌어요.
2: 깨끗해지고 반짝반짝해져요.
1: 네.
2: 오징어가. 됐습니다.
1: 이 오징어가 아무리 좋은 오징어를 갖고 와도 손질 잘못하면 그리고 조리를 잘못하면 약간 냄새도 나고 그다음에 식감도 너무 질겨지기도 하는데 오늘은 시작부터 굉장히 또 좋은 팁을 주셔가지고 정말 최고의 요리비가 이렇게 네. 비결을 알려주셔서
2: 자, 이렇게 반짝반짝하잖아요.
1: 네.
2: 자, 이제 누가 해도 이제 오징어는 단맛만 나요.
1: 맞아.
2: 비린내는 없이.
1: 단맛도 나요. 그렇죠? 진짜 네. 맛있는 오징어는.
2: 자, 다 됐습니다. 이제 프라이팬만 네.

0: 쓰면은 간단히 됩니다. 여기 올리브 오일 이렇게. 근데 정말 작지 않아요? 네. 올리브 오일이?
1: 이 팬에 예. 비해서 네. 정말 양이 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0: 기름이 많으면 이게 느끼해지고 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그러니까 골고루 김 바를 때 기름 묻히듯이 예.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골고루 묻으면 돼요.
1: 올리브유가 잘 묻을 예. 수 있도록.
0: 예, 이렇게.
1: 다 묻힌 후에.
0: 네,
1: 올리브유를.
0: 그러면 적은 양의 기름으로 다 됐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놓으시고요.
1: 예.
0: 그리고 뚜껑을 덮을게요.
1: 뚜껑을 덮은 예. 상태에서요?
0: 예. 찌듯이 구워야지 부드럽게 구워지니까요, 빨리.
1: 아, 맞아요. 사실 오징어도 두께가 있다 보니까 그냥 굽다 보면은
0: 그쵸.
1: 너무 오래 하면 또 안 돼서 불을 또 약하게 하면 너무 길게 되고 네. 전체적으로 익으려면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덮고 하면 네. 찌듯이 금세 되겠는데요?
0: 그래서 지금 불을 제가 세게 했어요. 네. 그쵸? 불 보세요. 굉장히 세잖아요.
1: 네.
0: 센 불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시간을 언제 되시냐면 네. 이 오징어가 익어서 수분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가 약간의 이렇게 안개가처럼 조금 수증기가
1: 맞아요, 맞아요.
0: 돼요. 예? 그러면 그때 2분이에요.
1: 그때부터 2분.
0: 예. 그리고 뒤집으시면 돼요. 자, 예? 한번 기다려 볼까요? 자, 2분이 이제 예. 거의 다 됐어요.
1: 맞아요.
0: 그럼 이제 물방울이 떨어질 정도가 되잖아요.
1: 네, 막 올라오죠.
0: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서 제가 불을
1: 네, 불 세게
0: 줄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 중불로.
0: 중불보다 조금 약한 불로 이렇게 줄이고
1: 네, 중불
0: 잡으세요.
1: 약간.
0: 그리고 나서 이렇게.
1: 우와. 거기 진짜 안 탔어요.
0: 예, 예. 약간 수분이 있죠? 예. 찜홈에서 나온 수분을 이렇게 거져요.
1: 예.
0: 이젠 딱 1분이에요. 자.
1: 야. 자, 사실은 이 오징어는 이 소스가 중요하거든요. 양념.
0: 그쵸.
1: 얼마나 맛있게 하느냐.
0: 예. 자, 여기 지금 고추장이에요.
1: 예.
0: 오늘도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시판용 예. 오늘은 매운맛이어야 돼요. 그래서.
1: 매콤하게?
0: 네. 매운맛? 이라고 써진 고추장을 사시고요. 자,
1: 예.
0: 여기에다가 맛술을 조금 넣을게요.
1: 맛술. 네. 아무래도 비린내를 잡을 수 있겠죠?
0: 그쵸, 예. 맛술을 좀 넣어서 이렇게 섞으신 다음에,
1: 네.
0: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매실액.
1: 아, 매실액.
0: 제가 매실액을 쓰는 이유는,
1: 예.
0: 산미 때문에 그래요.
1: 산미.
0: 약간의 산미가 있어야만
1: 네.
0: 더 매운맛이 살고,
1: 예.
0: 맛이 텁텁하지가 않아요.
1: 맞아요, 맞아요. 텁텁하지 않아요.
0: 그래서 자 이렇게.
1: 사실은 고춧가루도 조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오늘 보면 이 매실액이 들어가서
0: 네.
1: 텁텁함을 잡아줘서
0: 네.
1: 굉장히 간단하게
0: 예.
1: 양념을
0: 쉽게,
1: 만들었어요.
0: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참기름.
1: 참기름. 아니 진짜.
0: 정말 쉽죠.
1: 예, 오징어 구이 양념인데 정말 간단해요.
0: 워낙 오징어가 맛있어요. 지금.
1: 네.
0: 그래서 특별히 다른 맛이 필요 없어요.
1: 선생님, 저희가 아까 맛있게 구워놓은, 찌듯이 구워놓은 오징어 여기 준비됐고요.
0: 네.
1: 양념도 준비됐습니다.
0: 네. 자, 이제 1분이 지났어요.
1: 예.
0: 그러면 이제 뚜껑을 여시고요.
1: 네.
0: 불 켜도록 할게요.
1: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0: 자, 네. 이렇게 해서요. 한쪽에
1: 네.
0: 이건 이렇게 놔두시고요.
1: 예.
0: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고추장을.
1: 아까 만들어 놓은
0: 네.
1: 양념을.
0: 양념을 이렇게.
1: 넣으시는데요. 예. 예. 빨간 양념만 봐도 입맛이 아주 군침이 돌아요.
0: 자, 이렇게 아까 이거 오징어 구면서
1: 네.
0: 맛있는 국물이 여기 있어요.
1: 맞아요.
0: 이거랑 같이 해서 중요한 거는
1: 네.
0: 여기서 반드시 바글바글 끓은 다음에 오징어하고 섞여야 돼요.
1: 근데 그 이유가 뭔가요, 선생님?
0: 맛술에 알코올이 들어있어요.
1: 예, 예.
0: 그래서 그 알코올 분을 날려주셔야 돼요.
1: 아, 이 맛있는 양념들이 잘
0: 예.
1: 어우러져서
0: 예.
1: 아니, 사실은 그냥 팬 하나 쓰는데 이렇게 또 반쪽은 이렇게 활용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여기 바닥에 맛있는 국물도 졸아있고 하잖아요.
1: 맞아요. 오징어에서 나왔던 맛있는
0: 네.
1: 국물이 또 이 양념과 하나가 되면서 이제는 저희가 좀 좋아하는 그런 농도인 것 같아요.
0: 그쵸?
1: 약간 걸쭉한 느낌이 나면서.
0: 잘 보셨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1: 예, 예.
0: 자, 그러면 자 이걸 이렇게 넣고
1: 예.
0: 이걸 이렇게 묻히시면.
1: 우와.
0: 자,
1: 선생님, 통으로 해. 해서 그런지 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0: 분위기가 있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다 됐어요 이제.
1: 벌써요?
0: 예.
1: 자 선생님 그럼 옮겨 볼까요?
0: 네.
1: 자 선생님 이렇게 통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하나를 좀 썰어 볼까요?
0: 네. 이렇게 넣어서 썰으면
1: 예.
0: 썰기가 쉬워요.
1: 아 너무 분위기가 있어요 선생님.
0: 자 그리고
1: 남은 양념도 아까워요.
0: 예. 이거는 이렇게. 싹 훑어.

0: 넣어서 위에다가 넣도록 할게요.
1: 우와, 우와. 오,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뭔가, 그 왜, 오징어 순대 같은.
0: 예. 예.
1: 진짜 별미예요, 별미, 별미.
0: 이렇게 칼 들어가오는 거 보면 예. 되게 부드러운 거 아시겠죠?
1: 예. 이야, 또 이렇게 또 분위기가 나네요.
0: 쉽게 하실 네. 수 있잖아요. 그쵸?
1: 사실 이 오징어 안에 우리가 부대를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속이 꽉 찬 것처럼.
0: 자, 이렇게. 정말 썰면서도, 정말 요리 잘 됐네.
1: 예. 끈질긴 선생님. 네. 네. 근데 진짜로 이 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오징어가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0: 자.
1: 예. 자, 저희가 준비한 그 양념, 맛있는 네. 양념.
0: 소면 밑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네. 하셔도 됩니다. 이만 이 정도만 넣고요.
1: 예. 사실은 물이 많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수분이 많으면 양념이 겉돌아서 맛이 좀 덜한데.
0: 자, 요거 이제 여기다가 네. 조금 곁들여.
1: 싸먹을 수 있는.
0: 네, 넣으시고 여기 이렇게. 놔주시면 우와. 여기에다 이렇게 싸서 한 조각씩 예. 싸서 이거 조금 얹어서 잡수시면 오징어가 제철일 때는 예? 깻잎도 제철이고요. 마늘도 햇마늘도 맛있어서 그냥 잡수셔도 돼요.
1: 그냥 하나의 요리가 됐어요. 그렇죠? 네. 쌈요리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매운 오징어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매운 오징어 구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오징어에 굵은 소금을 넣어 바락바락 주물러줍니다. 오징어에 밀가루를 넣어 버무린 뒤 찬물에 깨끗이 헹궈주세요. 팬에 올리브유를 넣고 오징어에 골고루 무친 뒤 뚜껑을 덮고 수증기가 차오르면 2분 정도 익혀줍니다. 이렇게 뚜껑을 덮어 찌듯이 익히면 오징어의 식감이 부드러워져요. 그런 다음 중불로 낮춘 뒤 오징어를 뒤집어 1분 정도 더 익혀주세요. 매운 고추장, 맛술, 매실청, 참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양념을 넣어 끓인 뒤 오징어를 버무려주세요. 매운 오징어 구이를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깻잎, 마늘채를 곁들이면 매운 오징어 구이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다음 요리가 두부로 만든 쌈장이에요. 이 쌈 싸먹을 때 좋고 밥이랑도 궁합이 잘 맞아 그냥 밥 비벼 먹기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재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0: 두부, 네. 그다음에 고기 조금 좀 넣었고요.
1: 다진 돼지, 고기죠.
0: 네, 돼지고기입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쌈장과 예. 그 재료들입니다.
1: 오, 재료들은 정말 간단한데 네. 사실은 이렇게 쌈장만 준비돼도 든든하게 또 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0: 그럼요.
1: 자, 양배추나 상추만 곁들이면 정말 건강식이 따로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국민 식재료 두부가 준비됐어요.
0: 예.
1: 이거 살짝 으깨신 것 같은데.
0: 예. 두부 그냥 네. 이렇게 놓고 칼로 이렇게 이렇게 으깼는데요.
1: 네네.
0: 예, 자 이거를 전자레인지에다가 네. 이렇게 해서.
1: 오, 두부를 전자레인지예요?
0: 네.
1: 사실 좀 궁금해서 그랬는데 이유가 뭘까요?
0: 어머, 쌈장에 두부 넣으면 예. 만들면 바로 먹어야 되는데
1: 맞아요.
0: 어쩌려고 저렇게 두부는 빨리 쉬는 거라.
1: 맞아요. 지금 또 여름철이라.
0: 여름철이라. 오늘 이걸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되게 네. 1분 30초 네. 정도. 네.
1: 자, 키친타올을 깔고.
0: 네.
1: 자, 1분 반 정도.
0: 네.
1: 이렇게 하면 수분이 날아가나요?
0: 전자레인지 돌림으로 인해서 두 가지가 좋은 점이 있어요.
1: 네.
0: 수분 좀 빼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살균 작용이 있어서 쉬는 거를 막아줘요.
1: 조금 막아줄 것 같아요,
0: 네,
1: 진짜로.
0: 그래서 일주일 정도 두고 드셔도 쉬지 네. 않습니다.
1: 아, 그것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두부에 수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분기를 좀 빼내거든요. 항상 네. 쌈장 이런 거 할 때.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두 가지 다. 예. 위해서. 자, 그러면 저거 할 동안. 예. 자, 우리 양념 좀 한번 네. 해볼까요?
1: 자, 양념 어떤 것부터 들어갈까요? 자,
0: 우선 여기 지금 돼지고기가. 네. 여기 지금. 목살 부분, 앞다리살 쪽, 기름이 별로 많지 않은 거를 준비하시면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여기를 양념을 하려면 뭐 생강, 마늘, 뭐 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잖아요.
1: 왜냐면 고기에 누린내를 잡아줘야 네. 하니까요.
0: 그러는데 양파만 예. 많이 넣으셔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1: 아, 양파 하나로만?
0: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후추나 조금 뿌리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양파 반 개 정도.

0: 양파는 항상 있잖아요.
1: 어, 맞아요,
0: 그러니까
1: 맞아요.
0: 양파를 이렇게 강판에다가 갈아서 네. 쉽게 넣으시면 돼요. 이거를 미리 마련해 놓으시거나 뭐 하실 거 없이 집에 강판은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그러면요?
1: 예?
0: 이거 조금 썰어서 넣죠, 뭐 그냥. 네. 자, 여기 이렇게 하고 일단 넣고 예. 이렇게 하시면 돼지고기는 정말 훨씬 더 부드럽고 냄새도 아. 안 나고
1: 예?
0: 그렇게 조리하실 수 있어요.
1: 이 자. 돼지고기와의 조합이 양파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0: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금만 썰어서 넣으면 되니까 너무
1: 집에.
0: 어렵게 항상 돼지고기를 만지면 제 얘기를 기억을 하셔가지고 그래
1: 네.
0: 최 선생이 양파 좀 갈아 넣으랬지
1: 예.
0: 양파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도 되고 조금 덜 들어가도 하고 하지만 돼지고기는 수분이 조금 있어야 더 맛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양파를 조금 많이 갈아 넣으시면 돼요. 자, 다 됐나요?
2: 자, 두부 지금
0: 예.
2: 자 1분 30초 정도 저희가 한번 전자레인지 돌려봤는데요. 어, 수분이 많이 나왔어요.
0: 이렇게 수분을 딸 정도로 나왔죠? 자,
1: 예.
0: 자 이제 우리 불옆으로 가서 볶기만 하면 돼요.
2: 그럴까요? 한번 네. 자 볶아볼까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정말 쌈장 안에
1: 네.
0: 이게 전부 다 돼지고기를 고기를 넣는데 씹히는 건 전부 두부같이는 부드럽게 씹혀요. 냄새가 하나도 없이.
1: 네.
0: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이렇게 안 하시고 우리가 참치통조림 많이 나왔을 때는 참치통조림 그냥 같이 곁들여서
1: 오.
0: 드시기도 했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본격적으로 쌈장을 만들어 놓고
1: 네.
0: 일주일이고 냉장고에 또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냉동시켜주셔도 돼요. 오늘 만든 쌈장은.
1: 예. 예.
0: 자, 보세요. 이렇게
1: 예.
0: 고기가 시시시 소리 나면 이제 팬이 달궈졌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불을 줄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2: 살짝 핏기가 이제 안 보이고 살짝 익었어요.
0: 예. 예. 시시시 소리가 나면은 귀를 듣고 이렇게 하셔서
1: 네.
0: 중불에서 이제 볶도록 하세요. 그래서
1: 중불에서.
0: 조금 더 구워져야죠. 돼지고기는 완전히
1: 예.
0: 익어야죠. 그래서 돼지고기는 익으면 하얗게
1: 맞아요.
0: 되니까.
1: 근데 선생님 진짜로 제가 이제 왜 마늘이랑 생강 같은 생강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좀 했는데 진짜 양파즙만으로도 지금 그 돼지고기의 그 비린 향이 안 예. 나요. 비린내가.
0: 비린내가.
1: 예. 네. 혹시나 뭐 누린내도 확실히 잡은 것 같아요.
0: 자, 다 있지 않았어요?
1: 예, 완전하게 익었어요.
0: 자, 이것도 옆으로 이렇게 놓고
1: 예?
0: 이 안에다가 두부 좀 넣어주세요.
1: 두부 넣어둘게요. 수분을 저희가 완벽하게 또 뺐고요.
0: 네.
1: 살균도 해서 자 보관이 좀 용이하게. 수분이 엄청 나오네요, 선생님, 진짜. 네.
0: 자. 그리고
1: 네.
0: 이거를 쌈장이랑 해야 되니까 이게 조금 붉은색이 필요해요.
1: 예.
0: 그래서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좀 넣어주세요.
1: 고춧가루요. 자, 이 고춧가루 바로 넣으면 되나요?
0: 네.
1: 여기 가운데요.
0: 예, 예. 그런데 보시면 고춧가루가 굉장히 곱죠?
1: 예.
0: 예. 이때는 고운 고춧가루를
1: 고운
0: 쓰시면
1: 고춧가루.
0: 좋아요. 그런데 이제 집에 따로 고운 고춧가루가 없잖아요.
1: 네.
0: 그러면 있는 고춧가루를 체에다 한번 채치시면 밑에 떨어지는 게 고운 고춧가루니까
1: 네네.
0: 그거 넣으시면 돼요. 큰 고춧가루, 굵은 고춧가루를 넣으시면 입자가 좀 돌아다녀요.
1: 그럴 것 같아요.
0: 맛에는 상관이 없는데 보기에.
1: 맞아요. 아니, 보는 것도 좀 중요하니까. 그 보면요, 지금 선생님께서 고기를 할 때랑 달리 약간 이렇게 두부를 으깨주는 것처럼 주걱으로 눌러주시는데
0: 잘 섞이라고요.
1: 잘 섞이라고.
0: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 얼마나 몇 분이나 볶아요가 아니라
1: 예.
0: 돼지고기랑 두부랑
1: 예.
0: 골고루 잘 섞이면 아까 그럼 두부의 흰색이 많이 빨갛게 됐죠?
1: 맞아요.
0: 이렇게 그러면 돼요.
1: 진짜 자. 먹음직스럽게.
0: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여기에다가 우리 쌈장 넣을까요?
1: 쌈장이요?
0: 네.
1: 자 갖고 우리 쌈장 넣으시면 되고요. 선생님 만약에 집에 쌈장은 없고 된장

0: 바짝만 있다 하면은 몇 대 몇으로 섞으면 될까요?
1: 근데 그거는 제가 우리 집 된장을 아는데. 그러네. 예, 그러니까.
0: 본인들 기호에 맞게.
1: 네.
0: 예. 본인들이 드시기 좋아하는 그 쌈장 비율에 맞게 예. 해서 만드셔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1: 자.
0: 깔끔하게 해서.
1: 네.
0: 아니 저는 이렇게 여름철에 입맛 없을 때 예. 이렇게 쌈장 왜 예전에 그 이런 고기도 막 썰어놓고 된장이나 해서 이렇게 만들어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1: 강된장.
0: 네, 강된장. 예, 예, 예. 그런 것처럼 만들어 두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 아, 밥도둑, 강된장. 예. 정식은 아니지만 예. 이 쌈장을 가지고 물 조금 넣고 있는 뭐 호박이나 그런 거 조금 잘게 썰어 넣으시면
0: 예. 짜글이 되는 거예요. 짜글이?
1: 예, 그러면은 밥 비벼 먹기 좋은 쌈장, 강된장 같이 이런 비슷하게 되죠. 그렇게도 예, 두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맛이 납니다. 강된장 맛이. 자, 이제 나머지 재료 마요네즈만 빼놓고 다 넣어주도록 하세요.
0: 자, 먼저 자,
1: 청양고추 다짐.
0: 청양고추 너무 네. 맛있을 것 같아요.
1: 청양고추 다짐.
0: 송송.
1: 예, 그다음에 이제 된장 맛이 조금 모자라서 제가 네. 18년 된장을 조금 섞으려고 해요.
0: 아주 구수한 맛을 예. 해주시네요. 네, 예,
1: 물론 집에 좋은 집에서 잠근 재래식 된장이 있다면 그거 넣으셔도 돼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늘.
0: 네.
1: 마늘이 마늘. 너무 많이 안 익어도 괜찮으니까.
0: 네. 다 넣을까요?
1: 네, 마지막에 넣도록 할게요.
0: 예. 자. 확실히 쌈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 양을 좀 많이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죠.
1: 예,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깨, 통깨 살짝.
0: 예. 다 넣을까요?
1: 네, 다 넣어주세요. 살짝 예, 통깨로 돌아다닌 것보다는 예. 좀 부스워서 넣어야지. 그러니까 깨소금 상태로. 부스워서.
0: 선생님,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1: 이제 다 됐어요. 불 끌게요. 너무 예? 끓이지 마세요.
0: 마요네즈는요?
1: 마요네즈는 불 끄고 이건 좀 식어서 넣어야지.
0: 아, 불 끄고 식은 상태에서. 자, 옮겨볼까요?
1: 자. 자, 이거를 뜨거울 네. 때 넣지 마시고요. 네? 식을 때.
0: 식은 후에.
1: 네, 식은, 저 그래서 제가 좀 식혀왔어요.
0: 네, 맞아요. 이렇게 그냥 실온에서 보관하셨나요? 아니면 냉장실에서 보관하셨나요?
1: 아, 이건 지금 이거를 식힌 거예요.
0: 시켜서.
1: 네, 식힌 거에다가 네, 이제 마요네즈를 마무리를 넣으면.
0: 네. 마지막에 혹시나 너무나 간이 세거나 네. 너무나 매울 수 있으니까.
1: 이제 그런데 여기다 제가 예. 마지막으로 식은 다음에 이렇게 마요네즈를 조금 넣어놓으시잖아요.
0: 네.
1: 그럼 참기름 안 넣으셔도 돼요, 쌈장에.
0: 좀 더 고소하고 찰기도 조금, 돌고요, 그렇죠?
1: 네, 찰기가처럼 돌잖아요.
0: 우와.
1: 자, 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0: 요게 이렇게 딱 만들어져서 냉장고에 들어있으면 네. 냉장실에 있으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입맛 없을 때 그냥 쫙 꺼내서 요것만 얹어서 먹어도 맛있으니까. 그렇게 짤 것 같지도 않아요, 선생님.
1: 네, 별로 안 짜요.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냥.
0: 제철 채소와 곁들여 먹으면 더욱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두부 쌈장이 완성됐습니다.
2: 두부 쌈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으깬 두부를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동안 데워줍니다. 그런 다음 팬에 다진 돼지고기를 넣은 뒤 후춧가루를 넣어 밑간을 해주세요. 강판에 양파를 갈아 다진 돼지고기에 넣고 섞어줍니다. 다진 돼지고기를 볶다가 으깬 두부,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 볶아주세요. 쌈장을 넣어 볶다가 다진 청양고추, 된장, 다진 마늘, 깨소금을 넣어 볶아줍니다. 식힌 두부 쌈장에 마요네즈를 섞어주세요. 두부 쌈장에 마요네즈를 넣으면 고소하고 찰기가 돌아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두부 쌈장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새콤한 김치와 우동면을 같이 볶아 개운하면서 칼칼한 김치 볶음 우동부터 여름 반찬으로 차갑게 만들어 먹는 애호박 나물까지 한식을 사랑하는 집밥의 대가 최경숙의 꿀팁 가득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3: 상담하듯이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4: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5: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6: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5: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4: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5: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7: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5: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랫. 지금 전화하세요.
8: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상담할 도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4: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5: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6: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5: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4: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5: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7: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5: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랫. 지금 전화하세요.
8: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9: 복잡한 일상 속 묵직한 깨달음을 얻고 싶을 때 EBS와 함께하세요. 상상 속에만 있던 미인들이 직접 강의에 나선다고? AI 기술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고전의 장벽을 허무는 시간.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 노벨상 수상자, 세계 최고의 석학, 문화예술 거장들이 전하는 명강연.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00세 시대 시니어를 위한 15분 인생 수업 EBS 평생학교. 방황하는 청춘들을 위한 각 분야 인생 선배들의 현실 조언. 기획 강연 청년에게. 대한민국 대표 지식 채널 EBS.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3: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4: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3: 아, 깎아야 잘 살지.
5: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0: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2: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0: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3: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0: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4: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5: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7: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8: 먹는 즐거움
7: 잇몸 튼튼 이가탄
9: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0: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1: 아이고 잘하네.
10: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2: 네팔하면은 떠오르는 건 항상 설산밖에 없었는데 아 네팔에 이런 아름다운 곳도 있었구나

0: 풍경 여행, 자연 여행이 아니라 뭐 사람 여행을 했다. 돈도 많이 벌고. 나마스테. 나마스테. 아, 나마스테. 나마스테. 나마스테. 나마스테.
1: 초록빛 차밭이 펼쳐지는 네팔 동부. 림부족의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오랜 친구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됩니다.
0: 천천히 천천히 밥 먹으러 갑시다.
2: 여기 자세요. 여기 자세요.
0: 잘 있었어? 결혼 축하해.
1: 좋은 인연이 있어 행복을 느낍니다. 그 인연을 따라 네팔 구석구석 떠납니다. 비행기로 7시간 거리에 있는 네팔 산골마을에서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내 친구의 결혼식으로 가는 길, 작은 여행들을 계획했는데요. 그 첫 번째 여정은 카트만두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박타푸르입니다. 고대 네팔의 수도 박타푸르.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도시는 붉은 빛이 감돕니다. 사라져간 왕조의 영광을 간직한 왕궁과 사원들. 박타푸르는 마치 거대한 박물관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축제가 한창이었습니다. 종을 울리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 거리를 걷고 있으니 12세기 고대 왕국의 시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분들은 몰락한 왕조의 공주님들일까요? 여행객들은 고풍스러운 이 도시에서 왕조의 화려했던 영광을 사진으로 남기느라 바쁩니다. 현지인들은 골목 한쪽에서 시간을 사고 파느라 바쁩니다. 비크람 삼밭이라는 네팔 달력은 우리가 쓰는 달력과 연도도 새해의 시작도 다릅니다. 네팔의 달력은 현재보다 56년을 앞섰다고 하는데요. 마치 미래의 달력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0: Is this Nepalese calendar?
3: 네팔이 너야 부살 너야 벌써 너야. 나야, 아무로 보니 보러 나야 벌써 라주 이카시 갈린날 파트로.
0: 아, 이게 네팔 달력인데 오늘까지가 2080년도고 내일부터 2081년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1: 달력 상인은 단돈 1,000원에 제게 2081년 미래의 시간을 팔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네팔의 공식 설날이 있는 4월 둘째 주, 더르바르 광장에서는 비스켓 자트라라는 성대한 새해 맞이 축제가 9일 동안 열립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수레. 수레 안에는 바이라브 신의 상이 모셔져 있는데요. 바이라브 신에게 돈과 꽃을 바치면 새해의 복과 행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믿음은 아직도 굳건합니다. 수레에 달린 방울을 만지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란 말에 저도 해봤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0: 돈을 올리고 제가 소원을 빌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순식간에 달려드는 바람에 소원은 빌지도 못했습니다.
1: 잠시 후 광장은 엄청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민들이 두 편으로 나눠 줄다리기를 했는데요. 승리한 편에게 행운이 깃든다고 합니다. 새해의 행운을 잃지 않으려고 진심으로 소리 지르며 힘을 씁니다.
0: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게 진짜 수백 명이 달라붙으니까 움겨져요.
1: 행운의 신이 제게도 올까요? 네팔에서 행운을 얻어가고 싶은 마음, 저도 진심입니다.
0: 장난 아닙니다, 이거.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이렇게 줄을 당겨본 게 언젠지.
1: 팽팽하던 힘의 균형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거대한 수레는 사람들의 열광을 뒤로하고 행운을 전하러 멀어져 갑니다. 4월의 붉은 태양 아래서 맞은 네팔의 설날도 저물어 갑니다. 박타프루에서 새해의 기운을 받고 다시 여정을 떠납니다. 네팔의 동쪽 가장 먼저 해가 뜬다는 작은 도시 일람으로 향합니다. 네팔은 거대한 히말라야 설산만 있을 것 같은데 뜻밖의 초록빛 차밭이 펼쳐집니다. 일람은 네팔 최대의 차 재배지로 옹기종기 모인 집들은 차밭을 터전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팔의 주요 차 생산지답게 도시 한복판에는 산잎 따는 여성의 동상이 있습니다.
0: 나마스테. 아, 바이크를 한 대 빌릴 수 있을까요?
4: 네, 여기에요.
0: 아니, 한국말을 하시네요?
4: 예.
0: 한국에서 지내셨던 거예요?
4: 공부해요.
0: 한국말 공부하고 계시구나. 아, 그러면 바이크 좀 보여주시겠어요?
4: 오.
0: 아니, 이렇게 또 일람의 구석에서, 구석진 곳에서 또 한국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뵙다니.
1: 일람 시내에는 바이크를 빌릴 수 있는 대여점이 많습니다.
5: 이 오토바이
0: 네.
5: 하루 3,000원이에요.
0: 그럼 하루 3,000원. 네.
5: 아, 이 오토바이 하루 네. 5,000원이에요.
0: 하루 5,000원. 그리고
5: 이 오토바이
0: 네.
5: 하루 10,000원이에요.
0: 10,000원. 만 원이죠, 만 원. 저는 이게 색깔도 너무 예쁘고 뭔가 새 거 같아서 이거 한번 타보고 싶은데 이거 크기도 저한테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피디님, 저 이거 어때?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거 타라고? 빨간 거? 파란 거? 이게 하루에 만 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로 10만 원이라서 피디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는 저기 하루에 3,000원, 그러니까 3만 원인 이 파란색 바이크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피디님?
4: 네.
1: 저렴하고 튼튼하고 가성비 최고 아닌가요? 자, 달려볼까요?
6: 출발!
1: 친구야, 기다려. 내가 간다.

0: 친구의 결혼식에 가는 길. 곳곳에서 차밭이 펼쳐집니다. 바람에서 기분 좋은 찻잎향이 느껴집니다. 바이크로 달려야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죠. 사실 속도가 빠르지 않아 안전도 문제 없습니다. 세상이 궁금했던 20대, 바이크를 타고 호주 대륙을 횡단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과 문화에 다가갈 수 있는 바이크 여행에 매료됐죠. 네팔의 소도시 일람은 바이크 여행을 하기에 최고의 여행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0: 바이크 여행의 준비물을 구입하러 들렸습니다.
2: 바이크 여행 중에는 다음 슈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중간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렇게 빵이나 초콜릿처럼 열량이 좀 높은 음식을 사는 편입니다. 여기 아까 보다 보니까 이 네팔 구석에 이 산소주라는 것도 있습니다.
0: 놀랍게도 네팔에서 소주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3: 여기 네팔에 만드는 거예요.
2: 아, 네팔에서 만드는 한국 소주? 네, 한국 소주요.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
4: 아,

0: 이때 EBS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인연도 있답니다. 인연이란 참 놀랍네요. 지금은 고향인 네팔 일람에서 슈퍼를 운영하신다니 성공하셨네요.
1: 한국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으세요?
2: 가고 싶어, 많이 가고 싶어요. 자주 가요, 같이.
1: 뭐가 많이 가장 그리우세요?
2: 저거 삼겹살 이런 거는 많이 먹고 싶어요, 저기 가서.
1: 그래도 가족들이랑 함께 있으니까 좋죠?
2: 네, 좋지. 여기는 어떤 거 어디 있어요? 가족이 있는 거 어디 안 좋아했어요? 다 좋아요. 같이 먹어, 같이 있어요.
1: 못 알아보겠다.
0: 아빠 찾아 한국 왔던 꼬마가 이렇게 컸습니다.
1: 아빠 일도 도와주고 다 큰 것 같아요. 와. 누나는요?
3: 디디파이 디디.
4: 디디 is 카트만두. She is studying in Dubai.
1: 아, 누나는 카트만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0: 네팔 소도시에서 우연히 만난 인연. 무엇이 여기까지 이끌었을까 신기했습니다. 인연은 항상 소중하게 간직하리라 다시 한번 배웁니다.
2: 나이트업에 간다.
1: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5: 감사합니다.
1: 건가 아저씨가 또 저희 왔다고 이렇게 콜라를 무료로 감사합니다. 무료로 주셨습니다. 나중에 여기 일람에 오시면 꼭 건가 아저씨 가게에 꼭 들르셔서 물건 좀 많이 사주세요.
2: 여기 왔어. 나 이름 부르면은 다 사람 알아요, 여기는.
1: 그 여기 일람에 와가지고 건가 하면은 다 알아요?
2: 건가 버스넷. 건가 버스넷.
1: 건가 버스넷.
2: 아, 이거 술, 이거 이런 거 바르는 거 어디 있어요? 다 물어보면 네. 사람 다 알아요.
1: 마당발 느낌입니다. 너 총 얼마예요?
6: 270.
1: 270?
6: 루피.
1: 270 루피? 한 코리안 디스카운트.
6: 다 드셨어요.
1: 아, 이미 디스카운트 됐어요?
6: 다 드셨어요.
1: 270?
7: 예, 거리에는
1: 10월. 감사합니다. 갈게요.
2: 네, 가요.
1: 안녕.
2: 안녕.
1: 네, 네.
2: 다음에도 와요.
0: 멀리 네팔에서 정을 느끼고 갑니다. 다시 친구의 결혼식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을까요? 만나는 인연도 스쳐 지나가는 풍경도 바이크 여행은 매 순간이 여정입니다. 그래서 산골 깊숙이 들어갈수록 기대감은 더 커집니다. 물론 그 기대감은 현실에서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유소가 없는 도로 한가운데서 휘발유가 떨어지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가 그렇죠. 이럴 때는 길가의 매점을 찾아서 일단 멈춥니다.
1: 나마스테. 이거 기름 맞나요? 이거 페트롤 맞아요? 이거 한 병에 얼마예요? 이게 한 병에 200루피 정도 하는데 하나로 한 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유소에서 1리터에 한 1,7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이렇게 도로 중간중간에 작은 매점이 있어요. 이렇게 생수통에다가 기름을 담아 팔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중간에 기름이 떨어지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조그만 매점을 찾아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해발고도 2300m 슈리안투라는 마을을 지납니다. 탁 트인 히말라야 기슭에 황금빛 계단식 논과 밭이 펼쳐진 네팔에서는 낯선 풍경을 만날 수 있죠. 풍경 속의 삶이 궁금해 길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기로 합니다. 히말라야 산 비탈 그림 같은 계단식 논에서는 모내기를 앞두고 썰의질이 한창이었습니다. 정다운 전원일기 같은 풍경입니다. 그리고 논의

0: 돌을 가두고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 썰레질을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1: 지금 꼬마애가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나마스테.
0: 어른이 하기에도 힘든 썰레질을 소년 농부가 하고 있어서 놀라워서 그냥 말을 걸어봅니다.
1: 그거 안 힘들어요?
2: 나로 오네나?
0: 맨발로 들어가니 발바닥으로 논바닥의 온기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아유,
1: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여기 들어오니까 엄청 우선 시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0: 썰레질은 모내기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 농부들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1: 아버님 등장이십니다. 뭐야? 아니, 이 친구도 초짜인가 봐요.
0: 제가 농사는 잘 모르지만 확실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농촌에서는 보기 힘든 썰레질하는 풍경이 정겨웠습니다.
1: 아, 원래 이렇게 아빠랑 아들이랑 일하는 게 원래 이렇게 흔한 건가요?
3: 아들 스쿨 믿어서 오늘 오빠는 아저씨를 갖고 감.
1: 아, 아들이 아니라 손주구나. 아, 손주가 오늘 학교 가는 날이 아니라서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일을 배우고 있대요. 아, 너무 착하다. 너무 착해. 너무 착해. 너무 착해.
3: 아빠는 뭔 좋네. 뭐 시가 이제.
1: 응? 저. 어. 저것도 하라고. 소랑 같이 또 일해보라고요?
0: 이런 경험 지금 여기가 아니면 어디서 해보겠습니까?
1: 저는 심지어 이렇게 소를 가까이 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예?
0: 쟁기질은 쟁기꾼과 소가 서로 보조를 잘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웃음만 나왔습니다.
4: 소를 엉뚱한 데로 보내고 있어.
0: 마음이 급하니 한국말이 튀어나오더군요. 생각해보니 네팔소는 한국어를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어설픈 네팔어로 다시 얘기합니다.
1: 미살리! 미살리! 아니 이게 되게 쉬워 보였는데 소들이 저보다 힘을 더 세니까 제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0: 이날 소들한테 제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물속 검은 것들의 정체가 궁금해 물어보니 염소똥이랍니다.
1: 그냥 아니야, 똥밭이네, 똥밭. 영차! 영차! 굿! 저 잘해요?
5: 응, 굿.
1: 화이팅! 아! 고마워, 너무 고생했어. 제가 건들 때마다 오른쪽 근육이 막 실룩실룩 해가지고.
0: 히말라야 골짜기에서 스쳐가는 시골 마을이지만 잠깐의 인연을 나누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언덕을 넘을 때마다 바람을 타고 차향이 날아옵니다. 차밭 사이로 길을 따라 깊은 산속 마을로 향합니다. 그 길의 끝에서 산비탈을 이용해 일군 계단식 차밭이 펼쳐집니다. 설날 즈음에서 천물차라고 불리는 해차를 수확하고 있었는데요. 차밭 풍경에 취해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1: 저기 사람 있다.
0: 나마스테.
2: 나마스테.
0: 여기 혹시 알레공 마을이 어디예요?
6: 알레공 이따가 잔차. 에서 쇼라카이.
7: 저기 파트라 보라.
6: 캉브라 오는 바코.
0: 아, 저 한국에서 왔어요.
6: 한국에.
8: 코리아, 코리아.
0: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여기 혹시 한국 사람들 많이 오나요?
6: 코리아 노루. 아하. 야, 코리아 왕차.
7: 버감테라지 아니나 우타티 왕산.
6: 알레감테. 왕차 코리아루.
0: 좋네 봐.
9: 그렇게 감사 인사를 하고 길을 가려는데
10: 네팔 노래 좋나고
11: 잠깐만
9: 네팔 노래를 불러주겠다는데 거절하면 예의가 아니겠죠?
0: 나마스테. 야, 다들 일하고 계시네요.
1: 아, 저 그냥 가려다가 노래 불러준다는 얘기 듣고 올라왔어요.
10: 건너가 된다. 눈에 받는 게 아니다.
1: 무슨 노래 불러줄 거예요?
10: 군제 군제 기술은 언제 안 날라 보냈어?
12: 일람 나라.
10: 시아 파트너 맨날 일람에서 만든 노래 나와요.
13: 1, 2,

0: 아샴로 라이자네 아샴로.
1: 근데 일은 좀 많이 힘들긴 하죠.
2: 감지 가로 선이 안다.
3: 가르다 가려 이제 주네 보니 감다 가려 이제 감가는 또 사질로 내난다.
1: 이거 이 일 저도 잘할 수 있을까요?
2: 원래 보니 더벌서 보세요. 감가는 몰라서 뭐 속수 올라.
1: 오늘은 계속 일꾼 모드입니다.
4: 저도 데려가 주세요. 같이 가.
1: 이것도 인연인데 노래를 들려주셨으니 노동으로 갚겠습니다.
5: 자기 배고 애깨지고 마라를 빼드는 무슨 마라를 빼. 애서를 집네 애서를 집네 무니고 집네 어디나 애마티마티고. 립스 무나.
1: 무나.
5: 립스.
1: 아. 찻잎은 엄지와 검지로 끊어서 따야 한다네요.
6: 이게 너무 길게 따면 안 되고 잎사귀 한 3개 정도가 들어가는 걸 이렇게 따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거 맞아요?
5: 맞아요.
1: 네팔의 차 재배 역사는 약 160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청나라에서 가져온 씨앗을 여기 일남에 심으면서 차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6: 잠깐만. 헬프! 헬프! 오케이.
7: 베리 하드.
6: 야, 베리 하드.
1: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찻잎이 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네요.
6: 줄기를 끊는 거야, 줄기를. 이게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계속해서 목에 힘도 주고 있어야 되고 이게 이 줄기를 끊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기도 해가지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1: 이렇게 일남에서 일일이 손으로 딴 찻잎이 네팔 차 생산량의 81%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8: 일남에 가나 사세요. 따라가면서 말?
6: 큰 거 딸려다가 차대 맞았습니다.
1: 찻잎 1kg을 생산하려면 10만 순을 따야 한다고 합니다. 10만 번 손이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의미랍니다. 그 고된 시간을 노래로 달랩니다. 오늘 수확량이 꽤 괜찮습니다. 작업도 잘 끝났고 저는 다시 친구 결혼식에 가려는데요.
9: 바이바이 안녕.
10: 바이바이 안녕.

0: 이름하잖아.
1: 탁 잘라서 한참 해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와서 먹고 내가 좋아해.
2: 아, 피디님 밥 먹고 가라는데 어떡하죠?
3: 마음대로 하세요.
2: 아니 배도 고픈데 조금 늦더라도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4: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 새로운 인연들이 발길을 붙잡습니다. 낯선 여행자를 흔쾌히 집으로 초대하는 일남의 사람들.
5: 미리.
4: 네팔에 와서 이런 환대를 받는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내잠의 딸 부잣집은 광활한 차밥뷰가 펼쳐지는 풍경 맛집이었습니다.
2: 자, 신발을 벗고 들어오세요.
6: 웰컴.
2: 웰컴. 와. 오. 야. 집이 엄청 아늑하고 엄청 좋아요.
4: 야. 아, 뱃. 이 방은 손님들이 오면 묵는 게스트룸이라고 합니다.
2: 아니, 여기 손님이 머물 수 있는 객실도 있어. 오. 너무 좋다. 야. 아. Father. Let me guess. Let me guess who is your father?
7: 군지오바.
2: I will guess. This is your father.
6: No. No.
2: Angie. Angie. This is your father.
6: Yes.
2: Yes. Okay. 아버님이시고. 아, 여기 옆에 사진들이 다 있네.
4: 일남에서 태어나 일남에서 자란 네팔의 MZ 세대는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이라 참 보기 좋았는데요. 무슨 맛있는 냄새인가 했더니 자매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파 써는 게 찻잎 따는 것보다 어려운 모양입니다.
2: 이 친구 양파 자르는데 울고 있어요.
8: Let me help you. I can help. Okay.
6: Good.
2: 학교 방학이라서 안 간 거예요?
9: 바이니 술잔주다.
6: 에이시디에라 버스가 왔냐?
2: 힘든 고등학교 생활이 끝났는데 왜 안 놀고 이렇게 부모님 일을 도와드려요?
6: 사이거리 원이다 굶는다.
10: 잡아라 봐 굶는다.
6: 사이거리 옆에 있어 보내라면 좀 굶는다.
2: 그러니까. 그냥 완전 무료 봉사는 아니고 집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구나, 그죠? 그래도 너무 착한 거 같아요.
10: 야이 가나 가네, 야이 숯네, 야이 만나던자 납네, 가우네, 야, 나.
11: 맞는다고 하는?
2: Yes or no? Yes or no? Of course, we want. We want.
12: You want or no?
2: Yes, I want. But we have a schedule. 저희가 계획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디님?
6: 여기 자다 가시요? 여기 자세요?
4: 정말 고민했는데요. 친구 결혼식에 가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고 가라는 말에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녁 시간에 한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에 또 한번 감탄했습니다.
2: 어머님은 식사 안 하세요?
10: 내가 바라 거스노 받고 차, 뭐 간디나, 말이야 바라 그 순서 빼구라. 여름이 저름 간디나.
6: 점질이 어이나 아들 한우.
2: 점질이 아들 한우.
4: 논에서 차밭에서 일하고 온 탓인지 허기가 졌습니다.
6: No, no, no, no, no. 점질이 어이나 아들 한우.
2: 점질이 아들 한우. 한우. 오케이. 오케이. 네팔에 왔으면 네팔 밥을 따라야죠.
6: 나 대리.
13: 달리 대.
6: 한우.
13: 대리. 이달 빨리 안 하나.
4: 손으로 먹겠다고는 했지만 머리와 손이

0: 완벽하게 따로 움직이는 기분이었는데요. 제가 시원찮아 보였나 봅니다.
1: 애써. 밤레 밑으로 알바서 묵나.
2: 어,
1: 말해.
3: 아니, 손가락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목젖을 찌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이거. 손으로 다들 진짜 잘 드시네요.
0: 네팔 음식은 손으로 먹어야 더 맛있다고 하죠. 자매들의 특훈 덕분에 저도 제법 익숙해졌지만 넓은 접시에 있는 밥을 야무지게 쓸어 담는 건 아직은 좀 어려웠습니다.
3: 아까 만났을 때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해 주시고 반겨 주셨는데 한국인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인상이 있나요?
1: 아미반다 파락 데스카운트 바가사이나 아니 아미반다 파락 운전도 와르 데이바라 쿠실라이고 아미반다 파락 암라반다 페이스 파니 아니 파락 아니 암라반다 볼리 찰데니케 파락 데바라 와르코 볼리 찰리 와르 어케 파락 데스 바타운 바가 데이바라 암라 쿠실라이고
0: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의 순간도 찾아오지요.
3: 갈 길이 머니까 아쉽게 여기서 작별 인사를 하고 또 다음을 기약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팔 동쪽 산골 차반 마을에서 만난 따뜻한 배려를 기억의 조각으로 간직하고 다시 길을 갑니다. 네팔 친구의 결혼식을 향해 가는 길이 참 멉니다. 그래도 새로운 인연들 덕분에 즐거운 여정이었습니다. 길가에 꽂혀있는 깃발들이 결혼식장에 가까워진 것을 느낍니다. 어둑해져서 결혼식장에 도착했지만 괜찮습니다. 림부족의 결혼식은 밤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0: 여기가 잠시 후 결혼식이 열릴 신랑의 집,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저의 오랜 인연 네팔 친구입니다.
1: 왜 여기 늦었어요?
2: 잘 있었어?
1: 어.
2: 결혼 축하해.
1: 오, 감사합니다.
2: 야, 여기 왜 이렇게 멀어?
1: 오, 너무 멀어?
2: 너무 멀어.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여기 안 왔지.
1: 어, 미안해. 아, 여기. 여기는 시골이니까, 미안해.
2: 나마스테. 나마스테.
0: 신랑의 친척들이 이모. 모였습니다.
2: 이모?
1: 응, 이모.
2: 나마스테.
1: 이모.
2: 이모부.
1: 이모부.
2: 이모부.
1: 이모부. 어, 이모부.
2: 나마스테. 신부는?
1: 오, 신부고? 또 가자, 그럼. 오케이, 렛츠고.
2: 신부한테? 어,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0: 림부족의 결혼식은 전통적으로 신랑의 집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2: 신부가 예쁘게 화장하고 있습니다.
0: 금으로 만든 장식을 하고 전통 의상을 입은 신부가 수줍게 등장합니다. 이분이 저에게는 네팔의 제수씨라니 설레네요.
2: 오늘 지금부터 신부님은 계속 이 드레스 입고 계신 거고?
1: 어, 계속 계속 입어야 돼요.
2: 야, 근데 엄청 화려하고 진짜 예쁘다.
1: 뭐
2: 근데 좀 힘들 이거 되게 무거운 거 아니에요?
3: 아니요.
2: 괜찮아요?
1: 금이야, 금 다.
2: 다 금이라고?
1: 어.
0: 야, 하나, 미리 정해놓은 포토존에서 인증샷도 찍었는데요. MZ세대의 감성이 느껴집니다. 밤이 다가오자 본격적으로 식이 시작됩니다.
2: 야, 엄청 화려해요.
0: 화려함은 림부족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2: 실크다, 실크.

0: 야, 여기 신랑 신부 멋진 사진이 딱 걸려 있습니다. 입구랑 똑같이.
1: 네팔 MZ 세대들의 트렌드인 결혼식 현수막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림부족 전통 의상을 입은 친구. 이런 모습 처음입니다.
0: 아, 이거 멋지다. 멋져. 야, 이거는 또 검도 있고, 모자도 있고.
2: 모자도 있고, 구루카.
0: 구루카?
1: 네팔의 전통 칼인 구루카는 MZ세대 남성들에게 상남자의 상징이라고 하더군요. 요즘 림부족 결혼식에서는 SNS용 인증샷도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혼식장 한쪽에서는 어르신들께서 벌써 한 잔씩 하고 계셨습니다. 림부족은 술을 즐기는 민족인 만큼 오늘같이 좋은 날에는 술이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고 하네요.
0: 방금 여기 안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으셨는데 이게 뚜껑인 것 같아요.
1: 저도 한 모금 마셔봤습니다.
3: 맛이 좋아요?
0: 한국의 막걸리랑 엄청 비슷하고 이게 아까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위에는 뜨거운데 아래는 시원해가지고 따뜻하다가 또 시원한 맛이 느껴집니다. 근데 맛있어요. 이거 한국에 계신 어르신들이 다 좋아할 맛입니다.
1: 결혼식에 가면 이런 어르신들 꼭 한 분씩 계시죠? 신랑 이모님이 술동무 하자시네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는 그러다 취하십니다.
3: 너무 많이 매운 것 같아요.
0: 옆에 이모님도 좀 매우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한국에 있는 저희 친척 어르신들 다 너무 생각나요. 분위기가 똑같거든요. 오면은 술 한잔 해라 이렇게 만져주시고 꽈비나이 오케이. 이거 어르신 그만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을까요? 취했어.
1: 여기는 또 어떤 곳일까요? 식사 중이던 이분들 옷차림부터 남달랐는데요.
0: 여기에는 지금 어떤 분들이 계신 거예요?
4: 아미 쟤나보 비올라레 쟤나나 아미 림부아르코 사스키티바타 볼라라 쟤나 아미 림부아르코 사스키티마 자브룽 나트노 아코
5: सबै लिम्बुई मात्र हैन अनि लिम्बुकै कल्चर हो आजलाई है हामी अब नवा बरु दुला दुलाईलाई है हामी भित्र लाउँछ स्वागत गर्छ हाम्रो संस्कृतिबाट हाम्रो कल्चरबाट केही अब रमाइलो तपाईहरु पनि गर्न सक्नुहुन्छ तपाईहरुले पनि वेलकम छ
1: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리허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장구처럼 생긴 차브룽이라는 전통 악기입니다.

자정이 되자 비로소 식이 시작됐습니다. 림부족의 결혼식은 제사장의 주도로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됩니다. 향을 태우는 것은 나쁜 기운으로부터 신혼부부를 지키는 의식입니다. 제사장이 신랑에게 동전을 건네주고 이 동전을 신부의 목에 걸린 천에 묶는데요. 가족과 친지

0: 시민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부가 신랑에게 전달하는 칼의 의미가 재밌으면서 조금 살벌한데요. 평생 나만 바라보라고, 안 그러면 다친다는 심오한 의미가 있답니다. 신랑 살떨립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포테라는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은 저희 이제 부부 됐어요 라는 성혼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마지막에 신부가 일어나서 신랑의 발에 절을 하는데요.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겠다는 의미랍니다. 신랑을 이렇게 존중하니 한눈 팔지 말라는 사랑과 경고가 섞인 결혼식, 흥미롭습니다. 하객들이 덕담과 함께 신랑 신부의 이마에 불린 쌀을 붙이며 풍요와 다산, 축복을 기원합니다. 저도 제 친구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이마에 쌀을 붙였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오랜 전통을 계승하는 림부족의 결혼식에서 젊은 세대의 감성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1: 친구 덕분에 이 네팔 림부족의 이 전통적인 결혼식을 볼 수 있어서 제게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 결혼이란 건 굉장히 신성한 거잖아요. 이 신성한 결혼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0: 자정에 시작된 림부족의 결혼식은 사흘 동안 계속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제라 모두가 즐긴답니다. 깊은 산골 한밤의 축제 속에서 네팔에서의 여정도 잠시 멈췄습니다.
2: 코시타프를 방문해 본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생선입니다.
3: 프로미스. 오케이.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엄지까지 해.
4: 우리
3: 두 사랑을 이어주고 싶다.
5: 간절할 뻔했습니다.
6: 아, 이곳은 정말로 산과 죽음이 공존해 있는 곳이구나.
7: 상담완료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딥이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8: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5: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5: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5: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6: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7: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5: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6: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0: 물어보세요.
1: 산더발 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산더발 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3: 이어서 EBS 뉴스 12가 방송됩니다.
14: 이 공간이 막국수 그 식당이었어요.
15: 이 집도 살리다. 살려보자. 오늘 하면 좀 어때? 내가 살 집이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어. 하자. 정성을 다해서 만져주면 그 집은 온전히 다시 좀 태어나는 거잖아요.
16: 내향인이 고친 오래된 집? 이 집 맞아요?
17: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제 취향껏 공간을 꾸미면 좋지 않을까.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고 굳이 밖을 안 나가도 되고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공간이지 않나.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로 논란을 일으켰던 배재고 야구부가 어제 광주 제1고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광주 1고 측은 고개 숙인 학생들을 격려하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는데요. 두 지역 교육감까지 나서 교육적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60여 명이 전남 광주특별시 광주제일고등학교 교정에 들어섭니다. 학생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2: 이번 사건으로 저를 포함한 저희 팀 모든 선수들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야구를 떠나서 인성이나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1: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된지 일주일 만에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한 겁니다. 광주일고 측은 학생들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이번 일을 성장의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습니다. 감독과 교장도 용서와 포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3: 정정당당하게 멋진 승부 펼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4: 이제 화해의 몸짓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을 느끼고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발전의 첫걸음을 오늘 뗀 거라 생각합니다.
1: 사과 일정을 마친 양교 관계자들은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을 참배한 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과 광주 교육감이 함께 교육적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는 용기, 그리고 이를 포용과 넓은 마음으로 맞아주는 그러한 연대의 정신이야말로 우리 학생들이 평생 가슴에 품어야 할 그런 민주시민적 가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 이번 계기로 우리 배재고등학교와 우리 광주 1고가 금년 11월 3일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에 맞춰서 다시 한번 스포츠 교류, 야구대회, 또 필요하면 농구나 또 하키 이런 것들 같이
1: 배재고 선수단의 사과 방문과 항의에 광주일고 측은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언급한 가운데 배재고 야구부의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 마감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0: 네, 배재고의 사과로 이번 논란은 화해의 물꼬를 텄지만 광주 시민들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와 혐오 문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깊습니다. 단순히 한 학교의 일탈로 치부할 게 아니라 근현대사의 비극을 대하는 우리 교육의 현 주소를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광주 기자입니다.
7: 고등학교 야구 대회에서 나온 조롱 구호에 광주 시민들이 받은 충격은 컸습니다. 군부 독재에 맞서 지역 주민 수천 명이 희생된 역사를 해마다 기리고 배워온 시민들에게 이번 사태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의 해프닝을 넘어 지역과 역사에 대한 모욕으로 다가왔습니다.
8: 기분이 많이 안 좋았죠. 네. 왜냐면은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받고 자랐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교육을 안 받았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7: 하지만 학생들의 잘못을 분명히 짚으면서도 반성과 성장의 기회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직접 광주를 찾아 사과한 만큼 이제는 화해와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9: 도발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할수 있기는 할것 같은데 어쨌든 그저 뭐 잘한 일은 아니긴 하고 또 네, 사과해야 되는 일도 맞고 또 학생들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10: 일단 할수 있는 부분을 그들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또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는 것이 어떨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 광주제일고 졸업생들도 학교 앞에 성장을 응원한다는 현수막을 내걸며 잘못은 지적하되 배제하지는 말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시민들은 사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후의 변화라고 입을 모읍니다.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혐오놀이의 문화가 청소년들의 일상 곳곳에 번지고 있는 상황. 한 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9명은 교실 내 혐오 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10명 중 8명은 학생들의 혐오 표현을 직접 목격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1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SNS에 있는 것들을 해석하고 고민하는 이런 교육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이 가르칠 권한이 교권이 크게 위축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도 쉽지 않았다는 거죠.
7: 혐오와 조롱이 놀이처럼 소비되는 시대. 아이들에게 역사와 인권의 가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교육 현장의 숙제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고등학교 내신 5등급제가 자퇴를 부추긴다는 우려.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 적지 않았을 겁니다. 교육부가 관련 통계를 공개하며 5등급제가 자퇴 증가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미 기자입니다.
12: 고교 학점제와 함께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된 첫 해. 학교 현장에서는 자퇴 후 정시 준비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늘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일반고 1학년 자퇴생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5등급제 도입 이전부터 자퇴생이 증가하는 흐름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합니다. 내신 5등급제 도입을 자퇴 증가의 원인으로

0: 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1: 학생의 자퇴 결정에는 대인관계, 심리정서적 요인으로 인한 학교생활의 어려움, 질병, 학습부진 또는 대입전략, 해외출국 등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 상위권 학생들의 자퇴가 크게 늘었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고1 자퇴생의 평균 석차 등급을 살펴보면 4, 5등급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1등급은 6%에 그쳤습니다. 평균 등급은 3.7등급으로 9등급제로 환산하면 6.7등급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이는 2023년과 2024년 평균 등급보다 낮아 5등급제 도입 이후 오히려 성적 하위권 학생의 자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내신 리셋을 위해 자퇴한 뒤 다시 입학하는 학생이 늘었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학업을 중단하고 올해 새로 입학한 학생은 1,225명으로 전체 비율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자퇴한 다음 수능만 준비하는 입시 전략이 대입에 더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028학년도부터 주요 대학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기 때문입니다.
2: 수능 100으로 뽑는 인원수 자체가 상위권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은 수능 100으로 가는 자퇴하는 전략들은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닌 거죠.
0: 입시 제도가 달라질 때마다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지만 성급한 자퇴가 해법이 될 수 있는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3: 네, 이상으로 7월 7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최후의 인류가 방송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상담 완료 후에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후에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아이브라운은 너희가 병원에 자주 가면 좋겠어.
9: 병원 가자.
10: 이미 병원 가자.
11: 병원 가자.
12: 꼬박꼬박 진료받아야 오래오래 건강하니까. 병원비 앞에서 망설임 없도록 마이브라운만 믿고
13: 병원 가자. 용기 있게.
12: 마이브라운.
14: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5: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6: 아이고 잘하네.
15: 세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7: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18: 진짜 지구가 망가져가지고 여기로 전혀 다른 모습이 됐구나.
19: 우주기지 느낌인데 좀?
18: 그니까.
17: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20: 열대우림인 것
21: 여기는
20: 같은데?
21: 여기는 열대우림이고.
19: 이게 펜가 봐.
22: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19: 이게 보통 그런 바닷물이 이렇거든요?
20: 바다는 거예요?
17: 밀폐 생태계 속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가장 완벽한 한 끼를 만드십시오.
21: 자, 아침인데 조심하세요. 이러고 이렇게 돌렸어. 우와!
20: 대박이다.
21: 우리 스트레칭 해야 돼. 스트레칭 해야 돼요. 격한 거 하기 전에.
22: 운동 좀 할까요, 그러면?
20: 각자 자리에서 해 볼까? 오케이. 어, 시원하다.
23: 되게 시원하죠.
20: 시원하다.
21: 이렇게.
22: 와, 유연하다.
20: 나 균형 감각 좋아. 좋은 것 같아. 왜냐면 틀리게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잘 버티는 거 보면.
9: 아, 잘했어.
20: 아니, 선생님. 이거를 하니까 왜 정신이 깨는 것 같죠?
9: 여기를 스트레칭 해주면서 혈액 대사가 더 잘 되면서 그러면 온몸에
20: 그 스윙 댄스 이후로 숨이 많이 차신 것 같은데요.
9: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10: 괜찮은 거 맞아요?
20: 뭐야?
3: 뭐야? 또 무슨 일이야?
9: 또?
20: 어머,
9: 왜요?
20: 왜요? 왜요?
11: 바다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산호가 멸종했습니다.
20: 산호?

0: 외부와 완벽히 단절된 이동 어딘가에 지구상 마지막 산호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팀으로 나뉘어 지구의 마지막 산호를 찾고 산호 생태계를 구축하십시오.
1: 산호를 구해라?
2: 물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바닷속 깊은 곳에서 붉은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하는 바다에 생명의 언어를 더 많이 불어넣는 팀에게 13시드를 드립니다. 팀 구성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4명을 택한 팀에는 인력의 혜택이, 3명을 택한 팀에는 시간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1: 일단은 전문가가 한 분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심해나 바다에도 관심이 많았으니까 한번 팀을 구성을 한번 해볼까요?
2: 좋아요.
3: 그러면 시간을 선택하시겠어요? 인력을 선택하시겠어요?
2: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내가 더 시간을 많이 벌어야겠다.
1: 인원이 한 명 더 많은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2: 셋, 넷 이렇게 할까요?
1: 그러면은 시간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4: 저는 시간은 좋습니다.
2: 그 형과 씨도 손재주가 있는 편이고, 아무래도 낙준쌤도 의사 선생님이셨으니까 활약을 보여줄 수 있겠죠.
5: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김한결 박사님이랑 BBC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어요.
1: 저희 지금 4명이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해볼까요?
6: 좋습니다.
7: 화학자. 저희 찰떡궁합 장홍주 박사님.
8: 아, 그럼 같이 합시다. 잘한 선택이었다. 그런 확신을 조금 했습니다.
7: 유승호 배우님. 그리고 이은지님.
1: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좀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0: 3인 팀은 지금 해양구역으로 가 미션을 진행하십시오. 제한시간 1시간 남았습니다.
9: 1시간 남았어.
1: 시간이 되게 짧은데?
4: 그러게.
0: 4인 팀은 15분 후 미션을 시작합니다.
1: 몇 분이라고요? 15분이라고 들었어요.

0: 쭉쭉.
1: 오케이, 갑시다. 쭉쭉쭉. 어, 화학약품이 있고.
0: 이런 건 안 필요하나?
1: 어, 끝까지 쭉 가봐요. 저기 또 불이 있어서. 습한 바람이. 어, 여기 계단이 있는데? 오,
0: 우와. 뭐야?
1: 어머. 세상에.
0: 바다다.

0: 아예 다른 공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의 바다가 있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1: 규모 굉장히 큰 편이라서 되게 새로웠어요.
2: 그리고 물도 먹어봤는데 진짜 짜고 진짜 바다처럼 해놨구나.

0: 냄새부터 바다야.
1: 뭐 보이는 거 있어요? 어, 잠깐만요. 저게 뭐지?
0: 아, 이거를 각각 하나씩 가져가면 되나 봐요. 아, 직관적으로 저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아닌가? 그냥 여기다 주는 건가? 이거를 가져가야 되나요? 그냥 그게 그렇게 보였던 것 같은데.
1: 선생님!
0: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지.
2: 처음에 그 바다의 물의 온도를 조절하라는 그런 미션인 줄 알았어요. 어, 잠깐만요. 저게 뭐지?
1: 어, 저기 배 있어요.
2: 배?
0: 어, 그러네. 배가 두 척이 있어요.
2: 가볼까요?

0: 이렇게 밀어드릴게요.
1: 네.
0: 살살 갑니다. 오케이.
2: 아, 우리 반대로 할게 내가.
0: 아니, 제가.
2: 아, 그래, 그래. 잠깐만, 이리로 가, 이리로 들어와야 돼.
0: 잠깐만.
2: 머리 조심. 멈춰.
0: 조심, 머리 조심.
3: 거기 위에 있던 설치물이 너무 이게 낮아가지고, 거기서 제일 불안감이 컸던 것 같아요.
2: 잠깐만. 야, 진짜. 멈춰. 아.
4: 중간중간 이렇게 봅슬레이 선수처럼 이렇게 딱. 그래서 아, 이게 되게 힘들구나.
0: 조심. 돌아야 돼. 그렇지. 오케이.
5: 혹시 이거 잡을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산호예요? 이게 산호일까?
4: 철조망 같은 구조물에 묶여 있었는데 바위 같은 것들이 다 하얀색이었거든요.
0: 아, 오케이.
2: 이거 여기다 놓을게요.
0: 네. 됐어요?
2: 오, 괜찮아요? 오.
0: 오케이.
2: 됐어요.
0: 갑시다.
2: 네. 아, 일로 갈 수가 있었구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뤄야 돼?
0: 잠깐만. 접합 작업 외의 시간에는 반드시 산으로 물 안에 넣을 것. 이게 산호일까? 일단은 이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와.
2: 이게 산호야?
6: 산호초. 어떤 미션일까? 뭘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런지 감이 안 오는데?
7: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호초가 죽은 이유를 찾아내서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나.
8: 우리가 뭐 잠수해서 산호를 캐오는 건 아닐 테니까.
9: 그러면 잠깐만. 저 팀 무전기 안 가져갔죠?
6: 그러네?
9: 우리 무전기 챙기지. 오. 혹시 모르니까.
8: 천재다.
7: 좋아.
6: 좋은 생각.
10: 제한시간 45분 남았습니다.
9: 빨리 가시죠. 짐 챙겨서.
10: 4인팀은 지금 해양구역으로 출발하십시오.
11: 렛츠고.
2: 우와.
6: 미끄러워, 조심해.
9: 뭐가 있는 거야?
0: 천천히 내립니다.
6: 네.
9: 여기다.
6: 어디?
9: 바다.
6: 바다? 우와. 오케이. 뭘 하고 있어?
9: 자, 우리 아까 그 누수가 얘기했던 거 빨간색 뭐 무언가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2: 이런 거 같은데?
6: 그건 저희 거예요.
7: 다른 쪽으로 가자.
0: 우리 랩실로 가볼까? 랩실에 가면 뭐가 또 있을 것 같아.

0: 아, 여기가 랩이구나.
1: 와.

0: 산호도 격물이기 때문에 좀 견딜 수 있는 온도나 pH가 굉장히 좁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넘어서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산호가 백화되고 좀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죠.
1: 더 단서가 있을 것 같아. 이거 좀 봐볼까요? 이런 거? 여기 노트 좀 봐주세요. 이런 거?
2: 아예 자꾸 이렇게 필기체를 써놔가지고 뭐 이럴 수가 없어.
1: 아, 이거 우리가 건져낸 거다. 이게 산호예요?
2: 이게 산호야? 이게 리플락이에요. 죽은 산호에 탄압할 수.
1: 아!
3: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0: 실험실을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1: 영화 장치를 통해서 바닷물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산호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막 딱 붙어 있고,

0: 리플하게다가 하는 건가?
1: 그런 것 같아요.
2: 바닷속 붉은 방주 안에 잠들어 있는 것은 죽은 산호들이 오랜 세월 켜켜이 쌓아올린 시간의 조각입니다.
1: 아.
2: 그 오래된 생의 궤적 위에 마지막 산호를 뿌리내리게 하여 해양 생태계를 구축하십시오. 제한 시간 안에 더 많은 산호를 바다의 품에 안기는 팀이 우승합니다.
0: 어, 어떻게 이 시간인지 한번 봐봐야 되겠는데? 어, 시간 좀 써가지고.
3: 자, 우리 아까 그 누수가 얘기했던 거 빨간색 뭐 무언가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실마리? 실타래?
0: 실타래?
3: 뭐지?
2: 바닷속 깊은 곳에서 붉은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빨간색 실타래야, 어딨니?
4: 아니, 맨 처음에 승우 씨가 붉은 실타래라 그래가지고 난 실타래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5: 실타래. 빨간색. 밧줄이 여기 하나 있긴 한데.
6: 막 무슨 전선 이런 거를 찾고 다녀서 예측을 잘못 주는 순간 어려워져요.
7: 실타래. 너무 실타래라는 것에 기억을 하고 있나 우리가?
4: 어, 근데 실마리였더구만요.
7: 어, 왼쪽에 저기 보트 쪽으로 가봐도 될 것 같아요.
5: 저쪽을 가보자.
3: 저희 보트로 이동할게요.
7: 혹시 저 부표 같은 거 속에 있는 거 아니야? 부표가 두 곳이 있어서 각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5: 와!
7: 진짜 바닷물이야. 냄새랑이.
0: 아, 보트를 탔어. 승우야.
3: 우리 제가 우리 거꾸로 앉았어.
0: 아니, 아, 왜 이래?
3: 아, 잠깐, 이렇게.
0: 아, 어떻게?
3: 이쪽.
0: 어.
5: 부표가 두 개 있다 했는데?
6: 아, 오른쪽으로 계속해. 내가 왼쪽으로 할 테니까.
7: 와, 생각보다 깊다, 여기.
8: 물속 보니까 엄청 깊어요.
7: 어, 너무 많이 간다.
8: 거구에 장동선 쌤이랑 같이 타다 보니까
7: 오! 걸렸다! 암초입니다. 백! 자, 방향!
6: 왼쪽을!
7: 아니, 방향 바꿔야지. 저쪽으로 하자잖아요. 오, 헬프!
8: 좀 팽팽 도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0: 과학자 두 명이... 야, 제일 똑똑한 두 명이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어?
8: 제가 바다를 안 좋아합니다, 되게.
0: 하나 둘 쏘. 머리 조심해.
3: 이거 아닌가?
0: 머리 조심.
3: 아닌 것 같은데?
0: 이거 아닌 것 같아?
3: 그지. 저 사실 조금 허비한 시간이 좀 많아서 좀 많이.

0: 불리할 수도 있겠구나.
1: 홍재님, 그쪽에 뭐 있나요?
2: 아니, 못 찾고 있어요, 우리.
1: 어, 저건가? 저거 아니야, 빨간색?
3: 바다 속 안에 붉은 색깔 뭔가 이런 정육각면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2: 에이, 그거 아니, 그거예요, 그거.
4: 저거?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
1: 육각형 통을 집어서 오세요.
5: 저쪽을 가보자.
4: 저기 어떻게 가지? 우리 누워서 지나가야 되나? 누워. 머리. 누워.
5: 잡아요, 이걸.
4: 우와, 무거워.
5: 오케이.
4: 풀러야 돼. 풀렀어. 돌아갈까요?
6: 갑니다. 머리 드세요, 갑니다. 자, 조명 지나고.
4: 자, 방향 돌립시다.
1: 좋아요. 잘 오고 있어요.
0: 잡고 있을 테니까 내리세요. 한 분 내리시고.
4: 내가 먼저 내릴게요.
0: 네. 조심. 그거 이제 주세요.
4: 어이구, 뭐 합니까? 그 와중에. 가시죠.
1: 가자. 고생했어요. 잘했어요.
5: 다 주웠어.

0: 있습니다. 점점 해양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 코랄랩에서 내열성 산호를 키워 우리의 인공바다 이식해보려고 하는. 여기 내열성 산호가 있는가 봐요. 내열성 산호를.
1: 내열성 산호라는 단어를 거기서 딱 보자마자 아, 지금 더워져서 산호가 다 죽으니까 열에도 견딜 수 있는 산호를 만들고자 하는구나.
2: 열의 변화에 조금 덜 민감한, 아니면 좀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네, 되게 새로웠어요.
3: 아, 여기 있네. 애기 산호들이. 애기 산호들이 여기 있거든요.

0: 되게 예쁜 애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 커다란 자갈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뭐 이런 형태의 산호도 있구나.
2: 그 조그만한 산호들이 이렇게 너무 귀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살면서 다시 볼 수 없을 광경이죠.
3: 어! 어! 어! 여기 와봐, 여기 와봐. 저파 메시가 있거든요?
4: 네.
3: 끈으로 묶던가 이 리프락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 같은데.
4: 네.
3: 한번 재료를 찾아봐요. 어, 이거 괜찮다. 실리콘.
5: 그것도 주세요, 그럼. 이거는?
3: 그거 좋아요. 낚싯줄? 여기, 이런데.
5: 막혀 있어요.
3: 열쇠 없나요, 열쇠? 실다, 실.
5: 여기 실 있어요.
3: 실 다 가져갔어요.
5: 잠깐만. 이게 리프잖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아.
3: 아, 일단 좀 굵기가 다른 걸로 가져보는 게 재료는 있으면 있을수록 좋으니까?
2: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막 진행을 빠르게 하긴 했는데
3: 여기도 뭐 없죠? 우리 그냥 가봅시다, 그럼. 왜 시간이
4: 없죠?
5: 갑시다, 그럼.
3: 가지고 가볼까요? 이식을 최대한 그냥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4: 그냥 갈까요?
3: 일단 우리 그럼 바다에 가볼게요.
4: 뭐야 이거? 이거
3: 왔어. 이게 뭔데? 우와. 이게 뭐지? 접합 작업 외의 시간에는 반드시 산호를 물 안에 넣으래요.
6: 이게 무슨 말이지?
7: 접합 작업, 뭔가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8: 속에 뭔가 아무것도 없는 돌멩이 같은 게 굳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여기다 뭔가 붙여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손 조심해요.
7: 네.
3: 좋아요.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9: 뭐지 이게?
6: 세이브 더 코랄. 지금 키가 나왔거든요?
10: 와, 네? 이 키로 뭔가를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3: 키로 무언가를 열어야 돼. 코랄 랩?
6: 코랄 랩.
3: 연구소로 가보시죠.
6: 와우, 발톱 차다.
3: 와, 여기가 어디야?
8: 실험실은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곳이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한, 실험하기 좋은 환경인데 되게 좋았어요.
7: 산호 연구를 한 곳인가 본데?
3: 발충주 뭐가 뭐예요?
7: 산호 속에 같이 사는 것 같은데 10마이크로미터면 머리카락보다도 한 10분의 1 굵기라 안 보일 거예요. 우리가 못 볼 거예요.
3: 우리 현미경으로 한번 볼까요?
7: 현미경으로 보면은 마이크로미터 크기를 볼 수가 있어요.
3: 머리카락을 또.
11: 지구상 마지막 산호를 뿌리내리게 하여 제한 시간 안에 더 많은 산호를 바다의 품에 안기는 팀이 우승합니다.
3: 많은 산호?
10: 일단 적정 온도가 25에서 29도.
7: 적정 pH 8, 8.3, 25, 29도.
9: 솔직히 말하면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7: pH를 보통 재는 도구가...
3: 뭐 찾으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7: pH 볼 수 있는 게 있나 없나 보는데.
3: 이런 종이로 알아볼 수 있나요?
7: 아니요, 그런 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보통 pH라는 단어가 써있는 용품들인데.
3: 아, pH가 써있는 용품들? 과학자분들 뭐가 꽂히면 그게 머릿속에 쉽게 안 떠나나 봐요.
8: 기계화된 pH미터나 아니면 지시약으로 시험지 종이 넣었다 빼면 색깔이 어떤 색으로 바뀌는지로 볼 수 있는 pH 체크 도구들도 많은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들은 굳이 고려할 필요 없나 보다라는 생각.
3: 다들 아는 지식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7: 소다 애쉬, 이게 산호 공급원이고
5: 아, 뭐가 어디 있을까?
12: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다 보니 어서 이걸 함께 헤쳐나 갑시다.
3: 자, 잠깐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건강한 사료 찾는 게 중요할까요? pH라고 하는 거 중요할까요?
7: 두 가지를 다 해야 될까요? 여기에도 보니까 온도가 중요한가 봐요. 온도가 31도 되자마자 죽었다 그래서 온도도 여기도 적정 온도가 써 있으니까.
12: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8: 그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시도한 거기 때문에.
12: 확실히 리더 한 명이 있어줘야 아무래도 승우 씨죠. 승우 씨가 그 해양 생물 쪽이나 어떤 해양 생태계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9: 뭐 있다.
12: 이거는 이식 방식인가 봐요.
9: 수중용 에폭시산. 이게 뭐지? 장갑 무조건 챙겨야겠다. 접합도구. 케이블 타이 필요하고. 세이브 더 코랄. 잠깐만, 이게 암호인 것 같은데? 열쇠가 있다라는 거는 무엇을 열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일단은 받아들였고. 이건가?

0: 일단 수중용 에폭시를 발견을 했거든요. 네, 이 구에다가 고정을 해야 되니까 케이블 타이를
1: 케이블 타이 갖고 왔고.
0: 네, 그래서 리프락 위에 수중용 에폭시를 올려서 산호를 넣고 그다음에 리프락은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아까 육각항에다가 네. 다시 고정하면 돼요. 우리가 자른 거 그대로.
2: 유승호 배우님이 메인 멋지게 저 미션을 이끌어 주셨고요.
0: 수조 한번 확인해 주세요.

0: 여기 있다.
1: 귀엽다. 뭔가 좀 더 귀하게 제가 이 친구들을 좀 받아들였어요.
2: 살짝만 이렇게 들어 올려주세요.
3: 네.
2: 천천히, 천천히.
1: 살면서 이렇게 가까이 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4: 못 보셨나요? 저희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3: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진짜 요만해가지고.
5: 이쁜지는 모르겠고 조그맣고요. 뭐 사슴뿔이나 나뭇가지처럼 생긴 산호는 귀엽고 좋았어요. 근데 그거 말고 차싹 붙어있는 건 약간 뭐 벌레들과 함께 붙어있는 그런 따개비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살아있는 건지 몰랐어요.
2: 일단 갈까요?
3: 그래요.
6: 일단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3: 꼭 가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7: 제한 시간 20분 남았습니다.
6: 수중 에폭시를 먼저 꺼내세요.
3: 네. 에폭시 뚜껑 열렸습니다.
8: 네, 열었습니다. 저도 한 통.
6: 손으로 반죽하면 되는데 색깔이 변했을 때 붙이면 돼요.
8: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 나면 바로 붙여라라고 써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붙이는 거죠?
6: 여기다 붙이는 거고요. 요 배를 한 명이 분리해서 그 위에 붙여주세요.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최대한 많이 붙여야 되니까
1: 저희가 또 가진 장점이 인원이 한 명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6: 반죽 담당, 붙이는 담당, 빼내는 담당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9: 진짜 어떤 컨베이어 벨트에서 하는 것처럼
6: 이걸 분리해서 빨리 주는 게 좋아요.
3: 제가 분리하겠습니다.
8: 반죽을 하세요, 같이. 네.
2: 제가 산호 드릴게요.
8: 그게 자리를 바꿉시다, 그럼. 네.
6: 여기에 폭시.
8: 이거를 일로 옮겨서 이렇게 넌체로
6: 붙여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 밖에서요?
6: 네.
9: 서로의 뇌를 싱크시켜서 하나의 작전을 짠다. 무조건적으로 유리합니다.
3: 딱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 뭐.
6: 열어 올라온다.
3: 에폭시 주세요.
8: 여기 하나 있어요.
3: 좋아요. 산호 주세요.
6: 네, 산호가 여기 있습니다.
3: 고마워요.
8: 만두 빚는 것 같다.
6: 자, 에폭시 반죽 다 된 거.
3: 손이 빠르시네요.
6: 손가락이 두툼해서 그렇습니다.
10: 잡아보고 준비했고?
11: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12: 이게 어떻게 쓰는 거야?
11: 한번 해볼까요?
12: 여기?
11: 여기? 네, 좀 안전한데. 쭉 따주세요.
12: 더?
11: 좀 더, 조금만 더. 네.
12: 근데 이게 잘 붙어요.
11: 와, 이거 안 된다.
12: 해봤어야 되지, 이거.
10: 실리콘인데? 에폭시가 아닌데? 그 랩실에 갔을 때 다 잠겨있는데 마지막만 열려있는 게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서가 분명히 하나 더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건진 것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13: 여기 뭐 열쇠 같은 거 없었어요?
11: 열쇠?
12: 여기에?
11: 여기 열쇠가 있냐고요?
12: 아, 이거 뭐야? 이거 뭔데?
10: 나 랩실 뛰어갔다 올게요.
11: 네.

0: 제한 시간 15분 남았습니다.
1: 이렇게 하고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실리콘은 잘 안 붙어.
2: 아, 이거
1: 에폭시. 에폭시를 그래서 구해온 거야. 이만큼 잘라줄게요.
3: 예?
1: 이거를 흰색으로 변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2: 아, 이거 하면 열나는 그런 거구나.
1: 네네네. 납작하게 펴기보다 동그란 구 형태로 하는 게 좋대요.
3: 아, 네. 아, 그렇네. 좀 통통하게.
2: 통통하게, 통통하게?
1: 하면은,

0: 그럼 좀 더 잘 돼요.
1: 여기 먼저 붙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꼭 붙이면은 안 떨어져.
0: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이거 그리고 최대한 빨리 작업해야 돼요.
2: 네, 어떻게
0: 왜냐면 산호가 지금 밖에 나와 있으면
1: 안
0: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1: 산호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랑 하니까 너무 좋다.
3: 진짜 한결 박사님 때문에 엄청 수월하게 산호가 몇 도에서 죽는지 궁금해 이러면 몇 도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한결 GPT.
0: 한국 씨가 그 철사 기법을 개발했다고 해야 되나? 서로 테스트 해보면서 요령이 조금씩 생기니까 너무 잘 맞았어요.
4: 저는 오랫동안 수술이나 뭐 이런 환자 처치를 했으니까 장갑을 끼는 것만으로 약간 더 이 상황에 몰입하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5: 와,
6: 뭐 떨어졌어요?
5: 쉽지 않은데?
6: 이거 해봤어야지 이거.
4: 처음에 이게 왜 잘 안 되지?
1: 철사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5: 아, 이렇게? 천재인가?
1: 안 닿게, 최대한 안 닿게, 근데?
4: 일단, 비비님이 저보다 이 손도 더 야무지고, 저로서는 좀 견눈질하면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저도 이제 좀 따라 하다가.
5: 선생님들 잘 되시나요?
7: 어렵네요.
5: 되게 어렵죠?
7: 네.
6: 손이 아픈데요?
5: 맞아요.
6: 왜 이렇게 한가해 보여요?
5: 아, 그럼 우리 왜 이거 안 갖고.
4: 저는 약간 보조 역할.
1: 산후 몇 개 더 많죠?
6: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한 10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밑에 쪽에 아직 한 4개 남았습니다.
5: 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1: 우리가 더 많이 남았을 거예요, 지금 여기. 저기는 거의 다 했는 것 같거든요.

0: 조심해요.
1: 네.
2: 아, 괜찮은가?
1: 좀 불안해.
3: 한 10번을 흔들었을 때 안 떨어지면 된다고 했거든요.
4: 제한 시간 5분 남았습니다.
3: 네? 제한 시간 너무 얼마 안 남았어.
5: 하나도 못 넣는 것보단 넣는 게 중요해 지금.
1: 이거 케이블 타이로 그냥
0: 잡았어요. 고정해. 잡았어요.
1: 제가 테스트 할게요.
0: 오케이.
6: 10회 이상 흔들어서 다 붙인 다음에.
1: 자, 갑니다.
0: 네.
1: 하나, 둘, 셋.
2: 아! 떨어진다.
0: 미안해.
2: 상대팀 확실히 잘 흔드나 감시해요.
0: 네. 다섯, 여섯, 일곱.
1: 아, 지금 확 떨어졌다.
0: 머리 큰 애들이 떨어진다.
2: 최대한으로 살리는 거래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최대한으로.
7: 상대팀은 너무 이렇게 막 나가는 것 같은데?
8: 굉장히 열심히 잘한 것 같아서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0: 아홉, 열.
3: 갑시다.
2: 열, 오케이.
1: 됐어요?
5: 됐다.
3: 가자.
0: 어, 차고 나가자.
3: 어, 여기다가 19.
2: 어, 무거워.
9: 저쪽에 놓을게요.
5: 네.
9: 앞에 놓을게요.
5: 네네, 앞에.
2: 밀어줄게.
9: 갑니다.
5: 네, 밀어주세요.
2: 세게 밀 거예요.
3: 머리 조심해요. 오케이.
1: 디비 씨, 머리.
3: 네.
1: 아, 제가 손으로.
3: 오!
9: 왼쪽으로 오케이 시작 하나 둘
3: 이거 어떻게
1: 그렇게 가요?
2: 산호 조심
9: 자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머리 숙여요
5: 오케이 됐어. 어이구 조심. 아
3: 여기 있다.
1: 잡았습니다.
9: 넘니다.
2: 오케이.
3: 아 됐다.
9: 오. 얘를
3: 중앙에 조심 넣을게요.
9: 네.

0: 제한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1: 수고하세요.
0: 제한 시간 안에 산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 하나, 둘. 하나, 둘.
2: 와, 진짜 정신없다. 아.
3: 고생하신다.
4: 체력전이네요.
3: 와.
4: 고생했어요.
3: 아. 고생했어요.
5: 그 아직 누가 이겼는지 모르는 거죠.
6: 몰라요.
5: 최선을 다하긴 했어.
4: 아,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6: 야, 근데 다들 완전 지쳤네요.
4: 아, 그러니까. 와.
5: 다 고생했어요, 진짜.
4: 진짜 고생했습니다.
2: 오, 깜짝이야.
6: 뭐야.
4: 아, 이제 나왔나?
0: 제한 시간 동안 더 많은 산호를 이식한 팀은 3인 팀입니다.
6: 파란 팀? 어?
2: 아, 파란 팀이었다.
4: 아.
6: 와, 예.
4: 아. 예.
6: 이야, 파란 팀이 이겼네.
2: 우리가 이긴 줄 알았는데.
6: 나도.
5: 또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4: 맞아요.
5: 여기다가 이렇게?
4: 아, 그럼 좀 챙길까?
5: 이렇게 챙길까?
6: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
4: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거 되게 단단하게 잘 돼 있어요.
6: 네, 오! 힘들어도 안 떨어져.
2: 너무 약한 생명일 것 같아서 살살 묶었더니 또 떨어졌나봐요.
6: 아쉽다.
7: 최선을 다했어요.
8: 최선을 다했어요.
9: 저희가 이길 줄 알았어요. 저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아쉽습니다.
4: 나 이거 처음 받아보네요.
5: 어, 그래요?
4: 사실 저 시드룸 가서 시드 받은 건 오늘이 처음이어가지고 만족스러웠어요.
10: 한길 박사님이랑 그리고 이낙준 선생님이랑 같이 팀이 돼서 운이 좋았습니다.
5: 이거는 시간이 있어야 많이 이렇게 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지금 보니까 되게 괜찮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6: 몇 개씩 나눠가졌어요?
10: 4개씩 나눠가지고 하나는 질문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6: 아,
10: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 있어서.

0: 아니 근데 나는 저 낙준쌤 저 시드 밑에 있는 이 단서들 난 이게 봐도 잘 이해가 안 가긴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1: 해양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산호들이 사라진다고 써 있고 백화가 진행이 됐대요. 백화.
2: 백화.
1: 하얘지는 건 뭐예요?
2: 공생조류랑 같이 골격에서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온도를 견디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생조류를 쫓아내니까 하얗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1: 그래서 하얘지는 거예요?
3: 그러면 하얘지는 거죠.
4: 우와.
0: 그럼 백화산호가 이 위에 있는 게 백화산호예요? 테이블 위에 있는 거?
2: 네, 그렇게 된 거예요.
5: 날카로워요.
6: 아까 그 저희 미션 하다가 봤는데 그 글귀가 이제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 문장이.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우리 인간한테까지 이 체감할 정도로 타격이 오겠죠?
2: 오겠죠.
7: 굉장히 크게 오죠. 산호가 있어야 다른 바다 생물들이 사는데 그 해조류 같은 경우가 그런 이산화탄소를 받아주죠. 굉장히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같이 묶여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
8: 우와. 여기도 써있어요. 그 바닷속에 탄소 저장고 산호라고 써있고
1: 약간 바다의 나무 같아요. 자라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0: 아낌없이 주는 산호.
1: 아낌없이 주는 산호 진짜. 네,
2: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거는 다른 생명체 덕분에 살아가는 형태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반이 되는 생명체가 사라져버리면 그냥 짜르륵 다 그 영향을 입게 되는 거죠.
3: 예, 꿀벌이 멸종하면 인간도 멸종할 수도 있다라는 말처럼 산호가 사라지면 바다 생명체가 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다른 순환이 깨져서
0: 같이 그냥 도미노처럼. 이야, 큰일 났네. 잠깐만, 갑자기 소름 돋는 거. 생각해보니까 이 테이블 위에 어항은 누가 갖고 왔어요? 아니,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그때 막 에코스피어도 갑자기 딱 나타나 있고.
4: 맞아요.
0: 어?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어? 막걸리인가? 아, 약간 소름인데?
5: 그네?
0: 너지?
5: 아, 갑자기 왜요? 저 왜 그래요?
0: 그거 되게 영혼 없었어. 이거 지문 봐봐요, 지문.
5: 나도 몰랐다고.
0: 진짜 누가 우리를 여기다 가뒀을까요?
2: 제가 볼 때는 가끔씩 누군가에게 최면을 걸어서 우리가 없을 때 박승호 뇌 안에 들어갔다가.
1: 박승호가 누구예요?
0: 유승호. 4일이나 있었는데 박승호라니.
2: 유승호님이 가끔 할리퀸의 지령을 받아서 변하는 거 아닐까요?

0: 원초적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1: 일단 지옥의 무기가 됐는데요. 이거
2: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을 수 있게.
3: 깜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오!
4: 이거 저희 다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0: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 이 공간이 막국수 그 식당이었어요.
2: 이 집도 살리다. 살려보자. 어눌하면 좀 어때? 내가 살 집이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어. 하자. 정성을 다해서 만져주면 그 집은 온전히 다시 좀 태어나는 거잖아요.
3: 내향인이 고친 오래된 집? 이 집 맞아요?
4: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제 취향껏 공간을 꾸미면 좋지 않을까.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고 굳이 밖을 안 나가도 되고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공간이지 않나.
0: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연고도 없던 섬에 살게 된건 우연이었답니다.
3: 와, 너무 멋있죠? 한번 밀어봐요.
4: 예라. 요새 신랑들이 이리 와가지고 누가 밀어줘요?
3: 전이지, 벼런 게 이 정도예요.
2: 이곳에 살며 금실 좋아진 건 기본이고요. 함께 새소리에 푹 빠졌다죠.
4: 가는 곳곳마다 새소리는 나요.
5: 지금도 같이 보물섬이라 생각합니다.
2: 보물섬의 지인가는 바다 낚시에 있다는데요.
6: 어때요? 얼좀 들으시죠.
2: 던졌다 하면 백발백중.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시간이랍니다.
3: 지심도 없으면 못 살아.
2: 그 맛에 지심도에 푹 빠졌다는 부부 만나보시죠. 남해의 끝자락 거제시 지세포항에서 동쪽으로 배를 타고 15분 달리면 도착하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마음 심자를 닮아 이름 붙은 지심도. 섬 전체의 70%가 동백나무로 뒤덮여 있어 동백섬으로도 불린다죠. 그곳에서 산책하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3: 이 터널이 그 유명한 동백 터널입니다.
2: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붉은 동백꽃으로 넘실거리는 곳. 여름이면 우거진 숲에서 새소리 따라 길을 걷는답니다.
3: 여름에도 한참 덥다가도 여기만 들어오면 시원하잖아.
4: 시원하지요. 나무 응. 밑이니까 시원할 수가 있지. 바람.
3: 나 그래서 여기 생각한다.
4: 나무 밑으로 싹 걸어오는데.
3: 더울 때는 걸어오는데. 항상 이 터널 생각한다니까. 너무 시원해.
2: 걷던 발길 멈춰 세운 건 새소리.
3: 참 좋다, 좋다.
4: 여기 하나하나 뜯어보면 진짜 매력이 있어요.
3: 한숨 자고 가면 안 될까?
2: 새소리에 마음을 기대봅니다.
3: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시죠?
7: 네.
3: 아, 그렇게 어떻게 차를 한잔하든지 과일이라도 한 거 깎아놓고 우리 먹을 것도 조금 좀 여기다 나누면 안 되겠어? 그러면서 쟤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4: 새소리 이런 새소리를 어디 가서 들어요? 여기는 가는 곳곳마다 새소리는 나요.

0: 새소리를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동백숲으로 둘러싸인 부부의 집에 도착합니다.
1: 우리 집에 일구보쯤 들어가는 게 요 처음 우리가 여여 이 사람하고 이제 놀러 왔다가 이제 딱 할 때 여가 이제 완전히 길이 여기서 가는 여가 막 동백꽃이 아 그런 게 사람 밟고 다 밟고 지나가 그 정도로 많았어요.
0: 27년 전 여행 온 부부의 마음을 한순간에 빼앗아버린 동백숲길. 동백꽃이 피고 지는 걸 보며 살고 싶었답니다. 그렇게 부부는 운명처럼 이 집을 만났다죠. 회화 속에서도 마주한 순간 딱 우리 집이라는 걸 느꼈다는 부부. 함께 고치며 둘만의 풍경을 하나씩 완성해 나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2: 장 보러 갑니다. 이제 상추 내가 조금 뜯으러 왔어요.
0: 서움살이에서 자급자족은 필수. 먹고 살 걱정은 없답니다.
2: 아, 너무 좋죠. 봐봐. 너무 좋죠. 봐봐. 이쁘잖아요.
0: 막 딴 싱싱한 채소에 바다향 살포시 얹으면 그것이 지심도의 맛.
2: 자, 이거 하나 잡숴봐. 자.
0: 섬에 사는 즐거움이 이런 것이겠죠. 다른 반찬 필요 없는 부부만의 알콩달콩 식사 시간.
2: 어?
1: 응. 맛있어.
2: 생선 너무 많이 따잖아.
0: 이보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식탁이 또 어디 있을까요?
2: 환상적인 그런 섬 같아요. 그래서 지심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0: 부부에겐 지심도의 하루하루가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0: 이게 이제 사정단 장비예요.
1: 저게 우리 보물이지라 보물.
0: 이렇게 간단해. 요것만 가지고
1: 망.
0: 요 망만 요래 가져가. 요 요래 가가면요 딱 만들어 갖고 나무 해가지고 끝에 달아가고 밥 주면 오면 들면 돼요. 아 작게 좋아요. 이걸 실에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역할 하는 거예요.
2: 대나무 낚싯대 도통 감이 안 잡히는데요.
0: 이제 딱 해가지고 가서 이제 아 자리돔이 이런 식으로 잡는 방법도 있구나 아쉽게.
2: 부부를 따라 바다로 향합니다. 차가 다닐 수 없는 지심도에선 오토바이가 유일한 교통수단. 좁은 오솔길을 따라 달립니다.
0: 위험해. 얘 낙엽이 지나니 미끄럽다고.
2: 그 옛날 배가 정박할 포구조차 없었던 이곳에서 지심도 사람들은 대나무 뜰채 낚시를 했답니다. 그 물로 큰 뜰채를 만들어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라네요.
0: 자, 이걸 하나씩 끼요. 나중에 끼고. 좀 두껑.
2: 이렇게 커다란 그물망이 완성되면 대나무 장대를 낚싯대 삼아서 그물망을 매달아주면 된답니다.
0: 내 중에 이게 뒤에서 좀 잘 당겨줘야 돼. 아 이거 정말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1: 아, 전에는 둘이서
0: 힘들어하면은 뒤에서 이걸 당겨줘야 되고 뒤에 밟아줘야 되고 하는 거야. 조건이 안 맞네.
1: 젊을 때는 내가 얼마든지 했는데
0: 우리도 나이 있는데 나이가 들었잖아.
1: 나이가 있으니까 내려오는데 힘을 다 뺐지. 나는 오늘 인생이 오늘이 됐는데 내 여태까지 걸쳐서 안 했냐.
3: 누나!
1: 어? 아유, 어서.
2: 때마침 동생이 도착했습니다.
3: 자리도 많이 나온다며?
1: 응.
3: 아유, 잘 왔어. 소문 듣고 왔지.
0: 나 보세요.
3: 아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1: 잘해줘.
3: 내가 할게 내가.
1: 잘했는데.
3: 안돼 안돼.
1: 우리 남동생이에요.
4: 친동생?
1: 막내. 예 친동생. 네가 좀 이거 저 매형 좀 거들어.
3: 아 이거 내 전문이지.
2: 처남이 도착하자 바빠진 남편 조동일 씨. 대나무에 매단 그물 뜰채를 바다에 던져놓습니다. 낚싯대가 흔들리지 않게 발로 단단하게 고정하고 그물 뜰채 줄을 움켜 쥐입니다. 준비가 되면 이제 새우와 크릴을 빵가루에 섞어 만든 밑밥을 던져줄 차례. 조류의 흐름을 보면서 바다에 밑밥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의 움직임을 살피는 거죠.
3: 절선 보입니다.
2: 먹을 걸 찾아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들이 어느 정도 모였다 싶은 그때
3: 내 손을 당기고
2: 순간의 타이밍을 포착해 그물 뜰채를 올리는데 보이시나요?
3: 원리가 이거예요. 오 많이 들어왔는데요.
0: 아 그거 딱 그
2: 고기 딱 제철 맞은 자리돔이 꽤 들었습니다.
0: 이게 자리돔이고 예. 이거는 이제 청술뱅이라고 놀래미라고.
4: 놀래미? 그건 뭐예요?
0: 이것도 놀래미 똑같은 거예요.
4: 놀래미?
0: 방아시로 이렇게 풀어잡잖아요.
4: 아, 오늘 이 정도면 많이 잡힌 거예요?
0: 아니, 이제 미어도 뭐 억수로 더 잡히지만은 많이 잡으면 뭐합니까? 이게 이 정도면 많이 잡히지. 몇 번 뜨면 재미로 뜨기도 하고.
4: 네. 아 이거 파시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0: 아 이거 우리는 파는 데는 한 번 더 돼요. 한 두 번 더 때가 올라가야 되죠. 한번 대박으로 왕창 들어가 보이죠.
2: 많이 잡힐 때는 100마리도 걸려든다는 대나무 그물 뜰채 낚시.
3: 내가 말이요 이거 언제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거?
0: 아 이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어른들 하는 걸 해가 배웠으니까 한 27년? 그때 네. 어른들 오시니까 대나무가 잡는데 신기하더라고요.
3: 아니 꽉 찼어요 지금.
0: 많이 오지.
2: 모두 단 기쁨 기대해도 될까요?
0: 어때 볼까?
4: 아, 네. 아우 올라갑니다.
0: 자, 땡기세요. 엄청 들으실게요. 와.
2: 처음 고기 잡이할 때는 이 재미에 빠져 시간 가는 줄도 힘든 줄도 몰랐다죠.
0: 이거 얼마 먹어 이거? 오늘 죽는 것처럼 죽는 거 아니에요? 아 자리는 거 큰데.
2: 바다의 선물이 가득합니다.
1: 뭐 갈매기한테 와.
0: 제주 봉식이 한다 봉식이.
4: 먹어라.
2: 마음을 나누는 일도 섬에서 하는 즐거움. 잡은 건 또 바로 먹어야 즐거움이 배가 된다죠. 간단한 칼질로 두텁게 썰어낸 자리, 회.
4: 이 맛이 없지.
0: 아, 이 맛에 섬에서 하는 매력이 이런 게 있잖아.
4: 아이, 군침 돌아요. 네, 빨리빨리 떠요.
2: 지심도에 여름 진미가 차려졌습니다.
0: 그 자리도 요거는 용필 굴뱅이, 굴뱅이 이게 맛있어요. 요거는 이제 자리 좀 썰어놓은 건데
1: 백꽃이
0: 백꽃인데 이거 이제 먹으면 맛있어. 이게 두 부모예요.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효자는 딱 하고 안 되면 좀 맛있어.

0: 근데 이런 데서는 이러면
1: 뭐. 하나 먹어보자.
2: 어떤 멋도 부리지 않은 단출한 차림. 하지만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이겠습니까? 입에서 살살 녹는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거겠죠.
3: 이 맛에 지짐도 떠나질 못해. 지짐도
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1: 진심도 없으면 못 살아.
3: 뭘 또 그럴까?

0: 청량한 빗소리에 마음이 차분해지는 시간.
1: 아이고, 비가 온데 우리는 여기 앉아서 정리도 한번 앉아보자.
2: 그럴까? 아니, 여기 앉아도
1: 요가 딱 피하고 좋네.
2: 너무 좋다. 아유.
0: 망중하늘 즐깁니다.
2: 우리가 그때 올 때가 다, 당신 나이나 내 나이나 일살이나 됐을 때지?
1: 47이고 당신 46이요.
2: 됐어?
0: 지심도에 빠져 산 지 27년.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온 세월.
2: 노인네들 여기 계실 때 우리가 다 해드렸잖아. 해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저 나이 될 때까지 남한테 선빌리지 말고 그래되면은 우리 나가자고.
1: 하지만 내가 이제는 한
2: 그때 그런 얘기도 했잖아.
1: 아직까지 그래도 한 50kg, 60kg 까지는 내가 들고 다닐 정도 되니까 살아도.
2: 됐다 그래. 무슨 50kg를 60kg를
1: 이 사람 내지 당장 들어볼까 가서.
2: 그래. 내가 20kg. 내가 50kg 조금 넘어가니까 나 들어봐.
1: 들어봐.
2: 아우 넘어질까봐.
3: 내 매달려 이러지.
2: 매달려.
3: 이렇게 못 가나 이게 내가.
2: 근데 전번에 왜
3: 내 여사 아주까지.
2: 어버봐.
3: 그래. 아니 이건 일 들기 하는 거
2: 아니 어버봐.
3: 아유 됐다.
2: 아니 어버봐. 어부니가 왜 못 어버웠어 그때. 한번 어버봐. 어버봐.
3: 아이고 좀 크지 마라. 배일무지 있었다 하네. 아이고 비가 오니까 슬슬 미쳐지는구만.
2: 없는데?
3: 응?
2: 아우 괜찮은데 아직?
3: 오 지금 이런데 얼면 나가란 말이야? 자 비 오는데 좀 해라.
2: 저 그만해.
0: 알콩달콩 부부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0: 다음 날 날이 개고 다시 길 위에 선 부부.
1: 요거가요. 요게 새끝 전망대라는 건데 여기가 지술도 땅 끝이라는 거예요.
0: 이곳에서 이제 어떤 꿈을 꾸시나요?
2: 뭐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더 이상 욕심 바람도 없고
1: 그렇게 잡시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 네, 사랑합니다. 뭐 이게 뭐 같아요.
2: 이렇게 사랑합니다.
0: 선물 같은 하루하루 부부의 내일도 오늘 같기를 바랍니다.
3: 다른 계절에는 안 한다고 들어서 그래서 일부러 저희도 여름만 되면 생각나는 집이기도 해요.
4: 그리고 먹고 건강하고 두부 잘 만들고 하라고.
5: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구이, 찜, 전골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만능 요리 쿠커를 무료로 드립니다. 라면, 찌개, 찜은 기본, 구이 요리도 쉽게 가능하며 식탁 위에서 전골 요리도 뜨끈하고 맛있게, 캠핑 등 야외에선 어묵 요리도 불없이 간편하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냄비도 편하게 사용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구이, 찜, 전골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만능 요리 쿠커를 무료로 드립니다.
6: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

0: 라면, 찌개, 찜은 기본. 구이 요리도 쉽게 가능하며 식탁 위에서 전골 요리도 뜨끈하고 맛있게. 캠핑 등 야외에선 어묵 요리도 불없이 간편하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냄비도 편하게 사용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구이, 찜, 전골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만능 요리 쿠커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프리드라이프.
3: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아, 냄새 봐, 죽인다, 이거. 제가 이거보다 커요.

0: 이야, 장대하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go.
1: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2: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 명퇴하려고. 요즘 저는 이런 연락을 종종 받는데요. 여전히 현역인 친구들이 더 많지만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은퇴, 퇴직하는 친구가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경제적 자유가 준비되지 않아서 큰 고민이야 라고 말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위로해 보지만 당사자에겐 위로가 되지 않더군요. 만약 그 친구가 목표하는 돈이 확보된다면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4강에서는 은퇴 결정의 중요 걸림돌인 경제적 자유, 얼마면 되는지,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한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은퇴 후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국민연금공단에서 표준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부 기준으로 월 277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약간의 여유를 좀 넣어서 월 300만 원을 가정합시다. 은퇴 후 생활기간 30년, 물가 상승률 3%, 투자 수익률 4%를 가정하면 9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과연 9억 4천만 원이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보유한 재산, 직업, 향후 은퇴 계획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생각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전에는 자금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자신만의 최소한의 자산의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달성하면 부자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미국 찰스 슈왑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은 순자산이 29억 5천만 원은 돼야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응답자의 절반은 순자산 평균이 7억 5천만 원임에도 자신은 이미 부유하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반면에 한국은 한 조사에 의하면 6.6%만이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비중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두 국가 간 부의 기준 차이가 확연함을 알 수 있으셨나요? 한국도 부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은퇴 후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신이 확보한 자산도 중요하지만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기에 자기 고유의 능력을 발휘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삶의 행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유의 능력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자기 고유의 능력을 쌓기 위한 3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은퇴 후 3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은 일에서 3년 동안 몰입할 수 있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성과를 통해 진정한 경제적 자유의 길에 올라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유한 자산 이외에 오래 버는 월소득을 창출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산 준비가 잘된 은퇴자라 하더라도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만 많으면 돈을 까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위축되고 자존감이 추락할 것입니다.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매월 소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매월 소득 금액의 목표치는 가능하면 낮게 설정하십시오. 그래야 달성 가능성도 높고 달성했을 때 기쁨과 만족감도 생깁니다. 매월 50만 원으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액수보다는 오래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돈과 같은 유형 자산보다는 변형 자산을 키워야 합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사람은 흔히 유형 자산인 돈부터 걱정하게 되죠. 물론 중요합니다. 런던 비즈니스스쿨 린다 그레튼 교수는 변형 자산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 변화를 돕는

다양한 네트워크 접근 능력, 그리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즉 변형 자산을 키우면 경제적 자유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평생 학교에서 강의를 하셨던 기록학자 김익한 교수가 대표적인 변형 자산을 키우고 있는 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안정된 교수직을 정년보다 일찍 퇴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꿈을 쫓아 살아왔던 자신의 60세까지 삶을 돌아보고 페르소나가 아닌 본성적인 욕구를 치열하게 찾았다고 합니다. 마침내 자신만의 꿈을 설정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은퇴자에게 또한 질문합니다. 꿈이 있으세요? 꿈을 꼭 가져보세요. 라고 권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꿈은 젊을 때나 꾸는 것이지. 하며 즐기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중장년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은퇴자는 꿈을 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꿈을 향해 일상을 살면 삶의 의미도 있고 진짜 재미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은퇴 후 행복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행복한 부자가 되려면 경험 소비로 투자해야 합니다. 새뮤얼 존슨의 소비의 달인은 소득의 달인보다 더큰 부자다라는 명언이 있죠. 여기서 소비의 달인은 벌어들인 소득을 잘 활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적절하게 투자하고 경험을 위한 소비가 투자가 되어 행복한 부자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약하며 맞춰 살아야 합니다. 은퇴 후 월급이 없어졌기에 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저는 은퇴하자마자 맨 처음 한 일이 보유 중인 SUV 차를 팔았습니다. 사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난 직장 생활에서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기에 의미가 컸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던 시기라서 상대적으로 좋은 가격으로 팔아서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팔고 난후 다소 기분이 우울하기도 했죠. 은퇴로 인해 좋은 차도 못 타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차를 바꾸자 자동차 보험료, 주유 비용이 줄어들더군요. 인간관계가 줄어들다 보니 외식비도 감소했어요. 월 생활비는 최소 절반 이상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출을 통한 즐거움이 사라져서 위축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만을 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군더더기를 빼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면 더 가져야지 하는 욕심도 사라집니다.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릇에 쓰임이 있다라는 도덕경에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비어 있기에 그릇에 쓰임이 있듯이 이제는 돈과 물건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비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돈의 속성은 목표하는 금액에 달성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아름답게 돈을 써야 합니다. 한 치킨집 사례가 저에게도 많은 울림을 주었는데요. 장사가 너무 안 되던 한 치킨집 앞에서 치킨, 치킨 하며 꼬마 동생이 형에게 사달라고 문 앞에서 서성거렸어요. 형은 수중에 5천 원밖에 없어서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마침 치킨집 사장이 두 형제에게 가장 양이 많고 맛있는 치킨을 대접하고 아름답게 돈을 썼던 것이죠. 꼬마 형은 나중에 프랜차이즈 본사에 감사의 손편지를 썼고 주문이 폭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소득과 투자를 극대화하는데 열심이잖아요. 정작 중요한 아름답게 돈을 쓰는 방법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쓸때 행복이 배가 됩니다. 아름답게 돈을 쓰면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차곡차곡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부유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밤하늘 별에서 경이로움에 소름이 돋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지나친 금전적인 집착을 초기화하고 자기만의 부의 기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기 고유의 능력으로 차근차근 경제적 자유를 위해

안녕하세요. 티에 대해 쉽고 재밌게 안내하는 티소믈리에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마셔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하기 위해서 자주 마셨다고 알려진 차인데요. 바로 살아있는 건강 음료 코프차입니다. 코프차의 기원 및 유래를 살펴보면 신라국 사신인 김무가 일본 19대 왕인 인교왕의 질병을 치료했다는 전설이 고사기와 일본 서기를 통해서 전해졌고 김무의 일본어 발음인 콤부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콤프차는 콤프차 버섯이라고 하는 요 모습이에요. 요 콤프차 버섯이라고 하는 박테리아와 이스트균의 공생 배양 균체로서 젤라틴 모양의 스코비가 만드는 발효 음료입니다. 여기서 스코비란 박테리아와 효모균이 만나서 발효가 진행될 때 그 과정에서 건강에 좋은 산해물질이 생기는데요. 그 산해물질이 젤리 같은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 젤리 같은 덩어리가 스코비예요. 그래서 스코비를 만드는 방법은 찻잎을 우린 찬물과 설탕을 통해서 발효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신맛을 내는 무색액체의 박테리아인 아세트산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스트와 건강에 좋은 세균을 배양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몸에 유익한 공생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스코비는 이스트가 찬물에서 당을 소비함으로써 부산물로 소량의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이 사과식초 같은 신맛을 주는 콤프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나무에서 딴 찻잎으로 만들어진 6대 다류예요. 백차, 녹차, 홍차, 우롱차, 황차, 보이차 이렇게 6가지의 6대 다류 어떤 찻잎이든지 이 찻잎에서 우려진 찻물에 박테리아와 효모균이 만나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들을 만드는 콤프차는요. 항산화 기능이라고도 하죠.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요. 우리의 몸에 아주 유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실제로 국내에서도요,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콤프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중에는 다양한 모습의 콤프차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콤프차 제품으로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RTD 음료로 만들어져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려진 찬물에 설탕을 넣어서 발효를 시킨 것이 1차 발효, 요 모습이에요. 1차 발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차 발효가 된 모습에서 이것이 1차 발효고요. 대체적으로 이 1차 발효에서 과일이나 허브 등을 애드해서 만든 것이 2차 발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RTD 음료로 만나시는 건 거의 대부분이 2차 발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김치나 된장, 반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집에서도 직접 만들 수 있지만 마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시죠? 코프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집에서 직접 만드셔도 되고요. 마트에서 2차 발효된 것들을 구매하셔서 드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자, 그럼 코프차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콤프차 재료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로 유리용기인데요. 약 한 4리터짜리 유리용기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찻잎입니다. 저는 오늘 홍차 찻잎으로 만들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설탕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스코비입니다. 홍차 버섯이라고 하는 스코비 준비가 되시면 재료 준비가 끝나요. 자, 이제 콤프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된 냄비에 정수물 넣어주세요. 그래서 물을 끓이겠습니다. 물이 끓으면 불을 끄고 이제 찻잎을 우릴 텐데요. 준비된 찻잎을 넣어서 5분에서 7분간 우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려진 찻물을 이제 잘 걸러주셔서요. 찻물이 들어있는 냄비에 설탕을 넣고 잘 녹여줍니다. 자, 그 다음은 콤프차를 만들 용기에 준비된 찻물을 부어주세요. 준비된 용기는 미리 사전에 소독하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콤프차 들어있는 용기에 정수물을 한 8컵 정도, 1.56리터 추가로 물을 부어주세요. 자, 이때 온도를 좀 측정해 볼게요. 적정한 온도는 20도에서 한 26도가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온도가 높으면 스코비가 죽으니까 이 점 유의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 스코비를 조심히 넣어주세요.

스코비를 넣어주시면 거의 완성이에요. 이때는 pH 테스트기가 있으시면 수치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없으시면 그냥 패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준비된 용기에 공기가 잘 통하도록 천으로 덮어주고 고무줄이나 끈으로 묶어주시면 콤푸차 완성이에요. 보관하실 때 유의할 점은요. 직사광선을 피해서 따뜻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움직이지 않고 7일, 일주일에서 2주간 사이에 두시면 하얗게 새로운 스코비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차 발효된 이 스코비를 저하고는 지금 이 시간 2차 발효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일주일이나 한 2주간 사이면요, 이렇게 하얗게 새로운 스코비가 생겨요. 그러니까 애기 스코비가 생긴 날은 표현을 하죠. 처음에 형성이 됐었을 때 넣었을 때는 엄마 스코비고요. 애기 스코비가 이렇게 층층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만드실 때 제가 한 4리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스코비 통에 따라서 이 스코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각형 유리단지가로 시작을 하시면 스코비가 사각형 모습이 되고요. 원형으로 준비를 하셔서 만드시면 스코비가 원형으로 생겨요. 처음에 만드실 때 조금 큰 통에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뚜껑을 열을 때 폭 소리가 났거든요. 탄산 때문에. 향은 약간 사과식초 같은 향이 나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오징어 같은 좀 젖은 오징어 같은 이 모습이 스코비입니다. 그 스코비에서 이 원액을 이렇게 따라서 제가 병으로 이렇게 준비해 놓은 상태고요. 여러분하고는 제가 이 시간에는 2차 발효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발효는요.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1차 발효액에 과일과 허브를 이용해서 2차 발효. 저는 오늘 애플 시나몬 준비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1차 발효액에 티백티를 응용해서 2차 발효하는 모습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일 첫 번째로 용기가 필요한데요. 1차 발효 때는 우리가 유리단지 안에서 시작을 했고요. 2차 발효 때는 허브들을 넣을 거예요. 그런데 허브들을요. 보통 많이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이쁜 병에다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쁜 병에다 과일을 넣었다가는 뺄 때 엄청 수고스러워요. 그래서 저만의 팁으로는 2차 발효할 때 이렇게 입구가 큰 것을 추천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1차 발효액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1차 발효에 적정히 넣으시고요. 여기에 허브 넣으실 건데 뭐 로즈마리, 민트, 레몬 이런 여러 가지 이것도 사실은 블렌딩이에요, 여러분.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거저거 다 해봤거든요. 제일 맛있는 건 애플 시나몬이에요. 꼭 해보세요. 그리고 시나몬은 이렇게 스틱으로 된 것들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손으로 부셔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한 일주일 지나면요. 엄청 맛있는 향이 뽀글뽀글뽀글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요. 자, 이 모습이면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 애플 시나몬 마쳤고요. 자, 콤푸차 2차 발효 애플 시나몬 해봤는데요. 1차 발효 때 아주 맛있다고 하셨는데 2차 발효 때는 왜 하지? 라는 또 의구심이 가지실 것도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1차 발효도 맛있기는 해요. 사과식초 같이 아주 맛있고 뒷맛이 달큰한 사과식초 같은 맛을 주는 1차 발효도 훌륭하지만 2차 발효는 우리가 약간 익숙한 맛이에요.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접해보시는 뭐 레몬 진저 같은 맛, 뭐 자몽 같은 맛, 패션프루츠 같은 맛 이런 우리한테 익숙한 과일이나 허브들을 애드해서 우리한테 훨씬 더 편하게 마실 수 있고 무엇보다도 맛있게 콤푸차를 즐기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2차 발효를 안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갖고 계신 어떠한 티든 이렇게 저는 두 개를 블렌딩을 할 거예요. 하나는 오렌지와 딸기 향이 있는 히비스커스 블렌딩 티고요. 또 하나는 베리 향이 가득한 히비스커스 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블렌딩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갖고 계신 티들을 하나만 응용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두 가지 블렌딩 하셔도 좋습니다. 자, 요 티백을 넣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퐁당 담궈주시면,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 그러면 잠시만, 한 10분만 지나도 히비스커스의 핑크핑크색이 아마 감돌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댁에서는 하루나 이틀 정도 두셨다가요. 뚜껑을 열으실 때 이렇게 열자요. 열면 펑 소리가 나요. 탄산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2차 발효를 하시고 주의할 점은요. 이렇게 뚜껑 닫아 놓으시고 여행 가시면 안 돼요. 여행 가시면 얘가 막 발효가 돼가지고 펑 터지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가스를 빼주는 거 잊지 마세요. 맛있게 먹으려면 우리 손이 좀 수고스러워야 해요.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주셨다가요. 이 상태에서 음료를 물에 섞어 드셔도 좋고요. 탄산수나 또는 뭐 사이다나 이런 음료에 애드하셔서 드시면 아주 맛있는 2차 발효된 콤푸차를 드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건강한 음료 만드는 것도 엄청나게 행복한 시간이 되겠죠? 콤푸차 만드는 방법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나요? 건강한 삶의 비결, 그리고 웰니스 음료의 대표적인 콤푸차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차 발효를 키우실 때는 사실 얘가 숨을 쉬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1차 발효를 만드실 때 이렇게 헝겊으로 숨을 쉴 수 있게끔 해주시고 끈으로 묶어주시거나 고무줄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모습이 1차 발효의 모습이에요. 2차 발효는 뚜껑이 닫혀 있어도 되지만 1차 발효 때는 숨을 쉬고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한번 만들어 보셔서 맛있는 콤푸차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안병택입니다. 오늘은 시녀에게 적합한 유연성 운동이라는 주제로 평소 나쁜 자세 습관으로 안 좋아진 자세 근육을 풀고 늘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유연성을 위한 마사지, 스트레칭, 체조는 필수적입니다. 근육 관절을 적절하게 늘리고 움직여야 윤활작용을 통해 부드럽고 원활하게 인체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시녀분들께서는 유연성 운동이 더 필요한데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몸의 수분 성분이 점점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신체가 더 뻣뻣해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동작과 고착화된 체형으로 몸은 점점 잘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반대로 젊었을 때부터 요가, 체조, 스트레칭 등 몸을 부드럽게 만들고 유지한 분들은 70대, 80대가 되어도 유연합니다. 주위에 보면 고령임에도 유연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유연성 운동을 하거나 평소에도 스트레칭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을 할 때도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시니어분들은 가볍게 몸을 마사지하듯 풀어주는 근육 이완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직접 손으로 가볍게 풀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적인 스트레칭보다 움직이면서 하는 동적 스트레칭 또는 체조 형태로 하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 쉽게 할 수 있는 유연성 운동을 하나하나 따라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 후두하근 근육을 풀어 볼 건데요. 후두하근은 뒤쪽에 우리 후두골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근육이라고 해서 후두하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두하근 운동을 해볼 건데요. 처음에 후두하근을 찾기 위해서 뒤통수에서 가장 튀어나온 외후두윤기를 찾아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약간 옆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근육을 풀 때 중요한 점은 손이 떼지면 안 돼요. 손이 떼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안쪽, 바깥쪽 이런 식으로 누르면서 움직였을 때 후두하근을 잘 풀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약간 오른쪽이 뻣뻣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가장 뭉친 부분을 찾아서 풀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은 흉쇄유돌근 근육을 푸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흉쇄유돌근은 목 앞쪽에 있는 근육인데요.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돌렸을 때 튀어나오는 근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근육이 흉쇄유돌근입니다. 그래서 흉쇄유돌근 근육 같은 경우에는 손을 이렇게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집게 모양으로. 그 다음에 약간 회전을 시킨 상태에서 근육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꼬집는 게 아니라 살짝 잡은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이 떼지지 않게 위에서 아래로 가볍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마사지를 해주면 되는데요. 특히 엄지손가락 쪽이 너무 안쪽으로 가게 되면은 경동맥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고요.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네, 손을 이렇게 흉쇄유돌근에 놓은 상태에서 가볍게 풀면서 내려가면 됩니다. 다음은 쇄골하근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쇄골하근은 앞쪽에 있는 이 쇄골 밑에 있는 근육인데 손을 이쪽 손가락의 안쪽, 검지 안쪽을 이용해서 할 건데 쇄골 밑에 이렇게 손을 넣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쇄골 밑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이쪽도 쇄골 밑에 손을 놓고 이동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누르면서 풀어주면 됩니다. 가슴 근육에 있는 대흉근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실 건데요. 대흉근은 이 가슴 전체에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손바닥의 손가락 쪽 면을 이용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고요. 예. 빠르게 하면은 깊숙하게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누른 상태에서 천천히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근육을 뭉치거나 아픈 곳을 찾아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반대쪽도 손을 바꿔서 이렇게. 다음은 가슴 앞쪽에 있는 흉골근이라는 근육을 풀어볼 건데요. 평상시에 이제 이 근육을 잘 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이 이제 자세가 구부정하신 분들은 정말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흉골근이 길다랗게 밑으로 가슴 정중앙에서 길다랗게 밑에 있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 가슴 앞쪽에 놓고 이 상태에서 밑으로 천천히 한번 이동하면서 복근 위쪽, 뭐 검상돌기라고 하는 뼈 위까지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다음은 견갑골 세팅 운동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견갑골은 우리 어깨 뒤쪽에 있는 날개뼈라고 하죠. 그 견갑골을 세팅, 그러니까 가장 좋은 위치로 되돌리기 위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돌아서 한번 해볼게요. 핵심은 날개뼈를 뒤로 한 상태에서 밑으로 살짝 내리는 거거든요. 네. 팔을 이렇게 허벅지 위에 놓아도 되고 옆으로 늘어 놓아도 돼요. 그래서 뒤로 펴고 밑으로 내리고 내린 상태에서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허리를 피기해서 너무 젖히면 허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뭐 다른 분도 그러시지만 더더욱 아랫배 항문에 딱 힘줘서 허리가 젖혀지지 않도록 하고 어깨가 뒤로 펴지고 밑으로 살짝 내려서 유지하는 이 동작을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견갑골 운동을 계속 해볼 건데요. 보통 어깨가 말려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서는 날개뼈, 팔을 이렇게 뒤로 돌리는 동작만 하는 게 좋으세요. 네, 이렇게. 만약에 나는 너무 자세가 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앞쪽으로 하시는 게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뒤로 돌리기랑 목 뒤로 젖히는 동작. 어깨를 위에서 아래로 잡아당기는 동작을 연속적으로 해볼 건데 이 동작은 옆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랫배 힘주고 항문 힘주고 어깨를 핀 상태에서 양팔을 어깨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최대한 크게 이렇게 천천히 돌리세요.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어깨 움직임을 느끼면서 양쪽 근육 상태가 좀 다른지 아니면 팔이 동작이 잘 일어나는지 뒤로 돌리면서 천천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을 할 건데요. 맥킨지 신전 운동이라고도 불리고요. 뒤쪽으로 이제 튀어나오는 그 디스크의 수액의 조직을 역학적으로 앞으로 보내는 원리로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뒤로 이렇게

붙여서 유지하는 동작인데, 이 손을 이렇게 이용해서 깍지 끼고 이렇게 모으거나 엄지손가락을 든 상태에서 뒤로 젖힌 상태에서 살짝 밀어줘서 유지를 해도 되고요. 한번더 해볼까요? 그래서 목에 이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동작을 조금 조심스럽게 하시고 통증이 있으시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어깨를 밑으로 내리는 동작인데요. 팔을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 들어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들어 올리듯이. 왜냐하면 이제 근육의 주행 방향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조이는 거죠. 견갑골 세팅 운동했던 것처럼 뒤로 한 상태에서 밑으로 살짝 내린다는 느낌으로 유지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슴도 펴지고 굽은 등을 교정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아랫배랑 항문에 살짝 힘줘서 허리 젖혀지지 않게 하고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잡아당겨서 밑으로 유지하는 이 자세를 취해 주시면은 체형 교정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앉아있을 때 많이 쓰이는 이 고관절 굽혀지는 근육, 굴곡하는 근육인 장요근에 대한 스트레칭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요근 스트레칭은 매트나 이렇게 무릎에 일단은 수건을 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맨바닥에 하면은 이제 무릎 관절이 압박당해서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밑에 매트나 수건을 놓고 꼭 해주시고요. 한쪽 다리는 이렇게 구부려 주시고, 예, 놓은 쪽도 구부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앞으로 쭉 이렇게 이동하면은, 이 앞쪽에 있는 장요근이 주로 늘어나고요. 또, 대퇴직근이라고 하는 이 고관절이 접힐 때 쓰이는 굴곡근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나는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팔을 이렇게 든 상태에서 예, 왼쪽으로 조금 더 돌리면은 근육이 더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 자세에서 앞쪽으로 구부리고 몸이 이렇게 숙여지거나 하시면 안 되고 몸을 최대한 곧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팔을 들고 살짝 회전해서 유지. 그래서 앞쪽에 이 장요근이나 대퇴직근이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지금부터는 무릎 돌리기를 해보실 건데요. 평소에 많이 하는 동작이실 거예요.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 주시고 살짝 너무 많이 구부려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손을 무릎에 올리고, 네,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반대쪽으로 천천히 돌려주면 되겠죠? 네, 다음은 종아리 스트레칭을 할 건데요.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뭐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뭐 오랫동안 한 자세로 있으면은 붓게 됩니다. 그래서 뭐 뭉치거나 붓고 무거운 느낌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이 종아리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서서 한번 하는 걸 배워볼게요. 옆으로 선 상태에서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훨씬 많이 벌리면 되고요. 네, 너무 좁게 하면은 이제 구부렸을 때 스트레칭이 잘안 되기 때문에 벌릴 수 있을 만큼 벌리고, 뭐 벽이라든지 옆에 의자를 통해서 꼭 안전하게 잡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앞쪽에 무릎을 더 구부려 주시면은 뒤쪽에 뻗은 종아리가 스트레칭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발목은 최대한 일자로 돼야지 스트레칭이 많이 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돌려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자로 놓고 하면은 종아리 스트레칭이 잘 되기 때문에 이 자세로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연성 운동을 매일 10분씩 꾸준히 하다 보면 평소보다 부드럽게 움직여질 겁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신체 활동을 할 때도 달라진 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 중 통증이 있거나 무리가 된다면 멈춰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유연성 운동을 가볍게 따라해 주세요. 지금까지 물리치료사 안병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냄새 봐, 죽인다, 이거.
1: 제가 이거보다 커요.

0: 바다의 향이 느껴지고 이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1: 청강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데.
2: 지리산을 담은 맛이에요. 여름에 이 맛이면 최고지 뭐.
3: 꼬먹은 거 처음이네. 죽이네 이거.
0: 여름의 맛 혁득 바캉스.
4: 이 공간이 막국수 그 식당이었어요.
5: 이 집도 살리다. 살려보자. 어눌하면 좀 어때? 내가 살 집이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 하자. 정성을 다해서 만져주면 그 집은 온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6: 내향인이 고친 오래된 집? 이 집 맞아요?
7: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제 취향껏 공간을 꾸미면 좋지 않을까.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고 굳이 밖을 안 나가도 되고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공간이지 않나.
8: 한옥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0: 규모가
8: 엄청 큽니다.
0: 엄청나요.
8: 예, 전체 여기 있는 한옥이 다 대표님 건가요?
9: 그렇죠.
0: 아
9: 미쳤다고. 다 그랬던가. 멀쩡한 수입 나오는 상가 팔아서 돈도 안 되는 한옥 산다고. 전국 방방곡곡에 이제 거의 종갓집이란 종갓집은 다 찾아다녔어요. 대한민국의 정자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정자.
10: 밤사이 산불이 안동으로 확산해 국가 소방 동원령도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11: 전소됐어요.
8: 아.
11: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돈이 다 버렸으면.
9: 참 여기서 작업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변했다는 게 저 자신도 믿어지지가 않고.
12: 태도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우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3: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2: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14: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바른 자세를 가르치는 남자 자세 전문가 송경민입니다. 일자목은 말 그대로 목뼈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C자 곡선을 잃어버리고 일자로 된 형태의 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목뼈를 들고 있는데요.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입니다. 자, 앞쪽을 향해서 목이 곡선을 그리는 게 원래 정상적인 목의 형태인데요. 점점 모니터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서 머리를 앞으로 내밀게 되죠. 머리를 앞으로 내밀게 되면 목뼈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일자로 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일자로 펴지게 된 상태에서 목 뒤에서 근육이 머리와 목을 잡아주려고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목 중간에서 근육이 끌어당겨지면서 목이 일자에서 역시자로 점점 변형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목을 아무리 세워도 목은 일자로 빳빳하게 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요. 목이 스프링 역할을 잘 하지 못하게 되니까 목이 불편함이 생겨서 자꾸 목을 비튼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목에 충격 흡수가 되지 않아 통증이 생기고 심하면 두통까지도 발생이 되는데요. 목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C자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 목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자목을 C자로 돌리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가지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일단 목은 세우고 봐야 됩니다. 목을 잡아보세요. 뇌와 심장, 뇌와 온몸을 연결하는 신경과 혈관의 고속도로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기도와 식도도 지나다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큰 줄기도 있지만 모세혈관이나 여러 가지 말초신경처럼 그물망처럼 신경과 혈관들이 목을 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혈액순환을 하기도 하고 신경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목을 이렇게 찌그러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됩니다. 일단 먼저 목의 C자 곡선을 만들기 전에 목을 세워야 돼요. 일단 목을 세울 때 목 디스크 압박 없이 턱을 당기고 목을 세우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주먹을 주세요. 머그컵 잡은 손 모양입니다. 이 손을 나를 향해 뒤집으세요. 그러면 검지손가락이 아래를 향하게 되겠죠? 이 검지손가락을 어디에 붙이느냐? 가슴 앞에 쇄골을 만져보세요. 쇄골이 안쪽으로 모이면서 가슴뼈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쇄골 위에

검지 손가락을 걸쳐서 붙이세요. 그 다음에 주먹을 목젖에 붙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북목 자세를 하고 있다, 턱과 새끼손가락 사이에 공간이 빕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다른 운동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허리를 펴고 코끝을 내리고 키를 크게 하잖아요. 오, 그러면 주먹이 목 사이에 딱 맞게 들어가요. 물론 체형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주먹이 목 안쪽에서 채워지는 느낌이 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턱을 내밀었다가 당겨주는 겁니다. 자, 허리를 펴고 코끝을 내리고 가슴을 펴면서 하나. 이렇게 해서 바른 자세 만들었죠? 그 다음에 다시 릴렉스 하면서 살짝 구부정하게 했다가 둘. 이 동작을 일단 반복하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다음에 끝부분에서 주먹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힘 5%만 빼주는 겁니다. 살짝만 힘을 빼주면 목에 자연스러운 자세가 나오거든요. 일단 목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목 근육에 힘이 빠집니다. 가지런히 머리를 몸통에 얹혀놓기만 해도 일단 목 근육은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돼요. 보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일자목은. 목이 긴장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자목의 본질은 목이 긴장되고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나쁜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목을 가지런히 세우는 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목을 세우려고 봤는데 등이 굽어 있는 거예요. 어깨가 안쪽으로 말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려 있는 어깨를 펴주고 등을 펴는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T, W, T, Y라는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 T는 어떻게 하냐면 서 있는 자세에서 바른 자세를 취하세요. 그 다음에 팔을 양쪽 손을 선사하듯이 자세를 취합니다. 옆에서 보시면 어깨가 굽은 분들은 팔을 이런 식으로 자세를 취할 텐데 어깨 라인 쪽으로 좀더 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깨 라인 또는 어깨 라인보다 약간 뒤쪽으로 편 자세를 유지하는 게이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팔의 각도를 보세요. 팔의 각도는 기울어져 있으면 안 돼요. 어깨 굽은 분들이 이런 자세가 나와요. 수직으로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수직으로 세웠는데 배가 나온다. 그러면 어깨가 많이 또 굽어 있는 거예요. 보상작용이에요. 배 집어넣고 최대한 어깨를 편 다음에 팔을 수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T 만들었죠? W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꿈치를 아래로 내려서 W자를 그대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옆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벽 라인을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W. 등을 조이세요. 가슴을 펴고. 그 다음에 다시 T. 그 다음에 Y. 팔꿈치 다 펴세요. 여러분, 팔꿈치를 잘안 펴요. 팔꿈치를 펴야지 등이 펴집니다. 팔꿈치를 쭉 펴서 Y자를 만드세요. 다시 T. 지금 보면 손바닥이 앞을 향해 있죠? W, T, Y. 호흡은 어떻게 하느냐? T에서 숨 들여 마시고 W에서 내쉬면 돼요. 후. T에서 들여 마시고 Y에서 내쉬면 돼요. 후. 이걸 리드미컬하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 들여 마시고, 내쉬고, 들여 마시고, 내쉬고.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손바닥을 앞으로 한 상태에서 Y자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의미 없어. 이렇게 해야 돼. 자, 다시 T,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W, T, Y. 손바닥 앞으로 쭉. 다시 T, W, T, Y. 자, 이렇게 하시면 가슴 근육 앞쪽 섬유들이 다양하게 골고루 스트레칭이 되고요. 등을 펴주는 근육이 강화가 되면서 거북목이 만들어지는 걸 예방해 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동작은 번데기 납인데요. 머리 뒤로 손깍지를 끼세요. 처음은 번데기를 만드는 거예요. 움츠러든 자세입니다. 이게 손으로 머리를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개를 살짝만 숙여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자목의 본질은 목뼈가 경직되어 있다. 움직임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목을 살짝 숙여준 상태에서 팔꿈치를 모아주고 목을
숙이는 식으로 약간만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예요. 목 디스크 부담 없이. 그 상태에서 배 집어넣고 턱 집어넣고 팔꿈치를 펴면서 가슴을 펴는 겁니다. 이건 어깨를 펴는 데 의미가 있어요. 턱을 과하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손이 병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세를 바르게 취하는 겁니다. 내쉬면서 번데기, 들이마시면서 나비. 그런데 이 호흡 패턴은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내쉴 때 펴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호흡을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서 어깨를 폈다가 살짝 구부렸다가 폈다가 구부렸다가 이렇게 10회씩 3세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팔 내려보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깨를 좀 털어주세요. 털어주신 다음에 네 번째 동작은 벌새 동작입니다. 벌새 동작은 어깨를 돌리는 움직임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어깨를 부드럽게 돌리세요. 일단 연습해 보겠습니다. 앞쪽, 위쪽, 뒤쪽, 아래. 중요한 건 날개뼈를 크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돌리는 거예요. 팔만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날개뼈를 돌린다고 생각하고. 팔은 매달려 있을 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연습을 먼저 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팔을 양옆으로 벌리세요. 선수하듯이 벌새가 날아가는 모양처럼 앞쪽, 위쪽, 뒤쪽, 아래로 크게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올릴 때 들이마시고 내릴 때 내쉬고 후, 이렇게 돌려주다 보면 무슨 느낌이 드느냐? 목이 힘이 들어가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팔을 들고 어깨를 움직일 때 목뼈를 잡아주는 속근육들, 목을 세우는 근육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목이 평소에 약하셨던 분들은 10번만 돌려도 목이 뻣뻣해질 거예요. 그런 분들은 10번 돌리고 잠깐 쉬세요. 잠깐 쉬세요. 쉬엄쉬엄 하는 겁니다. 조금씩 자주 하세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렇게 돌리는 동작을 20회씩 하면서 3세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왕 하는 거 등 교정까지도 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몸을 살짝 기울여 주시면 척추뼈가 기울어지면서 목뼈, 등뼈를 잡아주는 속근육들이 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이 약간 틀어져 있는 분들은 이렇게 몸을 기울여 주시면서 벌새 동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회씩 3세트를 하셨다면 팔을 쭉 내리고 어깨 털어주시고 목을 좀 주물러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긴장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동작은 독수리 동작입니다. 독수리 동작은 이렇게 크게 그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손끝으로 최대한 큰 원을 그리시는 거예요. 자, 6시 방향으로 손을 쭉 펴세요.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손끝이 도망가요. 큰 원 그리세요. 그래야지 날개뼈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큰 원 그렸다가 위쪽으로 올라왔죠. 위쪽으로 올라왔죠. 날개뼈 돌아갔죠. 그 상태에서 손깍지 끼고 천장 방향으로 더 스트레칭 밀어주시는 거예요. 허리를 늘리는 느낌으로. 다시 옆으로 길게 뻗어주세요. 길게 뻗어주세요. 큰 원 그리면서 느끼면서 다시 뒤쪽으로 쭉 펴주시는데 뒤쪽 손 모양은 완전 아래쪽으로 손바닥을 펴기보다는 아래쪽에서 약간 뒤쪽으로 펴주시면 어깨 앞쪽이 스트레칭이 돼요. 자, 다시 옆으로 길게 뻗으세요. 큰 원 그리세요. 큰 원. 그 다음에 손깍지 끼고 위로 쭉 늘려주시고 다시 옆으로 길게 뻗어주세요. 지금은 처음 하는 거니까 천천히 하죠? 나중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익숙해지면 조금 빠르게 하셔도 돼요. 빠르게. 대신 자세는 정확하게. 팔꿈치 다 펴고 날개뼈 동작이 잘 일어나도록 조금 빠른 패턴으로 하셔도 돼요. 처음에만 천천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내쉬면서 쭉 스트레칭. 다시 아래로 내리면서 스트레칭. 어우, 시원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마무리는 손발 어깨 다 이렇게 털어주시면서 직전 움직임 자극을 해소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일자목 있는 분들은 목 디스크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 목 디스크 치료 과정에 있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 이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목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0: 다음 시간에는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별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을 아름다운 천연염색의 세계로 안내할 장수주입니다. 오늘 염색할 천연염료는 오베자입니다. 오베자를 한번 보실까요? 마치 열매처럼 보이죠? 그래서 자자가 붙은 오베자인데요. 사실은 얘가 열매가 아니라 북나무에 사는 벌레 집입니다. 북나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산에 많이 살고 있는데요. 가을이 되면 아주 붉게 단풍이 드는 나무여서 북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열매처럼 생긴 거는 열매가 아니라 북나무에 기생하는 벌레가 만들어낸 벌레 집입니다. 가을이 되면 벌레 집이 녹색이었던 게 갈색으로 변하는데요. 벌레가 나가기 전에 벌레 집을 따서 쪄서 약으로 쓰거나 염색에 사용합니다. 벌레가 나가기 전에 따야 탄닌 성분이 풍부해져서 염색이 아주 잘 됩니다. 오베자에서 염료를 잘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 오베자를 비닐에 넣고 부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발로 밟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망치로 두드리시면 오베자가 잘게 부서집니다. 그러면 염액도 많이 나오고 염색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베자는 염색을 할 때 굉장히 극명한 두 가지의 색이 나오는데요. 백반 염색을 하면 색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요. 철매염을 할 때 아주 진한 색이 나옵니다. 극과 극의 두 가지 색을 보이는 오베자 염색을 오늘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룩이 있거나 색이 바래서 또 실증나서 입지 않는 티셔츠를 오베자로 염색해서 업사이클링 해보는 시간입니다. 염색할 티셔츠는 맹물에 삶아서 여러 번 헹구어 줍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염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베자는 딱딱한 벌레 껍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닐에 넣어서 망치로 두드려서 잘게 부수어 주고요. 그래서 염액을 끓이면 색소가 잘 우러납니다. 자, 이렇게 크니까요. 망치로 잘 두드려서 삶아서 원액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베자 염액을 끓일 때는 조금 냄새가 고약한데요. 바로 동물성 염료라서 나는 냄새 특유의 냄새인 것 같습니다. 냄새가 좀 익숙지 않더라도 아름다운 색을 위해서 잘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베자는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면보에 걸러서 끓여주시고요. 자, 이렇게 남은 오베자는 다시 넣어서 재탕을 해줍니다. 그래서 본 염색할 때 다시 사용합니다. 자, 오베자 원액에 뜨거운 물을 더 부어서 천이 염색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부어줍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얼룩이 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불규칙한 무늬, 구름내는 무늬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커다란 태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천을 잡아주시고요. 이곳을 고무줄로 점점 내려가면서 묶어주세요. 고무줄은 세게 묶어야 염액이 침투되지 않아서 선명하고 예쁜 무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태양의 크기는 이 길이로 결정이 되는데요. 조금 더 큰 태양을 만들고 싶으면 고무줄을 하나 더 이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밑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홀치기가 완성된 옷을 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베자 염색에 초염을 합니다. 티셔츠는 두껍기 때문에 꼭꼭 눌러서 염색을 해줍니다. 특히 홀치기한 부위는 천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꼭꼭 눌러서 안쪽까지 염액이 침투되도록 주물러줍니다. 초염은 색이 처음 만나는 시간이므로 15분 동안 서로 색과 섬유가 만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염색해 줍니다.

15분 동안 초염이 끝났으면 물에서 꺼내서 꼭 짜주시고요. 자, 반드시 비틀지 말고 눌러서 짜주시고요. 한번 색을 보시고. 자, 염색을 해도 별다른 색의 변화가 없지요? 깨끗한 물에 가볍게 헹궈주겠습니다. 잘 헹궈주신 후 건져서 가볍게 눌러서 짜줍니다. 천을 눌러서 짜는 이유는 비틀어 짤거나 하면 천이 손상될 우려도 있고요. 이런 모양도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꼭 눌러서 짜주시기 바랍니다. 수세가 끝났으니 이제 1차 매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반의 양은 천 무게의 5% 내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백반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천이 빳빳해지고 손상되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염재가 녹았으면 따뜻한 물을 부어주시고요. 바로 1차 염색한 티셔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1차 매염은 15분 정도 해줍니다. 매염액이 골고루 스며들도록 꼭꼭 눌러주시고 또잘 주물러서 매염을 해줍니다. 매염이 끝난 천은 건져서 잘 짜주시고요. 깨끗한 물에 한번 헹궈줍니다. 자, 중탕을 해준 오베자를 다시 걸러서 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부어주면 색소도 첨가가 되고 염액물이 더 뜨거워집니다. 이제부터 본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베자를 재탕한 물을 부어서 색소를 보충하고 온도를 높여준 염액에 본격적인 염색을 합니다. 충분히 염액에 스며들도록 꼭꼭 눌러주시고 30분 동안 긴 시간으로 염색을 합니다. 염색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빨리 서둘러서 금방 끝내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염색도 잘안될 뿐더러 물이 들었다 하더라도 금방 빠지거나 얼룩이 쉽게 질수 있습니다. 자, 본염이 끝난 오베자 염색은 이번에는 철매염을 할 거예요. 자, 본염이 끝났으면 천을 뭉쳐서 꼭 짜주시고요. 2단계에서는 수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철매염을 시작합니다. 자, 철매염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핑 재료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릇에 뜨거운 물을 붓고요. 세제를 풀어서 비누 거품을 충분하게 만들어 줍니다. 백반매염과는 달리 철매염에서는 소핑 단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소핑액을 만들어서 준비해 줍니다. 만들어 주는 이유는 철매염 하자마자 바로 소핑액에 담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만들어 두면 거품이 형성돼서 표면을 가득 채우면 물의 온도가 보존이 됩니다. 철매염은 뜨거울수록 색이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물의 온도를 보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철매염제는 천 무게의 3%에서 5% 정도의 소량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입자가 다 녹을 수 있도록 충분히 녹여 주시고요. 철 전용 그릇에 부어 주세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넣어 주세요. 철 매염을 쓸 때는 반드시 철 전용 그릇과 철 전용 장갑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철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다른 천들이 묻게 되면 얼룩이 지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셔야 합니다. 자, 잠시 기다리면 철매염액에 이렇게 기름막이 생깁니다. 기름막이 생기면 이곳에 천을 넣어서 철매염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부위만큼만 넣어도 되고요. 다 넣어도 가능합니다. 저는 한번 회색 티셔츠를 만들기 위해서 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매염은 이렇게 뜨거운 상태에서 진행하고 색깔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오븐에서 10분 안에 마치도록 합니다.

자, 철 매움이 끝났으면 천을 뭉쳐서 꼭 짜주시고요. 다른 곳에 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바로 쇼핑액으로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천연염색 단계에서는 과정이 끝나면 찬물로 헹궈주는 수세가 있었는데요. 철 매운 후에는 반드시 바로 쇼핑으로 갑니다. 수세해서 가게 되면 철 입자가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작업을 충분히 해주시지 않으면 섬유에 철 입자가 남아 있어서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철 입자를 헹궈주세요. 1분 안에 헹궈서 맑은 물로 수세를 해줍니다. 비누 속에 감춰졌던 색깔이 보이시나요? 오베자에 진한 색이 나왔습니다. 백반에서는 별 색이 없었던 오베자가 이렇게 철을 만나면 아주 진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헹구고 한번 고무줄을 풀어볼게요. 고무줄 풀을 때도 천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풀어주세요. 과연 어떤 색이 나왔을까요? 펼쳐보겠습니다. 짜잔! 와, 태양을 만든다고 했는데 정말 태양이 나왔나요? 멋지죠? 낡아서 못 입던 티셔츠를 이렇게 멋있는 색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흑과 백이 조화를 이루는 염색입니다. 자, 이제 이 티셔츠를 찬물에 비눗물이 안 나올 정도로 깨끗이 헹궈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늘에 널어서 말려주시면 됩니다.

0: 오베자의 극과 극두 가지 반전 색깔이 만들어낸 아름다움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기본 동사로 입이 트이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여러 기본 동사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짧고 임팩트 있는 동사 중에 하나죠. 영어 단어 중에 do만큼 정말 우리가 많이 접하는 동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용 빈도가 높은 동사가 하다에 해당하는 이 do입니다. 자, do 동사는요, 기본적으로 뭘 하다에 뜻을 쓰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어마어마한 동사고, 크게 일단 두 가지로 좀 구분을 좀 해보자면요. do를 뭔가 좀 일을 하다의 성향에서도 많이 쓰고요. 일이란 건 뭐냐면 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될 수도 있고 뭐 집에서 집안일을 하다.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 일의 개념을 do로 많이 표현을 하고 그 밖에도 어떤 활동을 하다에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일뿐만 아니라 활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요즘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냥 do예요. I do Pilates. I do Pilates. I do yoga. 이게 그냥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어떤 활동을 do로 받을 수도 있고 일을 do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do가 일과 활동의 하다의 확장성 동사를 일단 쓰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일단 여러분이 잡아놓고 다만 do는요. 이렇게 되게 쉽게 하다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do 수거를 쳐보면요. 수백 개가 나와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최선을 다하다? Do my best. 들어보신 표현일 것 같은데요. Do my best. 내가 최선을 다하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best란 친구하고 my하고 do가 붙어가지고 약간 또 3인조 그룹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3인조, 4인조, 2인조 이런 식으로 해서 do가 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do 앞에 또 이렇게 보조기구 같은 그런 뭐 자전거로 말하면 보조바퀴와 같은 re 같은 게 또 많이 붙어가지고 redo 하면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redo. 예를 들어 이제 벽지 같은 거 다시 할 때도 redo the wallpaper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벽지가 발라져 있었는데 그걸 떼고 다시 한다는 의미로 redo를 쓰면 또 상당히 또 유용하게 또 쓰게 돼요. 그래서 앞에 re를 붙여서 쓰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여러분의 또 영어 내공이 그만큼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동사를 우리가 좀 더 친하게 잘 접할 수 있기 위해서 일을 하다 쪽에 일단은 우리가 붙여서 연습 몇 가지 좀 해볼게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뒤에 일이 뭐예요, 여러분? work, do work, do work. 이런 형태로 많이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Housework을 먼저 붙여볼까요? Housework이 뭡니까, 여러분? 집안일이라는 얘기죠. 가사노동, housework. 그러면 집에서 가사노동은 제가 다 합니다. 그러면 I do most of the housework. I do most of the housework 이라고 하면 집에서 집안일은 제가 거의 다 해요. 이런 얘기죠. 대부분을 다 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I do housework 이렇게 쓸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문장에 뭔가 좀 특색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나 집안일에 이런 말을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 I do most of the housework. I do half of the housework 이라고 하면 집에서 집안일은 반반 나눠서 제가 딱 절반을 한다. 내가 뭐 쓰레기 버리고 설거지하고 상대방이 뭐 청소를 하고 음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반만 나눠서 할 때 half를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I do most of the housework. do 동사가 뭐랑 쓰인 거예요? 무슨 일을 하다 쪽의 동사와 저기 명사와 같이 쓰여서 do housework 이런 호응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집안일 쪽에 조금 확장을 좀 해보면 상당히 많이 쓰는 표현들이 여러분 설거지하다 do the dishes. 이것도 하나의 일의 성격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일의 포커싱을 맞춰보세요. do the dishes. dish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그릇이란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bowl, 이렇게 밥그릇이나 국그릇 같은 거 bowl, 그 다음 plate, 접시. 얘네들을 다 합해서 뭐라고 그래요? dish라고 그래요. dish. 그래서 do the dishes라고 하면 그릇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do의 뜻이 뭐가 돼요? 그러면 설거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일의 성향, 집안일의 성향에서 누가 많이 쓰이는데 물론 이 두 자리에 wash를 붙이기도 합니다. wash가 물을 막 해가지고 닦는 걸 wash라고 하니까 wash the dishes도 하지만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 do the dishes입니다. I have to do the dishes 하면 밥 먹고 다 설거지해야 돼. 예를 들어 밥 먹고 다 설거지를 안 하고 싱크대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러면 I have to do the dishes. 되게 쉽죠? do the dishes. 그러면 일을 하다 성격에서 설거지가 되는 거고. 빨래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빨래. laundry라고 안 하나요? 그렇죠? laundry 들어보셨을 거예요. laundry.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do 중간에 너가 들어갑니다. do the laundry. 뭐예요? 빨래를 하다. 빨래하다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do가 집안일과 같은 그런 일을 하다의 성향으로 쓰인다는 걸 지금 확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문장 읽어볼게요. I do the laundry every other day. 여러분, every day하고 every other day의 차이 뭘까요? every day는 쉽죠? 매일매일매일 한다는 얘기죠. 월화수목 금토일 every day. every other day는 뭐예요? 월수금일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격일로죠. every day의 other가 들어가면 하루하고 하루 안 하고 하루하고 하루 안 하고 이게 every other day. 이것까지 같이 알아둘게요. every other day. every other day. 빨래는 이틀에 한 번 꼴? 쓰레기는 이틀에 한 번 꼴? 약간 이렇게 뭔가 격일로 한다는 얘기를 할 때 every other day를 붙입니다. 그래서 I do the laundry every other day. 빨래는 이틀에 한 번 꼴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붙여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정리한 게 뭐냐면 이 두 동사가 하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일의 성향에 붙여서 쓴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활동을 하다 우리말에 약간 행하다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액티비티를 아예 붙여버릴까요 여러분? 활동의 영어는 뭐예요? 액티비티죠. 그러면 do activities. 액티비티의 복수형을 붙여볼게요. 여러 가지 활동을 일반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do activities. 그러면 우리 저기 사람들 이왕 모인 김에 재밌는 것 좀 하자. 재밌는 것 좀 하자. 우리 재밌는 것 좀 하자. 그 좀이 뭐예요? 활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let's do some fun activities. 애기들도 오는데 재밌게 시간을 좀 보내자. Let's do some fun activities. Do activities. Do activities. 여기서 do는 어떤 성향? 일을 한다는 느낌보다 뭐라는 거예요? 활동에 임하다, 활동을 하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do의 성향이 일일 수도 있고 이렇게 활동일 수도 있다는 거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activities라는 말인 것 같아요. 중간에 뭐가 좀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do some fun activities. 이렇게 활동의 성향을 좀 만들어줬죠. 자, 그 다음에 스포츠나 아니면 운동 쪽에도 많이 쓰는데 운동에다 넣어볼게요. 요즘에 생활 스포츠 중에 요가라든가 필라테스는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do yoga, do Pilates, do yoga.

I do yoga at home. 요즘에 홈트 같은 거 많이 또 하고 그런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죠. 그럼 집에 요가 매트 깔아놓고 뭐 플랭크를 한다든가 뭐 요가를 한다든가 다양한 운동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I do yoga at home. 나 집에서 요가해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 요가가 하나의 액티비티가 되면서 가장 간단하게 한다는 의미로 요가를 붙일 수 있겠습니다. 필라테스 하시면 필라테스, 필라테스라고 해요. 필라테스. 나 저기 요가 배워볼까? 주변에서 보니까 요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던데. 그러면 I'm thinking of doing yoga. I'm thinking of 뭐가 동사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I'm thinking of doing yoga. do 다음에 ing가 붙은 이유는 영어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뭔가 현재 분사 형태로 뭔가 진행을 나타내기 위해서 붙이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명사 형태로 만들어 주려고 ing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예전에 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면 동명사라고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이 ing가. 그럼 여기서 doing은 동명사예요. 즉 동사를 행위화해서 요가하는 것, 요가하는 것, 이게 doing입니다. 그래서 doing yoga라고 하면 요가하는 것을 내가 염두에 두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야. 아, 나 요가 할까? 요가 배울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I'm thinking of doing yoga 이렇게 붙이면 또 do 동사가 뭔가 활동을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헬스장에 이제 운동하러 가셨을 때 여러분, 숨이 좀 가쁜 운동 있죠? 뭐 뛴다든가, 러닝머신 위에 어디 가서 이렇게 자전거를 탄다든가 하는 등의 수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우리는 이런 운동을 뭐라 불러요? 무슨 운동? 유산소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유산소 운동. 영어에서는 이 유산소라고 부르지 않고 cardio라고 하는 희한한 단어를 씁니다. cardio. 그래서 이 cardio가 뭐의 약자인지 한번 살펴봤더니 cardio가 신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cardio vascular exercise. 아이고, 아이고, 이웬 단어가 이렇게 기나? 우리말로 심혈관계 운동이란 뜻입니다. 자, 요건 여러분이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그냥 참고로 알려드리는 거고, 이 단어가 워낙 길다 보니까 영어권에서 어떻게 줄였으냐면 이거를 cardio라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하는 건데, do some cardio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유산소 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cardio 자체가 하나의 운동 성격 중에 유산소의 활동을 붙여주고, do를 붙여버리면 바로 또 활동 동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I do some cardio first 하면 나 헬스장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뛰는 거, 자전거 타는 거, 그죠? 그런 식으로 I do some cardio first. 저 운동하세요? 그럼요. I go to the gym and I do some cardio first. 가장 먼저 도착해서 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하고, 그 다음에 또 뛰고. 자, 활동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그죠? 활동, 일과 활동이 정리가 됐으면, 자, 이제 어떤 영역으로 넘어가냐면 누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 친구는 워낙 변화를 다양하게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다양한 또 친구들과 함께 짝꿍을 이뤄가지고 2인조, 3인조 이런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3인조가 Do One's Best예요. 이건 여러분이 아까 제가 오프닝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많이 들어보고 써봤을 법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다 쪽에 이거보다 쉬운 표현은 없거든요. 그러면 You should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 You should. 너는 해야 된다. Your best. You should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 식으로 건성건성하면 안 되고, You should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세요. 다 쏟아부으세요.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do one's best.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여러분 만들어지는 표현입니다. 자, 과거시를 바꿔볼까요? 자, 지금 do를 과거시를 한 번도 안 써봤는데, do의 과거 뭘까요? did. 앞에 우리 방송에서도 do의 동사 과거는 did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러면 did my best. 하면 최선을 다 했다가 되겠죠. 나 이기려고 최선을 다했다. I did my best to win. 그러면 나는 이기려고 최선을 다 했다가 되겠죠. 그래서 do one's best가 가장 대표적으로 do가 확장돼서 쓰이는 수백여 가지의 관용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오케이? 네. 자, 이렇게 do 동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라는 동사로도 많이 쓰고요. 활동을 하다 혹은 행하다로 많이 쓰이고, 이렇게 do one's best처럼 확장성 관용 수거로도 많이 씁니다. 이 수거의 어떤 예는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수백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나올 때마다 아, 이럴 때도 do를 쓰는구나, 저럴 때도 do를 쓰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그때그때 그때 인지를 하고 하나하나씩 본인 거를 좀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용구는 너무 많이 하지 않고 하나의 예만 좀 보여드렸어요. 자, 오늘 do 동사 여러분 어떠셨어요? 조금 여러분이 그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앞으로 더 쓰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숙제를 내드릴게요. 오늘 두 나온 것들을 입에 붙일 수 있게 한 문장당 다섯 번씩 좀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I'm going to ask you to do your homework. Do your homework. 그럼 숙제를 드릴 테니까 과제를 이렇게 복습 차원에서 다섯 번씩만 문장 한번 읽어보시고 본인 문장들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많이 또 들어보신 동사죠. put 동사. PUT, put 동사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여러분 쓸 수 있게 제가 성심성의껏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Goodbye, everyone!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올여름 EBS와 함께 떠나는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현지인의 삶으로 뛰어드는 지구 한 바퀴 진짜 세계여행. 세계 테마기행. 새로운 여정으로 만나는 우리 땅, 우리 마을 이야기. 한국기행. 섬 지역의 삶과 문화를 통째로 파고든다. 고향민국. 여행은 역시 EBS.
1: 한옥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2: 규모가
1: 엄청 큽니다.
2: 엄청나요.
1: 네. 전체 여기 있는 한옥이 다 대표님 건가요?
3: 그렇죠.
1: 아.
3: 미쳤다고. 다 그랬더니 멀쩡한 수입 나오는 상가 팔아서 돈도 안 되는 한옥 산다고. 전국 관광국에 이제 거의 종갓집이란 종갓집은 다 재산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정자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정자.
4: 밤사이 산불이 안동으로 확산해 국가 소방 동원령도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5: 전소됐어요.
1: 아.
5: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돈이 다 버렸으면.
6: 참 여기서 작업 많이 했는데
7: 이렇게 변했다는 게 저 자신도 믿어지지가 않고.
1: 이름 때문에 뭐 안 될 것 같은데. 공기백은 되게 어릴걸요? 부럽고. 제 입장 진짜 이상해.
8: Let's go. 건강진.
9: 소위 대표는
10: 고추, 토마토, 바질 등 다양한 야채를 쌓고.
11: 황태형의 올바른 정보를 늘 얘기하고 다니는 기자 정신을 갖고.

0: 욕 좀 자제하세요.
1: 원초적 분노가 짐이라고 했어요.
2: 약간 지옥의 무기가 됐는데요. 이거
3: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을 수 있게.
4: 깜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5: 오, 그럼 저희 다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이 독립운동 하면은 안중근 의사라든가 3.1운동, 또 유관순 열사,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홍범도 장군, 김자진 장군, 뭐 이런 분들이 떠오를 겁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독립을 향한 그분들의 뜨거운 투쟁의 삶과 희생과 헌신을 잘 기억해야 하겠죠. 자, 오늘은 자칫 지나칠 수 있는 또 하나의 독립운동, 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일제의 동화 정책에 맞서 싸운 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어사전에서는요, 이 정체성을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국어 교과서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국어 교과서와는 100% 다릅니다. 일제강점기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어가 국어였습니다. 그래서 국어 교과서는 모든 내용이 일본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창가에 치마 저고리를 입고 밖을 내다보는 조선인 소녀의 모습이 그려진 삽화와 함께 이 서정적인 시가 한 편 적혀 있습니다. 일본어입니다만 필요상 읽어보겠습니다. 다이하치 부도노 쭈루 부도노 쭈루와 메노아루 쭈루까 와타시노 마도에 아사모 방모 노비루 부도노 쭈루요 나니오 밑에 노비루 히노 테루 가라스 치라치라 스루까. 이 시를 우리말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8장 포도의 덩굴. 포도의 덩굴은 눈이 있는 덩굴인가. 내 창에 아침에도 밤에도 덩굴을 뻗는다. 포도의 덩굴이여 무엇을 보고 뻗는가. 햇살이 비추는 유리창 반짝반짝 하느냐. 예, 이렇게 우리말로 내용을

소개해드려도 됩니다만 굳이 일본어로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제는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일본어를 국어로 가르쳤습니다. 일본어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일본어가 국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쳤고 그 일본어에 깃들어 있는 일본의 정서와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이 교과서를 소리내어 읽으면서 식민 교육을 받고 자란 조선의 어린이는 과연 어떤 모습의 성인이 될까 상상해 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조선어와 조선민족의 문화를 잊어버리고 자연스럽게 일본 말을 하고 일본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낯선 조선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했습니다. 식민지 조선에 대한 동화정책을 수립했고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선인에 대한 동화 교육이었습니다. 1911년 8월 23일 조선 총독부는 조선교육령을 제정해 공포했는데요.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령 2조, 충량한 국민을 양성함을 본의로 한다. 5조, 국민 될 만한 성격을 함양하여 국어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민교육의 목표는 일왕에게 충성스럽고 착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이었고요. 이를 위해서는 국어, 즉 일본어를 보급하는 것이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제의 생각은요, 학교 교육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당시 보통학교 교과 과정과 교수 시간을 보죠. 국어인 일본어는 10시간인데 반해 이 한문과 함께 묶인 조선어는 1학년, 2학년 6시간, 그리고 3학년, 4학년은 5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문 학습은 한자를 많이 쓰는 일본어와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선어는 가르치는 시늉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선어는 필수 과목 중 하나였지만 입시에서 배제되었고 이 면석이라도 하려면 일본어가 필수였습니다. 상급 학교 진학이나 취직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조선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 열기는 기대할 수 없었죠. 1932년 1월 8일 사쿠라다문 앞에는 이 관병식을 마치고 궁성으로 돌아가는 일왕의 모습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어수선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일왕의 모습이 보이자 군중은 술렁거렸습니다. 그 순간 꽝! 하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폭발 소리에 말이 날뛰었고요.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전 11시 44분경이었습니다. 일왕을 폭살하기 위해 적국의 심장에 침투한 이봉창 의사가 던진 폭탄이 터진 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폭탄은 일왕을 타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봉창 의거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조선의 독립의지를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이봉창 의사는 1901년생입니다. 용산에 있는 문창보통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끝으로 일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어를 일본인 뺨치게 잘했다고 합니다. 훗날 이봉창 의사가 일본에서 사귄 일본인 애인조차 이봉창이 조선인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검거 후 신문을 당할 때 이봉창 의사가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3.1운동 때 아무 생각 없었고 오히려 자신을 신일본인이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천황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지게 되는 극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을 겪기 전까지 이봉창 의사는 신일본인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그런 인간을 만들고자 한 것이 일제의 식민교육이었습니다. 이봉창 의사 말고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조선인들이 식민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들 가슴 한구석 어딘가에 이 조선인이라는 민족의식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일본어와 일본의 역사를 가르치는 식민교육은 신일본인들을 양성했던 겁니다. 조선 총독부는 한국 식민을 양성하고 식민지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때때로 조선교육령을 개정했습니다. 1938년에는 소학교에서 조선어를 수의과목으로 지정했고 1941년에는 국민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을 폐지했으며 1943년에 이르러서는 모든 학교에

에서 폐지했습니다. 1940년대 초반에는 조선어 말살이라는 노골적인 표현이 신문에 등장할 정도로 이 총독부의 조선어에 대한 억압은 극에 달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조선어, 조선 전사회에서 금지된 조선어는 죽어가는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알퐁스 도데의 소설 마지막 수업을 기억하시죠? 마지막 수업에 아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명료하며 가장 논리적인 언어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죠. 한 민족이 노예의 사슬에 묶인다 할지라도 자신의 언어를 굳건히 지키는 한 그것은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다고요. 노예 상태에 있더라도 자신의 언어를 지키면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말이 말살 위기에 놓였던 일제강점기, 우리에게도 아멜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기 위해 싸운 한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1909년 6월, 국어학자 주시경은 쓰러져가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 주시경은 언어와 국가를 운명 공동체로 인식했습니다. 이 망해가는 나라의 운명을 목도하면서도 말을 지키면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876년 11월 7일 주시경은 이 서세동점과 일본의 조선 도발이 본격화한 격변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주시경은 남들과 마찬가지로 이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했는데요. 이 날마다 한문을 읽고 해독하고 외우는 반복학습의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글은 말을 적으면 그만이다. 이 말을 적는 글자가 한자처럼 어렵고 거북해서야 이 어느 겨를에 학문을 터득할 수 있을까? 이 만일 언문으로 우리말을 적는다면 드리는 노력은 적고 얻는 것은 클 것이다. 이 주시경 선생은요, 빠르게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글자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배지학당에 들어가 세계 지리, 정치 제도, 영어 수학 등 신학문을 배우면서 국문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1896년 창간된 최초의 국문신문, 독립신문에 주시경은 약관 20세로 회계 겸 교보원으로 참여했습니다. 1897년 4월과 9월에는 독립신문에 논설 국문론을 발표해 획기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한자를 폐지하고 국문을 전용해야 한다. 옥편을 만들고 문법을 정리하고 철자법을 통일해야 한다. 국문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서해야 한다. 이 주시경의 제안은요, 조선어문의 근대화를 위한 국어연구와 실용의 길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이 독립국을 유지하고 사회적 소통과 자주적 문화창조를 위해 자기 나라의 언어와 문자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 언어와 민족이 운명 공동체임을 역설했습니다. 주시경은 1908년 국어연구학회를 설립했고요. 이 우리말에 대한 근대적 연구를 통해 국문법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서를 후학에게 전하기 위해 상동청년학원, 국어강습원 등에서 강의했습니다. 1910년 8월 나라가 망하자 백척간두에 몰린 민족의 운명을 감지하고 제자 김두봉, 권덕규, 이규영 등과 함께 말모의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국어는 일본어였습니다. 조선어와 언문은 국어와 국문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이 우리말과 글을 국어 국문이라고 부를 수 없었던 암울한 시대에 주시경은 우리 글자에 새 이름 한글을 붙였습니다. 한글은 한나라의 글이고 하나이고 크고 바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모의 편찬에 박차를 가하던 1914년 7월, 38세의 젊은 주시경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떴습니다. 제자 김윤경은 사인을 체증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주시경이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도 하고 일본이 뭔가 수상한 짓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주시경이 세상을 떠나자 이 제자들이 말모의 작업을 계속했지만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1915년 최남선이 이 조선 광문의 계명 구락부를 결성해서 이 조선어 사전 편찬 사업을 재개했지만 안타깝게도
결실을 보지 못합니다.

못했습니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일경에 쫓긴 김두봉은 상하이로 망명했습니다. 그러나 말모의 편차는 포기할 수 없는 민족적 대사업이었습니다. 1929년 10월 31일 한글날, 이 주시경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던 조선어연구회가 사회각계 인사 108인을 규합해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조직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조선어연구회가 어떤 생각으로 사전 만드는 일을 시작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훗날 가고파의 시인으로 유명해진 노산 이은상이 쓴 이 조선어 사전 편찬의 취지서 중 한 대목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낙오된 조선민족의 갱생활 첩경은 문화의 향상과 보급을 근무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문화를 촉성하는 방편으로는 문화의 기초가 되는 언어의 정리와 통일을 급속히 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글을 실천할 최선의 방책은 사전을 편성함에 있는 것이다. 예, 이 낙오된 조선민족은 일제의 식민지 백성이 된 조선인들을 뜻하고 이 갱생할 첩경은 다시 살아나는 지름길을 뜻하니 이는 곧 독립을 뜻합니다. 이 표현만 달리했을 뿐 3.1운동 때 나온 이 선언서, 이 독립선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들은 독립의 지름길이 문화의 기초가 되는 언어를 정리하고 통일하는 것이라 선언하면서 그 최선의 방법이 사전을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언어와 결의의 운명을 하나로 보았고 사전을 만들므로써 이 민족어를 보존하고 문화의 기초를 세워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사전 편찬에는요, 권덕규, 최현배, 장지영, 이상춘, 이병기, 김범린, 정열모, 이중건, 신명균, 이윤재, 이극로 등 이 조선어 연구의 한글학자들 뿐만 아니라 박승빈, 유옥겸, 최두선, 안재웅, 주요한, 이시목, 정인복, 방정환, 이광수, 로기정 등 이 108인의 조선사회 지도층 인사와 교육과 문학의 전문가들도 참여해 힘을 모았습니다. 영화 말모의에서 소개된 이 사전 편찬실입니다. 1층은 편찬원들이 일하는 제법 널찍한 공간이고요. 이 지하는 마치 이 사전 원고를 숨겨두는 그 비밀 창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실제 사전 편찬실은 이 가운데 긴 탁자를 놓고 이 타닥타닥 붙어앉아 일하는 그 좁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사전 만들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이 조선어학회는 가난했고요. 예, 이 조선어학회는 조선어연구회에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 책상머리에서 연구만 하는 한글학자들이 이 스스로 풀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예, 하지만 조선어 사전을 만든다는 이 민족적 대사업에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한 민족 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이극로의 고향 선배 이우식이었습니다. 이우식은 1891년에 태어났는데요. 이 경남 의령의 만석지기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이 3.1운동 때에는 의령읍 장날 만세 시위를 주동했다가 일경의 수사망을 피해 상해로 망명했습니다. 1920년 귀국해서 안희재, 김효석 등과 함께 백산무역 주식회사를 설립했고요.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해 임시정부에 보냈습니다. 1926년 서울에서 시대일보사, 1927년 중예일보사를 설립했고 1929년 조선어 사전 편찬회에 참여하면서 후원자가 됐습니다. 1936년 봄, 이우식은 장현식, 민영욱, 김양수, 김도연, 서민호, 신윤국, 임혁규, 김종철, 이인, 설태희, 설원식, 윤홍섭, 조병식 등을 움직여 이 사전 편찬 후원회를 조직했고요. 1936년 이우식이 10,000원, 1936년부터 1939년까지 후원회가 10,000원의 거금을 기부했습니다. 10,000원은 얼마나 큰 돈이었을까요? 이 당시 화폐 가치를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이 1920년대 후반 경성방직 여공의 한 달 임금이 21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현재 근로자 임금 200만원으로 환산한다면 10,000원은 10억 정도가 되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전을 만들려면 표준어 선정과 철자법 정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이 표준어를 정해야 사투리나 비속어 등과 구분 지을 수 있고요.

올림말을 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철자법이 정리가 돼야 일정한 규칙에 따라 풀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30년 한글학자들은 철자법 제정에 착수했고 136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1933년 한글날의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중류사회의 말을 표준어로 삼았고 이 맞춤법의 원칙은 표음주의로 하고 단어는 띄어쓴다는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쓰던 아래하는 더는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맞춤법 이전 우리 글은요 일정한 서기법이 없는 무질서한 전근대적 상태였습니다. 이 맞춤법이 발표되자 동아일보는 우리 결의 최초의 철자법이 완벽한 것일 수는 없겠지만 이 어문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결의말의 표기법이 마련됨으로써 비로소 말글살이의 합리적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며 환영했습니다. 조선어학회는 1936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발표했고요. 1940년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확정해서 이듬해인 1941년 1월 15일에 발표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지만 이 민족어 3대 규범이 마련됨으로써 비로소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이고 근대적인 조선어가 탄생했습니다. 조선어 사전 만들기는 더뎠지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940년 3월 드디어 조선어학회는 총독부 도서과로부터 출판 허가를 받았고요. 이 대동출판사의 도움을 얻어서 1942년 3월부터 조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1942년 10월 1일 이 뜻밖에도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발했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한 여학생 박영희의 일기장에서 발견된 국어를 사용했다가 혼났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이 박영희를 호출한 형사는 다그쳤죠. 도대체 국어인 일본어를 썼는데 야단을 친 불순한 교사가 누구냐? 그런데요, 영희는요, 이 조선어를 국어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썼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상은 이 영희가 실수로 조선어를 쓴 탓에 선생님께 야단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실수를 한 건 영이었고 야단친 교사는 뭐 할 일을 한 거였죠. 그러나 이 야스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야스다는요 영이와 영이 친구들을 추궁했습니다. 도대체 너로 하여금 조선어를 국어로 생각하게끔 가르친 그 사상이 불순한 교사가 누구냐. 결국 영생여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이 조선어학회로 자리를 옮겨 사전편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정태진이 소환됐습니다. 정태진은 천성이 점잖고 과묵한 학자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불온한 사상을 주입한 적도 없고 조선어학회는 독립운동단체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야스다는 정태진을 제자들에게 민족정신을 주입한 사상이 불순한 교사로 조선어학회를 비밀 독립운동단체로 몰았습니다. 반복되는 고문은 정태진의 인격을 파괴했고 조선어학회가 독립운동을 해왔다는 진술서에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이 조선어학회 회원과 관계자들이 검거됐습니다. 끌려온 사람들은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체격이 좋은 이근로조차 고문을 받다가 까무러치기를 수차례 거듭했습니다. 이 회원들끼리 마주보고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며 뺨을 때리라고 했습니다. 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모욕이자 치욕이었습니다. 1943년 12월 8일 이윤재가 1944년 2월 22일 한징이 고문 후유증과 굶주림으로 옥사했습니다. 예심판사 나카노는 이 학회의 활동이 신모 원료를 포함한 민족 독립운동의 점진 형태라고 판결했습니다. 1945년 1월 16일 함흥지방법원 원심에서는 이 니시다 판사와 두 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성, 정태진에게 실형을 선고했고요. 이중화, 김범린, 이인, 김도연, 이우식, 김양수 등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또는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장현식만 무죄를 받았습니다. 조선어학회의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이 학회를 돕던 후원자들까지 처벌을 받았던 겁니다. 1945년 1월 18일
이극로 최

선배 이승, 정인승은 상고했습니다. 정태진은 미결 구금일수를 계산하면 네다섯 달 후면 추록함으로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검사 사카모토도 상고했습니다. 일제 폐망 직전인 1945년 8월 13일 조선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 측과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조선은 35년간의 긴 식민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간혹 해방을 하늘이 준 선물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해에서 중경까지 중국 땅을 전전하며 독립투쟁을 계속했습니다. 1944년에서 45년 한국 광복군은 미 전략 첩보국과 함께 한반도 침투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42년 창설된 조선의용군은 소련이 참전하면서 만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독립운동 세력은 비록 연합국으로부터 참전국의 지위를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해방이 되던 마지막 날까지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자마자 시작되어 일본이 물러가는 날까지 줄기차게 투쟁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조선어학회는 감옥에서도 우리말과 글을 지키는 이 민족 정체성 수호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윤재와 한징이 역사하자 다른 한글 학자들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최연배는 지옥 같은 감옥 안에서도 한글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주시경은 한글을 영어 알파벳처럼 가로로 풀어쓰려고 했습니다. 1914년 유작이 된 말의 소리의 마지막 쪽에서 우리 글을 우리 글이라고 풀어쓴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금은 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자모자를 합쳐서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만 이 100여 년 전 타자기를 쓸 때는 음절 단위로 쓰는 한글은 이 타자기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 풀어쓰기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연배는 스승의 꿈이었던 가로쓰기를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이 종이도 펜도 없는 감옥에서 손바닥에 쓰고 살갗에 쓰고 그리고 이불에 쓰고 천장에 그리기를 거듭하다가 이 끝내 가로쓰기를 완성했습니다. 어렵사리 연필과 종이를 입수에 적었고 이 하늘이 도왔는지 들키지 않고 면회온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은 최연배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과연 이 가로쓰기가 세상에 잘 알려질 수 있을까? 마침 같은 방에 들어온 청년 둘이 있어 앉혀놓고 가로쓰기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한글을 가로로 풀어쓴 것이네. 우리가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면 한글은 다시 살아나야 하고 그때는 이 가로쓰기 안이 새 나라를 건설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무기가 될 것일세. 나는 죽더라도 가로쓰기 안은 살아야 하네. 자네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네. 8월 17일 오후 한글학자들은 함흥형무소에서 풀려나왔습니다. 당시 형무소 앞에서 석방 장면을 목격한 15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몹시 놀랐습니다. 한 분은 들것에 실려 나오셨고 나머지 분들은 가족들의 부축을 받고 간신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이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게 흡사 미라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석방된 한글학자들은 기차를 타고 19일 늦은 밤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미라와 같은 모습으로 옥문을 나선 분들이 다음 날인 20일 안국동에 있는 불교선학원에 모여 학회 재건과 앞으로 할 일을 논의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초인 같은 힘이 나왔을까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8월 25일 한글학자들은 안국동 예배당에서 임시총회를 열었고요. 마비됐던 조선어학회를 재건했습니다. 살아남은 한글학자들은 민족어를 회복하고 우리말과 글을 바로 세워야 하는 일에 즉각 뛰어들었습니다. 이극로, 최연배, 이승, 정인승, 정태진, 이성민, 이중화, 이유식, 김인경 등은 신속하게 실행해야 할 일로 초등과 중등국어 교과서 편찬, 국어교원 양성을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던 시대에 조선어학회는 민족어 회복운동을 선도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국어교과서, 한글 첫걸음을 간행했고 문맹률이 78%에 이르는 조선인들을 무지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한글 강습회를 열었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중단되었던 사전 편찬도 재개했습니다. 1929년에 시작한 사전 만들기는 1957년 큰 사전 6권 완간으로 민족적 대사업의 큰 성취를 일으켰습니다. 한글 전용운동을 전개해 오늘날의 한글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말글이 죽어가던 일제강점기에 조선어학회는 우리말글을 지키고 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탄압을 받으면서도 이 옥중에서 독립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방이 되고 옥에서 풀려난 조선어학회는 민족어를 회복하고 바로 세우며 새나라 건설에 토대를 닦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일제의 조선어 말살 정책에 맞서 우리말글을 지키기 위해 싸운 조선어학회의 언어 독립 투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현이었습니다.

아, 냄새 맛 죽인다 이거. 제가 이거보다 커요.

0: 바다의 향이 느껴지고 이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1: 청각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데.
2: 지리산을 담은 맛이에요. 여름에 이 맛이면 최고지 뭐.
3: 꼬문 거 처음이네. 죽이네 이거.
0: 여름의 맛 석특 바캉스.
4: 이 공간이 막국수 그 식당이었어요.
5: 이 집도 살리다. 살려보자. 어눌하면 좀 어때? 내가 살 집이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어. 하자. 정성을 다해서 만져주면 그 집은 온전히 다시 좀 태어나는 거잖아요.
6: 내향인이 고친 오래된 집? 이 집 맞아요?
7: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제 취향껏 공간을 꾸미면 좋지 않을까.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고 굳이 밖을 안 나가도 되고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공간이지 않나.
8: 한옥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0: 규모가
8: 엄청 큽니다.
0: 엄청나요.
8: 네. 전체 여기 있는 한옥이 다 대표님 건가요?
9: 그렇죠.
10: 미쳤다고. 다 그랬더니 멀쩡한 수입 나오는 상가 팔아서 돈도 안 되는 한옥 산다고. 전국 관광국에 이제 거의 종갓집이란 종갓집은 다 찾아다녔어요. 대한민국의 정자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정자입니다.

0: 밤사이 산불이 안동으로 확산해 국가 소방 동원령도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1: 전소됐어요. 아.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돈이 다 버렸으면.
2: 참 여기서 작업 많이 했는데
3: 이렇게 변했다는 게 저 자신도 믿어지지가 않고.
4: 복잡한 일상 속 묵직한 깨달음을 얻고 싶을 때 EBS와 함께하세요. 상상 속에만 있던 미인들이 직접 강의에 나선다고? AI 기술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고전의 장벽을 허무는 시간.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 노벨상 수상자, 세계 최고의 석학, 문화예술 거장들이 전하는 명강연.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드. 100세 시대, 시니어를 위한 15분 인생 수업. EBS 평생학교. 방황하는 청춘들을 위한 각 분야 인생 선배들의 현실 조언. 기획 강연 청년에게. 대한민국 대표 지식 채널 EBS.
5: 선수와 함께하는 채널 TV 국민행동 지역.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우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6: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5: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겠네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행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아기엔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0: 옛날 옛날에 가난하지만 착한 뽀로로와 크롱이 살았어요.
1: 숲에서 길을 잃은 헨젤과 그레텔은 과자로 된 집을 발견했답니다.
2: 크롱! 크롱! 크롱!
1: 크롱! 배고파?
2: 크롱!
1: 잠깐 기다려봐.
2: 크롱!
1: 얼마 안 남았네. 자, 맛있게 먹어.
2: 크롱! 크롱! 크롱! 크롱!
1: 난 배 안 고파. 나중에 먹을게.
2: 크롱!
1: 크롱! 오늘은 숲에 가서 열매 찾아볼까?
2: 크롱! 크롱!
0: 뽀로로와 크롱이 숲으로 왔어요.
1: 열매가 어딨지? 어? 루피랑 패티네. 도와주자.
2: 크롱! 크롱! 크롱!
1: 우리가 도와줄게.
2: 크롱!
3: 뽀로로! 크롱!
1: 다 왔다.
3: 고마워, 얘들아.
1: 뭘.
2: 크랑크랑.
1: 우린 이만 갈게.
2: 크랑크랑.
3: 잘 가. 뽀로로랑 크롱은 정말 착한 것 같아.
4: 맞아. 뭔가 보답해주고 싶은데. 아,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자.
2: 좋은 생각이야.
0: 뽀로로와 크롱은 열매를 찾기 위해 숲을 돌아다녔어요.
2: 크랑크랑.
1: 어디?
2: 크롱!
1: 내가 올라갈게.
2: 크롱.
4: 안 돼.
2: 크롱.
1: 안녕.
2: 안녕.
1: 왜 열매를 따면 안 돼?
2: 크롱 크롱.
5: 이 나무는 에디 거야.
1: 에디한테 허락받으면 되는 거지?
5: 응. 따라와.
2: 크롱 크롱.
5: 다 왔어.
2: 아, 맛있다.
5: 에디.
1: 아, 맛있겠다.
2: 무슨 일이야?
5: 얘들이 열매를 따고 싶대.
1: 응, 몇 개만 주면 안 될까?
2: 안 돼, 다 내 거야.
5: 에디, 열매 많잖아.
2: 그래도 안 돼.
1: 너무해.
2: 크롱. 하나라도 따가면 혼날 줄 알아.
1: 크롱, 가져.
2: 크롱. 흥, 감히 내 열매를.
1: 좀 쉬었다 갈까?
2: 크롱, 크롱. 크롱. 크롱?
1: 오,
2: 크롱.
1: 오, 아.
2: 크롱.
1: 여기 있다. 크롱, 먹어.
2: 크롱, 크롱. 보여요, 크롱, 크롱.
1: 아니야, 난 괜찮아.
2: 크롱, 크롱.
1: 너 뭐 그래도?
6: 안녕.
1: 오, 안녕.
6: 너희들, 내 노래가 듣고 싶어서 온 거지?
2: 크롱?
1: 오, 아닌데.
6: 부끄러워하기는. 한번 불러주지 뭐. 개굴 개굴 개굴 이 노래들은 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2: 박수 놀아 야 놀아
6: 듣는 사람 없어서 나이만 놀아. 개굴 개굴 개굴 이 노래들은 돼. 개굴 개굴 개굴 이 목청도 좋다.
1: 어때?
2: 잘한다.
1: 한 곡 더 들려줄까?
6: 아니야, 괜찮아.
2: 크랑크랑.
1: 자, 그럼 시작한다. 펌퍼라 펌퍼라 펌퍼라 뿌야 뿌야. 아니야, 괜찮아?
2: 크랑크랑.
1: 다리를 다친 것 같아.

0: 잠깐 기다려. 여기 있다. 이거면 되겠지?
1: 그럼.
0: 우와, 이거 괜찮은데? 다행이다.
1: 그럼.
0: 왜 그래?
1: 그럼.
0: 노래를 해서 그런가 배가 고프네.
1: 그럼.
0: 이거 먹어.
1: 그럼.
0: 우와, 빵이다.
1: 그럼.
0: 나는 괜찮아. 잘 먹었다. 아, 참, 줄 게 있어. 이게 뭐지? 너희 같은 착한 아이들한테 주는 선물이야. 먹을 거야?
1: 크랑크랑.
0: 그보다 훨씬 좋은 거야. 집에서 열어봐. 그럼 난 간다.
1: 크랑.
2: 뽀로로와 크롱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1: 크랑크랑.
0: 아! 크랑. 이거 열어볼까, 크롱?
1: 크랑크랑.
3: 안녕, 난 소원의 요정 포디야.
0: 소원의 요정?
1: 크롱.
3: 응, 뭐든지 말해봐.
0: 정말?
1: 크롱.
0: 그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3: 그 정도야 쉽지. 포디비 펌펌펌. 얍. 다른 소원은 없어?
0: 멋진 집을 만들어줘.
3: 멋진 집? 좋아. 버비비 펌펌펌. 얍.
0: 정말 고마워.
1: 크랑크랑.
3: 너희들이 착해서 주는 선물이야.
0: 착하긴 뭘.
3: 그럼 행복하게 잘 살아. 나 갈게.
4: 그 녀석들이 열매를 가져가진 않았겠지?
5: 에디, 저기 좀 봐.
4: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5: 저기.
4: 어디? 저기 저렇게 큰 집에 있었나? 가보자.
0: 한 번 더 탈까?
1: 크랑크랑.
4: 우리 집보다 크잖아.
5: 놀이터도 있어.
4: 먹을 것도 없는 애들이었는데.
6: 크롱이 좋아할까?
4: 진짜?
1: 저건 뽀로로 집이 아닌데.
0: 그렇네.
1: 우와! 크롱! 뽀로로!
0: 안녕.
1: 크롱!
7: 어떻게 된 거야?
0: 집이 커졌네.
7: 놀이터도 생겼고.
0: 숲에서 다친 새를 도와줬더니 요정이 소원을 들어줬어.
1: 크랑크랑.
7: 요정?
0: 응, 맛있는 것도 많이 줬어.
1: 크랑크랑.
7: 잘됐다.
0: 응, 정말.
7: 그럼 이제 배 안 고프겠네.
0: 우리도 음식을 가져왔는데. 또 먹을 수 있어. 그치, 크롱?
1: 크랑크랑.
7: 정말?
0: 응, 들어가서 같이 먹자. 좋아.
1: 크랑.
4: 진세를 도와주면 선물을 줘. 로디, 당장 숲으로 가자.
5: 알았어.
4: 빨리 새를 찾아봐, 로디.
5: 응, 찾고 있어.
4: 에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0: 랄랄랄랄라!
4: 무슨 소리지?
5: 저기.
4: 어?
0: 여기 있어!
4: 찾았어! 선물이다, 선물!
0: 랄랄랄랄라! 무슨 일이야?
4: 그게...
0: 아, 너희도 내 노래 듣고 싶어서 왔구나.
4: 아닌데?
5: 아니야.
0: 아우, 바쁜데 정말. 아휴, 한번 불러주지 뭘.
1: 개구리! 노래 들어줘! 아들 손자리!
0: 가세도록 가려도.
1: 그러니까!
0: 다른 노래 불러줘?
4: 아니, 안 들을 거야. 너 노래도 못하잖아.
1: 뭐,
4: 노래를
0: 못해!
4: 그게 아니라...
0: 됐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4: 안 돼, 선물을 받아야 하는데... 떨어뜨려버려.
5: 그건 나쁜 짓이야.
4: 로디, 그냥 해!
5: 알았어.
0: 내가 노래를 못 불려. 뻔뻔해, 뻔뻔해, 뻔뻔해, 뻔! 이렇게 잘 부르는데... 나도 알아!
4: 고쳐줄게.
0: 너희들 날 일부러 떨어뜨린 거지?
5: 맞아, 미야.
4: 아니야. 그럴 리가. 저기 다리 고쳐줬는데 선물 같은 건 없어? 자, 나도 선물 받았다.
5: 축하해.
4: 어디 한번 열어볼까?
6: 안녕, 나는 통통이 요정이야.
4: 요정? 그럼 소원 들어주는 거야?
6: 응, 뭐든지 말해봐.
4: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고 싶어.
6: 알았어. 꾸리꾸리 텅텅텅. 이야.
4: 우와. 이게 다 뭐야? 다 탔잖아.
6: 그래도 맛은 좋을 거야.
4: 로디, 먼저 먹어봐.
5: 난 로봇이라 못 먹어.
4: 아, 참.
6: 뭘? 알았어. 꾸리꾸리 텅텅텅.
4: 어떻게 된 거야?
6: 물 달라고 했잖아. 다른 소원은 없어?
4: 다른 소원? 그럼 집을 더 크고 멋지게 만들어줘.
6: 좋아. 꾸리꾸리 텅텅텅. 얍! 아, 왜 이러지? 얍! 얍!
4: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6: 아,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 얘들아, 피해.
4: 어디 가?
5: 괜찮아.
4: 괜찮게 뭐가 괜찮아? 안 돼, 됐지.
5: 힘내, 애기.
6: 다 됐지? 그럼 난 이만.
4: 가면 어떡해?
5: 잘가.
4: 돼지 돌려내.
2: 다음부터는 욕심 부리지 말아요, 에디.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0: 그러면 기가 빌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빌더 임무 완수!
2: 멋지다!
0: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빌더!

0: 보석이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신기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눈.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네. 대체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건데? 그냥 궁금해서. 잡았다!

숲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 뾰족뾰족 우리 귀염둥이들. 남의 아이들은 정말 빨리 큰다니까. 그렇지 않니? 우리 소중한 귀염둥이 이리 와야지.

이란 이란. 이걸 당겨볼까? 당겨. 아 고마워.

냄새. 창고 쪽으로는 절대 다시 안 간다고 약속할게. 어차피 더 볼 것도 없잖아.

0: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1: 머리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인어공주 미니.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1: 인어공주 미니.
2: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0: 동굴이 여기와 똑같네. 오, 있네.
1: 한 명도 돌려보내줄 수 없다.
0: 못 들어갈지도 몰라도 둘은 가능할지도 몰라. 하체! 이! 덕이 이름 바로
2: 이! 이!
1: 둘은 들어가라.
2: 길이 두 개네. 어디로 가야 하지? 넌 왼쪽, 난 오른쪽. 뱀이 움직여. 가짜 뱀이야. 고무라고. 너무 징그러워. 조심히 걸어가야겠어. 이. 됐어. 이제 어디로? 이쪽으로. 필요한 건 더 힘세고 더 큰 사람. 합체 2 더하기 2는 바로
3: 4. 왜 이런 바위들은 정사각형이 아닐까? 와, 황금 사과다. 동그란 것들, 왜 전부 다 이렇게 동그란 거야? 도와줄까, 친구? 넌 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지금이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제 합체! 4 더하기 4는 바로 8! 오토블록 등반! 1, 2, 3, 4, 5, 6, 7, 8 등반! 황금 사과. 1, 5. 당장 탈출해야겠군. 2, 3, 4, 5, 6, 7, 8. 오토블록 반으로 나누기. 8은 바로 4 더하기 4. 거대한 동그라미가 굴러와. 조심해, 고무뱀이야. 반으로 나누기. 4는 바로
4: 2.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게 어쩌지? 반으로 나누기! 이는 바로...

철수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수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오늘은 댕댕 간호사가 안 보이네.
1: 네, 댕댕 간호사 오늘 휴가예요. 오랜만에 쉰다고 바닷가로 놀러 간다던데요.
0: 아유 참 재미있겠어.
2: 나도 당장이라도 바닷가로 달려가고 싶다. 거북 할아버지, 딩딩 선생님이 검사실로 들어오시래요.
0: 아유 무슨 검사를 또 한다고. 나 다녀올게.
1: 검사 잘 받으세요.
0: 아유 고마워.
2: 천천히 가세요.
3: 지하 간호사, 독도 간호사!
1: 댕댕 간호사,
2: 무슨 일이야?
0: 아파, 너무 아파!
1: 다리가 왜 그래? 긁힌 거야?
3: 그게 내가 바닷가 가서 수영을 하다가 그게 아! 일단 착착 참아볼게. 근데
2: 저희 병원 간호사인데 병원까지 데려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4: 네. 근데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5: 오늘의 반장 댕댕 간호사와 해파리. 해파리가 댕댕 간호사를 쐈어요.
3: 아파, 너무 아파.
2: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3: 그게 모처럼 휴가에 날도 너무 좋아서.
6: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했거든.

0: 저게 뭐지? 우와, 아름답다. 바다의 천사인가? 난 홀린 듯이 다가갔지. 이게 말로 봐도 딱 해파리인가 봐. 우와, 너무 신비롭다. 안녕, 해파리야. 살려줘. 난 그냥 다가갔을 뿐인데 갑자기 날 쐈다고.
1: 뭐? 아무 이유 없이? 해파리 씨, 아,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아, 저도 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2: 네?
1: 근데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될 텐데요. 계속 독이 퍼질 텐데 어쩌지?
2: 독이요?
3: 전 상자 해파리예요. 갓 모양이 상자처럼 네모나 상자 해파리죠.

0: 정신이 쏘이는 순간 심장마비, 호흡곤란으로 그것만에 사망하거나 극심한 통증으로 정신을 잃고 물에 빠져.
1: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어떻게?
0: 죽기도 하죠.
2: 죽는다고요? 안 돼! 띵띵이, 띵띵이 불러와!
3: 검사 중에 어떻게 와!
2: 그럼 너라도 뭐 좀 해봐. 소독, 빨리 소독해!
3: 소독, 아, 알았어. 어? 생수로 소독! 독침 때문인가? 어, 잠깐만. 아! 카드로 독침을 긁어낼게. 댕댕 간호사!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4: 저도 몰라요. 저도 독 쓸 줄만 알아서.
1: 아, 어떡해.
5: 여기에요? 저기요?
1: 여기에요?
5: 저기에요?
1: 여기에요? 여기.
5: 댕댕 간호사가 해파리에 쏘였다고? 아, 어떡해. 설마 상처에 생수 붓고 카드로 독침 긁어낸 건 아니지? 어,
4: 생수로 소독하고 카드로 긁었는데?
5: 뭐? 아, 그럼 독이 더 빨리 퍼져서.
2: 딩딩.
5: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2: 사망?
5: 어떡해, 어떡해. 자자,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해파리에 쏘였을 때 올바른 응급처치는? 먼저 10분 정도 바닷물에 소독하고 1번 차갑게 얼음 찜질을 한다.
2: 아, 저래.
5: 2번 뜨겁게 온찜질을 한다.
3: 흥, 아픈데 뜨거운 거 되면 더 아프지 않나? 1번 차갑게 얼음찜질.
5: 우와. 또또또또 땡. 정답은 2번 뜨겁게 온찜질을 한다. 어, 뜨거. 상처를 생수로 씻으면 독이 더 빨리 퍼져. 상처는 바닷물로 10분 정도 소독하는 게 좋아. 그리고 얼음찜질보다는 뜨거운 온찜질. 독은 열에 약해서 쉽게 분해되거든. 그리고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꼭 병원에 와야 해. 알았지?
2: 뭐야? 나 살아있는 거야?
5: 빠르게 병원에 와서 다행이었어. 치료해서 이제 괜찮을 거야.
2: 고마워, 딩딩. 이게 다 해파리 때문이야. 내 휴가도 다 망치고. 아니, 내가 무슨 먹이에요? 난 그냥 따라갔을 뿐인데 갑자기 왜 날 쏜 거냐고요?
4: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도 모르게 독을 쏠 수도 있어요.
6: 네?
4: 제가 치명적인 독을 품은 건 제가 약하기 때문에.
3: 아, 참! 아까부터 왜 자꾸 약하대? 그렇게 강력한 독을 쏘면서.
2: 맞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4: 제가 왜 치명적인 독을 품었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해파리는 몸을 보호하는 두꺼운 피부가 없어요. 오죽하면 몸이 젤리 같다고 젤리피쉬라 부르겠어요. 여리디 여린 몸을 지키기 위해 독을 품었는데 만약 어설프게 독을 쏘면 오히려 연약한 우리 몸이 찢어질 수 있죠. 그래서 한 방에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을 품은 거예요.

0: 약한 몸을 지키기 위해 뭐든지 가까이 다가오면 자동적으로
1: 그래서 갑자기 하고 쏜 거였구나.
0: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간호사님이 엄청 발버둥 쳐서 여기 이렇게 상처 났잖아요. 선생님, 저 여기 상처 좀 봐주세요.
2: 제가 다가갈 테니까 막 자동적으로 막 이렇게 쏘고 그러지 마세요.
0: 아, 네, 조심해 볼게요.
3: 킁킁 킁킁킁킁 킁킁 킁킁킁킁 아이, 여기서 해파리 냄새가 나는데.
4: 아, 거북 할아버지, 댕댕 간호사가 해파리한테.
2: 어? 왜? 아니, 어? 해파리 씨 어디 갔지? 어? 해파리 씨!
3: 킁킁, 킁킁킁킁.
4: 어? 해파리 씨, 뭐 하세요?
0: 여기서 문제. 해파리의 창작은? 1번 바다 거북, 2번 개북치.
1: 에? 아니, 강력한 독을 가진 해파리도 천적이?
4: 거북 할아버지를 보고 숨은 거 보면 1번 바다 거북?
3: 맞아. 에이, 그런데 개북치도 천적이야.
5: 개북치도요?
6: 바다 거북과 개북치는 해파리를 먹는 대표적인 동물. 바다 거북은 피부가 두꺼워서 해파리 독이 안 통하지. 개복치도 몸집이 크니 쏘여도 별 영향이 없다지.
0: 독침!
3: 거북이한테는 안 통한다니까.
0: 아, 아는데 너무 가까이 오셔서 저도 모르게 죄송해요.
3: 아이, 근데 요즘은 나도 해파리가 무서워.
5: 왜요?
3: 아이, 해파리가 너무 많아서. 아유, 덥다. 옛날엔 여름이라도 이렇게 덥지는 않았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인가? 아이, 수온이 높아져서 산소도 너무 부족해. 아이, 근데 어디서 해파리 냄새가? 허거다!
2: 으아! 해파리 떼 엄청 많아!
0: 해파린 수온이 높고 산소가 부족해도 잘 살죠. 그리고 해파린 한 번 산란할 때 많게는 수만 개의 알을 낳아요.
4: 수만 개나? 그래서 이렇게 많아지는구나.
7: 여름에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었어.
6: 노무라 잎깃 해파리는 2m까지 자라니 때로 있으면 천적인 나도 너무 무서워.
5: 야! 2m나?
6: 그렇게 많다가도 가을이 돼 바닷물이 차가워지면 전부 죽고 말지.
8: 너무 아쉬워하지 마. 내년 여름에 또 만날 거야.
0: 그럼 여기서 문제. 죽은 해파리는 독침을 쏠 수 있다. O일까, X일까?
4: 죽었는데 어떻게 독침을 쏴? 그쵸, 거북 할아버지?
3: 나도 잘 몰라. 어차피 나 쏘여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2: 근데 문제를 낸 거 보면 쏘나?
1: 안 쏘나?
2: 쏘냐?
1: 안 쏘나?
2: 쏘냐?
0: 언제까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정답 바로 확인하시죠.
9: 해파리들이 죽으면 해변으로 떠밀려 오기도 하죠. 가을이 되면 죽은 해파리들이 해변으로 많이 떠밀려 올 거예요.
10: 그 무섭다는 해파리? 근데 죽었나 보네?
9: 죽고 나서도 얼마 동안 척수의 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0: 건드리면 자동적으로 독침을 발사하죠. 그러니까 죽은 해파리도 독침을 쏠 수 있다.
1: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 해파리는 자동적으로 독침을 발사. 혹시 죽은 해파리를 봐도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2: 살아있을 때도 독침을 쏘고
3: 죽어서도 독침을 쏘고.
4: 해파리 귀신보다 무서워.
2: 그러니까 말이야.
1: 난 거북 할아버지가 더 무서워.
4: 자자, 그 찢어진 데 좀 볼까요?
5: 보세요.
1: 네,
5: 이쪽으로 바짝 붙으세요.
4: 너무 멀리 가지 말고.
5: 붙으세요.
4: 볼게요.
5: 저는 일이 있어가지고.
6: 해파리님, 찢어진 데 수시로 연고 바르세요.
7: 감사합니다, 지하 간호사님. 뭐예요?
5: 네? 아, 저희 여름철 해파리 조심 영상 찍는데 같이 찍으실래요?
7: 해파리 조심요?
5: 자,
4: 지금 되고 있어?
5: 큐!
4: 자, 여름철 해수욕장! 해파리가 있다는 방송이 나오면 절대 수영하지 않기!
2: 수영을 하다가 혹시 해파리가 보이면 바로 물 밖으로 나가기!
6: 해변에 떠밀려온 죽은 해파리도 절대 만지지 않기!
7: 저도 모르게 자동으로 푸스! 쏘니까 알아서들 조심하세요.
2: 모두 해파리 조심하세요!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2: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어때,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원앤원.

0: 작은 까만 보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1: 암흑보석이요? 이상한 악당들이 그랬어. 암흑보석, 내놓으시지.
2: 전 그런 거 없어요.
3: 저도요.
4: 저도요.
0: 좋아요. 혹시라도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꼭.
5: 그래. 오늘은 꼭 한복이 쌤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꼭.
6: 5화 비밀 비밀 비밀.
7: 야, 개맨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으면 나오던 똥도 쏙 들어가거든.
0: 알았어. 야, 나 좀만 빨리 싸우면 안 되냐? 나 지각하게 생겼어. 오, 사랑아.
5: 어? 한번 개쌤.
0: 사랑이 왜? 뭐 할 말 있어?
5: 저 번개쌤
3: 지구 위에 기미로 잔뜩 깨라!
5: 암흑보석이 이렇게 재밌는데 번개쌤한테 꼭 들어야 하나? 그게
3: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0: 어? 얜 핑키야. 아유 또 엄청 쌌네.
3: 귀엽다. 핑키야 또 만나. 쌤, 이따 봬요.
0: 사랑이가 하려던 말이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8: 자자,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짜자잔, 바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자, 임금님에게는 아주 커다란 비밀 하나가 있었어요.
5: 아, 암흑보석 어떡하지?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9: 오, 비밀 말해서 시원했겠네.
5: 이한테 말해볼까?
10: 왜? 뭔데?
5: 그래.
11: 김태평, 나 너한테 비밀 하나.
10: 비밀? 눈치챘구나. 나 비밀 있는 거.
11: 뭐? 너도 비밀 있어?
10: 그 비밀이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란 건 말할 수 없지만.
11: 아, 그럼 좋아하는 친구가 누군지 답을 못하겠네?
10: 당연하지. 그게 한지구라는 건 절대 말할 수 없지.
12: 엉덩이가 축축해. 뭐지?

0: 됐고! 내 비밀도 좀 들어주다.
1: 나 사실 암흑 보석을...
0: 에? 어디 갔어?
1: 와, 중태평 저렇게 빠는 거 처음 보네.
0: 꿈이다.
1: 어?
2: 죄송합니다, 조그마왕님. 저렇게 쌩쌩 달리길래 우린 조그마가 암흑 보석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지 뭡니까?
3: 잠깐. 좀 전으로 돌려보지.
4: 네, 조그마왕님. 잠깐만요. 여기.
3: 멈춰. 왔대, 왔대.
4: 네.
3: 저 촌스러운 뾰족머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2: 아직도 저런 머리를 하는 사람은?
3: 아, 번개맨밖에 없지!
2: 번개맨과 한 번개...
4: 같은 미용실에 다니는 걸지도?
2: 그럴지도?
3: 아, 그게

0: 알아보도록.
1: 찍찍
2: 네, 네. 조그만님.
3: 아, 개매니가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지만 미모 관리하려면 햇빛 좀 받아줘야 한다고.
0: 어? 핑키.
3: 나한테 귀엽다고 했던 친구잖아.
0: 핑키, 너 왜 나와 있어? 혼자 막 돌아다녀도 돼? 알았어. 너 혼자 나온 거 한목에쌤한테 비밀로 해줄게. 내 비밀도 말해줄까? 사실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근데 그거 어찌 할지 모르겠어. 그 엄청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야. 아, 네가 집에서 고구마 갖고 올게. 기다려.
3: 엄청 신기한 거? 그게 뭐지?
4: 잡았다!
3: 이건 뭐야? 이거나! 올라오라고!
4: 됐다!
5: 알지?
4: 모르지? 멀리 멀리 가지!
3: 니들 뭐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5: 까먹멍이, 이제 우리의 계획을 말해주지. 우리가 이렇게 멀리 왔으니 한번개는 너를 찾을 수가 없지.
4: 하지만 만약 한번개가 번개맨이라면
6: 초능력을 발휘해 여기 찾아오겠지.
3: 도와줘.
7: 아, 퇴근! 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핑키야, 위험해! 이제!
0: 어? 핑키! 핑키 토리잖아! 누가 핑키를 데려갔나봐! 아, 핑키야, 어딨어? 핑키!
3: 개맨아, 난 괜찮아.
7: 어떻게 된 거야?
3: 아까부터 놈들이 안 보여.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을지 몰라.
0: 어? 번개맨?
7: 나와!
8: 알지 모르지? 또 너희들이야? 이번에 또 무슨 속셈이야?
5: 사랑 잘못 봤지? 나는 꽁지.
9: 나는 봤지. 그럼 이만.
8: 뭘 속겠니? 감히 소중한 내 친구를 함부로 데려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번개.
7: 넌 그냥 둘 수 없지.
8: 예?
9: 잠깐!
4: 짜잔!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0: 번개맨 항복하시지. 안 그럼 이 강아지 얼굴에 똥폭탄을 묵직빨치기 묵직빨치기 터뜨릴 테지.
1: 남의 똥냄새는 싫다고.
0: 어쩌지?
2: 얼른 우리 앞에 무릎 꿇으시지.
0: 어? 안 해? 좋아. 그럼
2: 오, 사, 삼,
0: 이.
3: 안 돼. 아이디 핑계 밤겨라.
0: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폭탄.
4: 이거 왜 여기? 피키! 괜찮아?
0: 다행이다.
2: 일단 도망가서.
0: 괜찮아?
2: 너 어제 뭘 먹은 거야?
0: 다행이다.
5: 대신!
0: 자, 우리도 이제 집에 가자. 자. 사랑아. 너 여기는 어떻게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설마 다 봤어?
3: 뭐 다 봐요?
0: 아니 뭐
3: 형 이거 핑키 들고 가자는데 핑키 맛있게 먹어.
0: 핑키 사랑이가 다 봤을까? 내가 번개맨에서 한번개로 변신하는 거.
1: 그건 모르겠고. 개맨이 너 기술 많이 늘었더라. 아까 알지랑 나랑 자리 뿅 바꾼 거. 그거 어떻게 한 거야?
0: 몰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뭐 사랑해 다 봤으면 어떡하지?
1: 네가 안 했다고 그럼 누가? 설마 사랑이가?
6: 한번개 쌤, 애들 간식 부탁해요.
3: 사랑아, 그거 알아? 번개초원의 엄청난 비밀.
0: 내가 번개맨이란 비밀?
3: 내가 암흑보석 갖고 있던 비밀? 무슨 비밀? 태평이가 있지.
0: 내 얘기가 아니구나.
3: 휴, 내 얘기가 아니구나. 비밀? 무슨 비밀?
7: 지구야, 이거 태평이한테 비밀인데 태평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바로
3: 하늘아! 그러면 안 돼. 친구 비밀은 지켜줘야지.
0: 사랑이가 저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네.
3: 번개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0: 어?
3: 전 특별히 빵 두 개 먹어도 되잖아요. 그쵸, 번개쌤. 아니, 번개맨?
8: 빵은 하나씩 먹는 게 규칙인데?
7: 맞아. 왜 너만 두 개 먹어?
8: 그런 거 없어.
3: 번개쌤, 하나씩 맞죠.
8: 규칙이잖아요.
0: 사랑이가 다 봤어. 내가 번개맨인 거 다 봤어.
3: 나도 새 옷 좀 사줘.
7: 5g은 나보다 크든가?
3: 아빠, 가요. 나는 왜 빨리 안 커?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0: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타워 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 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0: 안녕 친구들. 알지 모르지 녀석들이 핑키를 납치했지만 용서 할 수 없어. 무사히 악당을 물리치고 핑키를 구했어. 그런데 내가 한 번기로 변신하는 모습을 사랑이가 보고만 거야. 나 어떡하지? 6화 사랑이는 7살 아니 70살? 사랑이 이 녀석.
1: 근데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전 흰우유 말고 초코우유 먹고 싶은데 전 특별히 번개주장 두 개 찍어주세요.
0: 피키, 사랑이가 내 비밀을 약점으로 잡고 날 쥐락펴락하고 있어.
2: 사랑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0: 사랑이 기억 지워야겠지? 오케이, 그래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됐어. 피키 나 간다.
2: 개맨아, 지금 너만 불안한 게 아니야.
1: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아니야.
2: 사랑이도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0: 네? 사랑이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 유치원에 못 나온다고요?
3: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애들한테 옮길까 봐 아버님께서 하루 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아, 사랑이 빨리 만나야 하는데.
4: 자, 우리 사랑이 감기약 먹을 시간이에요. 자자자자. 아, 꿀꺽. 됐다.
1: 얍, 얍. 아빠, 새로 산 거 딱 맞는다.
4: 이야, 멋지다, 우리 딸. 우리 희망이 요즘처럼 이렇게 쑥쑥쑥 크면은 이 옷도 얼마 못 입겠다, 야.
1: 그니까, 너 사랑 좋겠네. 쑥쑥 크는 이 언니 덕분에 금방 네 옷 되잖아. 그게 뭐가 좋아? 언니 옷 취향 진짜 별로거든? 아빠, 나도 새 옷 좀 사줘.
4: 사랑아, 우리 사랑이는 옷 욕심 말고 건강 욕심 좀 내보면 어떨까요? 밤에 늦게 자니까 키도 안 크고 감기 걸리고 그러는 거야.
1: 맞아, 억울하면 나보다 크든가? 아빠, 가요.
4: 어, 그래, 망아. 사랑아, 쉬고 있어. 어, 늦겠다, 얼른 가자. 얼른 갑시다, 늦겠다.
1: 나는 왜 빨리 안 커? 언니만큼, 아니,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힝.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뭐지? 이 느낌? 대박.
5: 암흑보석, 네가 또 한 건 했구나.
6: 달라. 키가 커지니까 공기부터 달라. 어른들 막 마신다는 커피?
7: 응원하시는 음료 나왔습니다.
8: 감사합니다.
6: 이제 나도 커피 마시는 어른.
8: 아, 언니, 이거 커피 왜 이렇게 써요? 아, 역시 우유가 최고라니까.
6: 어, 이 소리는...

0: 김태평 너 왜 일부러 잡혀? 너 슬라하고 싶어서 그래?
1: 왜 그러는지 나는 알지!
2: 누구세요?
1: 네? 저 노사랑...
2: 언니?
1: 어, 맞아요! 노사랑 언니!
2: 어, 저 그런데 사랑이는 오늘 감기에 걸려서 유치원에 못 나왔어요.
1: 지금은 약 먹어서 괜찮아요. 콧물만 좀 나고. 아, 근데요, 저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도 되죠? 이거.
2: 아, 이게 뭐. 아, 잠깐만. 저기요! 아, 네.
3: 배신?
4: 역시. 내 예상대로 원개맨이 한 번개였어.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도 변해야 하지. 안 그래? 찍지?
5: 당연하죠.
6: 조그마 왕님. 이야.
5: 조그마 왕님. 저입니다. 알지?
7: 뭘 했지? 정신 좀 차리십시오.
4: 내가 지금 놀라서 기절한 게 아니지. 잠깐 졸았을 뿐이지.
5: 아, 그럼요. 우리 조그마왕님이 이 고양이 따위로 기절하실 분이 아니다냐.
4: 근데 고양이로 변신은 왜 한 거지?
6: 아, 이렇게 변장을 해야 번개맨이 우리가 악당인 줄 모르지 않겠습니까?
4: 번개맨이 니들처럼 멍청하면 좋을 텐데. 치치.
1: 이번엔 내가 술래! 시작!
2: 이제 얼음땡놀이는 끝내고 다음에는 공룡 이름 대기 할까요?
0: 좋아요.
1: 에이, 한 번개쌤 너무 모르신다. 공룡 이름 대기는 모범이나 좋아하지 요즘 애들은 경찰 도둑놀이 뭐 그런 거 좋아한다고요.
8: 우와, 맞아요.
0: 언니는 우리 애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9: 어떻게 알긴 애들 마음은 애가 알지.
2: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이제는 실내 놀이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구슬로 팔찌 만들기 할 거예요. 그럼 이만.
5: 팔찌 만들기? 나도 하고 싶어.
1: 안 되겠어. 나 7살로 돌아갈래! 망가진 건 아니겠지?

0: 난 봤다옹. 나이가 확 들어버리는 마법.
1: 그보다 중요한 건 손에 있는 거. 저거. 암흑 보석이 확실하지. 아니, 확실하다옹.
2: 아, 더 늙어버리면 어떡하냐고.

0: 속상하시죠, 어머니. 하루아침에 없던 주름이 자글자글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패션이랑 헤어가 정말 영하시다.
1: 나보고 어머니?
0: 저 입학상담하러 오신 거 맞죠? 그럼 우리 들어가서 말씀 나누실까요? 어머니! 어머니! 늦둥이 다니기 딱이라니까! 다니자!
2: 안녕히 계세요.
0: 어머니!
3: 간다!
4: 제발! 나 다시 7살로 되돌려줘!
5: 돌려달란 말이야!
3: 저기 있다!
4: 깜짝이야!
5: 아줌마! 우린 다 봤다.
6: 암흑보석 내놓으라오!
4: 나 그런 거 모르거든요.
6: 거기 사람!
5: 사람!

0: 저기 딸!
1: 당장 잡아!
2: 이젠 다 끝났어.
3: 그만해!
2: 번개맨!
1: 우린 악당이 아니다!
0: 야옹이다!
1: 뽀삐뽀삐뽀삐 야옹!
3: 내가 웬만하면 귀엽게 봐주고 싶은데 할머니를 괴롭혀?
4: 할머니라니 할머니가 아니라 어? 할머니네?
3: 과거에 예?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손 잡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어?
2: 전 특별히 번개도장 두 개 찍어주세요.
3: 이 도장은 혹시
5: 아니에요.
3: 아니 저기 할머니 잠시만요.
2: 나 이제 어떡해. 아빠, 엄마, 언니도 나 못 알아보면 나 어떡해.
6: 사랑아, 너 아픈 애가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녀?
2: 아빠, 나 지금 7살이야?
6: 어? 그럼 너가 7살이지 몇 살이야? 빨리 들어가자. 몸 좀 괜찮아?
2: 휴, 다행이다. 나 내가 7살이라 너무 좋아.
3: 피키.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아니 내가 어떤 할머니를 도와드리는데 그 할머니가 꼭
7: 사랑이 같았어?
3: 뭐야 어떻게 알았어?
7: 일곱 살짜리가 할머니가 되는 건 사랑이만 할 수 있지. 암흑 보석으로.
3: 뭐? 암흑 보석 이리 줘. 어서.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0: 나한테 맡겨.
1: 이건 절대 안 줄 거야. 얍.
0: 어, 사랑아, 그거 아니야. 얍.

저는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미.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

맛있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0: 팔팔한 친구들이 유치원에 있어요. 선생님이 이야기책을 읽어주고 계세요.
1: 그 뒤로 모두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얘기 끝. 어때? 너희도 기분 좋았니?
2: 네, 선생님. 좋았어요.
3: 저는 별로 안 좋았는데요.
1: 어머, 진짜 페드로? 왜 안 좋은데?
3: 목도리를 잃어버렸거든요.
1: 아, 걱정 마. 내 잡동사니 상자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4: 잡동사니 상자가 뭐예요?
1: 여기저기 누가 깜빡하고 놓고 간 물건을 전부 다 담아둔 상자란다.
5: 저는 구슬 잃어버린 적 있어요.
1: 오, 그랬구나, 데니.
4: 저는 곰돌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찾았어요.
1: 그랬어? 정말 다행이구나, 페파.
3: 근데 전 아직 목도리 못 찾았어요.
1: 그래, 페드로, 알고 있단다. 그래서 우리가 잡동사니 상자를 보는 거잖니? 한 번에 하나씩 보여줄 테니까. 만약 자기 물건이 나오면 찾아서 다행이다 생각하면 돼요. 오, 이게 뭘까, 얘들아?
4: 챙이 아주 넓은 모자요.
1: 이렇게 큰 모자는 누가 썼을까?
4: 머리가 아주 큰 친구야.
5: 아니면 머리가 아주 추운 친구요.
1: 맞아, 프레디. 머리가 추운 사람은 모자를 자주 쓰지.
3: 모자는 변장할 때도 쓰잖아요. 비밀탐정 같은 사람이요.
1: 오, 그럴 수도 있겠네. 또 뭐가 들어있을까? 오, 탁구채다.
4: 그건 비밀탐정이 쓰는 탁구채 아닐까요?
1: 탐정이 왜 탁구채가 필요할 것 같은데?
5: 비밀 탁구를 치려고 한 거 아닐까요?
1: 아하, 그렇겠네.
5: 비밀 탐정이니까요. 탁구채로 배를 저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4: 탁구채로 땅을 팔 수도 있어요.
1: 오호, 맞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이 갈색 왕단추는 누가 잃어버린 걸까?
4: 그건 갈색 왕단추의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유명한 갈색 왕단추 사건에 나오는 바로 그 단추요.
1: 재미있네. 그럼 여기 있는 이 빨간 끈은 뭘까?
5: 그건 비밀 탐정이 잡아당기는 끈 아닐까요? 위험할 때 신호 보내는 끈이요.
1: 얘들아, 아주 잘했다. 잡동사니 상자에 이렇게 재밌는 게 많다니 정말 몰랐네.
0: 집에 갈 시간이에요.
6: 안녕.
0: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어요.
6: 안녕, 페파. 오늘은 뭐하고 놀았니?
4: 선생님, 잡동사니 상자 구경했어요.
6: 오, 아빠도 어릴 때 잡동사니 상자에 뭐가 들었는지 보는 거 좋아했어.
7: 나도 그랬는데. 재미있는 게 많이 들어있었어?
4: 네, 갈색 왕단추를 찾아냈어요. 유명한 갈색 왕단추 사건에 나오는 그 단추요.
8: 어머, 저건 내 갈색 스웨터에 달려있던 갈색 왕단추인데. 어렸을 때 모래밭에서 놀다가 잃어버린 거야.
1: 사건 해결됐네요. 자, 이제 집에 가져가세요.
8: 고맙습니다, 선생님.
4: 아, 맞다. 우리의 비밀탐정 모자도 찾았어요.
8: 아, 저건 내가 쓰던 책 모자인데. 내 큰 귀에 잘 맞았었는데.
1: 여기 있어요, 레베카 엄마. 다시 돌려드릴게요.
8: 지금은 좀 끼네요. 아,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0: 맞다. 우리 닭꼬치도 찾았어요.
1: 저건 내가 쓰던 닭꼬치인데. 내가 어렸을 땐 닭꼬를 꽤 잘 쳤거든.
2: 또 잃어버리지 마세요, 페파 아빠.
3: 또 있어요. 빨간 끈도 찾았어요.
4: 아, 이건 내 끈인데. 위험할 때 잡아당겨서 신호를 보내던 끈이야.
0: 만세! 이제 다 자기 물건 찾았네요.
2: 아니지, 아직 내 목도리 못 찾았잖아.
5: 걱정 마, 페드로. 분명히 다시 찾을 거야.
6: 오, 페드로, 네 목도리 여기 있는데. 유치원에 올 때 안 가져온 거네.
2: 내 목도리 드디어 찾았다. 고마워요, 엄마 최고예요.
6: 잃어버린 게 아니었단다.
5: 아, 덕분에 오늘 다 재밌었지?
3: 네, 잡동사니 상자 정말 좋아요.
7: 잡동사니 상자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3: 가든센터.
7: 페퍼랑 조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어요.
8: 아이쿠, 우리 예쁜 손주들 왔구나.
3: 할아버지 뭐하고 계세요?
8: 물뿌리개 끝에 끼우는 걸 찾고 있단다. 물이 쏴 하고 퍼지게 하는 거 말이야.
3: 오.
8: 그걸 뭐라고 부르더라?
3: 쏴뿌리개요.
8: 가든센터에 가서 새 걸 사와야겠구나.
9: 그럼 다 같이 가든센터에 갈까요? 오늘 나들이 하기 좋은 날인데.
3: 조지! 센터 간대.
8: 그냥 작은 거 하나만 사러 가는 건데 뭐 볼 게 있다고 우르르 따라가요?
9: 뭔 소리예요? 구경만 해도 좋죠.
7: 바로 여기가 가든 센터입니다.
3: 우와, 여기 정말 크다.
8: 다 알지? 우린 딱 한 가지만 사러 온 거다.
9: 우리 각자 하나씩만 사갈까?
3: 오, 조지, 우리도 하나씩 사도 된대. 만세!
8: 그렇다고 너무 신나서 방방 뜨지는 말고.
3: 방방 뜬다. 이것 봐, 연못이야. 다리형 물고기들아, 우리 금붕어 골디보다 더 크다. 할머니, 물고기들이 밥 달라고 계속 쳐다봐요.
10: 맞아, 얘들은 늘 밥 달라고 해.
9: 레베카 이모,
10: 물고기 밥 하는데 하나 살래?
3: 주세요.
9: 좋아. 조지, 너도 물고기 밥 사고 싶니?
3: 아니요. 자, 여기 많이 먹어.
8: 아하, 물 쏴 나오게 하는 거네.
11: 가든센터 오늘의 특별 세일. 파란 스티커가 붙은 건 전부 반값입니다.
8: 반값이라고요?
11: 네, 맞아요. 다 반값이에요.
8: 고마워요, 레베카 이모.
9: 오, 내 사랑 정원 요정이네.
3: 우와, 저거 봐, 예쁘다. 저거 사도 돼요, 할머니?
9: 페파, 넌 아까 하나 샀잖아.
3: 제가요? 언제요?
9: 물고기 밥 생각 안 나?
3: 말도 안 돼, 그거 산 걸로 치면 안 되죠.
9: 아유, 페파. 조지, 이 정원 요정 어때? 이걸 네 걸로 할래?
3: 한다고 해, 조지. 조지.
9: 그래? 그럼 이건 할머니가 사야겠다.
8: 새 쫓는 거네. 안 그래도 하나 사려고 했는데.
3: 난 물고기 밥 샀고, 할머니는 정원 요정 샀고, 조지, 넌 대체 뭘 사려고 그러는 거야? 잠깐, 조지! 이거 사! 내꺼! 안 돼, 조지! 그거 재미없어! 춤추는 이 꽃 골라!
9: 그건 파이프 단열재야, 조지. 하나만 사야 하는데 그게 네가 사고 싶은 거니?
3: 미안해, 조지. 그냥 너 갖고 싶은 거 골라.
9: 잘했어, 조지. 페파, 너도 잘했고 말이야. 페파 할아버지, 각자 하나씩만 사기로 했잖아요.
7: 페파 할아버지가 물건을 엄청 많이 골랐네요.
8: 아, 그게 오늘 특별 세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두한테 선물할 걸 골라봤죠. 파라솔은 페파 할머니 거, 정원 의자는 페파랑 조지 거, 그리고 난 이 새 쫓는 장치.

0: 뿌려. 그리고 내 물 뿌리게 마개도요.
1: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2: 이제 씨앗에 물 주는 거 실컷 하겠군.
1: 조지랑 저는 저번 의자에 편하게 앉을 수 있고요.
3: 난 파라솔 그늘 아래서 편하게 쉴 수 있겠네요.
1: 난 이거 할 수 있어요.
4: 카카랑 조지는 가든센터가 좋았어요. 가든센터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호기와 골든보이 힘을 합치다.
2: 네, 그건 내 택배야. 이리 내놔, 당장.
1: 잠깐.
3: 얘들아, 저쪽으로.
2: 돌려줘, 돌려달란 말이야.
4: 경찰 퍼펙트.
2: 어?
4: 마을의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게 둘 순 없지. 안 그래, 허기?
1: 봉반장! 네 말이 맞아! 슈퍼잉스가 나서야 해!
2: 물러서! 뭐지? 왜 부서지지 않는 거야?
4: 경찰 테이프, 발사!
2: 이건 뭐야?
5: 슈퍼잉스는 언제나 이겨!
3: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친구 사이라면 싸우지 말고 대화로 풀어야지.
2: 난 그냥 호기를 이기고 싶었을 뿐이야. 어떻게 해도 맨날 치기만 하잖아. 호기한테 전 세계의 슈퍼윙스 친구들이 잔뜩 있는데 난 뭐야? 하나뿐인 파트너 꽁지마저 날 떠났다고.
5: 골든보이, 꼭 호기를 이겨야 해? 그냥 친구가 되면 되잖아.
6: 맞아. 넌 주먹도 세고 멋지니까 훌륭한 슈퍼윙스가 될 수 있을걸?
2: 정말? 나도 슈퍼윙스가 될 수 있어?
1: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정말 원한다면 한번 기회를 줄게.
4: 그 말 진심이야? 골든보이가 어떻게 했는지 잊었니?
1: 괜찮아, 봉반장. 친구가 필요해서 그랬던 거야.
4: 다신 말썽 안 피우겠다고 약속하면 이번 한 번은 특별히 풀어줄게.
2: 말썽 안 피울게.
1: 여기 골든보이, 네가 직접 배달해봐. 이제 우린 친구니까.
2: 우와, 진짜 내가 배달해도 돼? 고마워, 호기.
1: 어서 골든보이, 주리한테 선물을 전해줘.

0: 든든한 골든보이도 있으니까
1: 야호!
2: 나만비다
1: 어서 가자!
3: 내가로 출발!
1: 저기 냇물이 있어!
4: 우후!
5: 물이 하나도 없잖아.
3: 요즘 날씨가 엄청나게 더웠거든. 냇물이 다 말라버렸나 봐.
1: 그럼 내 새 튜브는 써볼 수 없는 거야?
0: 걱정 마. 지금이야말로 진짜 영웅이 나설 시간이니까. 봉반장, 물이 흐르게 만들자.
2: 진짜 영웅이라고? 호기, 봉반장, 너희는 앉아서 구경이나 해. 내가 해결할 테니까.
0: 너 혼자?
2: 당연하지. 다크 골든 주먹 가라.
1: 우와! 물이다!
2: 하하! 역시 난 대단해!
0: 우와! 나보다 훨씬 잘하는데!
1: 드디어 새 튜브를 쓸 수 있겠다! 골든보이, 넌 진정한 슈자야!
2: 슈자?
3: 그래! 스와일리어로 영웅이라는 뜻이야.
2: 아하.
1: 아.
2: 진정한 슈자라고.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영웅이 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나쁘지 않은데.
0: 정말 잘했어 골든보이.
5: 이제 우리도 들어가 볼까.
2: 좋지, 어서 가자.
1: 오빠, 오빠, 저기 좀 봐.
3: 우와, 사바나에 사는 동물들이야. 잠깐만. 물이 다시 흐르는 걸 보고 달려오나 봐.
5: 얘들아, 물가로 빨리, 빨리. 잡았다.
0: 아, 다들 괜찮아?
3: 어, 우린 괜찮아. 근데 동물들이.
1: 동물들이 물이 나오는 것을 막았어.
2: 골든 주먹 가라!
0: 잘 가!
1: 우와! 슈퍼윙스랑 골든보이가 있으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네!
3: 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 이러다 마을이 다 잠기겠어.
5: 이런. 저 물을 막을 만큼 크고 무거운 게 필요해.
0: 크고 무거운 거? 아, 잠깐! 딱 맞는 게 있잖아. 네 거대한 주먹 말이야. 할 수 있겠어, 골든보이?
2: 당연하지. 나 같은 영웅은 못하는 게 없다고. 다크 골든 타이탄 발사! 내가 뭘 했어? 나만 믿으라니까. 어? 와! 내 주먹!
0: 뭔가 더 큰 게 필요해!
5: 하지만 그렇게 큰 물건을 어디서 구하지? 아, 저기! 저 바위산이면 되겠어.
0: 가지러 가자! 어서!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들어올려?
5: 이럴 땐 머리를 써야지. 하! 경찰봉 확대 액션!
0: 오, 지렛대 원리! 아주 좋은 생각이야!
1: 너무 무거워!

0: 꼼짝도 안 하네.
1: 뭐야? 벌써 포기한 거야? 내가 본 슈퍼윙스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했는데?
0: 골든보이, 뭐 좋은 생각 없어?
1: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호기의 엄청난 스피드와 내 강력한 골든 주먹을 합쳐보자!
2: 잠깐! 합치다니 어떻게?
1: 바로 이렇게! 다크 골든 주먹 로켓 모드 작동!
2: 우와!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추진력이 생겼어! 좋아! 이제 간다! 됐어! 우와! 호기랑 골든보이의 멋진 합동 작전이네!
3: 정말 멋지다!
2: 호기! 골든 로켓 스피드!
3: 우와! 저기 봐! 바위가 날아오고 있어!
2: 어? 슈퍼윙스가 해냈어!
3: 최고야! 골든보이!
4: 거기서!
5: 고마워, 골든보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
3: 호기!
6: 배달은 잘 끝나... 뭐야? 얘가 왜 여기 있어?
1: 오늘은 내가 슈퍼윙스를 엄청 도와줬거든.
5: 괜찮아, 아리. 골든보이는 이제 친구야.
4: 뭐? 진짜로?
5: 물론이지. 오늘 정말 최고였어. 그래서 골든보이, 널 공식적인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1: 뭐? 정말?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4: 확인할 방법이 하나 있지.
5: 여기 받아, 골든보이. 네가 슈퍼윙스 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있다는 증거야.
1: 우와. 내가 진짜 슈퍼윙스 홍보대사가 된 거야. 야호.
7: 얘들아, 본부로 돌아올 시간이야. 월드 우주 본부를 재가동할 준비가 끝났어.
6: 그게 정말이야?
5: 골든보이, 슈퍼윙스가 되다!
1: 우와! 내가 월드 우주본부에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5: 넌 이제 슈퍼윙스 홍보대사니까 언제든지 환영이야! 우리 왔어!
6: 아, 드디어 왔구나!
4: 수고했어!
1: 안녕!
6: 골든보이?
4: 어? 네가 여길 왜 와? 또 무슨 속셈인 건데?
1: 워워, 진정해. 나도 여기 올 자격 충분히 있거든.
5: 그래, 맞아. 골든보이는 변했어. 케냐에서 정말 대단했지.
6: 믿기 어렵겠지만 호기 말이 맞아.
1: 들었지? 난 이제 진정한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라고. 지금 당장 증명할 수도 있어. 이거 봐.
5: 우와! 진짜 슈퍼윙스 볼이잖아!
4: 그래도 아직 널 완전히 믿을 순 없어. 계속 지켜볼 거야.
6: 그래, 맞아. 우리 같이 지켜보자. 하지만 먼저 우주본부를 다시 가동시켜야 해.
8: 옳은 말이야. 그리고 재가동시키기 전에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고.
6: 여기 점검용 태블릿이야. 아리, 넌 샛별이를 도와줘. 꽁지는 에너지 수신기를 확인해주고, 호기는 골든보이랑 같이 내부를 점검해줘. 다들 준비됐지? 그럼 시작!
9: 알았어!
5: 골든보이, 점검하면서 본부 안내도 해줄게. 가자!
1: 재밌겠다!
10: 아직도 정리할 게 한참 남았네!
5: 도니!
10: 안녕, 호기. 마침 잘 왔어. 어, 너도 왔구나. 얘긴 들었는데.
1: 소문이 참 빨라, 그렇지? 근데 여긴 대체 왜 이렇게 엉망인 거야?
10: 본부가 멈출 때 충격으로 물건이 다 어질러져 버렸어. 아직 정리를 다 못했고. 이거...

0: 아주 훌륭한 주먹을 갖고 있구나.
1: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2: 여기가 슈퍼잉스들의 방이야.
1: 우와, 각자 쓰는 방이 따로 있는 거야? 좋은데?
2: 이제 내 방을 보여줄게. 여기가 내 방이야.
1: 우와,
2: 오, 골든보이.
1: 응?
2: 이것 좀 봐. 세계 곳곳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들이야. 이건 호주에서 앤디랑 찍은 거고, 이건 한국에서 채아랑 찍은 거.
1: 아이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정말 많네.
2: 다 소중한 추억이지.
1: 나라면 더 많이 도와주고 사진도 더 많이 찍었을 텐데. 이건 뭐야?
2: 아, 네팔에서 예티들이랑 만났던 날 사진이야. 아리!
1: 뭐야? 우와, 안 돼!
3: 맞아, 그때 슈퍼윙스 때문에 꽤 고생했었지.
2: 자, 그럼 다음 장소는...
4: 대체 무슨 일이지?
5: 거기!
2: 티키, 타키, 무슨 일이야?
5: 중력 제어 장치가 고장 난 것 같아.
4: 저기 좀 봐.
2: 응? 이런, 우주본부가 멈출 때 오류가 생겼었나 본데.
4: 우주형을 부를까?
1: 그럴 거 없어. 내가 해결할게. 보통 주변에 비상용 수동 제어 장치가 있거든.
2: 정말 대단해, 골든보이. 잘했어.
1: 으흠.
2: 경납고, 이상 없음.
6: 후기, 점검 다 끝난 거지? 재가동을 시작하자. 보관실에 있는 스타코어를 외부의 에너지 수신기로 옮겨줘.
2: 알았어, 누나. 이쪽이야, 골든보이. 여기가 스타코어를 보관 중인 곳이야. 오!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고글을 꼭 써야 해. 받아.
1: 고글이라고? 왜?
2: 코어의 강한 에너지로부터 보호해주거든. 신비한 힘이 가득하니까.
1: 우와, 정말 놀라워. 내 기억보다 훨씬 더 밝은데? 그보다 무슨 신비한 힘이 가득하다는 거야?
2: 스타코어와 접촉한 공룡들한테 엄청난 능력이 생겼었어.
1: 정말이야? 그런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
2: 그렇다니까. 꽁지한테 가져가자. 지금쯤이면 준비를 다 끝내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7: 주인님, 어디 계세요? 당장 스타코어를 되찾아야 합니다.
3: 나 지금 슈퍼윙스 본부에 와 있어.
7: 거기서 뭐 하세요? 오, 스타코어를 되찾으러 가셨군요.
1: 뭐, 그렇지.
7: 그럴 줄 알았어요. 어서 찾아서 돌아오세요.
1: 맞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스타코어를 가질 자격이 있는 건 바로 나라고.
2: 다 됐어.
1: 어?
2: 이제 가자.
4: 아무 문제 없네.
5: 꽁지야, 그쪽은 다 끝났어?
4: 그럼. 저기 온다.
2: 꽁지야, 스타코어 가져왔어.
1: 나도 한몫했지.
2: 좋았어. 이제 스타코어를 에너지 수신기에 장착해야 해.

0: 이제 꽁지머리에 있는 조각만 합치면 돼.
1: 아, 그럼 난 다시 평범한 꽁지로 돌아가게 되겠지.
2: 괜찮아, 꽁지야.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넌 여전히 최고의 친구니까.
1: 응.

0: 됐어. 이제 다 같이 본부로 돌아가자. 골든보이, 물러서. 너무 위험해.
1: 이 엄청나고 강력한 에너지를 우주본부를 재가동하는 데에만 쓴다고? 나라면 다르게 쓰겠어.
0: 안돼!
1: 덕분에 슈퍼윙스 놀이 완전 재밌었어.
0: 공지야, 본부로 가서 알려줘.
2: 공간 이동 액션!
1: 함부로라니. 그럴 리가. 제대로 쓰는 거지.
0: 안 돼! 그만둬!
1: 쉬야! 우후! 이거 완전 최고잖아! 좋아! 스타코어를 돌려받고 싶으면 내 주먹부터 이겨봐!
0: 조심해! 각자 흩어지자! 호기! 섀도우 스피드! 어디 한번 잡아보시지! 안 돼!
2: 구조형 루프 발사!
1: 하하하하!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누아.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6: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7: 알고 싶지 않아.
8: 무서운 걸 잊었어.
9: 내 시간 뇌를 바꿀 거 된 거야.

0: 아, 냄새 맛 죽인다 이거.
1: 제가 이거보다 커요.

0: 바다의 향이 느껴지고 이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1: 청각! 청각! 청각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데.
2: 지리산을 담은 맛이에요. 여름에 이 맛이면 최고지 뭐.
3: 꼽은 거 처음이네. 죽이네 이거.
1: 여름의 맛 퍽득팍한.
4: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EBS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궁금한 것이 생기면 책보다 AI에게 먼저 묻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답이 쏟아지는 세상이다 보니 인류의 영원한 지식 창고였던 도서관도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AI 시대의 도서관은 어떤 역할로 진화할 수 있을지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인공지능 기술의 도전 속에서 도서관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지 국립중앙도서관 박주옥 지식정보관리부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정말이지 요즘은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답이 뭐 즉각 알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도서관의 필요성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1: AI는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답변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AI 답변이 항상 사실에 기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와 맥락이 분명하지 않은 정보를 사실처럼 제시하거나 오류가 있는 내용을 생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정보가 더 넘쳐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의 양보다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도서관이 합니다. 도서관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러한 도서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또한 도서관은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과 문화가 연결되며 AI 기술을 활용하는 공공지식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서관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0: 네, 말씀해주신 대로 AI가 답을 척척 내놓기는 하는데 이게 진짜인가? 의심이 될 때도 참 많거든요. 그렇다면 도서관에서 정보를 찾아주던 사서들의 역할도 좀 달라질 필요가 있을까요?
1: 네. AI가 사서들이 하던 정보 검색을 빠르게 수용하게 되면서 이제 사서는 AI가 제공한 정보를 검증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료를 연결해서 이용자의 목적에 맞는 최적의 자료를 제공하는 지식 큐레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AI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AI 리터러시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만드는 방법, 또 AI가 제공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방법, 저작권과 개인 정보를 바르게 다루는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이 사서의 새로운 역할입니다. 결국 앞으로 사서의 역할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연결하고 AI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0: 네, 새로운 역할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딸깍 출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뭐 AI가 순식간에 책한 권을 뚝딱 찍어낸다고 해요. 이게 도서관 입장에서 또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먼저 그 질문에 답변을 하려면 납본 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1963년에 도서관법 제정을 통해서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의 납본을 의무화했습니다. 현재는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라서 발행자나 제작자는 보존용 한 부, 이용 서비스용 한 부해서 총두 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은 판매용 자료에 대해서는 납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납본 보상금은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는 이를 통해서 지식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출판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의 등장으로 누구나 짧은 시간에 대량의 출판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한 출판사가 약 9천 권의 AI 생성 출판물을 납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공휴일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40권 정도를 출판한 셈입니다. AI 생성물이 대량으로 납본되면서 납본 보상금의 지급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품질 콘텐츠가 우리 국가 지식 체계에 대량 유입됨에 따라 검색 결과의 신뢰성과 학술적 가치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6월 납본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AI 생성물임을 은폐하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은 환수 조치되고 정가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납본자가 AI 활용 여부와 활용 정도를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0: 네, 저품질 콘텐츠가 쌓이는 건또큰 문제가 될 수도
1: 네.
0: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또 AI 시대의 도서관의 여러 가지 역할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또 특히 AI 발전에 도서관이

0: 가진 데이터가 큰 자양분이 될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1: AI 시대에는 단순히 많은 데이터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수적인데요. 도서관은 국가가 오랜 시간 구축해온 신뢰 기반의 지식 자산입니다. 실제 산업계에서 AI 학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료가 도서관이 오랜 기간 축적해온 검증된 자료와 정제된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도서관이 구축한 메타데이터는 자료 간의 관계와 맥락을 설명하기 때문에 AI가 문장을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는 핵심으로서의 높은 가치를 가집니다. 결국 도서관은 AI가 활용하는 공공 지식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입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요, 도서관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AI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또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말뭉치 사업에 제공하는 등 산업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AI 경쟁력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고 또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중심에 도서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 대표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런 시대에 맞춰서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1: 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대표 도서관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지식 정보 자원을 수집, 보존하고 국가 서지와 메타 데이터를 고도화해서 국민 누구나 검증된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투명한 데이터 이력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납본 정보를 출판물의 생성과 유통 이력을 증명하는 공적 기준으로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도서관, 출판, 유통 분야의 주체 간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서 AI 활용에 관한 공동의 어떤 윤리 기준을 정립하는 등 지식 생태계 전반의 신뢰를 지켜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이런 고민을 뭐 우리만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마침 다음 달에 부산에서 세계 국립도서관장 회의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화두가 나오게 될지 궁금한데요.
1: 네, 세계 국립도서관장 회의가 8월 11일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국립도서관장 회의는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만으로도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AI의 발전으로 정보는 넘쳐나지만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지키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한 나라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50여 개국의 국립도서관장님들이 참석하십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공동의 원칙과 국립도서관의 공공적인 어떤 책임, 그리고 국제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이 신뢰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세계와 함께 선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0: 네, AI 시대일수록 무엇을 믿을 것인가의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도서관이 단순한 책창고를 넘어서 우리 사회 지적 신뢰를 지키는 데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고3 수험생들은 이제 기말고사를 넘어 본격적인 수시 모집 여정에 들어갑니다. 이번 기말고사를 끝으로 이 대학 입시의 핵심인 학교 생활 기록부가 사실상 확정되는데요. 마침 대학별로 2020 7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까지 공개되면서 이제는 방대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당락을 좌우하게 됐습니다. 이 수많은 전형 속에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찾는 법, 이 경기 동국대 부속 영석고등학교 김용진 선생님과 짚어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27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 지금 확정돼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특징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2: 네, 가장 기본적으로 올해 수시 모집은 최근 몇년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비율상으로 봤을 때2027 대입 수시 모집은 처음으로 수시 모집이 전체 대학 선발 인원의 80%를 넘긴 해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수시가 65.8%인데요. 비수도권에서는 수시가 무려 89.5%로 비수도권의 수시 모집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2027 대입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대입입니다. 즉, 내년 2028 대입부터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되면서 내신 체계도 바뀌고 수능 과목도 변

0: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네, 수시 모집 비중이 80% 돌파했다. 상당히 많은 비중인데요. 그런데 이 학교별로 이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 분량도 참 많고 용어도 생소한 경우가 많아요.
2: 그렇죠.
1: 수험생들이 어떤 것부터 봐야 됩니까?
0: 네, 일단 수험생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각 전형별 지원 자격입니다. 일반고 출신 학생들은 그래도 좀 나은데요. 검정고시, 특성화고, 농어촌 지역 혹은 고른 기회 전형에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자신이 해당 전형에 자격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 대학에서 아주 사소한 실수로 지원 자격에서 문제가 되어 불합격한 학생이 매년 몇 명씩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전형 방법과 인원을 보는데 특히 전년 대비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정보가 전년도 입시 결과예요. 그런데 이 전년도 입시 결과는 인원이 달라지거나 전형 방법이 달라지면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년도 결과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올해 어떻게 달라졌나, 특히 여기서 면접의 유무라든가 비율 혹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1: 네, 사실 수시 모집도 뭐 세부 전형별로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뭘 보고 뽑는지 좀 모르겠다 이렇게 막막해하는 수험생들도 꽤 많습니다. 수시 모집 요강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0: 예,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 평가, 즉 서류 평가가 아주 중요하죠.
1: 네.
0: 이 서류 평가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수시 모집 요강은 대학마다 구성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시요강 안에 서류평가 방식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전형에 대한 안내를 쭉 한 다음에 수시모집요강 후반부에 학생부 평가 방법 안내라는 별도의 꼭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은 대학의 수시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대체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용어를 쓰지만 이것도 실은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고 이것도 비율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수시 모집 요강에 보면 그 역량별 비율이라든가 역량에 대한 세부 평가 항목 등을 모두 요강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는 각 대학의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 뭐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서류평가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수시모집 준비하다 감이 좀 안 올 때 가장 먼저 찾아봐야 될 참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학 어디가라는 웹사이트입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까?
0: 네,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는 정말 유익한 정보와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대학별 환산 점수 산출입니다. 이 교과 전형은 우리가 평균 등급을 가지고 말을 하긴 하지만 실제 입학 전형은 환산점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각 대학별로 환산점을 산출해 봐야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대학별 유불리가 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사이트에 자기 성적을 입력하고 대학, 학과, 전형을 선택하면 그 대학의 방식에 따라 환산 점수를 산출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성적을 과거 입시 결과와 비교해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는 대학 정보, 학과 정보, 전형 정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수시 요강에서 찾을 수 있었던 어떤 전형의 특징, 서류 평가 방법, 면접 평가 요소, 전년도 결과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있고요. 아주 핵심적인 걸로요. 대입 상담, 학생부 종합전형 상담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요. 학생들이 이제 글을 올리면 대교육 대입 상담센터에 계시는 전국의 선생님들로부터 24시간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궁금한 점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이런 도움도 꼭 활용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끝나면 고3 수험생 기준으로 이 수시 모집에 활용할 수 있는 성적은 뭐 거의 다 나왔다고 봐야 될 텐데요.
0: 그렇죠.
1: 실제로 활용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있겠습니까?
0: 네, 일단 학생부 전형에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구분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0: 차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학별 환산점을 산출해 봐야 됩니다. 이 대학에 따라서 성적 산출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일부 교과 혹은 과목을 반영하기도 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없기 때문에 성취도에 따라서 점수하는 방법이 다르기도 합니다. 물론 대학들 중에서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성적 산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각 대학별로 성적을 산출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에 가면은 한 번만 성적을 입력하면 전국 모든 대학의 성적 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등급 외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것들이 있죠. 이를테면 가끔 대학에 따라서는 뭐 원점수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특히 종합전형에서는요. 원점수 평균 이런 것들을 꼭 봐야 되고요. 전공 모집 단위에 따라서는 이수 권장 과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수 권장 과목을 자기가 이수했는지 그리고 해당 과목의 성취가 좋은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들이 일부 과목을 소홀한 경우가 감점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수 권장 과목도요. 어디가에 제시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어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이수 권장 과목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아마도 총리의 관심사가 바로 이 지역의사제, 올해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인데 정원 대부분을 수시에서 뽑습니다. 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0: 네, 지역의사제로 인해서 일부 의대 선발 인원이 확대된 것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을 더 뽑으면 입학 성적도 좀 내려갈 수도 있겠고 입학하기가 수월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요. 일부 학생들은 지역의사제가 생기면서 의대 입시 결과에 큰 변동이 생길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과거에 1,500명 증원을 해봤잖아요. 근데 그때 의대 입시 결과가 뭐 조금 떨어진 건 맞지만 학생들이 기대만큼 그렇게 획기적으로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때 1,500명 증원에 비하면 약 500명이 안 되는 증원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큰 영향이 있을 것이란 기대는 좀 섣부릅니다. 그리고 지역의사제에 희망한 학생들은 10년이라는 의무복무 조건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지역의사제로 하는 것은 10년 의무복무에다가 거주지 조건, 학교 조건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진료권이냐 광역권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진료권에 따라서는 모집 인원이 한 명밖에 안 되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이 지역의사제로 의사를 면허를 취득하는 게 10년 의무복무 이행이 법적 조건으로 붙는 일명의 조건부 면허라는 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제 여름방학 끝나면 곧바로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방학기간 잘 이용해서 모집 요건 꼼꼼히 살펴보고 나에게 꼭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7월 7일 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어서 고향민국이 방송됩니다.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0: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4: 아이고 잘하네.
3: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충청남도 서천에 가면
6: 벌써 다 해놓으셨네. 네. 아이고
5: 특별한 가게가 있습니다.
7: 괜찮아요. 무인 가게잖아요. 믿고 가는 거죠.
5: 텃밭 직성 무인 가게. 어르신들의 기쁨이죠. 그런가 하면 시간이 멈춘 듯 과거를 간직한 마을도 있습니다.
8: 판교마을은 저희가 어릴 때 모습 봤던 그대로 공간들이 남아있다는 게 판교에 더 애착이 가는 그런 점인 것 같아요.
5: 서천으로 귀촌한 사람들.
9: 촌마을로 이제 빈집을 사서 와서 고치면서 한 1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5: 마을의 빈집을 고쳐서 산다는데요. 무엇이 이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초록이 빛나는 서천의 자연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가 봅니다. 충청남도 서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서천군. 오늘은 마산면 벽오리 마을로 떠나봅니다. 충남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의 봉선 저수지에는 물벗들이 한창이고요. 고운 빛꽃이 만발한 곳에 자리한 벽오리 마을. 이곳 어르신들의 하루는 이른 아침에 시작됩니다.
10: 물 닦고서 놀아야 아침을. 여기 먼저 닦여요.
5: 대여섯 평 남짓한 공간에 각종 채소, 참기름, 달걀을 차곡차곡 진열합니다.
11: 안녕하세요.
10: 예.
11: 아니,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10: 이 부인 가게 물건 내놓는 거예요. 우리 농사물, 우들 농사 친 거예요. 골고루 다 있어요, 여러 가지.
5: 마을 입구에 위치한 벽오리 무인 가게는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한다는데요. 종류도 다양한 채소들이 가격표를 붙인 채 오늘도 손님을 기다립니다. 가격표대로 양심껏 계산하는 손님들 환영. 마을 청년들도 일손을 돕습니다.
6: 벌써 다 해놓으셨네.
5: 네.
6: 아이고야.
5: 너도 나도 판매할 농산물을 들고 나타나는데요.
12: 다하고 경비차에 이게
13: 뭐가 됐어?
9: 모듬 싸움 하나.
10: 2,000원 저기다 2,000원.
12: 뭐 더 가져오신 거 없어요? 추가지나 좀 한 마리 서리태 두 개?
14: 상추 네 개 그냥 있는 거 2,000원. 서리태 하나 11,000원.
5: 총무 역할도 청년들의 몫.
12: 각자 이제 어머님들이랑 이렇게 물건 가져오신 거 저녁에 결산하려고 적는 거예요.
15: 뭐가 제일 잘 나가 그래도? 어?
14: 먹는 거?
15: 먹는 거?
14: 상추 같은 거 그런 거 주워가자.
13: 안녕하세요.
15: 아 예.
13: 누구세요?
15: 말 내서 다키는 사람이. 어른들 시작하시고 한다고 해서 저도 가게 이렇게 팔려고 나왔습니다.
12: 어디? 빠졌다.
5: 무인 가게를 운영한 지도 벌써 13년.
12: 어머니들한테 여쭤보니까 아우 힘들어서 올해는 쉴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하고 상의해서 제가 같이 이렇게 도와드릴 거니까 열자고 해서 이렇게 열게 됐어요.
5: 어르신들이 열로 하시다 보니 운영이 벅찼던 거죠. 청년들의 도움으로 폐업을 면했습니다.
12: 요소가 이따가 나와. 네.
5: 진열을 마치면 업무는 끝입니다.
13: 아니 근데 저렇게 가게 그냥 두고 가시면 돼요.
12: 아니 괜찮아요. 무인 가게잖아요. 믿고 가는 거죠.
5: 그렇다고 집에 가서 쉬는 건 아니라네요. 농사일은 지금부터 시작이죠. 평생 일군 어르신의 보물 같은 텃밭입니다.
13: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10: 여기 상식터더라 이거.
5: 허리 굽도록 평생 정성으로 키운 건강한 채소. 이렇게 농사지어 자식 농사 다 지으셨답니다.
13: 이거 텃밭을 누가 이렇게 잘 길러놓은 거예요?
10: 내가요.
13: 아 어르신 다 기르신 거예요?
10: 네. 힘들기는 네. 그 한 푼 두 푼 벌어오는 거 그것 때문이냐 그런 거지요. 돈 받아서 좋고 활동해서 좋고 저기 사람들 보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게 좋아요.
5: 어르신 인생에 낙이 된 벼골이 무인 가게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그 처음에는 서천 토박이 박대수 씨가 있었습니다.
15: 13년 전에 제가 마을 이장을 했었거든요. 저는 여기가 고향인데 그 이장을 할 때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 나이가 드셔서 그러니까 저 젊었을 때는 5일장을 다니면서 생계를 이렇게 꾸려왔던 분들이 나이 드시니까 못 가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마을에 조그만 가게를 하나 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5: 이제는 귀향한 청년들도 같이 판매하고 운영하며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챙겨드리고 있답니다.
16: 와 따뜻하다.
12: 이따 어머님들하고 이걸로 부침개 해서 먹을 건데 같이 피디님도 같이 드시고 오세요.
13: 아 예 그럴게요.
12: 네네.
5: 아, 그런데 가게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17: 이건 3,000원. 이 조금 큰 것은 3,000원이고.

0: 지나가던 외국인도 기웃기웃. 제법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일단 손님들은 있는데 양심적인 계산이 중요하겠죠.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1: 여기 자주 와요?
2: 네, 자주 와요.
4: 어차피 저희도 뭐 먹을 걸 사야 되는데 시내보다는 이쪽이 신선하고 이렇게 농약도 많이 안 치거든요, 어르신들이. 부모님 생각도 나고 하니까 여러모로 이용을 많이 하죠.
0: 단골 손님 이후에도 몇 차례 더 판매가 됐는데요. 자, 오늘 매출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어요.
5: 선생님, 저거 미숫가루 시원하게 할까? 얼음 넣을까? 넣지 말까?
0: 얼음은 빼야죠. 이 시려요. 달달하게만 타봐요. 땡볕에 농사일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새참을 준비했군요.
5: 저희 거 달걀 4개나 넣었어. 4개씩이나 넣으시오.
0: 어르신들의 농산물 판로를 개척해드리고자 시작한 일로 지금은 부모 자식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6: 병원이 문가게를 이어요.
5: 와인샷.
7: 여기 정자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또 금방 부어서 부치게 되어지니까 너무 좋아요. 젊어지는 것 같아.
0: 모인 김에 운영 회의도 합니다.
5: 제가 권유할 거 하나 있어. 다음에는 사기에서 우리 집에 저기 안 심은 거 있잖아요. 좀 색다른 거 또 한 가지씩 더 해가지고.
7: 고수 심었어.
5: 고수 심으셨어요?
7: 별것도 안 심었네.
0: 품목이 겹치지 않도록 방법도 찾아봅니다.
8: 제가 이거 우리 엄마 장부 가졌어요.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엄마 여기 내놓은 거예요.
0: 벼골이 무인 가게 일원이었던 효순 씨 어머니.
9: 많이 적어놨다.
10: 다양하게.
9: 엄마.
0: 장부에는 어머니의 하루하루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9: 엄마 글씨를 본 게 가슴이
7: 찢어지지.
9: 딸도 딸이 돼갖고 엄마가 안 계신 게 다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0: 돌아가신 어머니가 무인 가게에 가졌던 애정을 이제는 딸이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11: 무인 가게가 좀 남다른 의미가 있으시겠어요?
12: 아무래도 그렇죠. 저는 엄마가 하던 거 어쨌든 이어서 하는 거니까 엄마가 이제 많이 애정을 갖고 했던 거였기 때문에 저도 그 마음을 알아서 이제 신경이 쓰이긴 하는 것 같아요.
9: 많이 적어놨다.
10: 다양하게.
9: 네, 엄마가 해놓은 거.
13: 네, 지금 안 나와 있는 그런 것도 어머니 많이 하셨었네.
0: 무심코 시작한 작은 가게. 그 안에는 누군가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덧 가게 문 닫을 시간. 정산하러 갑니다. 팔린 물건보다 돈이 적어 손해 볼 때도 있고 반대로 넘칠 때도 있답니다.
5: 12만 1000원? 와, 고맙습니다. 오, 제일 많네, 제일 많아.
14: 황수 회장님,
5: 10만 원. 와, 네.
14: 감사합니다.
5: 네.
11: 어머니는 얼마 보셨어요?
14: 말을 좀 살아가지고 9,000원.
11: 그럼 오늘 어머니가 꼴찌예요?
14: 네, 아니 꼴찌예.
11: 얼마 보셨어요?
14: 4,000원.
11: 어머니 얼마나 보셨어요?
14: 맞지요.
11: 어디요? 우와.
14: 많이 벌었지요. 못 4,000원밖에 안 돼?
10: 9만.
11: 기분이 어떠세요?
14: 좋지요. 오늘 빵꾸도 안 났지요.
10: 빵꾸도 안 났어요.
0: 어르신들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마을의 작은 무인 가게가 어느덧 황혼의 인생을 재미로 물들였습니다.
15: 벼골이 무인 가게 화이팅!
10: 화이팅!
15: 많이 사랑해주세요!
10: 많이 사랑해주세요!
0: 하하, 벼골이 마을 어르신들 오래오래 사십시오. 자, 이번에는 판교면의 특별한 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요, 시간이 멈춘 마을로 불리는데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듯 193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낡은 건물을 개조해 카페를 운영 중인 지재옥 씨. 타지에서 귀향해 마을 발전을 위해 활동한다는데요. 이것도 과거엔 다른 장소였답니다.
2: 원래 이 공간은 그 전에는 미용실도 하고 슈퍼도 했던 곳이에요.
0: 긴 세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다양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 마을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2: 원래는 쌀가게인데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천황폐하 만세 해야만 국물을 국률기 때 줬다는 곳이에요.
0: 일제강점기 일본식 가옥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 여기가 짜장면집인데 수타 짜장면이거든요. 근데 50년, 55년 하셨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식 끝나고 짜장면 먹었어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곳인데 지금은 안 하셔서 너무 안타깝고.
0: 장소는 사람들의 추억과 그 시절 나눈 감정과 함께했던 얼굴들을 떠오르게 하죠. 그리고 같은 추억을 가진 사람들의 안부가 궁금해집니다. 한때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곳도 있다는데요.
2: 와, 여기가 판교에서 제일 융성했던 곳, 우시장터예요. 예전에 여기가 소가 몇 마리 있었냐면 200마리 이상 팔리고 사고 했던 곳이에요.
0: 충남의 3대 우시장으로 불릴 정도였죠.
2: 지나가는 개도 돈을 물고 다녔다고. 그래서 부자 동네였어요.
0: 80년대 중반까지 1,000마리의 소가 묶여 있을 만큼 규모가 컸답니다.
11: 지금 우시장이 없네.
2: 네, 여기 우시장이 광천으로 옮겨졌어요. 거기로 옮기면서 시장이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0: 우시장이 이전하고 판교역에 기차가 멈추면서 쇠퇴했던 판교. 지금은 변화보다 보존의 가치가 인정된 마을입니다. 흔적은 멈춘 듯 조용하지만 그 안엔 묵직한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2: 특별히 제가 살고 있는 판교 마을은 도토리 묵마을이거든요. 도토리 가마가 산같이 쌓여 있었는데 그곳에서 놀이터처럼 놀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0: 한때 도토리 마을이라 불릴 만큼 도토리묵 생산을 많이 했던 곳. 맷돌로 갈고 가마에 끓이는 전통 방식이었답니다.
2: 저희 어머니가 판교 도토리 묵할머니로 아주 유명하신데 저희 제 기억에 엄마는 항상 묵을 쓰셨던 것 같아요.
0: 지병을 얻기 전까지 도토리 묵을 만드셨다는 어머니. 재옥 씨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왜 힘든 방식을 고집하는지 어려서는 몰랐답니다. 이제는 판교 마을 아이들에게 도토리 문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알려주고 있다는데요.
3: 만드는 과정 그리고
16: 이거 본 적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도토리야. 여기에 보면 약간 까무스름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도토리 볶은 분말 가루지. 여기에 들어가.
0: 도토리 분말을 넣은 도토리 빵을 개발한 재옥 씨.
2: 짜잔.
0: 도토리 빵 반응이 빵빵. 좋은데요.
2: 자.
0: 도토리 빵을 판교 마을의 특산품으로 널리 알리고 싶다는데요. 아이들에게 맛 평가를 받아봐야겠죠. 맛 어때요?
17: 도토리의 쌉싸름한 맛하고 팥의 달달한 맛. 그게 잘 어우러져서 달콤 씁쓸한 맛, 맛이 나고.
0: 그런가 하면 도토리를 활용하는 식당도 있답니다. 판교에서 40년 넘게 운영 중인 냉면 식당인데요. 아니, 냉면에 도토리를 넣는다니 생소합니다.
18: 열무김치를 써.
0: 일단 손님들은 이 집 냉면이 뭔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19: 국물도 틀리고 면도 틀리고.

0: 그러면 이 집에는 언제부터 왔어요?
1: 저 언제 오래됐어요? 자유지가 벌써 한 30년 넘었어요.
0: 30년? 예.
2: 저는 여기 15년이가 35년 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왔어요. 처음에 시어머니가 여기를 데리고 와서 먹었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3: 한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맛. 자, 그 비결을 알아볼까요?
4: 이 가루가 도토리 전문 가루입니다.
3: 정말 도토리가 비결인 모양입니다. 면이 다르다더니 도토리 가루를 반죽에 넣어서 그럴까요? 면발이 도토리처럼 갈색을 띠고 있네요.
5: 사골육수에 야채라든가 이것저것 넣고 그러다가 도토리 전분까지 이제 첨가해가지고 이제 저희들만의 이제 냉면을 이제 계속 한 20, 30년 오신 것 같아요.
3: 처음 가게를 연 어머니가 도토리 면과 사골 육수로 냉면을 만드셨고 그 요리법을 그대로 아들이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6: 면이 이렇게 냉면 같은 그 찰진 면이 있으면서 딱딱 잘 끊어지고 입맛이 해도 부드러워요.
2: 고소해요. 막 시큼달큼해갖고 너무 그래도 맛있어요.
7: 한교마을은 고향 그 이상인데요. 그냥 제 삶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어릴 때 모습 봤던 그대로 공간들이 남아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기도 하고 이 판교에 더 애착이 가는 그런 점인 것 같아요.
3: 판교 마을에서는 현재를 잊고 과거를 산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서면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충청권의 젖줄인 금강. 수문 아래로 수많은 생명이 오가고 수면 위로 철새와 바람이 유유히 흐르는 곳. 이곳에 합전 마을이 있습니다. 귀촌인들이 모여 빈집을 고친다는데요.
8: 안녕하세요.
9: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 귀농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0: 서천으로 귀농한 지는 한 12년 됐고요.
11: 저희가 지금 합전마을로 이제 빈집을 사서 와서 고치면서 한 1년 정도째 살고 있습니다.
3: 빈집을 고쳤다니 집 구경 해볼까요?
11: 여기는 옛날 농가치고는 좀 컸던 것 같아요. 요거 이게 석가래 있는 게 한 칸인데 총 다섯 칸으로 되어 있어요.
10: 이쪽은 고치고 있는 중인데요. 그전에 여기가 헛간이었어요. 창고이기도 하고.
3: 석가래를 그대로 살려 멋스럽습니다.
11: 끄덕거리는 소리도 좋고. 여기에 보면 상냥이라고 해요. 집이 언제 지어졌고 가족이 누구였다 이런 걸 기록하는데요. 여기에는 조선 개국 545년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일제강점기지만 우리의 어른, 우리가 지켜간다 이런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8: 그래서 마음에 드셨군요.
11: 네,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집은 많이 내려앉았지만.
3: 지붕조차 휑했던 시골집. 온기 없이 방치된 빈집은 새로운 주인을 만나 이렇게 변신했습니다.
10: 한 6, 7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8: 아, 6개월.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10: 아니, 힘든 것보다 재미나게 했던 것 같아요.
3: 집 수리는 여전히 진행 중.
12: 네. SOS.
10: 조금만 마무리하고 네. 가서 도와드릴게요.
12: 도와주세요. 여기는 괜찮은데 고양이가 다 긁어내가지고 이게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10: 다 뛰어나야지.
12: 이거?
3: 내 집 한번 수리했더니 어느새 내공이 쌓여서 이웃집 수리까지 도와주고 있다는데요. 옆집 부부 역시 빈집으로 귀촌.
12: 이런 집을 갖게 돼서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행복하다고. 그런데 좋은 이웃을 만나서 또 이렇게 셀프로 리모델링하고 또 도와주시고 셀프로 하고 하는 그 일이 정말로 행복하고 좋아요.
3: 60대에 결심한 귀촌 생활에

0: 입술이 재미를 찾았고 그 수건은 집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도 만들게 됐죠.
1: 편안하고 좋아요. 언니 같아. 이웃 가까운 데 사는 언니처럼.
2: 그리고 이게 낯선 사람이 기웃거리면 다들 경계하는데 아유 젊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좋구먼 하시는데 그 따뜻함이 남달랐어요.
1: 아니 나는 그때 만났을 때부터 처음부터 좋았어.
3: 너무 좋지요. 안 와서 아니요. 안 와서 아니요. 젊은 사람들도 오시고 하여튼 오셔서 이 동네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빈집 많았는데 이 동네도 저 집 하나만 있잖아 지금.
0: 빈집은 줄고 시골 마을은 활기를 되찾아갑니다.
4: 이 가족은 바로 저희 옆집에 사는 이웃인데요. 이분들이 저희 이 마을로 들어오라고 꼬셨어요.
5: 근데 이제 산딸기를 딸 건데.
0: 학군보다는 자연을 택한 부부.
6: 잘했네.
7: 먹고 요 한 다섯 개는 샐러드에 넣었지.
0: 서천의 자연은 아이에게 훌륭한 선생님이죠.
8: 안녕하세요. 맛있는 거 있어요?
9: 아유,
8: 쑥떡하고 김치찜.
9: 아유.
8: 안녕, 테리야.
10: 안녕하세요.
8: 잘 지냈어?
11: 밥국을 좀 퍼줄래, 하영아?
0: 종종 귀촌인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는데요.
12: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애들이 바뀌니까 얼굴은 또 봐야 되고 그 덥석 초대했는데 불 쓰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새 집보다 빈집이 좋고 고쳐가면서 사는 귀촌 생활이 좋다는 사람들.
13: 예전에는 뭔가 잘 보여야 되고 뭐 집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손님을 초대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벽이 허물어진 것 같아요. 이 시골 생활에서는.
0: 서천의 자연에 반해 귀촌을 결심하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14: 저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방법은 거기에 푹 녹아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마을에 푹 녹아들어서 주변분들과 아주 재미나게 살고 싶어요.
0: 시간이 간직한 마을 판교. 시골의 작은 무인 가게에서 채워지는 행복과 귀촌 생활. 서천의 마을엔 이야기가 있습니다.
15: 봉금리 최고 갯벌.

0: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이 공간이 막국수 그 식당이었어요.
2: 이 집도 살리다. 아, 살려보자. 어눌하면 좀 어때? 내가 살 집이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어. 하자. 정성을 다해서 만져주면 그 집은 온전히 다시 좀 태어나는 거잖아요.
3: 내향인이 고친 오래된 집? 어, 이 집 맞아요?
4: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제 취향껏 공간을 꾸미면 좋지 않을까.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고 굳이 밖을 안 나가도 되고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공간이지 않나.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낙동 차량 통제.
1: 불은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린 시절부터 지구상에 존재해왔죠.
0: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1: 하지만 불을 피울 수 있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죠.
0: 빨리 남쪽으로 이동하세요.
1: 인간은 오랫동안 지구를 변화시켜왔습니다.
0: 내려오세요. 이쪽으로요.
1: 우리는 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지 이해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죠.
0: 불길이 도로로 번집니다. 이거 심각하군.
1: 불을 잘못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화재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타오르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앞엔 괴물 같은 불들이 존재하고 이 불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죠.
2: 여기 상황이 정말 심각해. 이런...

0: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리브 슈라이버입니다. 최근엔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하고 규모도 커졌습니다. 과거엔 20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화재가 대형 화재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소방관들이 400제곱킬로미터가 훌쩍 넘는 화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1990년대엔 미국에서 연평균 12,00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면적이 불에 탔죠. 2000년 이후 그 수치는 2배 이상 늘어납니다. 2020년 한 해에만 4만 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죠. 전문가들은 산불의 90% 정도가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자연의 무서운 힘인 산불을 조명합니다. 2018년 캘리포니아에 한 마을을 집어삼킨 초대형 산불부터 살펴보죠.
1: 패러다이스 산불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낸 화재입니다.
2: 당시 그 지역은 비가 내린 지 거의 200일이 지난 상태였고 바람은 매우 건조했으며 시속 110k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1: 화재 발생 시 패러다이스 마을의 인구는 약 2만 6천 명이었죠.
3: 숲속에 지어진 마을이었습니다. 울창한 수목과 지형, 바람, 가뭄. 이 모든 요소들이 화재가 순식간에 번지는데 영향을 미친 거죠.
4: 양방향으로 대피하세요!
3: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1: 이 화재는 송전선로가 파손되면서 발생했죠.
3: 발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가 캠프 크릭 로드여서 이 화재를 캠프파이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5: 끔찍해요. 세상에, 마법소사 사람들을 불쌍해요.

0: 부를 거야 라고 답했죠. 하지만 아마도 그 지역에 통신탑이 타기 시작하면서 제 문자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1: 제발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2: 해머라는 강아지 세 마리와 차에 타고 있었죠.
1: 지금은 오전 9시예요.
2: 그녀는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찍고 있었죠.
1: 너무 무서워요. 게다가 기름도 얼마 없어요.
2: 해머라는 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1: 아! 제발 움직여! 너무 무섭다고!
3: 이런 화재는 열기가 강력해서 불꽃이 직접 닿지 않아도 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0: 나무가 마치 로마 양초처럼 확 타오르는 거죠.
4: 산불이 정말 빠르게 번질 때는 1초 만에 미식 축구장 5개에서 10개 크기의 면적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뜨거운 불씨들이 불을 붙일 곳을 찾아다니는 거죠. 때로는 강한 바람에 불씨들이 8km까지 날아가기도 합니다.
5: 날씨가 건조하면 떨어진 나뭇잎이나 풀에 불씨가 닿았을 때 거의 100% 불이 붙게 되죠.
4: 패러다이스 마을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날아온 불씨들 때문에 전부 불타버렸습니다.
3: 아침 9시인데도 완전 깜깜했어요.
5: 연기 때문에 마치 한밤중에 눈이 내리는 것처럼 보였죠. 재와 불씨가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6: 화염 폭풍 한가운데 있군. 이렇게 서 있어도 괜찮을까? 어디가 안전한지 모르겠어.
3: 불이 1초에 축구장 하나 크기만큼 번졌죠.
6: 위험해요! 피하세요!
5: 불씨들이 멀리 날아가서 새로운 불을 계속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3: 불씨가 떨어진 자리마다 40에서 80만 제곱미터 규모의 새로운 불이 만들어진 거죠.
4: 결국 마을 전체가 동시에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3: 3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하려 했지만 불길이 계속 덮쳐왔죠.
6: 모두 앞으로 이동한 후 돌아서 북쪽으로 가세요. 심각하군.
7: 사방이 불이야. 괜찮아, 살아남을 수 있다고.
1: 너무 끔찍해요. 마을이 싸그리 불타고 있어요.
2: 피어슨 도로에서 한 소방관이 테머라에게 자기 뒤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0: 계속 따라가고 있었지만 차들이 멈춰섰죠.
1: 안 돼!
2: 주변의 모든 것이 불타고 있었죠.
1: 맙소사.
2: 아비규환이지만
0: 움직일 수가 없었죠.
1: 가란 말이야! 너무 뜨겁다고!
3: 이런 화재는 온도가 섭씨 1100도가 넘을 수 있습니다.
4: 금속도 녹이고 자동차도 녹이죠.
0: 강아지들이 헐떡이는 소리가 들리고 테머라도 절망에 빠졌어.
1: 이게 대체 뭐야? 제발 움직여!
4: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산불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8: 캘리포니아는 산불 발생 이래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9: 현재 캐나다의 산불 현황으로 이미 13만 7천 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5: 산불은 위험하기 때문에 불을 나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죠. 불이 우리 생태계에서 수행하는 필수적이고 유익한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불은 자연 환경에 갑자기 등장한 이방인이 아닙니다. 불은 식물이 땅에 존재해온 만큼이나 오랫동안 지구상에 존재하며 진화했죠. 4억 2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화석화된 숯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0: 불은 생태계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죠.
5: 수많은 동식물이 불에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4: 그들의 서식지는 바로 산불이 만들어낸 부산물로부터 생겨나죠. 숲은 불을 필요로 합니다. 숲은 불과 함께 진화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0: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주거지가 위협받고 있으며 대규모로 번지면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죠. 미국에서는 매년 3만에서 4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산불로 타고 있습니다.
1: 전례 없이 상황은 악화되고 있죠.
0: 2050년이 되면 산불 피해 면적이 2배 내지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2: 저는 패러다이스의 패덜리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코드블랙 상황이었죠. 환자들을 지금 당장 대피시키라는, 계곡을 타고 올라오는 불길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 니콜도 같은 병원의 간호사였어요. 우리는 함께 일했죠.
3: 환자들은 모두 대피시켜야 합니다.
2: 구급차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환자들을 직원들 차에 태워야만 했죠.
3: 환자들은 모두 차량에 탑승했고 이제 직원들 대피 진행 중입니다.
2: 모든 환자들을 차량에 태우는 니콜은 저를 따라 차량을 몰고 병원을 떠났어요.
0: 1910년은 미국식 화재 진압 방식이 정립된 해였습니다. Big blow up. A wild surging firestorm started near Elk City, Idaho. 1910년의 대화재는 3개주에 걸쳐 12,000제곱킬로미터를 태웠고 87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기점으로 화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This is a picture of tragedy, a tragedy that happens year after year in our great American forest areas. Fire! 화재는 공공의적 1호가 되었고 산불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진압해야만 했죠. 화재 진압을 군대식으로 조직화했습니다.
4: 대원들은 화재가 4,000제곱미터 이상 번지기 전에 진압할 수 있죠.
0: 1935년부터 85년까지는 큰 산불이 거의 없었습니다. 덕분에 우리의 화재 진압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건 매우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산불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이해했던 거죠. 산불을 무조건 진압하기 시작한 이후로 숲은 더욱 울창해졌죠. 오늘날의 숲은 1930년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지금은 나무의 수가 10배나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산불이 나면 과거보다 더 크고 더 뜨겁게 타오르게 됩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연구를 통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산불이 자연에는 약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소규모와 중규모 산불이 대형 산불의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5: 일부가 타버릴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숲은 여전히 존재하죠. 나무 아래를 태우는 불이에요. 때로는 풀을 태우고 쓰러진 나무도 태우죠.
0: 이런 불탄 자리들이 마치 퍼즐처럼 이어져서 산불의 크기와 세기를 조절했던 거죠. 그래서 산불이 크게 번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150년 동안 산불이 없었던 지역에는 불의 연료가 되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젠 마치 화약과 같은 상태가 된 거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위험한 상황 한가운데 집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 산불이 나면 숲은 물론 집들까지 모조리 잿더미가 돼버리죠. 게다가 기후변화로 기온은 계속 올라가고 땅은 메말라가는데 85년 이후로 보면 산불 피해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지금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패러다이스의 캠프파이어 산불처럼요. 패러다이스 마을은 지난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산불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피해 면적과 건물 피해가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이런 대형 산불은 아예 손도 쓸 수 없을 정도니까요.
6: 알았다, 오버.
7: 살려줘!
1: 테머라가 경적을 누르며 가카 어서카 하고 소리쳤죠.
7: 가란 말이야!
1: 꼼짝도 안 했어요.
4: 테머라는 노란색 비틀을 몰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녀의 뒤에서 비틀에서 내린 테머라의 모습을 찍은 영상이 있어요.

0: 폭풍이 굉음을 내며 몰아쳤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1: 차가 불에 타기 시작하자 테머라는 절규했어요. 테머라가 있던 곳은 피어슨 도로였습니다.
2: 피어슨 도로는 캠프 화재 당시 최악의 상황 다섯 곳 중 하나였죠. 꼼짝도 못하고 길에 갇힌 차들을 불길이 덮쳤는데 모든 것이 순식간에 불타올랐고 차들도 하나둘 불이 붙기 시작했죠. 1km도 안 되는 그 짧은 구간에 버려진 차만 40대. 이런 상황이 극도로 위험한 재앙을 만들어낸 거죠.
1: 니콜의 차도 저와 함께 피어슨 도로에 갇혀 있었어요.
3: 나무가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정말 끔찍하네.
1: 세상에, 물바다예요. 테머라가 대피 당시 찍은 영상에는 제 하얀색 트럭이 보이고 니콜의 은색 차량도 보입니다.
4: 그저 차 안에 앉아있을 뿐이었죠.
3: 완전 지옥이야. 제발. 세상.
1: 순간 트럭이 아래로 꺼지는 걸 느꼈어요. 타이어가 불타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창문을 누군가 두드렸는데 니콜이었어요. 자기 차에 불이 붙어서 뛰쳐나온 거였죠. 제 차 문을 열려고 했지만 바깥 손잡이가 이미 녹아버린 후였어요. 결국 니콜은 달아날 수밖에 없었고 어디로 갔는지는 알 길이 없었죠.
2: 불이 400제곱킬로미터 이상 번지면 메가파이어라고 불었는데 가장 큰 산불은 4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태우기도 하죠. 그리고 독특한 기상현상도 일으킵니다.
5: 순식간에 새하얀 구름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아래서 타오르는 불길이 수분을 밀어 올려 만들어진 겁니다.
6: 최악의 경우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며 강력한 하강 기류까지 발생합니다. 지면 바로 위에 엄청나게 강한 바람을 만들어내죠.
2: 산불이 만들어내는 바람이 워낙 거세서 때로는 마치 머리 위로 747 여객기가 지나가는 것 같은 소리가 나기도 하죠. 이런 엄청난 바람의 결과로 토네이도가 발생하는데 이를 파이어네이도라고 부릅니다.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데 보기만 해도 섬뜩할 정도죠.
6: 산불 발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2: 인류가 등장하기 전에는 번개가 주된 원인이었죠.
6: 화산 활동도 불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를 자연발화라고 부릅니다.
2: 전 세계적으로 산불 발생 원인의 약 90%가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7: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산불은 제대로 끄지 않고 방치된 캠프파이어가 원인이었습니다.
1: 송전선 문제로 인한 산불이 올해만 10건에 달합니다.
8: 하와이 산불은 1300km 떨어진 곳에 허리케인이 만들어낸 강한 바람이 불길을 키웠습니다.
9: 마우이섬 주민들은 라하이나를 폐허로 만든 불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10: 시속 130km의 강풍입니다.
1: 가족과 휴가를 보내던 티당은 거센 불길이 다가와 바다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1: 마치 활활 타는 화덕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길이 덮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 바짝부터 몸을 웅크렸죠. 불에 타지 않고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꽉 붙어 있었어요.
7: 라하이나 화재는 지난 100여 년간 발생한 화재 중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참사입니다.
6: 이번 참사는 미 역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몇 년 전 최다 사망자를 낸 캘리포니아 패러다이스 화재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0: 그날 아침 피어슨 도로에 들어섰을 땐 차가 꽉 막혀 있었죠. 겨우 조금씩 움직이다 길가에서 불타는 폭스바겐 비트를 탄 테머라를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테머라가 불을 꺼야 해라고 소리쳤죠. 내 트럭에 타라고 했지만 그녀는 차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물론 소중한 물건들이 차 안에 있었겠지만 빨리 차를 버리고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해야만 했죠.
11: 미안해, 럭키야. 최선을 다하고 있어.
1: 니콜은 차에 불이 붙어서 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죠. 그녀가 제 차 창문을

0: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녀는 사라져버렸죠. 저는 연기 때문에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고 니콜이 어디로 대피했는진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모두가 살아남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1: 그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소방차 쪽으로 뛰어가는 걸 목격했죠.
2: 이런 상황에 밖에 나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3: 사람들이 왜 여기 있는 거지? 빨리 대피해야 하는데.
2: 당시 소방차 내부 온도는 섭씨 65도 정도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외부 온도는 일부 지점에서 섭씨 300도까지 치솟았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우리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소방차 안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더 이상 수용할 공간이 남아있지 않았죠.
1: 조금씩이나마 움직였습니다.
4: 미안해, 얘들아.
3: 모두 불도저에서 떨어져 안전거리를 확보하세요.
1: 그때 어둠 속에서 불빛이 보이더니 소방관들이 불도저를 몰고 나타났어요. 도로 옆으로 불타는 차들을 밀어내며 길을 두고 있었죠.
2: 조 케네디가 우리를 구했습니다. 불타는 차들을 치워 도로를 뚫어주면서 탈출구를 만들어준 거였죠.
5: 불도저가 투입되어 혼란한 상황을 정리하고 길을 터주니 구조대가 차량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었습니다.
0: 덕분에 우리는 목숨을 건졌지만 니콜은 무사한지 너무 걱정됐죠.
4: 너무 뜨거웠고 눈과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앞이 안 보여서 눈을 감은 채 길을 따라 달렸죠. 그러다 소방차 뒷부분에 닿았는데 소방관들이 절 보더니 맙소사하는 표정을 지었고요.
0: 나중에 알고 보니 니콜도 그 당시 소방차에 부딪힌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4: 바로 소방관들이 우리 목숨을 구해준 거죠.
6: 테머라를 기다렸지만 깜깜 무소식이었어요.
7: 너무 무서웠어요. 강아지들만 아니었다면 그냥 뛰쳐나와 도망쳤을 거예요. 레리가 트럭 문을 열더니 빨리 타요 하고 강아지들도 데리고 오세요라고 말해줬어요. 마치 백마탄 기사가 나타난 것 같았죠.
6: 모르는 사람한테 문자가 왔는데 레리라는 분이 테머라를 구해줬다는 걸 알게 됐어요.
1: 잘못 가 있었던 게 오히려 잘된 일이 된 거죠.
7: 어쩜 맙소사.
0: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온 것과도 같은 광경이었어요.
7: 말도 안 돼.
0: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끔찍한 장면이 눈앞에 실제로 펼쳐진 거죠. 다 불타고
1: 사라졌어요.
7: 저기 저 집도 없어지고 저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 참혹한 현장을 보니 현실이 아닌 것만 같았어요. 네, 우리 언니가 바로 이 앞에 살아요. 정말 말도 안 돼.
6: 동네도 집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요. 완전히 초토화된 거죠. 입고 있던 옷 말고는 전부 다 잃었어요. 불길에 병원을 집어삼키더니 지붕이 무너져 내렸어요.
8: 건물 18,000여 채가 불에 타버렸죠. 그중 15,000 채는 사람들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0: 나중에 우리가 갇혔던 곳 바로 위쪽 길에서 5명이 불길을 피해 도망치다 목숨을 잃었다는 걸 알게 됐죠.
8: 8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 뷰트 카운트 어딜 가든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이나 불길 속에서 생을 마감한 일을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죠. 미국 서부 전역에서 이런 화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불 진화 대원들이 이런 끔찍한 자연재해를 막으려 애쓰고 있죠.
0: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1: 산불 진화 대원들은 20명의 남녀로 구성된 팀이에요.
0: 최전선에서 화재와 맞서죠.
1: 전국 어디든 큰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 출동합니다. 화재 진압에 2주 내지 3주까지로 매달리죠.
2: 이건 단순히 그냥 직업이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자 천직인 거죠.
1: 그랜님 마운틴 산불 진화 특수대는 애리조나주 프레스코시 소속입니다. 에릭 마시가 총책임자였어요. 매우 꼼꼼하고 예리한 사람이었죠. 제시 스티드도 있었고요.
0: 제시.

0: 씨는 대장이었어요. 부책임자였죠. 그전에는 해병대에서 복무했어요. 키 193에 100kg인 강인한 사람이었죠. 늘 가족을 우선으로 했고요.
1: 제 씨는 제게 멘토였어요. 제가 그토록 닮고 싶었던 아버지와도 같은 사람이었죠.
0: 어떤 고된 일이든 힘겨운 노동이든 다 해낼 수 있었고 그걸 실제로 즐겼어요.
1: 애리조나에서 6월은 모두가 긴장하게 되는 달입니다. 기온이 높아지고 상대 습도는 떨어지며 연소가 될 만한 것들은 바싹 말라가죠.
2: 화재가 발생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1: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이따금 마른 번개가 치면 화재로 이어지기도 했죠.
2: 그날 아침 대원들은 전화 한 통에 잠에서 깼어요. 출동 야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 며칠 전 번개가 쳐서 화재가 시작됐고 2제곱킬로미터 규모였죠.
2: 우려가 되는 점은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산마루 화재였기 때문이에요.
1: 북쪽으로는 피플스 밸리가 있고 남동쪽으로는 야넬 마을이 있었죠.
3: 차에서 내릴 때 제시가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물 더 챙겨. 오늘 엄청 더울 거야.
1: 대형 산불 진화에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고정익 항공기와 회전익 헬리콥터를 조화롭게 운용해 화재의 강도를 낮추는 거죠. 그런 후에 우리 대원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실제로 불을 완전히 끄는 거죠. 특히 대형 화재의 경우엔 연료가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하고 방화선을 구축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2: 임무는 불이 먹이로 삼을 만한 것들을 없애 불의 확산을 막는 거죠. 화재 경계선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4: 방순이 땅을 파는 고된 작업만 하는 게 아니죠.
3: 파고 파고 또 파고 계속 파는 거예요.
2: 전기톱을 많이 사용하죠.
1: 수킬로미터에 걸쳐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해요. 아무리 키가 큰 나무라도 통째로 베어내야만 하죠.
0: 강인한 사람들이에요.
1: 때로는 불로 불을 막기도 하죠.
4: 토치를 사용해서 연료가 될 만한 것들을 통제된 방식으로 태우면 본진인 화염이 그곳까지 왔을 때는 더 이상 태울 연료가 없어서 화재가 번지지 못하는 겁니다.
1: 대부분 이런 불지르기 작업은 밤에 하는데 그때가 상황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2: 야넬 힐 화재가 북쪽으로 맹렬히 번지고 있었고 최우선 과제는 북쪽 경계에서 이 화재를 막는 거였어요.
3: 화재 경계선에 걸어서 진입했죠.
1: 화염 전선이 3에서 5km, 불길 높이는 6에서 9m 정도였죠.
2: 제시 스티드는 브랜던 도넌 맥도널을 산마루 아래 계곡에 감시병으로 배치했습니다.
3: 그래서 전 감시 위치로 이동했는데 불이 번지는 경계선 쪽으로 더 가까운 곳이었죠.
1: 화재 행동 분석팀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북쪽에서 뇌우가 발달하고 있다는 정보였죠.
2: 뇌우가 예측할 수 없는 돌풍을 일으키고 그 돌풍 때문에 화재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1: 화재 진압을 어렵게 만들고 때론 사상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2: 오후가 되면 고정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의 화재를 상대하게 될 수도 있다는 대원들을 향한 경고였죠.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두 가지는 연료와 날씨죠.
5: 날씨는 산불 진화에서 가장 변덕스러운 요소입니다.
6: 경계!
7: 가뭄이나 건조한 날씨를 제외하면 바람이 아마도 가장 큰 변수일 겁니다. 바람이 현장을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가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쪽에서 불던 바람이 갑자기 북쪽에서 불어올 수 있죠.
1: 뇌우가 발달하게 되면 바람이 여러 방향으로 불어대죠.
7: 우리 모두 갑자기 벽처럼 밀려오는 강풍을 맞아본 적이 있잖아요.
2: 이런 뇌우가 오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7: 빗물이 떨어지면서 공기를 끌고 내려오면 그 공기가 빠른 속도로 지면을 강타하고 사

0: 남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1: 뇌우의 위치에 따라 바람이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불 수 있죠.
0: 바람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지 못한다면 진화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2: 야넬 힐 화재는 북쪽을 향해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죠.
3: 속도가 너무 빨라. 그렇네요.
2: 대원들은 남쪽 끝, 불이 처음 시작된 지점에서 화재 주변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면서 불의 확산을 막을 예정이었죠. 그런데 오후가 되자
1: 오후 4시 15분 정도에 뇌우가 들이닥쳤죠.
2: 차가운 공기가 급격히 쏟아져 내려와 사막을 휩쓸듯 지나가더니 불에 부딪히는 순간 화염이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북쪽을 향하던 불길이 남쪽으로 향한 거죠.
1: 불길이 완전히 180도 방향을 바꾸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2: 불길이 감시병 역할을 하던 브랜던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죠.
1: 제시 대장은 높은 곳에서 제가 있는 위치를 볼 수 있었기에 서둘러 무전을 했더니 가급적 빨리 그곳을 벗어나라고 명령했죠. 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그때 불길이 완전히 방향을 틀었어요. 동료들은 불길의 가장 남쪽 끝에 있었고 전 반대인 북쪽 끝에 있었던 거죠.
2: 대원들은 블랙 구역에 있었는데
1: 이미 불에 타버린 곳이라 안전한 구역이죠.
2: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내 불길한 광경을 목격했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둠이 내려앉으면서 불길이 계곡을 타고 마을로 향했던 겁니다. 불길이 마을을 곧 덮칠 거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졌죠.
1: 주민 대피 상황입니다.
3: 마을 쪽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다.
2: 대원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이내 마을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마도 화재의 위험에 처할 주민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겠죠. 그들은 바위 투성이 절벽을 타고 계곡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불길이 보이지 않게 될 거란 것도 알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불길이 능선을 돌아 그들 앞으로 휘몰아쳤어요. 순간 그들은 자신들에게 남은 선택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1: 불길이 너무나 빨라서 사람이 뛰어선 피할 수 없는 속도였어요.
2: 비웃고 무전이 들려왔죠.
3: 애리조나 16번 채널에 긴급 교신. 산불전화 특수대, 지금 화염전선 앞에 있습니다.
2: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는 절실한 외침이었죠.
1: 위기 상황. 대원들이 물폭탄 지원을 요청하던 게 기억나요? 그때부터 상황이 절박해졌죠.
4: 16번 채널 산불전화 특수대 항공 지원입니다. 들리십니까?
2: 아무도 대원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죠.
5: 대원들이 아직 저 안에 있나요?
1: 안전지대에 있어.
2: 블랙고요.
3: 항공지원, 여기는 산불전화 특수대.
5: 상황이 심각한데.
2: 구조 요청이잖아.
1: 제가 대원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에서는 모두 안전한 곳에 있다고 했어요. 아무도 그들이 남쪽으로 이동했다는 걸 몰랐죠.
3: 여기는 특수대. 현재 대피 경로가 차단됐다. 지금 대피소 설치 장소를 물색 중이고 주변 건물에 방어용 불을 지르고 있다. 대피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연락하겠다.
2: 그 순간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화재 대피소를 펼치는 것이었죠. 화재 대피소란 열을 반사하는 얇은 보호막일 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펼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간단한 텐트인 거죠.
1: 화재 대피소를 펼친다는 건 최후의 상황이란 뜻입니다. 위험에 처한 거예요. 진짜 위험이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가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상태였죠. 헬리콥터들이 수색에 나섰지만 연기가 너무 자욱해서.
4: 여기는 브라보 3사.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면 알려주기 바란다. 이쪽에서는 여러분을 발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나?
3: 애리조나 16번 채널에 긴급 교신. 산불전화 특수대 지금 화염 전선 앞에 있습니다.
2: 19명의 대원들이 화염 전선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대원들은 할 말을 잃었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0: 자신들의 형제이자 동료들이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1: 헬리콥터 여러 대를 띄웠습니다. 저는 정말로 대원들이 모두 무사할 거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죠. 그저 무전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그리고 저는 사망이란 무전이
0: 19구의 시신이 협곡에 있었습니다.
1: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이 조여오네요. 참혹했죠. 정말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2: 그저 흐느끼기만 했죠. 모든 고통스러운 감정이 한 번에 밀려왔습니다.
3: 사무실로 들어섰는데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대원들이 모두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0: 한 세대를 통틀어 최악의 산불 참사였죠.
1: 그들은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아들이었으며 형제였고 남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 가정의 전부였죠.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3: 아이들에게 아빠는 영웅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이 되었죠. 아이들이 아빠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으니까요.
0: 이 이야기는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Only the Brave라는 영화로 제작됐죠.
4: No matter what you hear, no matter what's going on, we can't go back up there. Stay together. Look out for each other. Because you're a family. No one could be prouder of his boys than I am of you guys.
5: 우리가 젊었을 때 싸웠던 화재는 오늘날의 화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죠. 지금의 화재는 정말이지 위험하고 큰 위협이 됩니다.
1: 화재는 더 오래 지속되고 확실히 규모도 더 커졌죠.
5: 미 서부 지역의 산불 시즌은 40일에서 80일가량 더 길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젠 거의 1년 내내가 산불 시즌이나 다름없죠. 기후가 화재를 더 키우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마치 화재의 성능 강화제처럼 작용하고 있죠. 연기 때문에 원래는 화재 걱정이 없던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6: 산불 연기가 800km 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7: 필라델피아, 보스턴, 뉴욕, 심지어 워싱턴 DC까지 뒤덮었습니다.
5: 이들 대도시의 대기 오염도가 순식간에 치솟았고 연기로 인한 건강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6: 산불 연기에는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아주 작은 크기의 위험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폐속 깊이 침투해 혈관까지 퍼질 수 있으며 천식과 심장병 같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죠. 다양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계획된 블로키입니다. 계획된 블로키란 산림의 적절한 수준의 화재를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것을 말하죠. 이런 처방에는 과학적 지식과 전문 기술이 총동원됩니다. 99.8%가 정해진 구역 안에서 진행되고 연기도 일반 산불에 10분의 1밖에 발생하지 않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죠. 이런 지역에서는 벌목 대신 간벌이라는 잔목 제거 작업을 하는데 가장 핵심은 불입니다. 계획된 블로키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게 허사죠. 주택가나 마을이 있는 곳에서 계획된 블로키를 진행하기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가장 위험한 형태의 화재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0: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통제된 불이냐 아니면 더 큰 산불 위험이냐.
5: 이 모든 일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서로의 가치관 차이를 논의하고 공유지의 미래와 관리 방안을 결정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협의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산불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때가 왔죠.
0: 이런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연의 시스템이나 환경이 변화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니까요.
3: 저는 제시가 그의 인품으로 기억되길 원합니다. 정직하고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으며 멋진 아빠였고 최고의 남편이었죠.

0: 비극 이후 각자의 여정은 모두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그들의 뜻을 이어가며 사람들이 그들의 희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소명이 되었죠.
1: 캘리포니아 패러다이스 산불에서 화염에 갇혔다가 살아남은 간호사 카레는 그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 끔찍한 상처를 이겨내고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그녀는 거처를 옮겼고 새로운 곳에서도 의료인으로서의 길을 계속 걷고 있죠. 또한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재난 상황에서 다른 이들을 돕고자 지역사회 긴급대응팀의 일원이 됐습니다. 이는 그녀가 극복해나가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죠. 산불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해결에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리브 슈라이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체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3: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전날부터?
3: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3: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전날부터?
3: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0: 아, 냄새 맛 죽인다, 이거.
1: 제가 이거보다 커요.

0: 바다의 향이 느껴지고 이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1: 청각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데.
2: 지리산을 담은 맛이에요. 여름에 이 맛이면 최고지 뭐.
3: 꼬문 거 처음이네. 죽이네 이거.
1: 여름의 맛 석특 바캉스.
4: 이 공간이 막국수 그 식당이었어요.
5: 이 집도 살리다. 살려보자. 어눌하면 좀 어때? 내가 살 집이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어. 하자. 정성을 다해서 만져주면 그 집은 온전히 다시 좀 태어나는 거잖아요.
6: 내향인이 고친 오래된 집? 이 집 맞아요?
7: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제 취향껏 공간을 꾸미면 좋지 않을까.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고 굳이 밖을 안 나가도 되고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공간이지 않나.
8: 내 이름은 태연아.
9: 태연은 머리가 정말 커요. 머리가 정말 커요.
10: 오, 어머님, 어서 출발 시간이에요. 아주 좋은 시간 보내세요.
8: 할머니, 나를 태워요.
1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2: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2: 후원문의 080-961-9595.
1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13: 로드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우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0: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홍대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닦을 수 있는 법. 타스만은 나의 삶이 실려있다. 로드 마이 로드 더 2027 타스만.
4: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 소스 같은 거 부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5: 준비가 안 된 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4: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5: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끼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6: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은 빵. 맛있는 빵을 찾는 이들을 위해 부산의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에서는 매일 200종류가 넘는 다양한 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7: 고기에도 너무 예쁘고 종류도 많고
8: 신기하고 맛있는 빵 되게 많이.
6: 특별한 빵을 만들기 위해 호텔 셰프 경험까지 총동원.

0: 고기와 타골 육수로 만드는 뚝배기 빵부터 무로 육수를 내 반죽하는 이색빵도 있습니다.
1: 아, 이걸로 저희는 식빵을 만듭니다.
0: 하나의 빵이 완성되기까지 재료부터 반죽법까지 한순간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감각과 기술로 해내야 하는 작업.
2: 1,000개 정도 평일날은 주말에는 1,500개.
0: 단팥빵을 위해 매일 60kg이 넘는 팥과 씨름을 하는데요.
1: 아, 힘들죠.
0: 한편 고온의 화덕 안에서 빵을 구워내는 주인공. 하루 딱 200개 정도 한정판 빵을 구워내는데요.
1: 43.9도. 43.9도.
0: 뜨거운 여름의 열기에 화덕의 열기까지. 기댈 것은 오직 선풍기 하나뿐.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빵을 위한 집념으로 20년의 세월을 보내온 주인공.
1: 화덕에서 떠나면 안 돼요. 10초만 늦어도 타버려요.
0: 본신의 힘을 다해 빵에 인생을 건 사람들을 따라가 봅니다. 충남 논산시의 한적한 마을. 이곳에 고소한 빵 냄새로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맛있는 빵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유독 사람들의 손길이 많이 가는 빵이 있다는데요. 바로 달콤한 팥 앙금이 들어있는 추억의 단팥빵. 폭신한 빵과 팥 앙금의 조화로운 맛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먹을수록 더 당기는 단팥빵의 맛.
3: 단팥빵이 너무 달지도 않고 적당히 달면서 네, 속이 편안해요.
4: 또 촉촉하고 부드럽고 팥빵이 담백해.
0: 달콤한 단팥빵을 한 입 베어 물면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까지 자동으로 소환되곤 하는데요.
5: 집에서 많이들 만들어서 먹고 그랬거든요. 일꾼들 얻으면 집에서 그 빵을 많이 만들어서 막 새빵으로 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6: 팥구역의 전빵에서 이 단팥빵을 팔았는데 많은 거 50원. 그렇게 맛있었어요.
0: 어린 시절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었던 단팥빵.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사람들이 단팥빵을 그리워하는 건 단지 맛뿐이 아니라 그 시절의 추억이 녹아있기 때문인데요.
7: 안녕하세요. 대가제빵 경력 46년의 명인 정인우 대표입니다.
8: 잘 되고 있어?
9: 예.
8: 이른 나이부터 빵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일도 잘하고 잘하는 기술자가 돼가고 될 것 같아요.
7: 여기는 제 아들입니다.
8: 주님, 발이 잘 되고 있니?
9: 네, 오늘 빵 잘 나올 것 같아요.
8: 잘 나와야 돼. 팥빵은 저의 어릴 때의 추억과 나의 어머니 같은 존재로 포근함과 달콤함과 마음의 실꽃도 되는 것 같아요, 팥빵이.
0: 이른 아침부터 바쁜 빵집. 단팥빵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인 팥을 옮기는 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9: 뭐예요? 아, 이게 팥이에요. 이게 저희 지금 일주일치 양인데 무거워요. 슉!
0: 팥이 들어오는 날에는 온 직원들이 동원되는데요. 하루 60kg의 팥이 사용되다 보니 일주일치 총 420kg의 팥을 날라야 합니다. 건장한 체력의 청년에게도 만만치 않은 노동인데요. 팥을 모두 나르고 나면 가장 경력이 많은 인구 씨가 팥 선별에 나섭니다.
8: 색깔이나 이렇게 보면은 다 괜찮아요, 좋아요. 이렇게 보면 알맹이들이 이제 이렇게 골고루 윤곽이 나잖아요. 이런 것은 팥이 좋은 팥이죠.
0: 품질을 확인한 팥은 곧바로 세척에 들어가는데요. 팥을 세척할 때부터 정성스럽게 공을 들여야 한답니다.

0: 조리로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며 팥을 씻어내는데요. 단팥빵의 핵심 재료이니만큼 꼼꼼히 작업합니다.
1: 조리 하나라도 흩어질까봐 이렇게 한참 일해야 돼요.
0: 기계를 쓸 법도 한데 팥을 씻는 일만큼은 꼭 직접 한다는 인구 씨.
1: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뚜막에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밥 짓던 그런 모습들 생각하면 가끔 눈시울 좀 나오고 하죠.
0: 지난 46년간 부모님께 물려받은 성실함으로 요령을 피우는 법 없이 정성껏 단팥빵을 만들어 왔는데요.
2: 삶고 끓이고 하는 데까지 얼마 걸리는 거예요?
1: 3시간 정도? 아, 세다고 밥이 빨리 되는 거 아니잖아요.
0: 잠시 후 한창 팥이 익어갈 무렵 뭔가를 넣는 인구 씨.
1: 설탕도 원당 넣고 있어요. 주정제 원당은 아무래도 일반 설탕보다 그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고 있어요.
0: 건강을 생각해 비정제 원당을 넣어 단맛을 극대화해주는데요. 단팥빵의 맛을 결정하는 팥 안듬이기에 완성될 때까지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1: 그러다가 계속 이제 타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한 막 한 시간 이상 졌다 보니까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깨가 고장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깨 때문에.
0: 기계화로 조금 편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을 보태야 직성이 풀리는데요. 드디어 약 3시간 만에 팥 앙금이 완성됐습니다.
1: 아,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게 끓여졌어요.
2: 그 어떤 거 보고 할 수 있어요?
1: 지금 이게 손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떠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힘이 들어가는 그 강도 있잖아요. 손목의 강도. 이런 걸로 느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내려보면은 점두가 됐구나 하는 걸 느껴요.
0: 완성된 팥 앙금은 통에 나누어 잘 식혀주는데요. 한 통에 약 180개의 단팥빵을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팥 앙금을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데요.
1: 바로 못 쓰잖아요. 뜨거우니까. 응고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식혀가지고 내일 쓰는 거예요.
0: 다음 날 새벽. 제빵사들의 바쁜 하루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반죽부터 준비하는데 반죽에 웬 얼음일까요?
3: 화학첨가물을 안 쓰고 빵을 만들기 때문에 반죽 온도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발효를 천천히 시켜야 화학첨가물을 넣은 것처럼 맛이 더 쫀득해져요.
0: 반죽의 온도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예민하게 작업해야 한답니다. 반죽이 완성될 무렵
1: 수고한다. 수고한다.
0: 인구 씨의 등장에 모두들 긴장하는데요. 과연 반죽은 잘 됐을까요?
1: 세라, 들어가. 반죽 형태가 오늘 반죽 잘 친 것 같은데.
0: 다행히 합격. 칭찬은 아들을 춤추게 합니다.
3: 10년 걸려서 10년. 칭찬받는데. 근데 하도 칭찬 안 받다 보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1: 좋아요. 네, 괜찮아요.
2: 어떤 거 보면 알아요?
1: 대기를 보고 알아요. 글루탄 형상하고 대기를 보면 알아요.
0: 손끝에서 느껴지는 탄력과 부드러움으로 반죽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데요. 이제 발효 과정에 들어가는데 발효를 통해 효모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반죽을 충분히 부풀게 해야 혹실한 식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새벽부터 서두른 빵 작업. 이제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50여 분간 발효를 마친 반죽을 성형해 주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1: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00개 정도? 평일날은? 그렇게 하고 주말에는 한 1,500개.
0: 반죽은 일정한 크기로 소분하는 작업을 마쳐야 더 빨리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반죽을 소분하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정한 크기로 떼내서 손바닥 위에서 둥글게 말아 봉처럼 만들어 완성시키는데요. 마치 기계로 빚어낸 것 같은데요.
4: 생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밑에를

0: 오늘 하루만 총 천여 개, 약 2시간 만에 반죽 소분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반죽도 직원들도 잠시 쉬는 시간.
1: 가자, 밥 먹자.
0: 우연히 접한 제빵일을 46년이 넘도록 해온 인구 씨.
1: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과점을 들어가면은 시간이 많다. 새벽에 일하고 일찍 끝난다 해가지고서 갔는데 5시 반에 작업 시작해서 8시, 9시에 끝나다 보니 뭐 야학은 꿈도 못 꿨고.
0: 일과 공부를 병행하려고 들어갔던 제과점. 하지만 빵 기술을 배우는 일은 여간 고된 일이 아니었는데요. 너무 힘들어 빵 공장을 뛰쳐나오기도 했었지만 달콤한 팥 앙금의 맛을 잊을 수 없었답니다.
1: 시간이 안 돼서 제과점을 못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걸 생각을 했는데 공장에서 그 형들이 찹쌀떡을 만들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줘요. 하나씩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찹쌀떡이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제과점 일을 또 제과점에 찾아가서 또 일을 시작하는 거죠.
0: 어느덧 46년이 흐르고 인구 씨는 한결같이 단팥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팥 앙금을 넣어 빵을 빚어내는 시간인데요. 단팥빵을 빚을 때에도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하답니다.
1: 반죽에 싹이 좋게 발효가 됐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걸 넣는 거죠, 이렇게. 이걸 돌려요,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돌려가지고 돌려주면서 이걸 넣어요,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오므려. 오므려서 마지막에는 꿰매줘야 돼.
0: 팥 앙금을 떠서 넣은 후 반죽을 돌려가면서 여러 번 앙금을 더 넣어주는데요. 쉬워 보이지만 숙련자만이 할 수 있는 손기술. 이제는 인구 씨보다 아들의 손이 더욱 빠르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손색 없이 단팥빵을 빚어냅니다. 일정한 양과 크기로 빚어내는 두 사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절로 나옵니다.
2: 아들님하고 하면 누가 더 빨리 만들어요?
1: 아니, 젊은 애니까 좀 순발력이 좀 저보다 낫지 않을까요?
3: 제가 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2: 아니, 준비 됐나요?
1: 네네.
2: 준비, 시작!
0: 아버지와 아들의 단팥빵 만들기 대결. 시작과 함께 빠른 속도로 빵을 만드는 아들. 아버지 인구 씨도 만만치 않은 속도입니다. 10개의 단팥빵을 누가 더 빨리 만들까요? 한 개 차이로 아버지의 승. 경력을 거스를 순 없나 봅니다.
1: 이게 워낙 힘든 직업이라 걱정을 많이 했죠. 과연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일을 자식이 하는 게 옳은 일인가 고민도 했었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한 만큼에 대한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나.
3: 예를 들어서 반죽을 칠 때 아 이거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우겼거든요. 아 이거 이 정도면 된다고 했더니 결국은 제가 한 건 잘 안 나오고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하니까 잘 나오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게 힘들었어요.
0: 아들은 하늘 같은 아버지를 스승삼아 아버지처럼 단팥빵에 인생을 거는 중이랍니다. 이제 단팥빵을 만드는 마지막 과정. 5분에 구워주는 과정만 남았는데요. 15분간 노릇노릇 구워내면 그토록 기다리던 폭신하고 달콤한 단팥빵이 완성됩니다. 하하, 정말 맛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빵에 뭔가를 바르는데요.
1: 그 원당 물에 아 여기 이제 조금 예뻐지라고 빵 예뻐지라고 이렇게 발라줘요.
0: 마지막까지 최고의 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구 씨. 부디 많은 이들에게 인생 단팥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에 대한 어떤 건강과 맛을 책임질 수 있는 그날그날 최선을 다하는 게 제 꿈입니다.
0: 바다의 도시 부산. 이곳에 특별한

0: 빵집이 있습니다. 축구장 한 개가 넘는 크기에 총 800여 개의 좌석 보유. 매일 손님들로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1: 너무 좋아요. 사방이 막 바다가 핥히고 온 사방이 영도고 막 이래요. 천지다. 상가 바닥이. 이런 데 안 오면 후회해요.
2: 공간도 넓고 주차할 데도 많고 안 올 이유가 없는데요.
0: 이곳에 꼭 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빵. 총 200여 가지가 넘는 빵과 디저트들이 손님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3: 신기하고 맛있는 빵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4: 보기에도 너무 예쁘고 종류도 많고 그리고 가격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0: 각양각색의 빵들 앞에서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데요.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소금빵부터 귀여운 문어빵에 과일을 잔뜩 올린 미니 케이크 등 정말 다 먹어보고 싶습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 제과제빵에 계속 쭉 해오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정성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저희 회사 지금 이제 디저트실이거든요. 한참 지금 분주하게 작업들을 하고 있죠. 여기는 저희 빵을 작업으로 하는 모든 이제 빵을 잡는 성형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생산을 많이 하는데 거의 200여 종류의 빵과 디저트를 매일 생산하고 있습니다.
0: 초대형 베이커리인 만큼 총 15명의 제빵사가 일하는 이곳. 다양한 종류의 빵을 만드느라 눈코 뜰 새 없는데요. 빵 종류에 따라 반죽부터 구워내는 방법까지 모두 달라 매일 전쟁입니다.
6: 평소 때 1000개 정도 되고요. 주말 되면 뭐 3-4000개 정도 늘어나고.
0: 반죽에 앞서 무부터 챙기는데요. 빵집에서 웬 무일까요?
7: 오늘 왜 가져오신 거예요?
6: 이걸로 저희는 식빵을 만듭니다.
0: 무 손질하는 손길부터 예사롭지 않은 작업자. 그런데 어떻게 빵에 무를 사용할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6: 빵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든요. 무를 넣고 묵국이나 요리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내서 이거를 넣자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0: 손질한 무는 완전히 으깨어질 때까지 푹 익혀주는데요. 충분히 익힌 무는 섬유질까지 완전히 걸러낸 후 곧바로 반죽에 쓰입니다. 뜨거운 무 육수를 그대로 부어주는데요. 바로 익반죽을 하는 거랍니다. 발효를 돕는 방법이라는데요.
6: 떡하는 것처럼 똑같이 떡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탕종법입니다.
0: 탕종법은 수분을 오래 유지해 빵을 더욱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6: 밀가루 냄새도 많이 안 나고 소화를 좀 도우려면 좀 많이 오랫동안 숙성시킬 게 맞고 우리나라 고추장 된장 담그듯이 저희도 밀가루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이렇게 완성된 반죽은 통에 옮겨 담은 후 24시간 숙성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수분을 안정적으로 품도록 해 촉촉한 식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답니다. 이제 숙성된 반죽을 성형해 주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는데 밀대로 반죽을 잘 밀어주는 것이 핵심. 식빵 안의 조직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6: 안에 구멍이 뻑뻑뻑 뚫리면은 이게 잘못됐다고 돼 있거든요. 수분을 최대한 빼고 기포도 빼면서 촘촘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0: 촘촘한 식감을 위해 여러 번 반죽을 밀어주는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건 속도. 효모가 활동하고 있어 발효가 과도해지기 때문입니다.
8: 발효가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 빵이 점점 가스가 차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한 번에 붙어서 작업하는 거죠.
0: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작업.

0: 빠른 속도로 틀 안에 채워주는데요. 그런데 식빵 틀이 어디서 많이 본 모양 아닌가요?
1: 컨테이너 모양으로 하기 위해서 납품업체한테 이거를 제작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많이 힘들었죠. 두 달 설득을 했습니다. 그다음 컨테이너는 이제 저희 이제 항구잖아요. 항구 도시니까 컨테이너들이 많은 거 보면서 이제 창안을 했습니다.
0: 틀 안에 넣은 반죽은 또다시 2차 숙성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맛있는 빵을 위한 인내의 시간. 그 사이 소금빵 만들기가 한창인 작업자들. 이번엔 반죽을 길게 늘어뜨리는데요.
2: 다 만드는 데 시간 얼마 걸려요?
1: 좀 걸립니다. 오늘 빵 잡는 게 좀 돼서 다 잡으려면 한 3, 4시간.
0: 가게 오픈 시간에 맞추려면 빠른 속도로 빵을 구워내야 하는데 재빨리 반죽 위에 버터를 올린 후 말아줍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냥 말아주면 맛에 차이가 난다는데요.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 뭔가 특별한 방법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1: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말면 그냥 이게 나쁘죠. 많이 말리면 말릴수록 씹었을 때 그 층, 결이 좋습니다.
0: 최대한 반죽을 쭉쭉 늘려가며 감싸줘야 결이 많이 생기는데요. 오늘 만든 소금빵만 약 2천여 개. 이제 성형을 모두 마친 소금빵이 맛있게 구워질 시간. 오랜 과정 끝에 드디어 맛있는 소금빵이 완성됐습니다. 그 사이 식빵도 완성되었는데요.
3: 오븐 자체가 뜨겁다 보니까 이제 대열 위험도 있고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0: 항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하는 제빵사들. 이제 빵들이 손님 만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만든 식빵. 정말 컨테이너 모양을 쏙 빼닮은 무탕종 식빵입니다. 이야, 결이 살아있네요.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식빵. 한편 또 다른 반죽을 챙기는 작업자.
4: 이제 도넛 튀기로 갈 겁니다.
0: 이번엔 도넛을 만들 차례인데요. 종류가 많다 보니 완성되는 순서에 따라 손님들에게 선보이는 빵. 도넛 역시 인기 상품이어서 속도를 내야 하는데요.
4: 저희가 고온으로 튀겨야 겉에는 좀 바삭하고 속에는 촉촉하게 익기 때문에 조금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튀깁니다.
0: 뜨거운 기름과 싸워야 하기에 더욱더 안전사고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오늘 만들어야 할 도넛만 약 200여 개.
4: 높은 온도에서 앞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많이 덥고 기름 온도 자체가 높다 보니까는 튀면은 다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0: 뜨거운 튀김기 앞에서 장시간 작업해야 하다 보니 힘이 두 배는 더 듭니다. 한 시간 만에 모두 튀겨낸 도넛. 완성된 도넛은 빠르게 디저트실로 옮겨주는데요. 평범한 도넛을 더 맛있고 예쁘게 옷을 입혀주는 과정입니다. 부드러운 생크림을 가득 넣고 달콤한 설탕 파우더 샤워까지. 순식간에 화려한 변신. 더욱 먹음직스럽네요.
1: 지역마다 좀 틀리더라고요. 저희 쪽 오시는 분들은 거의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곳입니다.
0: 다른 빵들도 막바지 장식의 한창인데요. 손님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양한 문구를 적는 것은 기본. 세밀한 작업이니만큼 힘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2: 다른 것도 좀 많이 되겠어요.
5: 맞아요. 여기 근육이.
6: 더 잘 그림 못 그리는데 여기 와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0: 빵이 더 맛있어질 수 있게 그림 장식은 물론 과일과 크림까지 빵마다 각기 다르게 장식해 주는데요.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5: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다리도 많이 아프고 많이 붓고 그러는데 이제 좀 적응이 많이 됐어요.
0: 이제 서둘러 완성된 빵을 진열해야 하는데요. 종류가 많다 보니 진열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답니다. 화려한 색감과 귀여운 모습으로 진열장을 가득 메운 빵들이 눈길을 끕니다. 간식을 뛰어넘어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는 빵. 과연 맛은 어떨까요?
7: 맛있다. 빙글이 싹 들어가는 순간 왜 빵이 그 당도도 별로 안 높으면서
8: 딸도 안 하고
7: 하면서
0: 그 맛에 자꾸만 손이 간답니다. 오후 시간 조금 한가한가 싶었더니 또다시 분주한 작업장. 이번엔 웬 고기가 등장했습니다.
1: 돼지국방에 들어갈 고기입니다. 이게 사골 국물하고 이거를 합산해서 같이 이제 넣고 있습니다.
2: 고기도 들어가요?
1: 예예예. 예, 예.
0: 이름하여 뚝배기 빵. 이름도 모양도 재미있어 인기가 많다는데요. 사골 크림을 품고 있어 한 끼 든든한 식사 대용으로 그만이랍니다.
1: 부산에 왔을 때 다 똑같은 빵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틀린 빵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돼지국밥에서 먹었는데 이거 괜찮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빵에다 한번 접목시킬까 하는 생각 계속 갖고 있다가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0: 과거 호텔에서 양식 셰프로 오랫동안 일한 성원 씨. 우연히 제과 제빵을 접하면서 양식의 기법들을 빵에 접목해봤는데요. 뚝배기 빵을 만들기 위해 먼저 달궈진 팬에 레드와인을 부어 고기의 육즙과 풍미를 높여주는데요.
1: 돼지 잡내가 계속 남아있거든요. 아무리 삶아도. 레드와인으로 크롬벨을 해서 잡내를 다 잡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잡내를 잡은 고기는 각종 채소와 함께 무수분으로 푹 익혀줘야 합니다. 무려 6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과정. 특별한 빵을 만들기 위해 번거로움도 감소합니다. 고기에 이어 등장한 이건 사골 아닌가요?
1: 빵도 그냥 빵으로 먹지 말자 해서 건강을 위해서 남녀노소 먹을 수 있는 빵을 영국 끝에 사골이 제일 몸에 좋으니까 보양식이다 보니까 사골로 우려낸 걸 국물로 해서 크림을 만듭니다. 저희
0: 완벽한 돼지국밥의 맛을 빵에 표현하기 위해 푹 우려낸 사골 육수를 사용하는데요. 사골 육수에 생크림을 더해 기계로 잘 섞어줍니다. 사골은 쉽게 변질될 수 있어 배합 과정에서 살균하는 과정까지 함께 이루어진답니다.
5: 처음 저도 접했는데 너무 좀 획기적이고 뭔가 좀 시도해보지 않은 어디서 빵들이잖아요. 그래도 많이 배우고 싶어요.
0: 잠시 후 뽀얀 사골 크림이 완성됐는데요. 사골 생크림이라니 정말 신기합니다. 오븐에 넣었던 고기가 다 익어갈 시간. 이야, 맛있게 잘 익었는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겠네요. 잘 익은 고기는 또다시 작업자의 손을 거쳐야 하는데요.
1: 이렇게 잠시만요. 한 번만 더. 오우, 뜨거워. 예? 식으면 잘 안 뜯어지거든요. 그래서 뜨거울 때 최대한 빨리 고기를 뜯는 게 역할입니다.
0: 이때 얼음물은 필수. 뜨거운 고기를

0: 손으로 일일이 잘게 찢어주는 것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닌데요. 게다가 뜨겁다 보니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1: 손을 오븐에다 떠서 많이 났지만 많이 화상을 입기 때문에
0: 여기저기 화상을 입는 건 다반사. 오랜 시간 고개를 숙인 채 빵을 만들다 보니 목 디스크가 악화돼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1: 직업이죠. 배웅제 도둑질이라고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걸 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집에 갈 때 이제 샤워나 할 때 이제 고랑 같은 거 좀 많이 느끼고.
0: 노력한 만큼 특별해질 수 있었던 성원 씨의 이색 빵들. 이제 사골 크림 위에 손질한 고기를 올린 후 잠시 얼려줍니다. 속 재료가 어는 동안 빠르게 반죽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반죽 사이사이에 버터를 넣고 여러 번 접었다 펴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데요.
2: 버터를 넣고 이렇게 여러 번 접다 보면은 빵버터, 빵버터, 빵버터 이렇게 결이 생깁니다. 이제 구웠을 때 이제 패스츄리가 이제 이렇게 반죽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0: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을 결정하는 페이스트리 반죽. 버터가 녹지 않도록 시간과 온도를 끊임없이 조절해야 하기에 숙련된 기술 없이는 완성하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버터가 녹지 않도록 반죽을 빠르게 밀고 접으며 섬세하게 층을 쌓아 올리는 작업장. 반죽을 일정한 크기로 자른 뒤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데 이 과정을 통해 바삭한 결과 풍성한 볼륨이 완성된다는군요.
2: 이걸 구웠을 때 이 위로 이렇게 노출되면서 결이 이렇게,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잘 펼쳐져 있잖아요. 그거를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0: 같은 동작을 하루에도 수백 번 반복하다 보니 작업자에겐 결 대신 피로가 쌓입니다. 뚝배기 빵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과정. 완성된 반죽에 얼린 사골 크림을 올려 반죽으로 감싸주는데요. 완성된 반죽을 뚝배기에 넣습니다.
1: 뚝배기 빵은 이제 고온으로 한 5분 정도 굽다가 그다음 저온으로 내려서 12분 더 굽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크림이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
0: 사골 크림을 적절히 녹이는 것이 포인트. 오랜 과정 끝에 드디어 뚝배기 빵이 완성됐습니다. 바삭하고 촉촉한 페이스트리가 진한 사골 크림을 품고 있는데요. 서둘러 진열대로 이동합니다. 이색빵이니만큼 뚝배기 빵을 맛보러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군요. 정성에 정성을 더한 뚝배기 빵. 그 어떤 고향 음식보다 맛있을 것 같습니다.
3: 빵인데 되게 밥 먹는 것처럼 엄청 국밥향이 진하게 올라와요.
4: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되게 맛있어요. 고기랑 이 페스츄리랑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5: 또 다양한 빵들, 그 다음에 몸에 좋은 빵들, 건강한 빵들을 많이 연구하고 요리하고 빵하고 중간 사이에 접목되는 빵들을 많이 개발하는 게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0: 맛있는 먹거리가 넘쳐나는 서울 도심. 이곳에도 특별한 빵을 굽느라 인생을 바친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로 20년째 빵을 만들고 있는 학연 씨. 화덕 안에서 구워지는 특별한 빵인데요. 기름기 없는 담백하고 건강한 빵을 위해 오랜 시간 연구해 왔답니다.
6: 아, 지금 맛있는 빵을 화덕에서 굽고 있어요.
0: 오랜 차고 끝에 직접 개발한 화덕 안에 빵 반죽을 붙여 빠르게 익혀내는 방식인데요. 마치 외국의 거리에 온 것 마냥 이색적인 풍경인데요. 과연 그 빵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6: 화덕으로 구운 빵의 장점은 일단은 그 빵이 부드럽고 밀 향이 아주 고소하게 잘 살아나죠.
0: 빵이 나오는 시간이 되자 약속이나 한 듯 몰려드는 사람들. 화덕빵의 진가를 아는 단골들이 매일 줄을 잇는다는군요. 바삭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다른 빵의 몇 배라는 화덕빵. 소화도 잘 돼 특히 어른들에게 인기가 많답니다.
7: 진짜 맛있다. 겉은 바삭바삭한데 안은 촉촉하고 맛있어요.
8: 맛이 담백하고 쫄깃쫄깃하고 땡겨.
0: 오늘도 빵을 굽기 위해 바쁜 하루를 시작합니다. 미리 해둔 반죽으로 성형 작업에 나서는 작업자. 반죽하는 방법과 숙성의 정도에 따라서도 맛이 확연히 달라지는 빵.
6: 향을 완벽하게 끌어내는 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적 첨가물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0: 성형을 하는 동안 발효가 더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 속도는 필수입니다. 능숙한 손길로 반죽을 자른 후 그 위에 밀가루를 묻혀주는데요. 오븐이 아닌 화덕에서 굽는 빵이라 이 과정이 필수랍니다.
6: 눌러붙으니까 눌러붙지 않으려고 하려고 계속 밀가루 계속 붙이거든요. 그래도 눌러붙어요.
0: 빠른 속도로 성형한 반죽은 다시 한번 숙성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사이 화덕을 체크하는 작업자. 오랜 시간 직접 개발한 화덕 내부는 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천장 안에 직접 반죽을 붙여 익힌 형식입니다.
6: 내부 온도는 250에서 450이 돼야만 이 빵의 온도가 이제 딱 붙였을 때 빵이 이제 붙임과 동시에 익어가서 한 5분 이내에 빵이 딱 완성이 돼요.
0: 작은 온도 차이에도 빵의 맛이 좌우될 수 있어 세심하게 작업해야 하는데요. 상부와 하부 온도까지 꼼꼼히 체크. 어이구, 어마어마한 온도네요. 화덕의 온도가 오르면 곧바로 반죽을 넣어주는데요. 긴 맛대로 화덕 안쪽부터 꼼꼼히 반죽을 붙여줍니다. 반죽이 떨어지지 않게 일정한 힘을 주며 반죽을 고정시켜야 하는 고난도 작업.
6: 속도로가 늦으면 먼저 붙인 거 나중에 붙여주는 거 시간 차이가 생겨서 빵이 익는데 편차가 생겨요.
0: 속도는 필수. 빠르게 화덕에 반죽을 붙여야 고루 익힐 수 있는데요. 한 번에 30개가량 구울 수 있는 화덕. 첫 번째 반죽 넣기가 끝났습니다.
6: 빵을 이제 천장에 붙이는 건데요. 이건 이제 그 빵이 눌러붙지 않게 올려서 빵을 붙이는 도구로 쓰는 거죠. 이렇게 이건 빵 때리는 거에 받쳐주는 거예요.
0: 처음 화덕빵을 구상하면서 도구 하나하나 직접 만들었는데요. 화덕빵에 20년의 시간을 쏟았습니다.
6: 아이들 어디서 보고 만든 건 아니고요. 전체적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때 이런 도구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게 된 거죠.
0: 잠시 후 화덕문을 여는데요. 고온으로 빠르게 익힌 화덕빵. 노릇노릇 정말 잘 익었습니다. 감상할 틈도 없이 바로 빵을 꺼내줘야 하는데요. 빵의 모양을 살리며 잘 떼어내는 것이 핵심.
6: 10초만 늦어도 타버려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어야 돼요. 화덕에서 떠나면 안 돼요. 한번 꺼져 그 순간에 타버리니까.
0: 빵이 붙어있는 화덕 벽면을 살살 긁어내가며 잘 떼내줘야 하는데요. 고온과의 사투 끝에 노릇노릇하게 완성된 화덕빵. 더운 날씨에 화덕의 열기까지 이중고에 시달리는데요. 의지할 곳은 오로지 선풍기 하나랍니다.
6: 여기가 더우니까 틀어놔야지 그나마 온도가 좀 내려가야
2: 됩니다. 온도 어떻게 돼요?
6: 43.9도. 43.9도.
0: 마치 찜질방에 온 것처럼 하루 종일 고온에서 작업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
2: 여기서 하면 너무 힘드시겠어요?
6: 익숙해요. 처음에만 덥지 나중에는 익숙해져요. 또 몸이 또 거기 적응을 하니까.
0: 잠시 쉬어가나 싶었는데 곧바로 화덕 정리에 들어갑니다. 바로바로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다음 빵을 구울 수 없기 때문인데요.
6: 빵꾸 쓰레기가 이제 열에 의해서

0: 학연 씨.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 때문에 하루 200개 가량만 만들어낸답니다. 두 번째 빵 굽기에 나서는 학연 씨. 그런데 이번엔 반죽에 물을 발라붙이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1: 이것도 물을 묻히잖아요. 물을 안 묻히면 떨어져요.
0: 화덕 벽면에서 떨어지면 그대로 타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노하우인데요. 반죽을 모두 넣은 후
1: 샌드위치하고 네. 얼음을 좀 준비 좀 해줘.
2: 아, 네, 알겠습니다.
0: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샌드위치를 만드는데요. 네. 오랜 시간 남편을 지키며 누구보다도 힘든 부분을 잘 아는 아내.
2: 걱정이 돼요. 혹시라도 너무 더워서 빵 굽다가 쓰러질까봐. 저는 저기 문만 열어도 그냥 이렇게 숨이 확 막혀가지고 아예 저기는 못 들어가요. 저는. 맛있게 드세요.
0: 사계절 내내 뜨거운 화덕 앞을 떠날 수 없는 학연 씨.
1: 아, 입맛이 제일 맛있죠. 지금이 먹을 때나.
0: 갓 구워낸 빵으로 만든 샌드위치. 그 어떤 식사보다도 특별합니다.
1: 더워서 입맛은 없어도 이 빵에 야채만 넣고 먹으면 그냥 먹을만해요. 배추기도 딱 좋고 그러고 뭐 번거롭게 이렇게 이것저것 준비할 일도 없고 해서 딱 샌드위치가 중간에 먹기엔 딱 좋아요.
0: 잠시 후 화덕문을 열더니 떨어진 빵을 꺼내는데요.
1: 조절하는데도 저렇게 떨어져요. 점도가 안 맞으면.
0: 빵이 익는 과정에서 수시로 떨어질 수 있어 최대한 빠르게 빵을 꺼내줘야 하는데요.
1: 자연스럽게 얼굴이 떨어져요. 열기 때문에.
0: 400도가 넘는 화덕 열기와의 사투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그 사이 구워진 빵은 쉴 틈 없이 바로 팔려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빵 포장을 돕고 있는 이분은 누구신가요?
2: 저희 단골이라서요. 제가 지금 바빠서 도움 좀 요청했어요.
3: 오늘도 두 번째.
0: 찾아오는 단골들이 많아지면서 메뉴도 하나씩 늘었는데요.
2: 저희가 빵이 근데 좀 너무 커가지고 샌드위치 만들 때는 이렇게 잘라내요. 빵을.
0: 남편에게 식사 대용으로 주었던 샌드위치가 메뉴로 발전. 각종 재료를 넣고 만들어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답니다. 덕분에 동네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브런치 장소라는데요.
3: 양이 많아서 이거 먹으려면 아침을 안 먹고 와야 돼요. 너무 많죠.
0: 그날 오후. 이번엔 또 다른 빵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호두와 오디를 넣어 반죽하는 호두빵. 주문해야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빵입니다.
1: 한 일주일 동안 호두빵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해온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 하루 날 잡아서 호두빵을 만들어야 되니까.
0: 다양한 메뉴를 만들기보다는 한 가지를 제대로 만들자는 신념을 고집하는 학연 씨. 그래서 다른 메뉴도 반죽에 약간의 재료를 첨가할 뿐 기본에 충실한 빵인데요. 화려한 기술보다 기본이 먼저. 수십 년간 지켜온 원칙이 최고의 맛을 만든다고 굳게 믿습니다.
1: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담백한 빵을 만드는 게 제 꿈이고요. 또 제가 앞으로는 계속 이 새로운 담백한 빵을 만들어서 제 고객님들한테 맛있는 빵을 제공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0: 곳이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일로부터 1년입니다.
9: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바다의 향이 느껴지고 이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1: 청강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데.
2: 지리산을 담은 맛이에요.

0: 여름에 이 맛이면 최고지 뭐.
1: 꼬문 거 처음이네. 오. 죽이네 이거.
2: 여름의 맛 폭특 바캉스.
3: 이 공간이 막국수 그 식당이었어요.
4: 이 집도 살리다. 살려보자. 어눌하면 좀 어때? 내가 살 집이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어. 하자. 정성을 다해서 만져주면 그 집은 온전히 다시 좀 태어나는 거잖아요.
5: 내향인이 고친 오래된 집? 이 집 맞아요?
6: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제 취향껏 공간을 꾸미면 좋지 않을까.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고 굳이 밖을 안 나가도 되고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공간이지 않나.
1: 한옥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2: 규모가
1: 엄청 큽니다.
2: 엄청나요.
1: 네. 전체 여기 있는 한옥이 다 대표님 건가요?
7: 그렇죠.
2: 아
7: 미쳤다고. 다 그랬더니 멀쩡한 수입 나오는 상가 팔아서 돈 안 되는 한옥 산다고. 전국 관광국에 이제 거의 종갓집이란 종갓집은 다 재산이 났어요. 대한민국의 정자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정자.
8: 밤사이 산불이 안동으로 확산해 국가 소방 동원령도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9: 전소됐어요.
1: 아.
9: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돈이 다 버렸으면.
7: 참 여기서 작업 많이 했는데
10: 이렇게 변했다는 게 저 자신도 믿어지지가 않고.
1: 이름 때문에 뭐 안 될 것 같은데. 공기백은 되게 어릴걸요? 부럽고. 제 이름 진짜 이상해.
11: Let's go. 건강식.
12: 소위 대표는
13: 고추, 토마토, 바질 등 다양한 야채를 삶아
14: 형의 올바른 정보를 늘 얘기하고 다니는 기자 정신을 갖고

0: 욕 좀 자제하세요.
1: 내 이름은 태어야.
2: 태어는 머리가 정말 커요. 아, 머리가 정말 커요.
1: 안녕.
2: 안녕.
1: 할머니 나요.
3: 오, 어머님. 어서 출발 시간이에요. 아주 좋은 시간 보내세요.
1: 할머니 나를 타요. 눈이 잘 안 보이니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이거 실화야?
6: 에이, AI 같은데.
5: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2: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3: 먹는 즐거움
2: 이가탄탄 이가탄
4: 고단백 두유를 찾아서
5: 담백하고 고소한 영양밸런스
6: 찾았다 배지밀
5: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든든하다
7: 진짜 맛있네
4: 고단백도 배지밀답게
5: 배지밀 고단백 두유
8: 난방구는 붙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0: 아, 냄새 봐, 죽인다, 이거.
1: 제가 이거보다 커요.

0: 이야, 장대하네.
1: 새벽 구름 위에서 깨닫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시대리 그렇듯 운에 역시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2: 우와, 둘이 와 이리 만나. 이야.
1: 그러니 주어지는 매 순간에 충실하고 즐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지요. 충분히 즐긴 순간은 오래 남습니다. 오늘 이 밤처럼 말입니다. 여행은 결국 순간들로 기억됩니다. 언제 어디에 갔는지보다 우연히 스쳐 지나간 장면들이 마음에 남곤 하지요. 홋카이도의 오타루가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바다에서 밀려온 짙은 안개가 낮게 가라앉은 도시 오타루에 도착했습니다. 옛 석조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된 거리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은 간판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특별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 이 시계는 지금 증기 나오죠, 저기 보면. 그게 이제 15분마다 증기가 쫙 올라옵니다. 증기기관사처럼. 네, 일정한 압이 차면 올라오는데 그게 15분 가늘처럼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돼요.
1: 캐나다 시계 장인이 만든 세계 몇 안 되는 증기 시계라고 합니다. 태엽이 아니라 끌어오르는 증기의 압력으로 움직이는 시계의 호흡이 궁금합니다. 대단한 이벤트는 아니지만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오.
2: 다 했나 봐. 그걸 끝이냐? 좀 더 하시지. 아, 너무 간단하다 연주가. 아쉬워요.
1: 짧아서 아쉬운 것도 여행의 맛이지요. 평소에 바쁘게 흘려보냈던 시간이 이곳에서는 작은 추억 하나가 됩니다. 이제 오타루의 상징인 운하로 향합니다. 한때 이 물길은 홋카이도로 들어온 물자가 도시 안으로 흘러들던 길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운하의 역할은 달라졌지만 그 시간을 품은 풍경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 오타루는 참 기대가 큰 곳이에요. 왜냐하면 홋카이도 전역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융성한 도시다. 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뭐가 되게 유명하냐? 운하가 되게 유명하답니다. 이제 근대에 본토에서 혼슈 쪽에서 물자가 들어올 때 운하를 타고 들어왔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길이 다 새로 나아지고 해가지고 운하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옛날에 그 번성했던 그런 것들이 조금 쇠락해지는 어떤 시간이 약간 멈춘 듯한 그런 매력을 느끼는 오타루에 도착했습니다.
1: 누군가는 풍경을 찍고 누군가는 함께 온 사람의 얼굴을 남깁니다. 같은 운하를 바라봐도 사람마다 마음에 담는 장면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행의 기억은 명소의 이름보다 그날의 표정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2: 이때를 사진으로 다 찍으신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이 다 드러나는 거 보니까.
1: 사진 속의 오타루 운하는 계절마다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눈이 감싸는 도시. 오래된 석조 건물의 지붕과 운하의 난간 위로 눈이 소복히 쌓입니다.

0: 한겨울에 오타루만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만 거리의 사진가는 사계절의 오타루를 평생 기록해왔습니다.
1: 향수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보세요. 눈이 내리는 또 이렇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꼭 가고 싶게 하는 그런 느낌의
2: 아키.
1: 예, 여기는 이제 가을이고요. 그래요. 센세이노 사쿠이?
2: 네.
1: 거기에 난년간 사진도 되었어?
2: 40年。40年。
1: すごいですね。私も仕事で40年撮ってます。
2: もういろいろ撮ってますよ。
1: ねえ、そうでしょう。あは。いや、깡통으로만드시는분이야。깡통으로。

0: 팬의 단단한 알루미늄 표면을 자르고 이어 붙이면 멋진 모빌이 완성됩니다. 오타루에서는 사라질 뻔했던 모든 것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죠? 아, 이게 운하의 맛이네요. 운하의 운치. 아, 이거 배를 한번 타보고 싶네요. 작은 유람선에 오르면 이 운하가 원래 어떤 길이었는지 몸으로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기분을 느껴보기 위해서 한번 타보는 거죠. 과거의 시간 속으로 출발합니다. 낮은 다리 아래를 지나 도시의 안쪽을 빠져나갑니다. 좁은 운하를 벗어나자 탁 트인 오타루의 앞바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 옛날에 해상로였지만 지금은 이제 홋카이도하고 본슈가 직접 연결되잖아요. 시의 터널로.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졌죠.
0: 이제는 더 안전하고 빠른 길이 생겼지만 바다를 향해 열려있던 도시의 표정은 남아있습니다.
1: 아, 저기는 라이브하우스래요.
2: 운하 주변으로 보는 건축물들, 건축물의 역사가 보통 100년이 넘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 뭐라 그럴까, 옛날 물건, 레트로한 물건들이 주는 감동, 이런 게 되게 오래 있는 것들.
0: 물길을 따라 들어온 곳은 물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도시를 짓는 방식과 새로운 문화도 함께 들어왔겠지요. 운하가 바깥 세상을 향한 길이었다면 이제는 도시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1: 오, 오르골당, 오르골당이네요. 야,
0: 오. 밖에서는 물과 바람 소리뿐이었다면 이곳에서는 작고 섬세한 소리들이 저를 맞아주겠지요.
1: 이야.
0: 오르골은 태엽을 감아야 소리를 내고 감아둔 만큼만 돌다가 멈추죠. 몇 번을 감아도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그 시간을 느껴봅니다.
3: 스고이 데스까?
0: 오르골의 음을 체감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상자의 윗부분에 디스크 오르골이 설치되어 있고 그 소리와 진동이 나무를 타고 몸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지요.

0: 아니, 이통 전체가 악기예요. 의자까지 우르르 울리니까 온몸으로 듣는 느낌. 귀가 아니에요. 온몸으로, 온 세포로 음악을 듣는 느낌이에요.
1: 음악을 감상한다는 건 귀로만 듣는 일이 아니죠. 오르골이 들려주는 음악은 몸을 먼저 울리고 그 울림이 지나간 뒤에야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하나에 저마다 다른 방식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얼굴은 언제 들어도 우리를 이제 동화에 나가 끌고 가잖아요. 그 뭐 옛날에 나왔던 메리 포핀스 그런 막 그런 영화 보면 얼굴 소리와 같은 동심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우리가 어딘가 이제 굴뚝을 통해서 저 멀리 동경해왔던 나라로 간다 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게 얼굴의 특별한 장점인 것 같아요.

0: 좋네요.
1: 누구에게나 그런 곡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언제 처음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도 그 곡을 들을 때의 마음만은 선명하게 남아있는 음악 말이죠. 오르골 덕분에 오타루는 어떤 음악을 들을 때 문득 다시 떠오를 것 같은 도시입니다.

0: 오르골이 마음을 채워졌다면 이제는 배를 채우러 갑니다. 오타르 골목에는 오래된 건물만큼이나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식당들이 많습니다. 문 앞에 걸린 간판과 안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봐도 어디가 맛있는 집인지 짐작이 갑니다. 여행에서 메뉴 하나를 고르는 일은 그날의 기분을 고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 이곳은 와규 전문점이지만 오늘 저의 기분은 이 튀김 덮밥을 골랐습니다.
1: So do you like this restaurant?
2: Okay, this is first time, but it's very, they said it's very delicious. Is it good? Wow, good.
0: 홋카이도까지 와서 튀김 덮밥이냐고요?
3: 아, 아리가또.
0: 홋카이도에서는 주변 해역에서 나는 신선한 해산물을 튀기기 때문에 맛의 차원이 다릅니다.
3: 일본 여행 중에 전국 어디를 여행하나 실망시키지 않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음식에서 일단 일본 밥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생맥주. 생맥주가 어디서 먹으나 맛있어요. 이게 이제 일본말로 하면 덴뿌라고 우리말로 하면 튀김이죠.
0: 튀김 덮밥에서 중요한 것은 소스입니다. 튀김의 바삭함을 살리면서도 밥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해줍니다.
3: 바깥에 저는 바삭바삭바삭한 맛, 안에 거는 몰랑몰랑몰랑한 맛, 씹는 맛이 다르죠. 바삭, 몰랑, 바삭, 몰랑 이런 거.
0: 여행지에서 만나는 좋은 한 끼는 대단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내 앞에 놓인 음식을 맛있게 먹고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고 느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타루의 밤은 발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지는 시간입니다. 관광객들이 빠져나가고 풍경에는 일상이 찾아와 있습니다. 운하 주변은 밤이 되면 63개의 가스등이 켜지며 과거 항구 도시의 정취를 재현합니다. 그 풍경 속을 걷고 있으면 100년 전의 시간이 이 거리 어딘가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3: 아직도 문 연 가게가 있나 봐. 아주 훤하게 불을 켜놨네. 사진 찍는 분도 계시고. 로망의 도시요. 연주하나 봐. 오르간 연주? 아코디언 연주? 아코디언이다. 이야, 만만치 않네. 아코디언 연주자 만나기 요즘 참 쉽지 않은데.

0: 어른이 되어도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가 오늘은 아코디언 소리로 오타리의 밤풍경을 완성합니다.
1: 오, すごい. 아리가또. すごいな. 진세요. 楽しんで 生きていくことが 分かる人.
2: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ね。昨日も来て。うん。素敵だったので。音楽が好き?はい、音楽。彼じゃなくて?
1: 彼も素敵ですよ。ねえ、そう、同じですよね。兵庫へ座って、兵庫、姫路へ座って。またね。はい、頑張ってください。いい旅を。ボンボヤージ。
3: 사람이 따뜻해. 오타루, 뭐, 오늘 만난 사람들은 따뜻하고, 아까 힘에서 왔다는 그 여성분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따뜻한 사람끼리 만나서 따뜻한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옆에 이제 훈풍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0: 여행은 풍경을 보는 일만은 아닙니다. 잠시 멈춰서 듣고, 한 사람의 삶에 감동하고, 나에게 아직 이런 밤이 남아있음을 느끼는 게 여행 아닐까요? 오타루에서 낭만적인 운하의 밤을 보내고 운해의 아침을 맞으러 시무카푸촌으로 향합니다. 이미 날이 밝았지만 지금 시간은 새벽 5시입니다. 홋카이도는 한국보다 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아침도 조금 먼저 찾아옵니다. 제가 새벽부터 서두른 이유가 있습니다.
4: 홋카이도의 명물 중에 운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대요. 근데 그게 정말 3대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볼 수 있답니다. 지금 새벽에 그걸 보러 가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걸 보러 가는데, 오늘 그게 꼭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Looking up, yeah, at the sky,
0: ain't a cloud rolling by. 목적지 시무카푸촌은 홋카이도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산과 숲이 깊은 마을입니다. 운해를 보려면 구름이 만들어지는 곳보다 더 높은 곳을 올라가야 합니다. 이 곤돌라가 저를 운해를 볼 수 있는 곳까지 데려다 줄 겁니다.
5: 진짜 저 산 꼭대기 올라가면 밑으로 산 밑으로 이제 구름이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발 밑에 구름 위로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지금. 기대된다 그죠? 참 사실 살면서 운해를 보기 쉽지 않잖아요.
0: 홋카이도에서는 5월에서 10월 중순에만 운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해 발생 확률까지 계산해 운해 예보를 알려줍니다.
5: 이게 운해가 발생을 하려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적어도 10도 이상이 나야 되고, 그 전날 비가 와야 되고, 지면의 습도가 아주 높아야 돼요. 90% 이상 높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다 갖췄을 때 이게 장대한 운해를 볼 수 있는데, 그러니 쉽게 볼 수가 없잖아요. 운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4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한 10사람 오면은 4분은 보시고 6분은 못 본다는 거 아니에요. 자작나무 숲에 이제 막 신잎이 올라온다 그죠? 신잎이 올라오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0: 해발 1239m의 산 정상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약 13분. 같은 날 같은 산에서도 계절은 서로 다른 속도로 찾아옵니다.
5: 밑에서 출발하는 곳에는 자작나무에 이제 새 잎이 막 올라와서 새파랑이 팔팔팔팔 그게 너무나 이쁜데, 여기 산을 올라온 것가 없어요. 아직은 하나도 안 폈잖아요.
0: 곤돌라를 타고 산을 오르는 동안 아래의 세상은 조금씩 멀어지고 운해와 가까워집니다.
5: 은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뒤에 돌아보니까. 이야. 아니 다행히 3대가 선행을 행하면서 살아왔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아 대단히 인생을 잘 살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네. 우와. 이야. 오 정말 다르구나. 오 밑에서 보던 건 하늘과 땅 차이다. 저거 보세요. 높은 산 봉오리만 보이고 햇살 아래 있는 이야 참 왔다.

0: 이야, 장대하네. 우와. 볼만하다, 볼만하다. 이야. 여기까지다, 이거는. 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 이야, 어떻게 이러냐. 어? 하, 신기하네.
1: 산은 섬처럼 떠 있고, 마을은 구름 사이에 희미하게 잠겨 있습니다.

가까운 부분에 이제 구름 사이로 보이는 저 밑에 있는 아득한 마을의 전경, 그 너머로는 완전히 구름에 묻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딱 구름을 넘어서면 저기 이제 높은 둔봉들에 봉우리들이 이렇게 보이고, 햇살 보세요. 햇살 맞은 구름들. 이야, 이거 참.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구름 위의 아침을 붙잡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장관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웃으며 바라본 풍경은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이스크림도 구름을 닮았네요. 뭉게뭉게 피어오른 모양이 방금 본 운해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0: 분위기 좋아요.
1: 눈에 넘어 또 바다. 바다에서 바다. 바다에서 바다로 하늘.
0: 날씨 지금 있네요. 이야, 이럴 수가 없어.
2: 바다에서 시작된 구름이 산을 넘어 다시 하늘로 이어집니다. 조금만 더 보고 싶고 잠시라도 더 머무고 싶은 풍경. 그런데 운해를 즐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3: 와우, great. 와우. 오, amazing. 아미?
4: Navy.
3: Navy. Yeah. Wow, great. How about you?
4: No. She's a climber.
3: A climber. Wow. Oh, 대단하다. Great. Where are you from?
4: Singapore.
3: Singapore. Oh, Singapore. Singapore.
2: 서로 다른 곳에서 왔지만 오늘 아침 같은 구름 위에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반갑습니다.
3: Good climber.
2: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죠.

0: 인생의 아름다운 시절도 어쩌면 은혜와 닮았을 겁니다. 오래 머물지 않기에 우리는 그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요. 오늘 아침 구름 위에서 만난 것은 잠깐의 장관만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순간이 사라지기 전에 조금 더 오래 바라보려는 마음을 만났죠.
1: 해가 뜨니까 좀 그치는, 가까운 데는 그치고 멀리는 아직 남아있네요. 야, 은혜를 보았다. 기분이 좋다. 올해는 좋은 일이 많을 것 같다.
0: 다시 오지 않을 아침, 구름은 곧 그치겠지만 여운은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은혜가 하늘 위의 바다였다면 이번에는 진짜 바다가 있는 토마코마이로 향합니다.

0: 태평양을 마주한 토마코마이는 홋카이도에서는 손꼽히는 어항입니다. 이곳의 시간은 어부들의 일상에 맞춰 흐릅니다. 물론 지금은 어부보다 관광객이 먼저 줄을 씁니다.
1: 우와. 아이고. 기다리다 지쳐서 가시나? 둘이 와 이리 만나. 줄 봐라.
2: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3: 상쾌.
2: 통쾌. 변비엔 메이킨.
1: 이야, 대단하네. 허허. この 店 美味しいですか? 店美味しい?
4: 美味しいらしいです。
1: らしいです。初めてですか?
4: 初めてで。初めて。で、毎回並ぶっていう。あ、美味しいからみんな来てるでしょうね。っていう話ですね。ね。この店には何が有名ですか?何有名なの?知らない。なんか情報誌見てきたんですよ。あ、情報誌見てきました?うん。海鮮がなんかすごい量が。
1: 아, 海鮮의
4: 量이
1: 多い.
4: 네,値段に
1: 比べて 海鮮が 多い. 아, 야, 가격에 비해서 해산물이 엄청 많대요. 많이 준대요. 그래서 카레가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먹어보고 싶네요, 오늘.
4: 소래가 아마くて すごく美味しいです.
1: 아, 남아가.
4: 남아가 美味しい. 고리고리して.
1: 그래서 소래だったら 소주도 있어다. いやもうそうなんですねねねホッキが有名ですねこっちはホッキが有名だよ鮮魚の色は색깔이그레이회색이나고어좀요리를하면핑크색이난대요근데생게딱딱딱하게그게맛있대요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 나무나 가려 자. 아이고 이뻐라. 가와이네.
4: 가와이네.
1: 네, 고등어네. 넌나 큰일도 못나지 됐어요.
0: 원래는 새벽에 조업 나가는 어부들을 위한 도시락 식당이었던 이곳은 지금은 새벽 5시부터 줄이 늘어서는 전국구 맛집이 됐습니다.
1: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도모.
0: 소문을 듣고 일본 전역에서 찾아옵니다. 어항에서 기대할 수 있는 해산물 메뉴들을 많은 때의 가격으로 맛볼 수 있죠. 음식이 나오면 가성비 맛집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새우 양 좀 보십시오. 시그니처 메뉴인 해산물 덮밥에는 당일 아침에 들어온 제철 해산물이 가득합니다.
3: 아지와 どうですか?
5: 한국어.
3: 맛있어요.
0: 단순히 양으로 승부하는 식당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사랑받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벽을 가득 채운 이 흔적들이 그 세월을 말해줍니다. 이름을 다 알아보진 못해도 이 작은 식당을 다녀간 발걸음들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로지 맛으로 사람을 끌어모은 시간이 이렇게 벽에 쌓여 있습니다. 물론 그 오랜 세월의 시작은 이 작은 주방이죠. 그리고 이 식당의 주역은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호끼조개입니다.
6: 시라닌께 호끼조개입니다. 토마코마에는
0: 25년 동안 일본 호키조개 수확량 1위를 지켜올 만큼 호키조개로 이름난 곳입니다. 차가운 태평양 바다에서 자란 호키는 살이 단단하고 단맛이 또렷하죠. 걸쭉하고 진한 일본식 카레에 살짝 데친 호키조개를 넣어 끓이면 매콤한 향사에로 은근한 단맛이 느껴지는 호키 카레가 완성됩니다. 시장 식당의 카레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홋카이도의 호키 조개들이 씹는 순간 오독오독한 식감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것입니다. 주방 다른 한쪽에서는 연어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 정도면 호화다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홋카이도 바다의 넉넉함과 시장 식당의 인심이 담긴 연어 덮밥입니다.
7: 우와, 닦는 것 자체가 예술이다.
1: 연어 호키 덮밥이고요. 연어 덮밥. 양을 보십시오. 입이 딱 벌어지네요. 이거는 카레, 호키 카레. 오구상. 보세요. 제 얼굴보다 커요. 이야, 참. 이야. 야, 보는 것 자체로 감동이네요. 사몽, 사몽. 아, 사몽. 아, 그래? 사몽답대.
0: 신선한 연어가 가득 쌓인 연어 덮밥을 맛있게 제대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과 신선함을 눈으로 먼저 즐깁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담백한 연어의 맛을 입으로 확인합니다.
1: 이 연어는 사실 이게 연어처럼 맛있는 그 생선도 없죠. 보들보들하면서 식감도 있고 아주 싱싱하잖아요. 싱싱한 놈은 조금 먹어도 맛있어요. 이게 조금 맛이 있네요. 이거 생호흡기잖아요. 생호흡기는 회색빛이 나는데 되게 감미가 있어요. 마지막 맛이 감미가 달달한 맛이 있어요. 요건 이제 막 나왔을 때는 정말 신선한 맛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생으로 나왔을 때 그 맛 딱 주자마자 먹어야 돼. 너무너무 맛있어요.
0: 호키 카레는 달큰한 호키와 고소한 카레가 만나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맛을 만들어냅니다.
1: 카레 맛에 호키 맛하고 섞어야 돼요. 카레만 먹어도 카레 맛이고 호키만 먹으면 호키 맛이니까 절묘한 식감.

0: 호기가 주는 그 달달한 느낌, 파래의 그 고소한 느낌, 그두개 맛, 이게 섞여가지고 독특한 맛을 내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맛있다. 우리 입맛에 맞다. 한국인 입맛에. 한국인 입맛에 참 맞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음식은.
1: 홋카이도의 작은 항구에 와서 푸짐한 대접을 받았으니 이제는 작은 인사를 남길 차례입니다. 이 항구 식당에서 받은 인심을 저도 한 줄로 남겨봅니다. 누군가 제 글을 발견하면 오늘 이 식당에서 참 잘 먹었다는 마음도 함께 전해질지 모르겠습니다.
0: 世界 EBS の世界テーマ機構。
2: すご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0: 韓国でね。
2: はい、
0: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0: どうも。
1: 人生は생각한것보다더오래아름다울수있습니다。오늘의여행도제마음에오랫동안즐거웠던한장면으로남을것같습니다。
0: 생겼죠생겼죠
3: 우와지구의입김이에요입김
4: 이야
0: 이게나이게낭만이요
5: 이어서한국기행이방송됩니다
6: 내이름은태연야
7: 태연은머리가정말커요 아머리가정말커요
6: 안녕
7: 안녕
6: 할머니나요
8: 오어머님벌써출발시간이에요아주좋은시간보내세요
6: 할머니나를타
9: 원초적분노가치밀어버렸어요
10: 그냥지옥의무기가됐는데요이거기본적으로이렇게있다가이걸빼도가만히앉을수있게
11: 깜짝선물이도착했습니다
10: 오우와저희다같이한번열어볼까요

0: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소스 같은 거 부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1: 준비가 안된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0: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1: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끼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 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2: 더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3: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방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2: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굽이치는 물줄기 왕피천의 여름이 왔습니다. 이 계절이 오기만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3: 울진이 그 은어의 메카라고 하죠, 원래.
4: 은어 낚시할 수 있는 곳은 이제 1번지가 이제 왕피천 계곡.
2: 맑고 시원한 계곡, 은어들의 서식지입니다. 이 물길을 거슬러 올해도 반가운 여름 손님 은어가 왔습니다.
5: 엄마 노릿노릿하게 완전히 끝내주네.
2: 굵은 소금 툭툭 뿌려 숯불 위에서 구워낸 담백함. 갓 지은 밥의 고소함. 양념 둘러 조려낸 매콤함. 이게 바로 여름의 맛.
6: 맞아. 맛있네.
2: 혀끝에 퍼지는 시원 담백한 맛을 찾아 울진으로 향합니다. 경상북도 울진군을 가로질러 동해로 흘러드는 굽이굽이 깊은 청정길곡 왕피천. 왕피천 하류에는 아홉 고개를 넘어야 닿는 오지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굴구지마을이 있습니다. 고요하던 왕피천이 활기를 띠는 계절. 저마다 긴 장대 하나씩 짊어진 강태공들이 물가에 자리 잡습니다.
7: 다른 낚시보다 좀 길어요?
3: 예, 낚싯대 9m 됩니다. 긴 거는 9.5m, 10m 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7: 가까이 있으면 못 잡는 거예요?
3: 아, 가까이 있으면 예민해서 자리를 털어버려요. 내 집을 안 지키고 다른 데 가버린다고.
2: 장비도 특이하지만 낚시법도 독특한 은어 낚시. 은어를 미끼로 사용해 은어를 잡습니다. 자기 영역을 사수하려는 은어의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랍니다.
3: 은어 습성이 이제 자기 영역을 이제 지키는 그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고기가 들어오면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산발 바늘에 굽히는 그런 증상이죠.
2: 제 영역을 지키기 위해 물속을 부지런히 오가는 은어.
7: 성격이 조금 공격적인가 봐요.
3: 개파하죠. 옆에 오면 가만 안 내비둡니다.
7: 그래요?
3: 예. 완전 조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 조폭이요?
3: 예.

0: 그 송미 덕분에 강태공과 팽팽한 줄다리기도 쉬지 않고 이어진답니다. 그래서 은어 낚시는 손맛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은빛 은어.
1: 예! 예! 좋아, 좋아. 이야! 와, 잡았나?
2: 이장이 뭡니까? 바로 잡히네.
1: 아, 이거 우리, 우리 동생이 이거 오늘 맛있게 먹어야겠다, 이장. 어, 오, 그래. 어이구야.
3: 옛날부터?
1: 네, 옛날부터. 우리 어릴 때는 그 할아버지들이 대나무로 했거든. 요즘은 이제 뭐, 이게, 하도 발전해가지고, 이 낚싯대도 비싸다 카대. 아,
2: 오케이. 이장이 보니까
1: 바로. 또 잡았나?
2: 우와!
1: 어, 내려간다, 내려간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불살 또 내려간다, 또 내려간다.
2: 힘이 더 안 올라온다고요.
1: 아이씨, 어이구, 올려라!
2: 예!
1: 오, 좋아, 좋아! 예헤이! 우와, 보자, 보자. 오이! 야, 아프다. 힘이 좋네. 이야, 이거 뭐, 어느 구이 끝내주겠네. 오이!
0: 맑은 길고기 키워낸 은어. 길고기 내어준 풍성한 수확. 그래서 은어 낚시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답니다.
3: 많이 잡으셨네요. 몇 마리예요?
2: 은어는 마리수 세지 않습니다.
3: 아, 그래요?
2: 예. 그러면... 엄청 잡히니까. 네. 예. 그걸 마리수를 세고 있습니까? 네. 그냥 잡는 대로 잡으면 되지.
3: 아,
2: 끌통이 찼냐 못 찼냐 요 정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0: 넘치든 모자라든 왕피천의 즐거운 여름입니다. 또 한바탕 소동입니다.
1: 지금 딱 올라왔잖아. 이쪽으로 오면 죽었다. 굴러간다 가자, 간다 가자, 잘 나가! 아이! 너무 빨리 땡겼잖아! 아, 딱 힘들어 죽겠네, 야.
4: 와, 헤맨, 이게 불이 새니까. 안 돼! 아, 저 도망갔다, 도망갔다.
1: 은어가 그래가지고, 뭐.
4: 저기 도망갔다.
1: 내가 먼저, 자, 작전해. 어. 내가 먼저 딱 이렇게 대고, 준비됐다 이러면 뒤에 있다가, 막 쫓아오라고. 오케이. 그리고 꼭대기에서 막 훑어내라, 야. 내가 반대로, 아까 형님.
4: 내가 위에서 전부 다 이렇게 쫓겨 내려올게.
1: 그리고 고무신을 막, 막 밟아야 돼. 그거
0: 작전을 변경해 봅니다.
1: 온나! 자, 온나! 빨리 온나!
4: 데려왔나?
0: 어린 시절, 은어깨나 잡았던 실력을 발휘해 볼 차례. 은어를 잡기 위한 총공세가 펼쳐집니다.
1: 많이 들어, 많이 들어. 아니,
4: 들어가면
1: 안 돼.
4: 에이, 내려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1: 한 번 더. 전화 오고 날 놨다.
4: 한번 기다려. 어, 어 바리스에 들어갔다.
1: 어, 어씨. 거기다 큰 거에 그 올라갔다. 다시 숨달래.
4: 이제 어, 들어봐, 들어봐.
1: 들어.
4: 으쌰.
1: 에이씨, 몇 마리 안 잡네. 돈을 타면 되겠다.
4: 몇 마리 안 되네. 아이고.
0: 결과가 좀 아쉽죠?
3: 뭐만 잡혔어요?
1: 꺽지, 피레미. 은어는 없네. 이거 은어 비슷한데, 피레미. 오, 꺽지. 몇 마리밖에 안 되네.
4: 몇 마리 수 마리 넣었구만.
1: 그럼 형님, 요거. 바짝 튀기하고 보리뱅뱅이 해갖고.
4: 또 더 잡으면 될까, 이거?
1: 우리 오늘. 고생했는데.
4: 어. 더 잡으면 되지.
1: 아, 그냥 한 잔 드십시다. 아, 맛있지.
0: 오지였던 굴구지 마을에서 은어는 여름철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5: 오늘 몇 단 넣어주세요.

0: 이거 가져가면 돼요.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기똥차게 박혔네.
1: 흰 쌀밥이 뜸들기 시작할 즈음 내장을 뺀 은어를 통째로 밥에 올립니다.
0: 어른들이 옛날부터 내려올 때 귀한 음식이라고 이 동네는 또 왕이 피난 온 왕피천이거든. 그래서 또 이 은어 같은 걸 잡아서 이제 뭐 임금님 때 이제 뭐 진상도 하고 이럴 때
1: 솥 안에 뽀얀 기름이 가득 은어의 기름기가 밥으로 스며든 은어 밥. 이번에는 이장님이 나섭니다.

0: 타지 않게 은근한 숯불에 은어를 올려 노릇노릇 구워주면 담백한 은어 구이.
1: 이거는 뼈가 이거 뭐고 엄청 부드럽잖아.
2: 고소해.
1: 대가리같이 전부 다 그냥 모여야 돼.
2: 나는 대가리 안 먹는 게 내 대가리는 형식.
3: 아이고 진짜 잘 굽었어요. 노랗게. 이장님은 우리 이장님은 은어 굽는데 도사야. 그거는 인정을 해.
2: 그럼 은어 장사 해도 될까?
3: 아 하세요.
0: 뜰 채로 잡은 물고기는 기름을 두르고 한번 튀기고요. 양념을 얹어 간이 밸 때까지 졸여줍니다. 매콤한 도리뱅뱅이.
3: 밥이 기통차게 됐어, 완전히. 밥은 쬐게.
0: 왕피천을 품은 굴구지 마을의 여름 밥상.
2: 저, 맛있게 먹히나?
1: 고생 많았습니다.
2: 고생했니다.
3: 아, 살만 싹 하니까 갈비 뼈까지.
0: 은어 밥에 간장 양념 한 숟가락 얹어 슥슥 비벼 한 입.
3: 이 맛으로 은어 잡아가지고 튀겨서 옛날에는 이게 말하자면 보양식이에요, 보양식.
2: 이게 잘 굽힌 게 뭐냐면 고랑대기 딱 들었을 때 딱 서면 이게 잘 굽히는 거예요. 바짝 서 있잖아.
0: 여름이 이렇게 맛있습니다.
2: 맛있게
1: 수박 냄새 아 쌈득하게 맛있어요.
2: 여름에는 덥잖아요. 우리 보양식은 먹고 쉬어야 될까. 농민이 뭐고 봄에 열심히 일해놓으면 가을에 수수 싹 거두면 되잖아. 여름에 놀아라. 이 왕피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이렇게 좋은 거예요.
0: 인심 넉넉한 굴구지 마을 사람들은 왕피천의 시원한 여름을 함께 나누기 위해 해마다 한 번씩 축제를 열고 사람들을 마을로 초대합니다.
4: 자. 재밌어. 재밌지?
5: 여름 바캉스로는 우리 왕피천 계곡처럼 최고인 장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여름 바캉스로는 왕피천 계곡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4: 풍경 너무 좋아요. 자연은 자연에 있는 것 같아요.
0: 굴구지 마을까지 찾아온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순 없죠. 마을 주민들이 손님 대접에 나섰습니다.
6: 수국인데 수국이.
0: 먼저 돌을 탑처럼 가득 쌓고 뜨겁게 달궈줍니다.
2: 아, 삼국구이 하는데 예. 음식을 익혀 먹는 거. 우리 옛날에 선조들이 이제 전통 방식으로 뭐 전기밥솥이나 없을 때 이렇게 해 먹었습니다. 예.
0: 과거 삼을 찌던 가마를 활용한 전통 야외 조리법인 삼굿구이. 갈대나 억새 같은

0: 같은 키 큰 풀을 덮어 수증기를 가두고 음식을 찌는 조리법입니다.
1: 돌을 올려가 돌을 달구진 상태에서 이거를 갈대를 두껍게 이만큼 올려요. 쌓아가지고.
0: 달궈진 돌 위에 풀을 쌓고 직접 재배한 감자도 넉넉하게. 거기에 달걀도 넉넉하게. 다시 한번 풀로 덮어준 뒤 남은 열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흙을 덮어 마무리합니다.
2: 하나하나씩 잔치 아니에요, 촌에는. 하나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우리가 직접 지어놓은 농산물로 이렇게 해갖고 이 많은 분들한테 나눠준다는 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0: 두 시간여가 흐르고 모락모락 삼곳구이가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3: 나눠줄 때 조선에서 나눠주라고.
0: 구수한 냄새에 따라 사람들의 발길이 길게 이어집니다.
4: 여기. 자, 어른들 들어오세요.
3: 나중에 받아.
5: 감사합니다.
4: 자.
5: 감사합니다. 우와, 맛있겠다.
6: 맛있겠지요.
5: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6: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러면 다 좋아라 하고 너무 잘 먹어.
7: 언니 엄마.
6: 들어와.
8: 뜨고 있어.
6: 아, 뜨거.
9: 아, 계란 노른자가 보인다.
7: 노른자가.
9: 아, 뜨거워.
7: 아, 뜨거워.
10: 너무 찾게 하셨군다.
0: 골구지 마을의 구수한 맛.
11: 냄비 찌면 좀 약간 수분이 되게 머금었는데 이게 되게 포슬포슬해가지고 먹을 때 식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2: 구수한 향이라고 특유의 참나무 향이 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13: 근데 이 자연 속에서 먹는 이 감자는 어떻게 비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최고 흑백방탕.
0: 계곡도 사람도 인심이 넉넉한 왕피천의 여름입니다.
14: 청각!
15: 청각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데.
16: 요거 먹으면은 진짜 갈증도 없어지고
7: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7: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18: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 소스 같은 거 부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0: 준비가 안 된 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18: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0: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1: 세이브 더 칠드런이 전하는 주 5회 7끼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과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세이브 더 칠드런.
2: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우리는 창을 열어 에어필터 창을 사용합니다.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해충을 차단하고 방충망과 미세먼지 차단을 동시에 자연환기 시스템 에어필터 창.
1: 난방구는 붙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두 분 거기서 뭐 하셔요?
6: 해 들면 보기 좋은데 이게 들꽃도 보다 보면 예쁜데 몇 번 잘라봤는데 자르니까 좀 미안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불쌍한 풀들.
7: 불쌍한 누나.
5: 풀 한 포기도 함부로 못 꺾어서 정원을 정글로 만든 건축주. 마음 약한 내향인 남자가 오래된 집을 고쳤답니다. 그는 어떤 생각으로 이 집을 고쳤을까요? 이 집은 천장에 다리 하나, 둘, 달빛 아래 저녁 식사 중이시구나.
8: 잘 먹었어요.
9: 맛있게 드세요.
8: 구수한 된장찌개.
5: 찌개까지 보글보글. 어우, 고침 돌아요. 근데 밖에서 다 보이는 거 아닌가 몰라. 이거 괜찮아요?

0: 저는 가평에 왔는데요. 가평에 와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MT 갔던 기억이 살짝 정말 아련하게 나네요. 어? 이게 뭐지?
1: 오늘 만날 건축주들이 다 고쳐본 집들이에요.
0: 아, 정말요? 이 집들이 다요? 아니, 하나는 이거 뭐야? 양철욱 집. 이거 폐교를 고쳤고? 또 심지어 컨테이너? 아니, 집 세 개가 다 종류가 다른데요?
1: 이번에는 좀 더 특이한 집을 고치셨대요.
0: 아, 이 집들보다 더 특이한 집을 고쳤다고요? 이야, 이거 보통 분들이 아닌데?
2: 이 정도면은 집의 장르를 넘나드는 수준 아닌가요? 그런 분들이 고른 집이면은 버려진 물탱크 어때요? 아니면 폐축사?
0: 어? 어, 저기 표말 있다. 어, 설마 이 집? 이야, 근데 너무 평범한데? 아이고, 저기 뭐야? 제비집은 또 있네?
2: 어, 설마 제비집을 고치신 거는 아니죠?
0: 저 계세요. 아, 이거 안녕하세요.
3: 아,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3: 아,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3: 네, 어서 오세요.
0: 건축탐험가 네. 김호민입니다.
3: 아, 네. 반갑습니다. 네.
0: 아니, 되게 여러 종류의 집을 고치셨더라고요. 이 집 더 특이하다 그랬거든요. 어, 근데 좀 너무 밋밋한데요?
4: 막국수 집이었어요.
0: 막국수 집이요?
4: 네.
3: 안녕하세요. 막국수 집을 아트하우스로 환골 탈퇴 중인 남편 이정인입니다.
4: 아내 이재은입니다.
3: 사실 지금도 가끔 차들이 이렇게 우리 마당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창문 내리고 혹시 여기 막국수 하던데 아니냐고 아직까지도 찾아오세요.
2: 손님들한테는 맛집이 분명했는데 이걸 사람 살 집으로 고친다고 생각하면은 많이 심란했을 것 같은데요.
3: 의자, 테이블, 막 식당이다 보니까 먹을 거리들 막 남겨놓은 것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어서요.
4: 냉장고만 7대였어요. 네.
3: 그렇죠. 이 건물 외벽에다가 또 증축을 해가지고 그 안에 다 집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다 보니까
4: 이거 지금 철거비가 한 거의 1,3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2: 이 집 고치는데 든 돈이 5,000. 철거에만 1,300만 원을 썼으면은 아는 뭘 바꿀 수가 있었나 몰라.
3: 네, 들어오세요.
0: 아, 예, 예. 창틀만 특이한데?
3: 그럴까요?
0: 오! 와! 야, 여기가 막국수 집 맞아요? 와! 대반전.
2: 와, 이거야말로 완전 성형 수준이네. 그런데 어째 집 같지가 않다. 이게 뭔 작품들이 이렇게 많아요? 혹시 여기 미술관이에요?
0: 혹시 두 분 갤러리 사장님? 맞나요?
3: 사장님까지 일하고
0: 제가 맞춰볼게요.
3: 네, 맞춰보세요.
0: 사모님은 역량 없는 갤러리 사장님 맞고요.
3: 네. 저는요?
0: 우리 사장님 셔터맨. 아. 맞나요?
3: 아. 둘 다 작가입니다. 그림 작가.
0: 아, 어, 둘 다 그러면은 예, 예. 아티스트?
3: 네. 네.
2: 원래 목가구 작가였던 정인 씨는 버려지는 나무 조각들이 항상 마음에 쓰였대요. 그래서 그 나무들로 물고기를 만들기 시작했죠.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의 연목구어. 저게 물고기떼구나. 야, 재인 씨가 주목한 것은 버려진 마네킹이래요. 두 분 다 남들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를 살려내는 재주가 있으시네. 그리고 문 닫은 막국수집을 고쳐서 사람 사는 집을 만들었다. 뭔가 묘하게 통하는 게 있는데요.
0: 오, 여긴 또 다르네요?
3: 예.
0: 와, 여기 뭐야, 여긴 또 아뜰리에네?
3: 여기가 이제 홀입니다.
0: 아,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테이블 놓고 식사하시던 공간?
3: 그렇죠. 이 공간이 이제 주방으로 썼던, 막국수집에 주방으로 썼던 공간이고요.
0: 어, 그래서 그러면 부엌이라 저렇게 배관이 많은 건가요? 왜 이렇게 노출 배관들이 많은 거죠?
3: 저 배관들은 이제 우리가 2층에는 주택 공간이에요.
5: 주택이에요.
3: 네, 주택의 그 배관.

0: 대관들이 여기로 이제 지나가는 자리였죠.
1: 아, 네. 근데 다 노출을 저렇게 하셨어요? 천장을 저쪽은 마감을 보통들 하시던데.
2: 네, 천장을 막으면 너무 답답할 것 같고 또 저렇게 노출을 해야지만 저희가 뭔가 탈이 났을 때 해결을 할 수가 있죠.
3: 집 좀 살려본 달인들의 노하우네. 고장을 대비해서 설비나 배관은 감추지 말고 노출을 해라. 기억하겠습니다.
0: 저기 올라가 보실래요?
1: 아, 예. 올라가볼까요? 오.
3: 이 층에서는 또 어떤 집 고치기 노하우들이 쏟아져 나오려나? 와, 그때 예술가들이 직접 고쳐서 그런지 계단 하나도 느낌이 남다르다.
1: 바닥도 마감을 따로 안 하시고 에폭시도 직접 하신 거예요?
2: 네, 여기가 네. 원래 장판으로 다 깔려 있었어요. 몰딩도 있고. 근데
1: 여기가...
2: 다 뜯었어요.
1: 이야.
0: 그러니까 구석구석은 이제 이 사람이 칠해주고요.
1: 네.
0: 저는 또 롤러질하면서 전체적인 것도 맞추고.
2: 칠하면 저희죠.
1: 아 그래요?
0: 칠쟁이잖아요, 저희들.
1: 아, 표현이 재밌다.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우리 계속 신발 신고 가고 있는데 혹시 여기가 그러면 현관이 요 계단 끝이 현관 끝인가요?
3: 계단을 가장한 현관에는 그들만의 애환이 담겨 있대요.
2: 예전에는 항상 집이라는 공간이 그 작업실이 1순위였어요. 그래서 항상 슬리퍼 신고 거기다 벽 하나 놓고 침대에서만 슬리퍼를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많이 했었었죠.
1: 거의 외국이네요.
2: 그렇죠.
0: 아, 그렇죠.
4: 내가 맨발로 내가 발 비비면서 걸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눈물 나게 절실했었어요. 보일러가 깔려져 있는 공간에서 살아본 지가 언젠가 싶어요. 그래서 항상 슬리퍼를 신고 그러니까 침대에 올라갈 때만 신발 벗는 거예요.
3: 맨날 집에서도 신발 신고 종종 따뜻한 아랫목을 맨발로 밟아보고 싶다는 꿈 품을 수 있죠. 그 꿈이 담겨서 그런가 이 현관 뭔가 애잔하다.
1: 이걸 직접 하셨다니 대단하시다. 아, 그리고 여기다가 신발을 벗고 신개념 현관인데요. 와, 이거 뭐야. 주방이 스테인리스?
3: 일부분을 스테인리스로 만든 주방은 종종 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테인리스인 주방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제품이 따로 나오나요?
1: 이거 엄청 비싼 건데?
2: 메이커로 하면 엄청 비싸죠.
1: 이야, 그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2: 스테인리스 업체에다가 직접 설계해가지고 주문 넣었어요.
1: 저렴하게 하신 거예요?
2: 그렇죠.
1: 저한테만 연락처 알려주세요.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지 말고.
2: 여기가 막국수집이어서 여기 사셨던 분들이 아마 밑에 홀이 있어서 그쪽에서 그러셨는지 주방이 없었어요.
3: 2층은 살림집이었는데 거실에 방이 전부였대요. 1층 식당을 부엌으로 쓰신 거죠.
4: 우리가 공간이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은데 이 공간을 부엌, 2층에 부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방도 필요했고 아이들이 쓸 방도 필요했고 여러 공간이 필요한데 그 안방이 되게 넓었어요, 여기는. 근데 그거를 7대 3의 비율로 잘랐고 잘라서 3은 부엌으로 쓰고.
3: 셀프인데 벽까지 새로 세우는 것도 처음 봐요. 이 정도면 고치는 거 말고 이거 짓는 것도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안방의 일부를 잘라 만든 부엌이고 여기는 원래 거실이었던 거죠? 근데 뭔가 좀 빠진 것 같다. 내 눈엔 보이는데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나요?
1: 잠깐 있어보자. 이게 원래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몰딩이 한번 문틀하고 벽사이 돌아가지 않아요?
2: 네, 맞아요. 원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몰딩을 둘러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저희가 그림 작품을 돋보이게 해줘야 되는데 싸워요.
1: 뭐랑 뭐가 싸운다고요?
0: 그 화려한 모양이 오히려 그림하고 싸울 것 같아서 차라리 거친 맛이 오히려 작품을 더 살려주겠다 생각을 해서 이런 상태가 된 거죠.
3: 오늘 처음 보는 거 맞네.

0: 무문선, 무몰딩까지는 봤는데 몰딩을 파낸 집은 또 처음 봐요. 걸레바지도 다 떼어냈네요. 이게 다 벽에 걸 작품을 위한 배려란 거죠?
1: 와, 오, 아들들만 같지 않은데요? 깔끔한데? 야, 가구도 좋고 창호가 되게 좋다.
2: 네, 창호에 신경 많이 썼어요. 창호가 거의 철거비 다음으로 철거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왔어요.
0: 창호 돈 많이 들죠. 거기다 알루미늄 창호는 더하고 그래도 무리해서 이렇게 비싼 창호를 쓴 이유가 있대요.
2: 화천에 살 때 컨테이너하우스를 한번 지은 적이 있어요. 근데 컨테이너하우스도 단열이 안 되잖아요.
3: 그쵸.
2: 근데 진짜. 거기도 저희가 물론 약간 단열을 하기는 했지만 춥기 때문에 창호를 시스템 창호로 했었어요. 그걸 사용을 할 때 저희가 한번 일이 있어서 서울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왔는데 제가 문을 열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매캐한 게. 그리고 나서 문을 너무 무서워서 문을 확 닫았는데 근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1: 집에 불이 났다고요?
4: 그때 그 컨테이너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훨씬 몇 배 더 비싼 가격으로 그 창호를 썼는데
5: 연기가 태우고 있었던 거죠. 살살. 그래서 불꽃은 없지만.
4: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밀폐 상태가 그 시스템 창호였던 거예요.
0: 밖으로 불이 크게 번질 뻔한 상황을 막아준 게 이 창호였대요. 창호 빼고는 이 컨테이너 집도 처음부터 끝까지 부부의 작품. 대체 두 분은 어떤 인생을 사신 거예요?
5: 아마 지금 이게 11번째인가요? 11번째로 이곳을 오게 된 거죠. 서울 살고 뭐 고향 살고 안산 살고 할 때는 다 되어 있는 건물들. 그런데 들어가서 살았었던 건데 홍천 살 때부터는 진짜 그 옛날 그 양철 집을 고치면서 흙을 만지고 돌을 만지고 쌓아 올리다 보니까 아, 그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직접 내 손으로 만진다는 거.
0: 이 집 1년 연세가 단돈 10만 원. 난치병이 있었던 정인 씨 때문에 산 좋고 물 좋은 홍천까지 간 거래요. 거기서 다 쓰러져가는 양철 흙집을 기사회생시켜낸 거죠.
5: 우리끼리 이제 의논을 할 때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오, 집 손보러 가자, 집 살리러 가자 이런 얘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다시 살려내야 되겠다라는 거. 아마도 제 작품의 거의 화두는 살리다에 있다 보니까 이 집도 살릴 수 있을 거야라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0: 그 강한 의지로 달려들었는데도 집을 살리는 일은 쉽지 않더래요. 특히 화장실, 애 좀 먹었죠.
1: 이 화장실이 인테리어의 핵이거든요.
2: 맞아요. 저희가 찐으로 1부터 100까지 다 한 거는 저는 화장실 1부터 100까지 다 하고 우리 신랑은 베란다를 1부터 100까지 다 했어요.
1: 아니 뭐 사실 저보다 더 전문가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또 두 분 관계가 너무 좋고 하니까 갈라도 놓을 겸 한번 승패를. 자, 그럼 어디부터 볼까요?
2: 욕실부터 볼까요?
1: 욕실부터? 네. 아, 좋습니다.
0: 설계부터 방수, 타일까지 다 해냈다는 이 욕실이 이거죠? 정말 재훈 씨 혼자 다 했다고요? 근데 타일이 저렇게 작으면 기술자들도 힘들어한다던데 맞죠, 소장님?
1: 너무 어려운 타일을 또 고르셨어요.
2: 맞아요. 그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에 그냥 집착을 하는 바람에.
1: 근데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2: 그래서 너무 인간적으로 제가 붙여놨어요.
0: 해요. 엄마 병 날까봐 아들도 손을 보탰대요. 하지만 타일 붙이는 일은 온전히 재은 씨의 몫. 어떻게 이걸 직접 하겠다는 결심을 하셨대요, 그래?
4: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저보다 훨씬 작죠. 훨씬 작지만 그때 붙여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이게 다 석고보드여서 면이 다 깨끗해요. 그래서 붙이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만만.
0: 그래서 과감하게 옛날 타일을 뜯어냈는데 여기는 벽 상태가 말이 아니었던 거죠. 사서 고생은 이거를 두고 하는 말이래요.
4: 다들 안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다 안 된대. 원래 그렇대. 그리고 할 수 없대. 왜 그렇게 하냐. 왜 어렵게 하냐. 근데 AI는 제가 하면 할 수 있어. 저 정도면 너무 훌륭하고.

0: 저한테 그러더라고. AI가 나한테 칭찬을 해주는 거야. 잘했대.
1: 덮방하고 또 타일을 붙인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호텔은 사실 그렇게 해요. 굉장히 저렴한 타일을 크게 붙여놓고 그 위에 저런 타일들을 붙여야 우리가 원하는 평활도가 나오는 거라. 만약 남편한테 이런 거를 짜증 한 번 안 냈다면 멘탈 승자다. 아, 그리고 AI 정말 너무 고맙다.
2: 정말 고마웠어.
1: 나도 AI랑 상담해야 되겠네.
3: AI한테 멘탈 케어받은 최첨단 공법 화장실 봤으니 이번에는 정인 씨 베란다 구경 좀 해봅시다.
1: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콩자갈 미장마감이라 그래야 되나? 와, 이거 함부로...
2: 함부로...
1: 청보다가 하는 건 아닌데, 와...
0: 그림 그리듯이, 예, 그림을 항상 그려봤으니까요. 그 붓의 그 민감함을 이렇게 손끝으로 늘 느끼거든요.
3: 콩자갈은 카페에서나 볼 법한 바닥. 하, 이 부분은 평범함을 거부하시네.
1: 그 워낙 그 요새 문법이라 저도 이제 직영으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보기만 했지.
0: 처음엔 이제 우레탄 시공으로만 끝내려고 했었어요.
1: 아, 그러니까. 네,
0: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바닥 자체가 굉장히 울퉁불퉁했었어요. 아...
3: 댓글을 벗겨내고 보니 이 지경. 바닥이 저 상태인데 콩자갈에 폭시만 깔면은 물 뿌리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0: 대신 그 베이스에는 충분히 방수를 했어요, 또.
2: 프라이머를 다 발라야 돼.
0: 프라이머를 여러 번 또 덧칠 해가지고 누수 걱정은 크게 없지 않을까.
3: 야, 이 정도면 막상막한데요.
1: 자, 이제 드디어 승패를 가릴 시간이 왔습니다.
0: 네.
1: 와, 과연 누굴까?
0: 긴장되네요.
1: 자, 이 결과 제 손바닥에 써봤거든요.
2: 아, 뭐, 어떡해.
1: 자, 우리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아, 우리 아내분께 한 점 딱 더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2: 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네.
1: 아, 이거 화장실은, 네. 아, 진짜 어렵긴 어려워요.
0: 그 공사 과정을 생각해보니까, 뭐, 이제 업자를 온 부분도 이제 일부 있으니까, 대부분이 하시던 말씀이 이건 안 되었어요.
2: 다 안 돼.
0: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우리 흔한 얘기로 대한민국에서. 어눌하면 좀 어때. 내가 살 집이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 내 집이니까 가능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어. 하자. 하자. 이렇게 됐었던 거죠.
1: 와, 근데 저 아까부터 저 테이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0: 요것도 다 이제 짜맞춤으로 작업을 한 거죠.
1: 이야,
0: 직접 만든 겁니다.
1: 어? 선생님 직접 만드셨다고요?
0: 네, 제가 만든 거예요.
1: 와, 완전 멋쟁이 테이블인데요? 천장이 마감재가 뭐길래 좀 이상하다. 아니, 보통 이렇게 좀 맨들맨들하거나 거친 확 거칠어야 되는데 뽀송뽀송.
3: 본 적 없는 재질. 새로 나온 마감재인가요?
1: 단열재예요?
0: 네, 맞아요.
1: 어, 단열재 위에다가 바로 그런 페인트?
0: 네네네.
1: 우와, 과감하시다.
2: 여기도 저 벽돌이 있는 곳까지 다 천장이었어요.
3: 이게 바로 철거 전 모습. 나무상까지 떼어놓고 보니 연화조 벽돌의 단열재가 그대로 드러난 거죠. 덕분에 이렇게 높은 천장고를 얻었다는 거. 근데 다 뜯어낸 진짜 이유가 있대요.
0: 옛 것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다시 들춰내서 우리 그 속살을 보듯이 너의 본질이 뭔지를 찾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벽지도 뜯고 이게 천장이라 그러잖아요. 천장도 뜯었을 때 노출된 곳에서의 그 옛것에 처음에 그 나왔었던 그 모양을 보고 싶었어요.
3: 그 탐구정신 때문에 고생 좀 했죠. 때마다 본드로 덮방을 해서 벽지와 벽이 한 몸이라 뜯는 데만 두 달이 넘게 걸렸대요.
0: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그림이 걸 벽이라면 그림하고 잘 이렇게 그 흡수가 되는 거, 또 이제 빛에 따라서 색이 잘 받아줄 수 있는 페인트가 뭔가를 열심히 찾았는데.
2: 이름만 들어도 너무 예쁘잖아요? 바닐라 쉐이크 딱 느낌 오잖아요.
3: 무자 아이스크림 이름인 줄 알았네. 흰색도 다 같은 흰색이 아니구나. 거기다 롤러 대신에 도장용 스프레이 건을 쓰신 거예요? 어우, 고수 많네요. 몰딩도 없애, 걸레바지도 떼어내, 거기다 페인트까지 피, 땀, 눈물로 만든 벽이니 이렇게 작품이랑 찰떡이죠.
1: 와, 이게? 이거 안

0: 네.
1: 아니 문도 없고 창문도 없고. 아니 창문은 있구나. 네. 커튼도 없고. 등도 네. 없네.
0: 네.
1: 이야 이런 안방이 있나? 두 분 뭐 수행하세요 여기서?
2: 오 그 수행 좋네요.
0: 네. 틀어놓고 어느 날 침대에 누웠는데 저 앞에 이 창을 통해서 보이는 산 너머에 큰 보름달이 두둥하고 뜨는 거예요.
1: 와.
0: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밖에 뛰쳐나가서 보고 다시 들어와서 또 보고 하면서
1: 안정적이다.
0: 야 여기 문 달지 말자.
2: 등 달지 말자. 야,
0: 등도 달지 말자.
3: 등도 없어 문도 없어 이거야말로 백앤비약이라고 해야 하나요? 덕분에 갖게 된 세상에서 본 적 없는 풍경. 근데 이 집은 하늘에만 달이 뜨는 게 아니었네. 오 술잔에 달을 담아 마셨다는 이태백도 이런 저녁상은 받아본 적 없을걸요.
0: 건쌈.
3: 이 정도면 두 분 아니면 못 고쳤을 집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호민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4: 집을 고친다는 건요 결국 시간을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이어주는 일이에요. 그 수십 년의 시간을 사오는 거랑 같습니다. 어차피 집이란 건 영원히 완성은 없습니다. 완공은 한 번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집 고치는 매력은 바로 거기 미래를 향해서 열려있는 거 그리고 앞이 기대되는 집 그리고 언제 다시 한번 와도 이상하지 않은 집일 겁니다.
3: 막국수 집이 이런 아트하우스로 대변신할지 누가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그게 바로 이 집의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이유. 두 분 아니면 못 고쳤을 이 집 잘 보고 갑니다. 특별한 구옥 찾아서 이번에는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갑니다. 소장님 이번에도 물가에 계시네. 어머나 연희동에도 이런 곳이 다 있어요? 오래된 동네는 이래서 좋구나.
1: 아 오늘은 서울의 연희동에 왔는데요. 연희동 하면 아무래도 이제 골목길과 구옥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죠. 그나저나 오늘 갈 집 힌트가 어떻게 되죠?
5: 내향인이 고친 오래된 집 찾으시는데요.
1: 내향인이 고친 오래된 집? 아니 우리 오래된 집 고친 건 많이 했는데 내향인이 고쳐요? 그럼 좀 뭐가 다를까요?
3: 내향인이면 창도 없고 담도 높고 그야말로 동굴 같은 집 아닐까요? 내 말이 맞다니까는 나만 믿고 따라와요. 내향인이 고친 동굴 같은 집 찾으면 되죠.
1: 어, 이 집 맞아요?
6: 둘째가 컸다. 이제 자전거도 곧잘 탄다. 우리 가족 라이딩의 스킬도 둘째만큼 커져간다. 탔음 안에 나의 삶이 실려있다. Lord, my Lord, 더 2027 탔습니다.
7: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플레이 유어 비전 더 기아 PB5.
8: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1: 어, 이 집, 내향의 집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구옥을 고친 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애향적인데?
3: 내 말이 그 말이에요.
1: 집이 아니라 카페 아닌가? 어, 창문도 크고요.
3: 어, 창문만 큰가요? 대문도 없어요. 내향인 집 아니라니까는.
1: 아, 이거 잘못 온 거 아닌가 싶은데. 아,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1: 아유, 반갑습니다.
1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9: 아, 안녕하세요.
1: 어, 악수를 해보니까 내향인 같긴 한데. 두 분 혹시 부부신 거예요?
9: 아, 부부는 아니고, 저희 네. 남매.
1: 남매요?
10: 아, 누난데. 아.

0: 안녕하세요. 저는 오래된 단독주택을 고쳐서 고양이 두 마리랑 같이 작업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름은 서세원이고, 카야라는 이름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야 작가의 누나 서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2: 내향인이라고 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0: 뭐, 내향인이죠. 네, 내향적인 편입니다.
3: 대표 내향인을 자처하는 콰야실은 요즘 한창 떠오르는 MZ세대 화가인데요. 젊은 미술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완판 작가로 더 유명하대요. 어머, 그림도 완판이 되는구나. 근데 어쩌다가 9억을 샀대요?
1: 동생이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거의 1년 가까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이제 임장을 같이 다녀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0: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그 필지가 좀 올바른 느낌이어서 그래서 아내가 되게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내부 봤을 때는 작업하기에 되게 편하겠다.
3: 세입자가 3대였는데요. 세입자가 살아서 그런가 집 한번 보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어렵게 보게 된날이집 사면은 안 되는 이유를 줄줄이 읊으시더래요.
0: 뭐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춥고 벌레들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뭐 그리고 지하 공간이 있는데 지하는 뭐 집수정 문제가 있다.
4: 야, 근데 이세 가지 다 신경이 엄청 쓰이는 요소들이거든요?
0: 다잘 듣기는 했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4: 아, 그래요? 근데 외부는 거의 손을 뭐안 대셔서 심지어 마당은 방치 상태인데.
3: 이게 정원이야, 정글이야. 아, 마당만 보면 딱 폐해 같대요.
4: 집안도 혹시 방치 상태인가요?
0: 방치는 아니고 어떻게 뭐제 취향에 맞게 좀 고치긴
4: 아,
0: 했는데
4: 고치셨어요?
0: 네.
4: 내향인 작가님의 집 한번 탐구해 볼까요?
1: 네, 좋습니다.
3: 속내를 내보이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일 것 같은 대표 내향인의 집. 이게 또안 보이면 더 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4: 대 반전이네요. 와. 야, 되게 색감이 살아있는 집인데요? 오, 포인트들이, 야, 곳곳에. 와. 오, 진짜 아틀리에 같다.
3: 집이 팔레트도 아니고? 곳곳에서 상상 못할 색깔들이 막 튀어나오네. 어우, 눈이 간다, 눈이 가.
4: 건축은 프레임의 예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곳곳에 이렇게 구획이 시야적으로, 시선적으로 다 튀어 있지만, 프레임으로 잡아주는 뭐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고. 와, 근데 보라색 강렬한데요?
3: 내가 봐도 보라색의 집이 제일 튀더라고요. 덕분에 벽이 없는데도 벽이 있는 것 같은 착각 든다는 거. 이렇게 색으로도 공간을 나눌 수 있는 거구나.
4: 혹시 BTS?
0: BTS도 좋고 뭐좀 재밌는 색을 사용을 하고 싶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H빔 색을 정할 때는 좀 어렵긴 했는데 여러 가지 색들을 조합해 보다 보니까 보라색이 좋겠다.
3: 총천연색 알록달록 하우스 본격 탐구 시작해 볼까요?
0: 재밌는 공간이면 좋겠다는 게 저한테는 우선순위였다 보니 자연스럽게 색이 많아진 것 같아요.
4: 그래서 그런지 바닥이 참 눈에 띄어요. 왜, 이 리놀륨 맞나요?
1: 아, 네, 맞습니다.
0: 한 가지 색으로 바닥을 깔까 하다가 좀 색이 고민이 많이 돼서 그러면 이런저런 색들을 섞어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0: 저거는 사극이 아닌 것 같은데?
1: 이런 건 처음 봤어요.
2: 아.
1: 와, 저 다리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난간에 이상하게 난간을 되게 두툼하게 만들었거든요. 그중에 있던 일부분 맞죠?
0: 이런 다리를 또 어디서 구해오셨대? 엄마야, 설마 이 집 계단 난간에서 떼어온 거예요? 하기는 고물과 보물의 차이는 알아보는 이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의 차이죠.
3: 그 공사하다 보면은 되게 예전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벽지를 뜯었는데 안에 또 벽지가 있고 또 뜯으니까 또 벽지가 있고 그래서 다 뜯다 보면은 엄청 오래된 진짜 첫 집에 있었을 것 같은 벽지를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남겨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0: 보물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 과야 씨가 발견한 보물이 2층에도 있답니다.
1: 문이 엄청 특이하네요. 이야. 오. 이야, 이게 완전히 무슨 시간여행이네. 이야, 이 집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 그때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와.
0: 이게 얼마 만에 보는 나무 천장이야. 나 이런 천장 아래 살아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나무 문은 낯설다. 이것도 이 집 거예요? 나무나무 하우스의 숨은 비밀 좀 알려줘봐요.
2: 네,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나요. 그 천장의 체리 색깔, 80년대 지은 집이라서 그런지 그때에만 쓸 수 있는 재료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 팀에서. 그래서 아, 되게 예쁘다.
4: 뭔가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느낌에 아, 이거는 좀 보존을 하는 게 좀 좋겠다.
1: 80, 90년대는 목수님들이 이 내장하고 창호까지 다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천장을. 지금 보니까 천장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어디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럼요?
3: 이거는 1층 주방 쪽에 있던 천장을 떼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0: 이 문은 1층 주방 천장이 고향이래요. 이건 역시 보물을 알아본 과야 씨의 해안. 창고에서 빛볼 날만 기다리다 나무나무 하우스에 씬 스튜디오로 등극을 한 거죠. 특히 2층의 열을 지켜주는 중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1: 아, 근데 제 생각에는요. 지금 이 부분이 이 선생님, 작가님 댁에 디자인의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처럼 집도 이 유전자라는 게 있거든요. 네.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이 돼야 이게 항상 행복한 공간으로 나아가는 건데 왜 사람들은 이미 옛날에 이런 목재 마감을 쓰지 않는데 보고 나면 되게 친근하게 느낄까. 우리 어렸을 땐 봤거든요. 근데 두 분 어렸을 때는 아마 없었을걸요, 이미?
2: 저희도 체리 몰딩 세대이긴 합니다.
1: 아, 그래요? 네. 오, 생각보다 가깝네.
0: 과거의 시간 위에 현재의 안목이 더해져서 탄생한 집. 어떻게 지혜 씨는 좀 마음에 드셔요?
2: 제가 마음에 너무 들어가지고 제안을 했어요, 동생한테. 잠깐 2층에서 애들 데리고 살아도 될까? 왜냐하면 주택을 내가 매매를 할 일은 평생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애들 학교 가기 전까지만 좀 방 하나 여기 비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에서 나랑 매영이랑 애들 둘이랑 좀 지내도 될까 했더니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3: 근데 또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니까 네, 아닌 건 또 아니라고.
2: 전 진짜 진지했거든요.
1: 내향인의 집이라고 해서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어요. 대문도 없고 창문도 너무 크고 근데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목수의 손들이 좋았을 때 만들었던 어떤 천장재, 그 격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것처럼 아마 오늘 우리 이제 작가님도 집주인분도 이 건물 외부보다는 이 내부가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 그게 훨씬 중요한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한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사실 전 처음에 이 집을 내향인이 숨어들기 위해 고친 동굴 같은 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0: 산란한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결계 말이죠. 근데 이 집 다 탐구하고 났더니 알겠어요. 이 집은 결계가 아니라 과외라는 사람 그 자체란 거요.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계시나요? 그곳엔 나란 사람이 있나요?
1: 여보, 당신은 그 파락불 나와서 행복했어?
2: 아니.
1: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3: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꽃이 됐어요.
1: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3: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4: 집 전체가 놀이터였던 기분?
5: 세상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게 하나 있다.
6: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7: 꽉채까지 살아야지.
6: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8: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딥이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9: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9: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9: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9: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9: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9: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9: 물론 됩니다.
15: 이게 왜 된다고요?
9: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DB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9: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9: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9: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9: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9: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9: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9: 물론 됩니다.
15: 이게 왜 된다고요?
9: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0: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EBS 다큐 프라임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2: 원초적 분노가 치밀어 오르세요.
3: 그냥 지옥의 무기가 됐는데요. 이거
4: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을 수 있게.
1: 깜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5: 오, 이거 저희 다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누가,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바.

제가 우크라이나에 처음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쟁 지역을 다녔지만 우크라이나에 두 번 다녀오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일상을 회복하고 희망을 찾으려는 그들의 긍정적인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그 놀라운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건지 그 점이 궁금해졌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벌어진 전쟁. 3년이 넘게 흘렀지만 전쟁의 상처는 여전합니다.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고 인구의 약 5분의 1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전쟁의 그림자는 아직도 그들의 일상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0: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국립발레단의 테티아나 씨는 전쟁이 시작된 뒤에도 무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곧 자신이 조국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그녀 또한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예술적 동반자이자 국립발레단의 수석 무용수인 올렉산드르 씨입니다. 그는 명예예술가 칭호를 받은 우크라이나 예술계의 상징적 인물이었습니다. 전쟁이 나자 그는 곧바로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1: Я розумію, що він інакше не міг би поступити, тому він це зробив. Він пішов захищати нашу Україну і всіх нас боронити.
0: 그는 반년 만에 차가운 죽음이 되어 열정을 불태웠던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죽음이 전쟁의 비극을 더욱 선명하게 남겼습니다.
1: 올ександр і як танцівник був чудовий і неймовірний партнер. Це неймовірно. І втрату цю неможливо осягнути навіть.
0: 전쟁의 위협이 이어지지만 예술가들에게 무대는 여전히 멈출 수 없는 희망입니다. 세계 최정상급의 우크라이나 국립극단 무용수들. 매일 일어나는 공습 속에서도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오늘도 쉼 없이 연습합니다.
1: У нас завжди обстріли, завжди різні події в нашому житті. І звичайно, що ми приходимо в зал, ми репетируємо, збираємось і потім ходимо з гарними емоціями на сцені. Щоб не склалося в нашому житті, ми завжди повинні бути в такій концентрації.
2: І ще це, звичайно, для нас це гарний антидепресант. 100%. Ти коли працюєш, ти відключаєшся.
0: 전쟁 중이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공연은 단순한 여가가 아닌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클래식 발레 공연

늘 매진입니다. 무대 뒤는 관객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합니다. 1890년대부터 이곳에선 수많은 발레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전쟁 초기를 제외하고는 공연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번 발레 공연은 셰익스피어 희곡인 말괄량의 길들이기를 유쾌하게 풀어낸 작품. 공연에 금세 빠져드는 관객들. 그런데 갑자기 무대의 막이 내려옵니다. 오늘도 자폭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도시 곳곳이 폭발로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 시각 공연장에 있던 관객들은 급히 대피소로 피신을 했습니다. 마음을 졸이며 공습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 전쟁이 시작된 뒤 매일 반복되는 공습에 이젠 두려움도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공습이 잦아들었습니다. 다행히 극장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사람들은 다시 자리를 지킵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붙잡고 집중력을 높여보는 무용수들. 막이 오르는 순간 전쟁의 공포도 사라집니다. 무용수들의 유려한 몸짓과 익살스러운 연기에 관객들은 마음을 빼앗깁니다.

좌절과 절망의 감정 대신 희망과 기쁨의 감정으로 가득한 공간. 전쟁의 슬픔과 고통을 잊게 하는 위로의 시간. 그것이 예술의 힘입니다.

0: яка я виходила, була ціла. Ну, не знаю, поки буде з пожаром цим, може і вигорить, поки хлопці зберуться далі тушити. Побачите, опять почало возгорання.
1: Мейл 아침이면 마저 하는 모습. 밤사이 휩쓸고 간 공습의 흔적입니다. 드론의 공격으로 참혹하게 부서진 건물. 현지 언론들도 앞다퉈 피해 상황을 전합니다.

0: батько віддав своє життя. Ти, герой нащиті, шана героїв.
1: 매일 죽음과 가까이 살아야 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전쟁은 언제나 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셀 수 없는 생명의 등불이 꺼졌습니다. 남겨진 이들의 슬픔도 여전히 아물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죠.

0: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의 시간 앞에 그들에게 필요한 건 절망을 딛고 다시 살아갈 용기와 위로입니다. 키이우의 한 공원에선 전사한 두 남성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두 아들을 전장에서 모두 잃은 어머니는 우크라이나의 유명 시인입니다.
1: Добрый день. Вечер. Спасибо вам велике сердечно за те, що ви всі тут, за те, що ви
0: 자식을 잃은 깊은 슬픔을 그녀는 시를 통해 풀어내며 세상과 나누고 있습니다.
1: в родинному домі тепер так безнадійно багато місця. Наче серце матка, яка щойно тисячі дітей народила в землю прямо біля порогу, і його вже не переступиш.
0: 로만 라투시니는 언론인이자 공공운동가로 전쟁이 발발하자 참전해 24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형이자 드론 조종사였던 바실 역시 올해 2월 전투 중 사망했습니다. 시민들은 그들이 남긴 희생의 가치를 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공감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2: Найскладніше, що я відчувала протягом цих трьох років, коли діти моїх друзів, котрі ровесники моєї доньки, пішли воювати, коли вони почали гинути, коли гинуть найкращі діти, котрі могли становити майбутнє нашої країни.
0: 전쟁이 빼앗은 평온했던 삶. 사람들은 시 안에 서로의 아픔을 묻고 다시 살아갈 힘을 찾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어느새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표현하지 못했던 고통의 감정이 시를 통해 드러나고 또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3: Власне, поезія, вона така особлива матерія, я би сказала, яка дозволяє і підсвітлити невидиме, і ословити невимовне. А саме в часі війни дуже багато досвідів невимовного. Це біль, і розпач, і гнів, і лють. Але це теж таке відчуття дуже сильної любові. Ця любов, яка тримає нас живими. Ця любов, яку ми відчуваємо у своїй спільноті, коли ми збираємося на таких подіях, як зараз.
0: 행사장 한쪽에선 아이들과 여성들이 모여 무언가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색시를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는 공습. 숱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경제적 피해도 막대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피해는 눈에 보이는 폐허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개전 초, 큰 피해를 입었던 이르핀 마을. 그 중에서도 지역 문화의 중심이었던 이르핀 중앙문화원은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문화와 예술 파괴의 상징이 된 이곳에서 많은 유명 예술가들이 이에 저항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그들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긴 수많은 문화재와 예술품들이 약탈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러시아에 점령당한 헤르손의 미술관은 대규모 약탈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헤르손 미술관 관장인 알리나 토첸코 씨는 그녀의 삶의 원천인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오페라 공연입니다. 우크라이나 민족의 자긍심이 담긴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0: 프리마돈나 나탈리아 씨는 예술가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 патріотична. Ви побачите, які тут запальні танці. Вони показують сильний дух українського народу.
0: 오페라단의 춤과 노래는 또 다른 그들의 저항 정신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전엔 러시아 문호의 극작품을 무대에 올리던 것을 전쟁 후엔 우크라이나 고유의 역사를 담은 작품들로 바꾸어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코사크 민족이 새로운 땅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희극적으로 그린 작품. 남녀노소 누구나 오페라를 즐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공연을 통해 위로와 희망, 또 살아갈 삶의 의지를 되찾고

3년이 지난 지금 파괴된 다리는 복구하지 않은 채로 항전 의지를 다지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멈추지 않는 전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 어느 예술가가 그린 해바라기처럼 그들은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강인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속에서도 예술은 희망을 이끄는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0: 키이우 중앙역에 설치된 자유라는 글자에 이 조형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에 점령되었다 탈환된 한 마을 입구의 환영 표지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폭탄 파편에 처참히 찍힌 자국들. 이 작품을 만든 이는 우크라이나 예술가인 올렉시 사이 작가입니다. 그는 엑셀 아트 시리즈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그래프와 데이터 등을 시각화해 현대인의 일상을 재치있게 풀어냈는데요. 하지만 전쟁 이후 그의 예술은 반전 메시지를 담은 작품으로 변했습니다. 총탄과 파편 자국이 있는 잔해물로 제작된 아인파인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전쟁으로 훼손된 일상과 상처를 예술로 알린 것입니다.
1: Сьогодні, да, прилетіло там 500 шахедів, да? Щось десь зірвалось, десь до когось близько, до когось далеко. Люди обмінюються повідомленнями, запитаннями, як ти? Власне, хочуть знати, чи живий, чи не живий.
0: 나는 괜찮아. 라는 뜻의 I'm fine은 서로의 생사 여부를 묻는 인사이자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1: 이게 робота не про те, що ми страждаємо, а навпаки про те, що, ну, що ми маємо запас міцності і що все буде добре. Мистецтво нам потрібне, мистецтво будує нашу ідентичність, яка ще досі не певна. Мистецтво може дати таке от, типу, міцне на все життя незнання трохи краще.
0: 매일 밤 어김없이 공습이 시작됩니다. 대피소 생활이 일상이 된 현실. 불안과 두려움이 늘 그들과 함께합니다.
2: 공습경보가 짧으면 뭐 1시간만,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밤새도록 한 4, 5시간 동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잠을 잘 못 자서 굉장히 피곤하지만 여기 주민들은 지금 거의 3년째 이렇게 수시로 대피를 하면서 생활의 리듬이 끊기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할 것 같고
0: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믿으며 그들은 오늘을 버텨냅니다.

0: добре. Перейдемо все, що зовсім спільне, тобто Someone Like You і Another Love. Різниця, все одно на пам'ять.
1: 노래를 부르는 합창 단원들의 표정이 행복해 보입니다. 전쟁의 한가운데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두려움도

0: 긴 전쟁의 트라우마를 견뎌야 하는 건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선 아이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겐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손을 이용한 그림 수업은 내면의 긴장감이나 감정을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예술 치료는 전쟁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Le camp d'été que nous proposons organise quotidiennement des activités artistiques pour le bien-être des enfants. Surtout en ce moment, vous voyez les nuits que nous passons, les enfants ont un certain stress et on a besoin de les aider à retrouver le calme et aussi l'harmonie et la joie.
0: 이런 세심한 보살핌이 또 상처를 딛고 일어설 힘을 주는데요. 예술은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내일을 꿈꾸게 하는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2: 여기 사람들은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계속 고민하는

0: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슬픔을 받아들인다는 느낌? 받아들이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1: I hear.

What a wonderful world. 주말 오후 키이우의 한 공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시민들이 서로의 안부를 나누며 함께 노래 연습도 한다는데요.

0: 마누라는 무엇이다?
1: 하늘.
0: 하늘이지.

0: 밤사이 산불이 안동으로 확산해 국가 소방 동원령도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1: 전소됐어요. 아. 그래서 차라리 그냥 문이 타버렸으면.
2: 참 여기서 작업 많이 했는데
3: 이렇게 변했다는 게 저 자신도 믿어지지가 않고.
4: 원초적 분노가 치밀어 버렸어요.
5: 일단 지옥의 무기가 됐는데요. 이거
6: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을 수 있게.
7: 깜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6: 오, 이건 저희 다 같이 한번 걸어볼까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0: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1: 대한민국 수면장애 환자 130만 명 시대. 혹시 잠들지 못하고 계신가요? 야나기사와 마사시는 수면 연구의 최전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각성 조절 물질 오렉신을 최초로 발견하며 우리가 잠들고 깨어나는 뇌의 비밀을 밝혔죠. 수면장애 연구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뒤척이는 밤. 잠들지 못하는 이유부터 진단, 치료, 숙면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내 이름은 태호야.
2: 태호는 머리가 정말 커요. 아, 머리가 정말 커요.
1: 안녕!
2: 안녕!
1: 할머니 나요!
3: 오, 어머님. 어서 출발 시간이에요. 아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어.
1: 할머니 나를 사랑!
4: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그 시선들이 모이는 곳. 제23회 이비스 국제다큐영화제가 자원활동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일주일간 펼쳐질 다큐멘터리 축제. 데프에서 다큐영화제의 모든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뮤직 분야는 프로그램팀, 인더스트리팀, 기록팀 등 세 분야입니다. 서류 접수 마감은 7월 12일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모여 EIDF가 완성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5: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6: 아이고 잘하네.
5: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학교폭력은 학교를 악몽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1: 네.
0: 회복적 정의를 꽃피울 수 있는
1: 그렇죠.
0: 그런

보여주는 EBS 교양 프로그램. 진짜 부자들을 찾아가 듣는 그들만의 은밀하고 비범한 이야기. 서장훈의 일집 백만장자. 직접 카메라 앞으로 뛰어든 PD가 만난 사람과 세상. PD로그. 국내 최고 전문의가 함께하는 고품격 의학 다큐멘터리. 명의. 상상조차 힘든 극한의 환경. 그 속에서 흘리는 치열한 땀방울의 기록. 극한 직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오디세이아의 맨 첫 부분, 즉 텔레마코스의 여행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야 얼마든지 있지만 저는 이것을 오디세우스의 부활과 귀환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보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오디세우스의 방랑과 모험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텔레마코스가 여행에 나선 동안 오디세우스는 칼립소를 떠나 파이아케스인들이 살고 있는 스케리아라는 섬에 가닿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방랑을 몇 권에 걸쳐서 직접 노래하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이미 7년째 여신 칼립소의 섬에서 지내고 있죠. 시인은 오귀기아라고 불리는 이 섬에 대해 길고 아름다운 묘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곳의 풍경이 얼마나 황홀한지 신들도 낙을 누릴 만한 곳이라 말할 정도죠. 이 세상 곳곳을 다 다녀본 신들의 전령 헤르메스조차 넋을 잃고 그 아름다움에 취할 정도니까요. 이 낙원에서 칼립소는 오디세우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왔습니다. 여신의 바람대로 그가 그녀의 남편이 된다면 그는 늙음도 죽음도 모르는 채 신이 되겠죠. 오디세우스는 귀향을 잊게 만든 로토스 열매가 꿀처럼 달콤한 것이었노라 말하지만 그것이 제 아무리 달콤하다 한들 칼립소의 제안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고생도 결핍도 없이 그저 수월함과 풍족함만이 있는 이곳에서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등을 돌린 오디세우스는 넋이 나간 채로 귀향만을 갈구하며 자신의 생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에서 우리가 만나는 오디세우스의 첫 모습입니다. 칼립소와 함께라면 모든 좋다는 걸 빠짐없이 누릴 수 있겠지만 인간으로서의 삶도 포기해야만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잊혀지는 건 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이죠. 이 시에는 뼈가 담긴 이름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구혼자들의 우두머리 안티노우스. 이 사람의 이름은 안티라는 것이 반대라는 뜻이고 노우스라는 말은 정신이란 뜻입니다. 반지성 그 자체죠. 아들 텔레마코스의 이름은 어떨까요? 텔레라는 것은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알 수 있듯이 멀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코스는 전사, 싸우는 사람이란 뜻이죠. 멀리서 싸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칼립소의 이름은

매장, 숨김을 뜻합니다. 그녀가 제안하는 영원한 삶은 말하자면 영원한 매장과 죽음인 셈입니다. 한편 제우스는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도록 승인을 했죠. 헤르메스는 전령으로서 이 제우스의 전원을 들고 칼립소를 찾아오고, 그녀는 오디세우스에게 영원한 생명을 걸고 그를 마지막으로 설득을 해봅니다. 자신이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보다 여러모로 더 낫다는 점도 어필을 해가면서요.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원문을 한번 보죠. 공경받을 여신이여, 이런 일로 제게 분을 품지는 마세요. 외모와 위엄을 놓고 볼 때 더없이 지혜로운 페넬로페가 당신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저부터도 낱낱이 아주 잘 알고 있답니다. 그녀야 죽게 마련인 인간이고 당신은 늙어감도 죽음도 모르는 분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으로 가서 귀향의 그날을 보게 되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바라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설령 신들 중 어떤 분이 포도주빛 바다 위에서 또 한 번 산산조각 낸다 해도 저는 설움을 견디는 기백을 품고 가슴 속에서 참아내렵니다. 파도 속에서, 전쟁 속에서 저는 이미 숱하게 많은 것들을 겪어왔고 많은 고생을 치렀으니까요. 그러니 그 일도 그런 고생들을 따라 일어나라 하지요. 오디세우스가 마치 아킬레우스처럼 호메로스 서사시의 주인공으로서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는 일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라면 기쁘게 받아안을 이 제안을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인간 조건의 한계를 수락하면서, 그 고통들도 수락하면서 동시에 그것만이 줄 수 있는 기쁨 역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일리아스의 아킬레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오디세우스 역시 영광스럽지 않은 익명의 생존 속에 매몰될 생각이 없습니다. 설령 그 대가가 수많은 고생과 목숨을 위협하는 사투를 뜻한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영웅적인 기백을 충족시키는 결단을 내립니다. 시인의 비범함은 그의 귀향을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만이 아닌 인간 삶 자체로 재진입하는 일로 그리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이 시에서는 인간의 온전한 세계가 그려지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거쳐온 저세상의 세계는 물론이고 그가 곧 가게 될 파이아케스 사람들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은 인간들과 동떨어진 신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수고를 모르고 사는 곳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스파르타도 또 필로스도 인간의 세계와는 확연히 다른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되돌아갈 인간의 세계라는 곳은 고향 이타카 말고는 없어요. 그러나 그곳은 지금 오디세우스와는 정반대의 욕망을 가진 신들처럼 살고 싶은 구혼자들에 의해 장악되어가는 중입니다. 오디세우스는 반드시 지금 이타카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그는 철 따라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아버지의 과수원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떠나고 있는 칼립소의 섬은 봄에 피는 제비꽃과 가을에 피는 샐러리가 동시에 만발하는 무시간의 영원입니다. 칼립소는 인간의 감정을 지닌 여신입니다. 오디세우스를 대하는 그녀의 마음에서 애정과 호의 아닌 어떤 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버림받음을 마지못해 받아들인 여신은 오디세우스의 출항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우스의 결정이라는 것을 끝까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로 하여금 그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를 놓아주는 것이라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녀는 이렇게 스스로 마지막 자존을 지켜냅니다. 이런 모습이 두드러진 나머지 예전에는 오디세이아를 여성 작가가 썼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도 있었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자, 이제 칼립소 여신과 오디세우스의 마지막 식사 장면을 잠시 볼게요. 원문입니다. 여신들 중에 여신은 이렇게 말하며 재빠르게 앞장섰고 그는 신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다. 신과 사내가 우뭇 파인 동굴에 도착하자 사내는 헤르메스가 앉았다가 일어선 그 팔걸이 의자에 앉았고 요정은 죽게 마련인 인간들이 먹는 온갖 음식들을 먹고 마시라며 그의 곁에 차려준 다음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와 마주 앉으니 신녀들은 그녀를 위해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차려내었다. 그러자 그들은 준비되어 차려진 음식 쪽으로 손을 내밀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들이 갈증

부정과 허기에서 벗어나자 여신들 중에 여신 칼립소가 그들 사이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호메로스는 주요신들이 올림포스에서 함께 모여 지내면서 이들 사이에서 제우스의 통치권이 견고하게 수립된 이후의 상황을 그립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오래 전에는 신들과 인간들이 서로 어울려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함께 지내다 보면 늘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기 마련이죠. 이런 일은 대체로 밥상에서 벌어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신화가 전해지는데요. 말하자면 양두구육을 시전한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그는 살코기와 내장처럼 사람이 좋아하는 부위는 쇠가죽으로 덮어놓고 다른 한쪽에는 뼈만 수북이 쌓아놓은 다음 윤기가 도는 지방으로 덮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지방으로 포장된 뼈를 신들의 몫으로 택했다고 전해져요. 이로써 인간과 신은 더 이상 밥상을 나누지 않고 제사를 통해서만 만나게 됩니다. 탄탈로스의 이야기도 유명하죠. 이 사람은 신들을 떠보기 위해서 제 자식 펠롭스를 요리한 다음 신들의 식사로 내놓았다고 전해집니다.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의 증조부에 해당하는 이 탄탈로스는 이 시에도 나와요. 저승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것으로 그려지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파이아케스 사람들처럼 여전히 신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도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 세계에 완전히 속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대목, 즉 칼립소와 오디세우스가 겸상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은 신과 인간이 마주 앉아서 음식을 드는 호메로스가 그린 유일한 장면입니다. 이 둘은 늘 함께 지내던 그 자리에서 신들이 앉는 그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신과 인간이 서로 어울려 지냈던 그 먼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그 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칼립소는 신들의 음식인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먹고 마십니다. 이 암브로시아는 불멸이라는 뜻이에요. 그 반대인 필멸은 브로토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히라보로 인간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필멸자, 즉 죽기 마련인 인간의 길을 선택한 오디세우스는 인간이 먹고 마시는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이제 오디세우스가 선언하는 귀향의 결정은 따라서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만나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됩니다. 시인은 여기서 이 사람을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라고 묘사합니다. 역설적으로 보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호메로스가 그리는 신과 같은 영웅들은 죽음이라는 필연 아래에 놓여있는 존재들이에요. 일리아스에서도 오디세이아에서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정말로 신과 같아서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조건에서 벗어나버린다면 그는 결코 영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필멸이라는 강제가 인간으로 하여금 탁월함을 바라보고 추구하게 만드니까요. 아무것도 잃지 않는, 아니 잃어버릴 수가 없는 신들은 갈 수 없는 길이죠. 자, 이렇게 칼립소의 섬 오기기아를 떠난 오디세우스는 무려 11회 동안 밤낮으로 항해를 합니다. 포세이돈은 극심한 풍랑을 일으켜서 오디세우스를 위기로 몰고 가지만 결국 그는 마지막 신의 저주를 가까스로 이겨내고 파이아케스 사람들이 사는 스케리아 섬에 가닿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10년을 전장에서 싸워왔어요. 그리고 10년을 인간 아닌 존재들과 부대끼며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그는 낯선 땅, 강가에 벌거숭이로 닿아서 탈진하고 맙니다. 결국 많은 선물을 받고 안전하게 돌아갈 것임을 우리 독자들은 알고 있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곳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왕비 아레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방인에게 적대적인 이곳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행히 그는 공주 나우시카와 아테네 여신의 도움을 받아서 궁전에 돌아가 환대를 받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이 시의 다른 많은 에피소드들처럼 이 이야기의 원형은 민담일 겁니다. 낯선 방랑자가 나타나서 경쟁에서 남들을 이기고 공주를 얻는 그런 패턴의 이야기는 세계 어디에나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공주 나우시카아는 오디세우스가 지나온 귀향의 여정에서 그와 엮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유일한 인간 여성입니다. 그녀는
스스로가 오디세우스에게 매혹이 되었고 그녀의 아비 알키노우스 왕 역시 그를 사위로 맡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이를 지혜롭게 피해가죠. 만일 여기서 어떤 로맨스라는 게 있었더라면 칼립소에게 선언했던 그 모든 것이 몹시 우스워졌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인간의 세계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오디세우스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들은 신들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에요. 마치 칼립소의 섬처럼 알키노스의 정원에도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서풍만이 불어오고 포도나무는 꽃과 채 익지 않은 열매와 무르익은 것을 동시에 내고 있죠. 궁전을 지키는 개들은 헤파이스토스가 금과 은으로 만들어준 것들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집을 비운 동안 늙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냥개 아르고스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들이 자랑하는 배도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마치 고도의 인공지능이라도 내장된 듯이 그들의 배는 세상 어느 곳이라도 알아서 달려가고 화선과 난파의 위험도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다른 인간들과 섞이지도 않고 인간이라면 겪기 마련인 고생과 수고를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들로 그려집니다. 오디세우스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전쟁의 기억도, 귀향길에 만났던 수많은 위험도 이들에게는 단지 가수의 노래에 담겨 전해지는 탐미적인 여흥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여기에 머물 수 없는 거죠. 오늘은 칼립소의 곁을 떠나가는 오디세우스, 그리고 어려움 끝에 도착한 파이아케스 사람들의 나라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 귀향의 의미,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번 곱씹으면서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1: 회전목마를 누군가가 나를 태웠는데 절대 내려주지 않는 회전목마를 타는 것처럼
2: 버스 대기 정류장 있잖아요. 거기서 누웠어요. 드러누웠어요. 이거 완전 술 취한 사람 같았어요.
3: 아니요, 그냥 머리가 무거워요, 많이.
4: 잠깐만 한쪽으로 쓰러질 것 같거나 아니면 똑바로 걷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거나 가 이상이 생기면 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5: 그냥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한데 좀 많이 어지러워서.
4: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은 더 큰 정신적인 문제로 갈 수 있고
6: 정면?
4: 네, 그냥 정면이라고.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내 피아노는 백색이라는 거예요. 색깔이 없다고. 정말 좋은 소리는 황금빛이 나는 소리여야 된다고 그래요. 내가 가진 소리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으면은 그걸 깨득을 하게 되죠.

지나가다 뭐든지 작동이 잘 안 된 거 보면 뜯어서 보고 고쳐놓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음악 교육과를 다니면서 전공은 바이올린 했어요. 바이올린을 몇 번 뜯어서 보면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앞판 나무, 뒷판 나무, 옆판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근데 피아노를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고 아하, 이게 좀 기술자가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거다. 독일이 제일 좋은 피아노 만드니까 거기를 가면 되겠네? 마이스터가 있는 공장이나 제작소나 수리소에 가서 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4시간 그 정도 걸려야지 제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음이 맞춰졌어요. 굉장히 집중해서 3시간, 4시간을 하고 나면은 기력이 다 빠진 느낌이에요.

피아노는 줄 하나당 90kg에서 100kg, 두꺼운 줄은 130kg까지 그 정도로 큰 장력이 몰려 있으니까 시간이 가면서 틀어질 확률이 많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 중에서 튜닝 햄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조율할 때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거고요. 부수적으로 웨지가 필요하고 길게 쓰는 롱 웨지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제가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전에는 같은 자세로 한 시간이고 했던 것을 중간중간 스트레칭처럼 몸을 풀어줘요. 뒤로도 제끼기도 하고

강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부드럽고 좀 둥그런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고, 대화를 해서 감지를 해야 돼요. 같이 그 음색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져야지 설정이 서겠죠. 이 피아노 조이라는 게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절대 없어지지는 않을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컴퓨터 지나서 뭐 AI 뭐 많이 해도 조율이라는 게 사람 손이 많이 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분야예요.

피아노 상태를 지금보다는 어떻게든지 좀이라도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뭔가 깔끔하고 기분 좋은 소리가 날 때 되게 기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고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요.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변하고 계신가요? 또는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나요? 보통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체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의 24시간 또는 일주일, 한 달 동안의 생활이 체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웅크리고 생활했다면 등이 굽고 어깨가 말렸을 것이고 많이 먹고 안 움직였다면 체중이 늘어났을 겁니다. 체중 조절이 필요한 몸이 된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쁜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닌 건강을 증진하려는 노력 역시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비만의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지혈증, 고인슐린 혈증, 고혈압, 수면 중 무호흡증, 호흡 저하증후군, 당뇨병, 심장질환 등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것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호흡 저하증후군은 조금 특별하실 거예요. 우리 몸이 살이 찌게 되면 내장지방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또는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서 장기가 밑으로 내려가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되면 호흡을 하는 횡경막이라든지 골반 기저근에 힘이 약해지면서 호흡이 계속 약해지고 호흡증후군이 생기는 결과가 됩니다. 보통 다이어트는 날씬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죠. 또는 자신감을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체력과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아마도 체력과 건강이 유지되면 날씬한 몸과 자신감의 형성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체 조성은 그 구성 요소를 알아야 어떤 것을 빼고 어떤 것을 유지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육을 보면 남자는 대략 45%, 여자는 36%로 대략 9% 차이가 있고요. 필수 지방은 남자 3%, 여자 12% 정도로 역시 대략 9%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대략 남녀가 비슷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근육과 필수 지방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이 필수 지방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요,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지방이 부드럽기 때문에 완충작용을 해줍니다. 또는 여성에게는 생리주기라든지, 그다음에 임신, 출산, 이런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남성의 필수 지방은 3%인데요. 이3%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지 않고요. 여성들에게는 12%의 필수 지방이 필요한데요. 이12%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생리 불순이 생기

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식스팩을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라면 조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식스팩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체지방이 한 자릿수 미만으로 떨어져야 근육의 선명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식스팩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코어를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아마도 코어 하면 복부를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코어는 다리를 빼고 양팔을 뺀 우리 몸통 전체를 코어라고 합니다. 코어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팔다리의 운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운동에 코어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어와 체중 조절, 다이어트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 코어가 약하게 되면 복부가 늘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 늘어진 상태면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이 한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코어가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으면 적은 음식 섭취에도 포만감을 빠르게 느껴서 다이어트와 체중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코어 운동은 대근육근의 안정근을 동시에 활성화시켜서 대사율을 증가시키고 체성분을 개선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식욕 호르몬 반응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체중 조절을 한다면 코어 운동을 먼저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앉아서 코어를 강화하는 운동을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코어 운동을 배우실 텐데요. 좋은 코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움직임이 좋아야 합니다. 움직임이 좋기 위해서 앉아서 외회전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의 가운데에 앉아주시고요. 양발은 최대한 벌립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를 집어넣으면서 누르면서 오른쪽 고관절과 왼쪽 고관절을 회전시켜서 유연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내외 복사근인 측면의 대각선으로 있는 근육을 최대한 늘려줍니다. 우리의 근육은 길었을 때, 짧았을 때보다 최적의 길이로 있을 때 운동이 잘 되기 때문에 우선 움직임을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 주시고 오른쪽 어깨를 지면으로 내리면서 왼쪽 어깨를 하늘 방향으로 올려주시면 가장 좋은 동작이 됩니다. 자, 세 번만 더 하실게요. 그대로 오른쪽 어깨 밑으로 내려주면서 왼쪽 어깨를 윗방향으로 올려줍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등이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편 상태에서 회전을 해야 코어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10회에서 15회까지 점차적으로 늘려주시면 부드러운 허리를 가질 수 있고요. 그래야 그 다음 하는 코어 운동이 더 잘 되게 됩니다. 이번 운동은 앉아서 다리를 드는 동작인데요. 의자의 중간에 앉아주시고요. 발은 살짝 모아주시고 가슴을 편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펴면서 발목을 당겨줍니다. 차렷 상태에서 네, 이렇게 당겨주시면 허벅지 앞쪽에 운동이 되고요. 천천히 내려서 뒤꿈치가 바닥에 닿으면 바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오른쪽 허벅지에 힘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게 될 거거든요.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상체를 완전하게 세우게 되면 코어의 활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발이 적게 올라온다면 완전하게 수평이 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올라올 수 있는 범위까지 올려주시고 등과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등과 허리가 구부러지게 되면 코어는 운동되지 않고 오히려 코어가 느슨해지면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복 횟수는 대략 10회에서 시작해서 15회까지 증가시켜 주시면 좋고요. 오른발과 왼발을 한 번씩 반복해 보시고 잘 안 되는 쪽에 다리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좌우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보통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요인의 첫 번째는 목표 설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정상적으로 체중을 뺄 수 있는 게 1에서 2kg 사이인데요. 갑자기 여름이 된다고 한 달에 5kg, 6kg씩 빼고 싶은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식사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과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지속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엔 수면 부족인데요. 우리가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선

식욕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푸는 경우들이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식적인 문제인데요. 다이어트나 체중 조절에 잘못된 정보들, 식사 습관이라든지 또는 어떤 한 가지 음식으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운동을 과도하게 하는 이런 잘못된 지식들이 우리에게 실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다이어트 실패가 반복되는 사이클을 살펴보면 우선 다이어트를 시작하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음식을 과하게 제한합니다. 음식을 제한하게 되면 영양결핍이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는 영양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먹고 싶고 섭취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굴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지 못하고 다시 먹으면서 사람은 죄책감에 들게 되죠. 그래서 무리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무리하게 영양을 제한하는 것 또는 무리한 운동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사실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실패하지 않거나 평생 하지 않는 방법은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아마 기초대사량이 무엇인지 아시겠지만 이 기초대사량은 쉬는 상황에서 24시간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기초대사량이 높다는 것은 내가 평상시에 활동을 적게 하거나 영양 섭취를 많이 하더라도 내가 소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은 20대의 3분의 1 정도의 기초대사량을 가지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나는 물만 먹는데 왜 자꾸 살이 찌지? 라고 하는 것은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대사량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낮 동안의 활동량을 늘리는 것과 기초대사량의 가장 중요한 근육량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체중 감량을 위한 준비들은요. 첫 번째는 식사 패턴이고요. 두 번째는 운동과 신체 활동을 늘려서 근육의 활동력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동 변화가 필수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행했을 때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운동 프로그램은 이제 회전 운동을 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코어 하면 보통 윗몸 일으키기나 플랭크를 생각하는데요. 갈비뼈를 감싸고 있는 내외 복사근을 강화시켜주면 갈비뼈의 위치가 닫혀지게 되면서 코어가 강화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의자에서 회전하는 동작을 할 거고요. 그 회전에 팔 동작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크게 만드는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내외 복사근 운동을 할 건데요.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아주시고요. 반대 손으로 의자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몸을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호흡을 뱉어줍니다. 몸이 아마 꽈배기처럼 꼬이는 느낌이 나실 거고요. 등허리 후. 아마도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은 많이 못 갈 거예요. 스트레칭한다 생각하시고 가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척추가 구부러지거나 너무 과하게 펴지지 않게끔 곧게 수직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회전을 하면서 시선과 몸통 모두 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자리에 오면 됩니다. 자, 세 번만 더 하실게요. 후. 시선, 어깨, 허리 세 부분이 동시에 회전을 했을 때 가장 운동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 횟수는 10회에서 시작해서 15회까지 늘려가 주시면 되고요. 움직임의 범위도 조금 조금씩 향상시키면 허리가 점점 얇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왼손을 오른쪽 무릎에 두고요. 손은 좌우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왼손으로 당기면서 오른손은 뻗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이 가장 멀어지게 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해서 쭉 회전, 회전해서 쭉 뻗어주는 동작이 되면 가슴 근육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팔과 코어가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대로 제자리로 왔다가요. 지금 팔이 바깥으로 오면서 호흡이 뱉어지면 코어가 훨씬 더 강력하게 수축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동작이 회전력을 극대화시켜줄

것입니다. 다시 세 번만 더 하실게요. 호흡했고, 네, 정점에 올라오면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제자리. 그렇죠. 시선은 손끝을 따라갑니다. 네, 한 번만 더 해주시고요. 이렇게 10회에서 반복해서 15회까지 하게 되면 팔과 코어까지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서 움직임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강력해지게 됩니다. 자, 적절한 체중을 만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빼는 것도 중요하고 힘들지만 유지하는 것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요즘 유행인 저속노화의 트렌드와 거의 동일합니다. 저속노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요. 운동, 수면, 식단, 인지 이 네 가지를 잘 병행했을 때 저속노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면을 살펴보면요.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을 잘 주무시나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7시간에서 8시간을 잘 주무시는 게 저속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7에서 8시간을 잘 잤는데도 낮에 혹시 피곤하고 졸립다면 숙면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에게 알맞는 수면 시간을 찾는 것과 낮에 피곤하지 않고 졸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아마도 잘 주무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면이 부족하면 심혈관계 질환이 8배, 치매가 5배, 당뇨가 5배, 우울증이 3배, 스트레스가 3.6배 정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질환으로부터 예방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운동인데요. 일반적으로 좋은 운동을 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인데요. 그 ACSM이라는 가이드라인에서 유산소 운동은 주당 150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150분이면 50분씩 잘라서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대략 일주일에 3번을 해야 하고요. 거리로 하면 7에서 8km 정도를 하루에 뛰어야 하고 이걸 3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력 트레이닝은 2번 정도를 해야 아주 잘 잡힌 균형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확인해 봐야 할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상급의 관리이고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3분의 러닝도 좋고요. 5분의 근력 운동도 아주 좋습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운동의 시작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합니다. 강도가 높은 것보다는 빈도를 자주 해서 천천히 강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올바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호흡, 유연성, 코어 안정성 운동, 그 다음에 좋은 움직임을 익히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운동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에게 맞는 운동과 맞지 않는 운동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건강을 만들어가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식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의 영양소 중에 몇 퍼센트 비율로 드시고 계시나요? 일반적인 비율은 탄수화물이 50에서 60, 지방이 30%, 그리고 단백질이 15에서 20%입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탄수화물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아지면 고지혈증이 걸린다든지 대사질환 또는 몸의 염증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과도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비율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의 비율이 30에서 50%, 지방이 30에서 40%, 단백질이 20에서 30%로 탄수화물의 수치는 낮춰주고 지방과 단백질의 수치를 조금 높여주어야 건강한 식단이 됩니다. 혹시 혈당 스파이크라고 들어보셨죠?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아주 빠른 시간에 단순당으로 변화하면서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 요소를 먹는 순서만 바꾸어도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식사 습관을 조금 바꾸어 주시면 좋은데요. 야채를 먼저 드시고 그리고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신다면 같은 양과 같은 비율을 드시더라도 건강한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탄수화물은 맛도 있고 먹고도 쉽기 때문에 너무 줄이는 것보단 순서를 바꾸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 몸에 염증 수치가 낮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이런 실천 방법이 좋은 건강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중을 조절하고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수면, 운동, 식사 조절 능력은 사실은 내가 무엇인가를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데요. 운동적인 측면에서 인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생각한 것을 손과 발이 정확하게 구현해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가 손에 무엇인가를 쥐었을 때 이 물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뇌에게 신호를 보내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의 교감이 깨지게 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넘어지는 것을 뇌에서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위한 생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들로는 손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것을 만든다든지 옮긴다든지. 두 번째로는 청력을 보호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신호를 내 머리에 잘 입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 취약인데요. 이 수면은 우리가 낮 동안에 공부를 하거나 움직였던 모든 것들을 메모리하는 시간인데요. 메모리하지 못하게 되면 뇌가 기능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양을 확보하고 그리고 혈류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뇌의 용적은 근육의 용적과 비례한다. 그래서 근육량이 적다는 것은 뇌의 용적도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뇌혈류가 증가합니다. 우리 뇌가 심장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숨찬 운동을 해서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뿜어주어서 뇌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고요. 그 다음은 신경 가속성을 촉진하는 건데요. 학습을 하고 기억력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거나 약간의 운동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을 때 우리 뇌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엔 정서적 안정이 있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 수면의 질이 개선되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을 힐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뇌의 메모리 능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코어 운동을 통해서 내 양손의 힘을 조절하고 움직이고 코어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코어 운동을 할 예정인데요. 자, 오른손을 쭉 편 상태에서 왼손은 손목을 잡아주시고요. 오른손은 아래로 내리고 왼손은 못 가게 막아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내려가게 되면 코어가 운동이 되거든요. 위치는 왼쪽 엉덩이 옆까지 오게 되고요. 시선은 손끝을 따라옵니다. 다시 왼손으로 밀어주고 오른손은 버텨주고 다시 오른쪽에서 내려오면 왼손은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왼쪽 엉덩이까지 올라오면 왼손이 밀어주고 반대로 오른손이 버텨줍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을 조절하면서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지 능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힘을 쓸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필요 이상의 힘을 쓰기도 하고 또는 필요 없는 힘을 더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힘을 왼손이 막아주고요. 올라갈 때는 왼손의 힘을 오른손이 막아주면서 속도를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코어에 강력한 자극을 갖게 되고 인지 능력까지 좋아지게 됩니다. 운동은 10회에서 시작해서 15회까지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면 되고요. 양손이 밀어내는 힘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시면 운동 강도는 더 강해지게 됩니다. 다음 운동은 아마 홈트레이닝 또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많이 하는 동작인데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양손은 의자를 살짝 잡아주시고요. 양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의자의 끝부분에 앉아주시면 좋고요. 몸은 곧게 펴주시고 발목을 당겨줍니다.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쭉 밀어주면서 발을 쭉 펴주세요.

0: 바닥에 닿기 전에 다시 끌어올립니다. 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갑니다. 힘은 허벅지가 아니고 코어에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호흡을 강력하게 내뱉을수록 코어가 더 강하게 작동이 됩니다. 그대로 10개만 해보실게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허리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릎의 각도와 고관절의 각도가 90도까지 올라오면 가장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발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목은 완전하게 당긴 상태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쭉 뻗어주시고요. 그대로 몸으로 당겨주시고요. 그렇죠. 그대로 쭉 뻗어서 만약에 10번이 힘들다면 발을 땅에 살짝 대도 괜찮고요. 운동 강도가 점차적으로 올라가서 15회까지 이렇게 천천히 하신다면 아마도 코어가 굉장히 강하게 발달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약이 되는 운동과 독이 되는 운동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약이 되는 운동과 독이 되는 운동은 나의 몸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나에게 적절한 운동을 선택했을 때 약이 되고요. 나에게 과도한 운동들은 주로 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이 되는 운동과 독이 되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움직임을 익히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희 앞장에서 배운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요. 그 다음엔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으면서 호흡 능력을 만들어내고요. 오늘 배울 코어의 안정성을 만드는 겁니다. 회전 운동을 통해서 코어를 활성화시키고 팔다리에 연결을 시키는 동작들이죠. 네 번째로는 가동성이라고 해서 유연성 움직임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연하지 않다면 우리 근육들은 뻣뻣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지 않게 되고 근육의 성장을 저해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근력 운동인데요. 근력의 밸런스를 잡는 겁니다. 몸의 앞과 뒤의 균형을 잡는 거고요. 오른손과 왼손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도 말씀하겠죠. 사람이 로봇도 아닌데 어떻게 앞과 뒤가 좌우가 동일할 수 있느냐? 그래서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권해드리는 것은 좌우 앞뒤가 완벽히 똑같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대략 10%의 편차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가장 좋은 운동은 팔과 다리를 양쪽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 발만 하고 왼쪽 발만 해서 좌우의 차이를 느껴보는 것이죠. 또는 오른쪽 손만 운동을 먼저 하고 반대쪽으로 왼쪽을 하면서 좌우의 힘의 차이를 느껴보면서 운동을 하면 내 몸의 균형이 얼마나 잘 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움직임의 패턴인데 말은 좀 어렵긴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올바른 동작으로 걷고 있는지 또는 물건을 집을 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고관절을 이용해서 움직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동작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점진적 부하 운동인데요. 우리가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증가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그대로 있거나 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3kg의 무게를 들었다면 다음 달에는 4kg의 덤벨을 들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무게가 올라가면서 나의 건강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피드백의 활용인데요. 거울을 보거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내가 운동을 하는 것을 찍어놓고 내가 잘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수정해가는 동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회복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부족할 것 같아요. 이 회복은 첫 번째는 적절한 수면 양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오늘 활동이나 운동량이 많았다면 다음 날 평상시보다 더 많은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일을 했다는 것은 많은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휴식 시간을 딱 정해놓기보다는 내 몸 상태에 따라서 회복하거나 휴식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아홉 가지를 정상적으로 잘 진행했을 때 우리는 건강하고 좋은 움직임을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체중과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어렵겠지만 한 가지 한 가지를 연습해 보시면 생각보다 내 몸에 익숙해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건강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제자리 걷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동작이 팔과 다리의 움직임을 적절히 하면서 코어를 안정화시키는 동작입니다. 앉아서 하시다가 혹시 잘 되면 서서 운동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면 점점 더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제자리 걷기 운동인데요. 우선 의자의 대략 중간 앞쪽에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발은 90도로 구부려주시고요. 양손은 허리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발을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렇죠. 들었다가 내릴 때 뒤꿈치만 바닥에 대고요. 반대발도 들어서 네, 뒤꿈치만 내려주면 됩니다. 자, 왕복 10번만 천천히 해주시고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허리가 움직이지 않게 곧게 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발목이 당겨져야 합니다. 보통 발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정강이를 통해서 허벅지에 있는 근육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발목을 당긴 상태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요. 네. 다리가 올라올 때 가슴이 펴지는 느낌이 나면 몸통이 잘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몸이 허그되듯이 구부러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와서 몸통이 구부러진다면 다리의 높이를 조금 낮추셔도 좋고요. 왕복 10번에서 시작하셔서 15회까지 늘려가시면 아마도 코어와 다리 쪽에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팔 운동을 할 건데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차렷해 주시고요. 자, 좌우로 나란히 해서 만세 한번 해보실게요. 그렇죠. 천천히 내리시고 이렇게 천천히 올렸다가 내리면 전혀 힘들지 않거든요. 내 손끝이 내 몸에서 가장 멀다 생각하고 밑으로 네, 내려주시고요. 좌우로 벌릴 때는 내 양손이 최대한 멀어진다 생각하고 천천히 들어 올려보실게요. 그래서 내 손끝이 내 몸에서 가장 먼 상태를 유지해서 그대로 천천히 좌우를 동일하게 해서 올립니다. 더 네, 위로 올라올 땐 당연히 높아져야 되겠죠. 손끝이 위를 향해서 쭉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천천히 벌리면서 다시 제자리로 내려옵니다. 네, 호흡은 규칙적으로 해주시고요. 팔을 벌릴 때마다 호흡을 뱉어주시면 좋습니다. 가슴이 완전히 펴진 채로 올리시게 되면 가장 좋은 건 어깨의 불편함이 아마 조금씩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어가 더 잘 잡히게 됩니다. 우리 몸의 코어는 팔이 움직일 때도 움직여야 하고요. 다리가 움직일 때도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같이 움직이지 못하면 팔이 움직일 때 코어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코어에 있는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팔을 완전히 펼치면서 갈비뼈가 쪼여지는 느낌으로 호흡을 불어주시면 되고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최대한 멀리, 내 손끝이 내 몸에서 가장 멀리, 네, 위로 올라가면 가장 높이입니다. 높이, 가장 높이. 그렇죠. 네, 천천히 내려오셔서 이 운동을 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가능하면 거울을 볼 수 있다면 좌우의 팔이 동일한 높이에서 올라가는지를 확인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면 어깨 주변과 코어가 동시에 운동이 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이어트로 심신이 지친 여러분, 오늘 배운 코어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유지하고 평생 다이어트 안 해도 되는 몸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5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련.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호호님께서

0: 아파.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하,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먼저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초,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를 해볼 텐데 굉장히 특이한 job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 어떤 거죠?
0: 아이스크림 트럭입니다. 네. 동네에 아이스크림 트럭이 찾아온 거예요.
1: 우와.
0: 저는 궁금한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1: 아, 그래요?
0: 아이스크림 트럭에 노래 소리가 그냥 띠리리리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오면 동네 친구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트럭 왔다고.
1: 아이스크림 트럭은 저희는 이제 네. 커피차 이런 거는 조금 익숙한데 아이스크림 트럭은 왜냐면 아이스크림은 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은 없거든요.
0: 아예 그게 그러니까 진짜 뭐랄까 냉장고 같은 게 다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이제 옆에 사이드가 열려가지고 거기 파시는 분들이 막 하면 막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요즘엔 그게 많이 좀 사라졌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국에서도 좀 어른들이 아쉬워하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어렸을 때 그 소독차 이런 거 아세요?
1: 모기차.
0: 아, 모기차인가요?
1: 모기소독차, 맞아요.
0: 그런 것처럼 막 몰립니다.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1: 오늘 뭐 추억 얘기네요?
0: 맞습니다. 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용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아, 이분도 그리웠던 모양이에요. 그쵸? 네, 수년간
1: 그러게요.
0: 못 봤다. 자,
1: 맞아.
0: 두 번째 미션은요. 네,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실래요?
1: 우와.
0: 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꼭 아이스크림 트럭이 아니어도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가지고

0: 물어보기 딱 좋죠.
1: 그럼요. 요즘 뭐 민트 초콜릿 다들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 꽤 있거든요.
0: 뭐 민초파 뭐 예. 민초파예요?
1: 저는 민초파예요. 반민초파도 많거든요.
0: 저는 반입니다.
1: 그래요?
0: 너무 취향만 나요.
1: 의외네요.
0: 그렇습니다.
1: 세상에 모든 걸 다 드실 것 같아서요.
0: 나름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영어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아이스크림 트럭을 봤다고 영어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우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2: Ice cream truck?
1: Yes. 와, ice cream truck. So, I haven't seen before.
2: Oh, ever. First time.
1: No, first time. So long time no see.
2: The ice cream truck.
1: Yeah.
2: would you like a cone?
1: Cone?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세요.
2: Cone?
1: 민트 콘?
2: Cone?
1: Sure.
2: Sure.
1: Sure. 그 민트 초코칩.
2: Oh, mint chocolate chip.
1: Yes, and two scoops.
2: Ah.
1: Yeah.
2: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1: Wow. Service?
2: It's on the house.
1: It's on the house?
2: Yep.
1: 여기서 먹으면?
2: Three scoops?
1: Three scoops, okay.
2: On the house.
1: okay, same, okay.
2: Okay.
1: Okay, thank you.
0: 아이고, 말 잘못해서. 초코맛만 계속 들어있는 걸로 줬다면서요.
1: 아우, 너무 달아가지고.
0: 아주 달죠.
1: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요즘 또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 될 수 있으니까요. 예.
0: 원하는 맛을 제대로 이렇게 주문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ell,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4: Would you like a cone?
3: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4: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오늘의 대화문인데요. 자, 와, 뭔가 띠리리린띠리 막 노래가 들어왔어. 너무 신났어요. 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1: 오. Wow, I haven't seen, 본 적이 없다. On ice cream truck이겠네요. In years. 원래 수년간은 4 years인데 왜 in years가 또 됐지?
0: 와우.
1: 아, 이따가 아주 따져 물어야겠어요. 말쌤께.
0: Okay.
1: So, on ice cream 쓰겠습니다.
0: 네. 자, 여러분도 교재 필기해 주세요.
1: 왠지 여기 하이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Ice cream.
0: Okay.
1: Yes.
0: So, 지금 띄어져 있는 건가요?
1: 네, 하이픈으로 연결했어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스펠링 자체는 전혀 틀린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이픈은 필요가 없습니다.
1: 아, 띄워줘야 돼요?
0: 네, 그냥 띄워줘야 돼요.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로, 이제 외래어로 이제 들여올 때 한 단어처럼 썼죠.
1: 맞아요.
0: 근데 사실은 아이스 크림 이거예요 크림. 사실.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Okay, so ice crea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haven't 이거 무슨 형태죠?
1: 과거 분사.
0: PP.
1: 네.
0: Right? So haven't PP 이렇게 썼습니다. 자 얘는 부정을 한 것뿐이에요. not을 썼는데
1: 예.
0: 원래 기본적으로 have PP는 뭐뭐 한 적이 있다.
1: 그쵸.
0: 뭐 아니면 과거에 했고 지금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1: 네.
0: 근데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면 경험으로서 뭘 해본 적이 없다라던가 과거에도 안 했고 결국 지금도 그래서 안 한 상태다. 뭐
1: 예.
0: 이렇게 받아들여셔도 됩니다. So 오늘은 경험처럼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편하게.
1: 예.
0: So I haven't done something. 난 뭐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나 그거 본 적이 없어. 오케이?
1: 예.
0: 나는 과거에도 안 봤고 지금 결론적으로도 안 본 상태인 거예요. So 나 그거 본 적 없다. 어떻게 할까요?
1: I haven't seen it.
0: 그렇죠. I haven't seen it.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운동을 한 적, 아, 그는 운동을 한 적이 없다.
1: 아, he hasn't 아니죠?
0: 맞아요.
1: 맞아요?
0: Uh-huh.
1: He hasn't 운동?
0: Exercised. 그렇죠. PP 형태 써야 되니까. 현재형 쓰면 안 돼요.
1: 예.
0: Right? So he hasn't exercised. 그런데 뒤에다 만약에 수년간을 넣으려면 in years를 넣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또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알려드렸어요. 네. 오케이, so 아, 나 뭐 해본 적이 있다 할 때는 have PP. 근데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는 haven't PP. 물론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ven't가 아니라 hasn't. 당연하죠,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I haven't seen it.
1: I haven't seen it.
0: He hasn't exercised in years.
1: He hasn't exercised in years.
0: 자, 저번에 수년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1: Four years.
0: 아, 그거는 수년 동안이고 그냥 수년.
1: 수년? A few years.
0: 그냥 years입니다. Years.
1: 예.
0: 오케이. 아. 전치사는 동안 이거 빼고 예. 그냥 수년이라는 단어는 years예요. 숫자 넣지 않고 그냥 years 하면 정확하게 뭐 1년, 3년, 5년 이런 거 없죠. 그래서 1년 이상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수일, 며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루 이상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1: Days.
0: Days.
1: Yeah.
0: Right? 이거 어떻게 해요? 수주.
1: Weeks.
0: 그러면 수개월.
1: Month.
0: 그렇게 딸 짧게 하면 안 돼요. Months.
1: Month.
0: 왜냐하면 하나 이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꽤 긴 기간이라는 걸 강조를 해줘야 돼요.
1: 오.
0: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days, weeks, months 이런 식으로.
1: Years.
0: 그러면은 수시간.
1: Hours.
0: 그렇죠. 왜냐하면 보세요. 야, 얘가 지금 수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안 나와.
1: 오.
0: 이런 거 할 때 hours. 확실히 느낌 살죠, 그렇죠?
1: 예.
0: 오케이. So,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기간을 얘기를 하거나 할 때 그 복수로 그냥 단순하게 써주고 앞에 뭐 숫자 안 쓰면 꽤 긴 시간이다.
1: 예.
0: 라는 느낌. So, 여기서는 꽤 긴 시간 동안 아이스크림 트럭을 본 적이 없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1: 네.
0: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좀 궁금할 수 있을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로 four years, in years인데요.
1: 네.
0: 자, 수년 동안, right? 여기서 수년간 했죠?
1: 네.
0: 아까 슬기 씨가, 저는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 수년간 하면 four years, 그러니까 four 쓴다.
1: 예. 네.
0: 들어보셨죠?
1: 예, 네, 왜냐면 지난번에도 four years라고 또 우리가 배웠고, 예, 네, 그래서 in years는 또 뭔가 갑자기
0: 네. four 네. years 맞아요, 맞는데요.
1: 예.
0: 보통 긍정문에서 계속 연결해가지고 계속 뭐 해왔다 이렇게 할 때는 four years로 많이 쓰고요.
1: 예.
0: in years는 한동안 오랫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부정문에서 보통 쓸 때는 in years를 많이 쓰게 됩니다.
1: 오.
0: 네,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 그녀를 뭐 수개월간 본 적이 없어.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다라는 느낌을 줄 때는
1: 네.
0: 보통 in years가 더 잘 어울려요.
1: 어허.
0: 그런데 guess what? 원어민들도 그걸 구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0: 아, 그래서 복잡하잖아요? 이거 쓰는 게 안전해요.
1: 네.
0: 오케이? 그래서 물론 나는 아니야. 정확히 딱 따지는 스타일이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얼마 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 긍정적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할 땐 for 쓰시고 한동안 계속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 강조할 때는 in을 쓴다.
1: Yes.
0: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Okay? So, alright. 여기서는 그 수년간 단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1: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0: Alright. 자, 두 번째 문장. 그랬더니, 그래요. 폰 하나 드릴까요? 물론 공짜는 아니겠죠.
1: 또 아이스크림 아저씨는 또 이렇게
0: 그렇죠.
1: 인심이 좋은 느낌이에요. 예. 네. Would you like a cone이겠네요. 근데 우리가 이게 cone 하면은 또 우리가 옥수수랑 헷갈리거든요. 그죠?
0: 그게 옥수수인가요?
1: 이거 옥수수예요.
0: 오케이.
1: 근데
0: 그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뭐 아이스크림 cone 이거는요?
1: 그거는
0: 스펠링이 다른가요?
1: 그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0: 네. 생긴 거를 물어본 게 아닌데.
1: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 같아요.
0: 아.
1: 콘.
0: 오케이. Very very
1: 아, 아니면 이거예요.
0: 자. 다른
1: 아유, 다른
0: 다 들렸습니다. 자, 방금 옥수수 할 때는 CORN. So 발음도 corn 이지만
1: 네.
0: 그래서 팝콘이잖아요.
1: 예, 예, 예.
0: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콘 모양을 얘기를 할 때는 C-O-N-E, R 사운드가 아예 없이 깔끔하게
1: 네.
0: cone, con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ould you like a cone? 이러면은 콘 하나 어떻게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쓰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Would you like? 이랬잖아요.
1: 어, 네네네.
0: 얘는 의미가 뭐랑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1: Why don't you?

0: Do you like?
1: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거의 비슷해요. Do you?
0: Do you love? Do you want?
1: 와,
0: Do
1: 이렇게
0: you
1: 오랜만에 맞추기 쉽지 않은데.
0: want?
1: 네,
0: 모르겠네요.
1: 알겠습니다. 스펠링도 화가 나 있네요. 오케이. 자, 상대방한테 어떤 명사를 원하나요? 라고 할 때, Do you want something? 한다고 무례한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예의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Would you like
0: 아하.
1: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0: Yes.
1: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Do you want something to drink? 이거나,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나? 의미
0: 예.
1: 차이는 없지만, 더 예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콘을 어떻게 좀 원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do you want가 되고요.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 명장 안 해볼 수 없죠, 그렇죠?
0: 네.
1: So would you like 명사?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티를 좀, 차를 좀 어떻게 좀 원하시나요? 드릴까요?
0: Would you like some tea?
1: Would you like some tea?
0: 예.
1: 오, 느낌 너무 좋아요. How about this? 더 많은 소스를 원하시나요?
0: Would you like a lot of
1: 아, 더
0: sauce?
1: 많으니 뭐죠?
0: More
1: More. 그렇죠.
0: sauce?
1: Would you like more sauce?
0: Would you like
1: 이렇게.
0: more sauce?
1: 사실 그런 캐주얼한 식당이라 하더라도요, 보통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볼 확률이 더 커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외국
0: 네.
1: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Do
0: 오.
1: you want to? 보다는. 오케이. 읽어볼게요. Would you like some tea?
0: Would you like some tea?
1: Would you like more
0: Would
1: sauce?
0: you like more sauce?
1: Okay.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교재에 필기해 두시면 더 좋은데요. 뭐냐면 이런 거 알아두세요. 아까
0: In a cone.
1: 콘에 주세요. 뭐 콘에 드릴까요? 이렇게 할 때는
0: 아,
1: in a cone.
0: cone.
1: 컵에다가 원하시나요? 혹은 컵에 원해요. 이렇게 할 때는
0: In
1: in
0: a
1: a
0: cup.
1: cup.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in을 쓰는구나 정도 알아두시고,
0: 네.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물어볼 확률이 있다. 바로,
0: 왜?
1: Would you like it in a cone or a cup? 그렇죠.
0: 오.
1: 그러면 어떻게 콘에 드릴까요? 컵에 드릴까요?
0: 네.
1: 저 이거 진짜 너무 고민되더라고요, 항상.
0: 에휴, 콘으로 드셔야죠.
1: 그런가요?
0: 뭐라도 하나 더
1: 깔끔하게.
0: 드셔야죠.
1: 손에 남는 거 없이.
0: 그렇죠.
1: 근데 컵은 또 여유 있게 먹을 수
0: 맞아요.
1: 있거든요.
0: 괜히 또 녹을까 봐
1: 예.
0: 전전긍긍
1: 그렇죠. 컵은
0: 하느니.
1: 녹아도
0: 저.
1: 마시면 되니까.
0: 네.
1: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Would you like a cone?
0: Would you like a cone?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빅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Would you like a cone? Would you like a cone?
1: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네,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실래요? 참고로
0: 오.
1: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0: 그죠. 민초도 저는 맛있는데.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물론이죠. 나두 스쿱 가질 수 있을까요? 민트 초콜릿.
1: 어디쯤 자르면 딱 좋을까요?
0: Can I have two scoops 할까요?
1: 오케이. 도대체 근데 뭐에 두 스쿱 쓸까요?
0: 민트 초콜릿이요. So, 민트.
1: 아, 스펠링 기대해 봅니다.
0: 민트, 초코, 이건 전 제대로 알고 있어요. 초콜릿.
1: 역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은 알게 됩니다. Right.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0: 칩까지 있어요?
1: 칩이 빠졌네요.
0: 아,
1: 칩이 보이네요.
0: 그러네.
1: 네. Okay, so,
0: 그걸 못 봤어요.
1: 알겠습니다. 자, chip, chip까지 넣어서
0: 예.
1: mint, chocolate, chip. 이건데 발음까지 끝내주게 해볼까요?
0: 네.
1: Alright. chocolate 할 때는 앞에 오의 강세가 가죠. 그러면서 입 모양이 좀 벌려지겠죠. 그래서 초콜릿보다는 chocolate에 가깝고요. chip 할 때는 입 모양을 벌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cheap, cheap. 저렴한이라는 뜻이
0: 아.
1: 되니까 그냥 벌리지만 말고 chip. So, mint chocolate chip. mint chocolate chip.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0: 네.
1: 두 번씩.
0: Mint chocolate chip.
1: 우.
0: Mint chocolate chip.
1: 오.
0: 오,
1: 오.
0: 저 지금 방금 약간
1: 네,
0: 모두가
1: 네네네.
0: 아이스크림 트럭 사장 같았어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하신. 자, 여기 지금.
0: 예.
1: 우리가 스쿱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0: 네.
1: 이거는 다행히도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한국에

0: 한국에서도 이제는 스쿱이라는 단어 쓰죠.
1: 완전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스푼이라고 안 쓰죠.
1: 익숙해요.
0: 맞아요.
1: 예.
0: 그래서 이거는 큰, 스푼 같은 거죠. 이렇게 생긴 거.
1: 아이스크림 뜨는 기계.
0: 맞아요. 이렇게,
1: 예, 뜨는
0: 이렇게.
1: 스푼.
0: 네.
1: 그쵸.
0: 저는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So, 한 스쿱이라고 할 때는 a scoop of something. 그리고
1: 아.
0: 뒤에 flavor, 맛이 나오면 되겠죠.
1: 네.
0: a scoop 해도 되고요. one scoop 해도 됩니다. 오케이. 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예.
0: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대로 쓰면 돼요.
1: 예.
0: 저 바닐라 한 스쿱 주실래요?
1: Oh,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0: 우, can I have a scoop or one scoop of vanilla?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약간 바꿔볼까요? 나는 왠지 오늘 딸기 맛이 당기는데.
1: 아우, 스트로베리 맛있죠.
0: 그리고 또 하나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예.
0: 저 있잖아요. 딸기 맛세 스쿱 주실래요?
1: 오, can I have three scoops of
0: 딸기,
1: strawberry?
0: strawberry, there you go.
1: 예.
0: 한 스쿱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예 이 표현은 쓰질 않아요. 제 머리 없어요.
1: 스쿱은요?
0: 하나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1: 예.
0: 세 개. 원하는 만큼. 오케이. 자, 그리고 사실 have 대신에 can I get 쓰셔도
1: 아,
0: 괜찮습니다.
1: 네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1: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0: Alright.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1: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1: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s?
0: Alright.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민트 초콜릿, 초코칩 두 스쿱을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 스쿱 준대요. 서비스래요.
1: 우와, 이분 장사
0: 잘해요.
1: 잘하신다. 그러니까 본인이 남는 거 없어도 그냥 퍼주는
0: 그렇죠,
1: 스타일이시네.
0: 그렇죠.
1: 장사인지 이렇게 해줘야
0: 이렇게
1: 돼.
0: 해야 돼요.
1: 예. 그래서 제가 장사를 못해요.
0: 맞아.
1: 예.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집에 있다. 일단 써볼게요.
1: 예. 일단 스쿱스가 와야겠네요. 그러면은 스쿱스.
0: 오케이.
1: 세 스쿱이니까.
0: 복수니까
1: 예.
0: S를 썼습니다. Alright,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정답? Yes.
1: Yes.
0: 오늘부터 스쿱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완전 스펠링도 지금 머릿속에 딱 박혔어요.
0: 그렇죠. O가 두 개인 거꼭 기억해 주세요.
1: 네.
0: 자, on the house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1: 오.
0: 회화책이나 이런 데서 종종 등장을 합니다.
1: 그래요?
0: 자, 제가 해석 어떻게 해놨어요?
1: 서비스예요.
0: 네. 우리가 한국에서, 이건 서비스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1: 서비스요?
0: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이건 서비스예요.
1: 덤으로 더 주는 거요.
0: 네. 돈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1: 아니요.
0: 아니죠.
1: 예.
0: 무료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it's service라고 하는 건 콩글리시입니다.
1: 오, 그래요?
0: 네. 그래서 그럴 때는요, on the house를 쓰게 되는데, 원래 on 뒤에 무엇이 나오잖아요?
1: 예.
0: 그럼 그 나오는 사람이 돈을 낸다는 뜻이에요, 원래.
1: 오.
0: Okay? So, on 누군데, 응? 더 하우스? 왜 집이 나왔지? 할수 있잖아요. 원래 하우스라고 하는 곳은요, 꼭 집만이 아니라,
1: 네.
0: 지금 당장 내가 있는 곳을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1: 아.
0: Alright? 그래서 뭐, 아마, 클럽 뮤직이나 뭐 이런 데서, 무슨 in the house, 뭐 이런 것도 있는데,
1: 맞아요,
0: 암튼, 네.
1: 맞아요.
0: So, 여기서는 가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Okay? 우리가
1: 아.
0: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 예.
0: restaurant이나 뭐 cafe 갔는데, 뭘딱 주면서, it's service가 아니라, it's on the house.
1: 우와.
0: 이러면은 이 하우스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이 가게가 내겠다가 되겠습니다.
1: 저는 솔직히 하우스라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먹는 건다 공짜잖아요.
0: 오.
1: 집에서 먹는다 생각하세요. 이 느낌인 줄 알았어요.
0: 이게 근데 그게 암기되기 쉬우면 그것도 괜찮아요. 오케이.
1: 예.
0: So it's on the house.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방금 it's on the house는 기본형인 거예요. 그거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드릴게요.
1: 네.
0: 그 음료들은 서비스입니다. 그 음료들.
1: The drinks are on the house.
0: 그렇죠. The
1: 아.
0: drinks are on the house. 오케이. 뭐 레이디스끼리 왔을 때딱 와서
1: 네.
0: the drinks are on the house.
1: 오.
0: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1: 예.
0: 오케이. So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듣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가 on the house나 뭐 디저트가 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appetizers들이 될 수도 있고요.
1: 네, 그러니까 갑자기 레스토랑 갔다가 하우스 얘기 들려면 집에 가야 되나? 나 지금 입장 안 되나? 약간
0: 물론
1: 이렇게 우물쭈물하지 말아야겠네요.
0: 그랬을 때는 이제 그 원어민 요즘에는 이제 K 한국 관련돼 있는 것이 많이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1: 예.
0: 아니에요. Service.

0: 서비스라며 이럴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1: 아, 오히려.
0: 네. 하지만 이게 맞는 표현이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It's on the house.
1: It's on the house.
0: The drinks are on the house.
1: The drinks are on the house.
0: 그러면 응용해 볼게요.
1: 네.
0: It's on 이거니까 내가 낼게. 그건 내가 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 혹시 It's on me.
0: 그렇죠. It's 아. on me 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1: Yes.
0: 이런 식입니다. Okay? 자, 그리고요. It's on the house 대신에 이걸 써도 되겠죠. 저희가 냅니다 라고도 들을 수도 있겠죠.
1: 예.
0: 그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저희가 냅니다. It's on me가 아니라 It's
1: on us.
0: That's it.
1: 아.
0: It's on us. This one is on us.
1: 오.
0: 이렇게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Yes.
0: 아시겠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1: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오, 좋아요.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3 scoops. It's on the house.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1: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0: Alright. 두 번째는요. 네,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실래요?
1: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2: Would you like a cone? Would you like a cone?
3: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2: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네,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응? have pp가 아니라 haven't pp 혹은 hasn't pp 뭐뭐
1: yes.
0: 한 적이 없다.
1: 음흠.
0: 자, 나 그거 본 적이 없어. 나 그거 본 적 없어.
1: I haven't seen it.
0: I haven't seen it.
1: 음흠.
0: Right? 자, 걔는 그는 수년간 운동한 적이 없어. exercise 한 적이 없어.
1: Oh, he hasn't exercised.
0: In
1: years.
0: 아, 그렇죠.
1: Yes.
0: In years. 자, 세 번째. 저 아이스크림 트럭은 아, 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자, 저는요. 아이스크림 트럭을 본 적이 없어요. 수년간.
1: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0: In years.
1: Uh-huh.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I haven't seen it. He hasn't exercised in years.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자, 다음은요. A scoop of something.
1: Yes.
0: 물론 a scoop 대신에 다른 것으로 또 바꿀 수 있겠죠. Mm-hmm. 더 많은 스쿱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1: 그렇죠.
0: 자, 바닐라 한 스쿱 주실래요? 자, 제가 have 할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을까요? 아, 바닐라 한 스쿱.
1: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0: Vanilla. There you go. 자, 이번엔 세 스쿱 갈까요?
1: Yes.
0: Okay. 딸기 세 스쿱 주실래요?
1: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0: 좋습니다.
1: Mm-hmm.
0: 세 번째, 민트 초코칩, mint chocolate chip,
1: yeah.
0: 두 스쿱 주실래요?
1: Oh,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0: 오,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3: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0: Can I have 2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Well,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2: Would you like a cone?
1: Sure. Can I have 2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2: I'll give you 3 scoops. It's on the house.
0: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hoa!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5: Would you like a cone?
4: Oh, sure. Can I have 2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5: I'll give you 3 scoops. It's on the house.
4: Wow, thank you.
0: Oh, great job, you guys. 오, 수고하셨습니다.
3: 네.
0: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너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4: When was the last time you washed your hair?
0: There you go. 좀 길긴 했지만 사용하기 너무 좋죠?
3: 네.
0: Alright.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A scoop of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바닐라 세 스쿱 주실래요? 바닐라 세 스쿱 주실래요?
3: 네.
0: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여러분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장의 하루요. 아, 6시, 6시, 7시 뭐 이렇게 일어나고 오전에 혹시 민원이 있으면 전화로 이런저런 전화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들을 하고요. 점심 먹을 때 경로당에 가기도 하는데 저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뭐 어디 가로등이 나갔다, 뭘 신청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그거를 잘 수집했다가 마을에 잠깐 출동 나가서 그 확인도 같이 하고 한 달에 두 번씩 이장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그 이장 회의를 가서 지자체에서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전달을 해주시면 그거를 해당되는 주민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쏙쏙 배달을 해드려요. 급한 일 있으면 주말에도 나가서 출장 가기도 하고요. 약간 삶에 녹여서 생활 밀착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완도 용암리 5년차 이장 김유솔이고요. 이제 오늘은 이장이 되면서 조금 힘들었던 것들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완도에 다시 내려와서 사진

공간을 오픈하고 정말 사진관뿐만 아니라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사진도 찍고 디자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리랜서 의뢰도 정말 많이 들어왔고요. 또 제가 필요한 곳에 한 곳, 두 곳씩 불려나갔던 것 같아요. 가끔은 내가 사진작가인지 디자이너인지 기획자인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아,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완도에 와서 많이 느끼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저희 마을에 전 이장님이 오셨었어요. 커피 한잔 마실까? 얘기 좀 하게 가게로 가도 돼?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갑자기 조금 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이야기를 하자고 하지? 내가 혹시 실수를 했나? 이런 걱정이 들면서 조금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장님이 저한테 이장을 해볼 생각이 있냐? 이런 얘기를 꺼내주셨는데요. 제가 사진도 찍고 디자인도 하고 기획도 했지만 이장 일? 저는 이장은 마을 대표잖아요. 제가 이 제안을 받을 당시의 나이가 23살이었거든요. 그럼 내가 이장이 되면 24살일 텐데 24살의 이장? 아, 너무 특별한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 저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해주신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필요할 수가 있구나. 사실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 덜컥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제가 이장이 되면서 처음으로 받았던 이장 임명장인데요. 저는 아직도 이거 받았던 날이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용암리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변 이장님들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젊은 공무원이 지금 대타로 저기 앉아 있나? 다들 저를 힐끔힐끔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장님들이 신기해하시는 와중에 이장 임명장을 주겠다며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는데 모두가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본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이장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을 일단 한번 가봤어요. 저희 마을에는요. 저보다 어린 사람이 없었고요. 다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뻘. 그렇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마을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바를 굉장히 많이 해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예쁨을 많이 받았거든요. 적당히 또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또 살짝씩 애교를 부려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 많은 손님들도 곧잘 대하니까 나 정도면은 솔직히 이장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전 이장님이나 어르신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어떻게 저렇게 이장을 할수 있게 됐는데 어느 날부턴가 어디선가 이장이 일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억울했어요. 나는 이장 회의도 꼬박꼬박 가고 있고 마을 순찰도 돌고 있고 어르신들이랑 약속을 잡아서 경로당에 찾아뵙고 무슨 일 없는지 분명 살피고 있는데 왜 이장이 일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실까? 아니 나는 성의 있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 처음엔 속상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르신들이랑 약속을 잡았다고 착각을 하고 우연히 경로당에 들어가게 됐어요. 경로당에 들어갔는데 어르신들이 그날따라 되게 엄청나게 저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일로 왔냐? 어쩐 일로 왔냐? 와서 밥 먹고 가라. 막 이렇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약속도 없이 경로당에 방문을 한 거였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무작정 방문한 게,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어르신들은 당연히 이랬어야지. 평소에도 아무 일 없이도 자주 경로당을 찾아줬어야지.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어르신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냥 들려서 배고프면 밥 먹고, 우리랑 수다 떨고, 같이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편하게 지내자.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렇게 한 번, 두 번씩, 또세 번, 네 번, 몇 주에 한 번씩 마을을 찾게 되면서 점점 더 어르신들이랑 가까워졌는데요.

0: 제가 저희 마을 밥그릇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르신들이 저랑 가까워지기 위해서 막 그냥 편하게 와서 밥 먹고 가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서 경로당에서 밥을 정말 많이 먹는데 여러분 이 밥그릇이 생각보다 되게 가볍지만 안이 되게 커요. 근데 이 밥그릇 한참 위로 이렇게 고봉밥을 쌓아주시거든요. 이게 밥한번 먹고 끝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밥을 막 먹다 보면은 제가 겨우겨우 또 밥을 다 먹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다 먹었어? 한 그릇 더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어르신들한테 아, 저 배불러요. 이 말을 못해서 두 그릇씩 먹다가 점점 옆으로 자라더라고요.
1: 알았죠요?
2: 맛있다. 너무 맛있어 갖고 밥이 또다 없어져 버렸어요.
1: 해줄까?
2: 아니.
0: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부족하면 더 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친해지기에는 좀더 거리가 있었어요. 어느 날은 집에 혼자 있는데 밖에서 쾅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현관문을 나가봐도 누가 온건 아니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창문에서 쾅쾅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혼자 살고 있으니까 갑자기 도둑이 된 건가? 아니면 강도가 들었나? 여기에서 소리가 나면 안될 창문에서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웬 나뭇가지가 제 유리창을 계속 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고 있는데 희미하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장! 이장 밥 먹어! 이렇게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 감을 가져가라고 계속 말하던 어르신이 있었는데 제가 감을 안 가져가니까 그 나뭇가지로 계속 저희 유리창을 두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시골은 한번 친해지고 나면 내 동네, 우리 동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정을 나누고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장님은 맛있는 음식을 주고받는 걸로 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장님을 처음 시작하면서 인터넷에 이장님 잘하는 방법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요. 묘지이장 잘하는 방법 이런 게 나와요. 이장님 잘하는 방법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씩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이장님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실수를 많이 했어요. 어느 날은 작년에 결정된 일을 올해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장이 바뀌었으니까 올해도 작년 이장이 하던 일을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마을에 피바람이 불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장은 혼자 그렇게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냐? 저보고 독재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당연히 작년에 결정됐는데 이게 어떻게 내 맘대로 하는 거지? 생각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장이 바뀌면 그 일을 다시 진행을 하겠다. 마을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고 다시 충분히 상의한 후에 진행을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 얘기가 있던 후에 주변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아, 진짜 어려서 이렇게 좀 이장 일이 서툰 건가? 또 아직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가? 사실 안 좋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리고 한편으로는 저조차도 내가 너무 잘 몰라서 마을에 피해 주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내가 계속 이장 일을 해도 되는 걸까?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점점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제가 이장을 해도 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좀 걱정도 되고 불안해서 어느 날은 이장을 못할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때 처음에 다들 많은 어르신들이 제 얘기를 처음엔 들어만 주셨어요. 이 얘기를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저희 왕언니 할머니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집에 있는데 이장 밥은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셔서 아, 밥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장 아까 얘기했던 거 말인데 근데 나는 유솔이장이 이장이라서 정말 좋았어. 내 손녀 같은 사람한테 편하게 내 불편한 거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뭐, 이제껏 이렇게 편하게 내가 불편했던 걸 얘기한 적은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거 하나 정도로는

0: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나이가 많고 적건 이장일은 처음부터 잘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불편한 게 있으면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장을 가르쳐 나가는 거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지. 처음이니까 당연히 못할 수 있지. 이런 얘기 해주시고 제가 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아, 이런 거 하면 돼. 이렇게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만난 어른들 중에 좋은 어른들이 정말 많았지만 특히 저희 마을에 이렇게 제가 좀 부족한 부분, 좀 아쉬운 부분들을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시는 어른들이 정말 많았어요. 다 처음엔 다 그렇지. 배우면 되지. 그렇게 넘어가주시면서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벌써 5년차 이장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어르신들이 시행착오를 기다려주셔서 제가 조금 더 익숙하다고 할 수 있고 이제는 좀 자신있게 저 용암리 이장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도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충분히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끔 조금 기다려주고 모르는 건 좀 알려주고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곳에서는 지역에 청년이 오면 아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또 한 주 있다가 그냥 가버려 그러다가 또 떠나겠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한데요. 근데 사실 그분도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사실 오래 살아온 곳에 대한 애착이기도 하고 또 애정이기도 하고 또 떠난 사람들이 있기에 상처를 받아서 가끔씩 그렇게 말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청년 입장에서는 아, 들어오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선을 긋고 문이 닫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청년이 떠나는 이유는 지역에 기회가 없어서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지역에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내 실수를 받아들여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저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그 기다림이 저를 이곳에 만든 것처럼 지역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청년이 오면 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가깝게 지내도록 받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처음 하는 게 되기도 했거든요. 다 채워진 곳에서는 제가 뭘 하던 사실 있던 거에 하나 더 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지역에서 부족한 것들 중에서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하나씩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제가 있는 완도에서는 제가 하는 게 꼭 필요한 게 되고 더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하니까 계속 저는 여기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필요한 걸 만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고 남들이랑 계속 비교하느라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다고 느낄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아무거나 한번 해보시고 또 없어서 불편했던 거 있었으면 좋았던 거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서 그렇게 나를 잘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 같이 조금 힘을 받아서 더 다양하게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도 뭐든 해낼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 해낼 수 있는 저처럼요. 감사합니다.
1: 굉장히 저는 약간 잘해야 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기나 사회 초년 시절은 당연히 버겁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용량을 키우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책을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나로 살아가면서 내 습관을 만들고 나의 간성을 만드는 거. 뭐 그게 삶 자체 아닐까요?
2: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3: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4: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5: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0: 되었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막 책 노트도 막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방송을 만들죠.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눈이 돌아가게 빨리 속도 경쟁이라도 치르듯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오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존재만으로도 경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1: 웃음소리, 이야기소리, 애들 장난치는 소리, 또 구슬치게 하는 소리가 왁작작작 시끄러웠어요. 낮에는 밤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가 그리고 저기 울고 가기도.
2: 맞아.
0: 얼마나 많은 생명이 이 나무에 의지해왔는지 헤아리기조차 버거운 시간이 응축된 곳.
3: 하나의 소우주 같습니다. 소우주.
0: 늙고 큰 나무, 노거수에 푹 빠져 사는 박정기 씨 이야기입니다. 경남 창원시는 기획도시. 교통의 효율성을 고려한 바둑판식 격자 설계로 넓은 도로가 직선으로 뻗어 있습니다. 거기서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4: 나무를 폭치해서 차에 실어서 식재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0: 박정기 씨의 본업은 조경 전문가.
5: 나무가 이사 가는 거네요, 그러면?
1: 이사 가는 게 아니고 시집 가는 거.
0: 도심 한복판에서 자라던 배롱나무. 과지 뻗을 공간이 모자라 이식이 필요했습니다. 땅 밑으로 한껏 세력을 키웠던 뿌리, 거머쥘 흙까지 통째로 옮겨줍니다. 나무가 시집 온 곳은 외곽의 산업단지. 먼저 살던 데보다 공간이 넓고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도 적습니다. 그래도 나무에겐 스트레스가 크겠죠.
1: 뿌리가 잘리니까 역시 또 사람으로 치자면 대수술이에요.
0: 지금까지는 장비의 힘을 빌렸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사람 손이 꼭 필요합니다. 나무를 시집 보내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마쳤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자연에게 맡겨야겠죠. 새로 온 곳에서도 잘 자라길 바랍니다. 박정기 씨의 댁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싱그러운 정원. 그리고 그 정원을 가꾸는 아내였습니다.
2: 우리 마당이 좀 반음지예요. 햇빛을 보려고 계속 키를 너무 많이 키우는 거예요, 지금.

0: 일 좀 와봐요. 저 호박나무가 앞쪽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부들레아가 꽃을 피워야 되는데 꽃봉오리는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바빠도 앞에 있는 가지만큼 좀 잘라주세요.
1: 안 자르면 안 될까?
0: 안 돼요. 어.
1: 가지를 자르면 잎이 얼마나 많이 사라지는데.
0: 아니요, 옆에 있는 꽃도 같이 사라졌죠.
2: 아내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호박나무가 부들레아의 공간을 침범하고 있던 건 사실이니까요.
1: 사람은 초본 풀을 전공을 했고 저는 나무를 전공했으니까 풀을 전공한 사람들은 섬세해요. 그다음에 이제 저같이 나무를 전공한 사람들은 손이 좀 크다 그럴까요?
2: 숨 쉴 여유가 생긴 정원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집 대문을 열고 나가면 문이 더 있는데요. 바깥채를 개조해서 공간을 만들었답니다.
3: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1: 네.
2: 책장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박정기 씨가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 오랜 세월을 살아 크고 웅장해진 나무. 노거수의 가치를 세상에 알려온 박정기 씨. 그 뜻에 공감한 이들이 더 있답니다.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일찍이. 우리 저 노거수를 찾는 사람들, 회원들. 문기열 선생님, 또 최호선 선생님.
5: 고맙습니다.
1: 함께 노거수를 찾아다닙니다.
2: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거수를 찾는 사람들, 노차싸는 2013년에 결성됐습니다.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행선지는 100년도 더 된 고택 화사별서입니다.
5: 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5: 네네.
1: 오늘 이제.
5: 잘 지내셨죠? 아니요. 남에서 한 시간밖에 안 걸려가지고.
1: 한 시간 내.
5: 네. 너무 웃다.
2: 현장에서 만난 회원과 함께 고택 안으로 들어갑니다. 공사 중이라 좀 어수선했지만 회원들의 눈길을 단박에 사로잡은 건 뜻밖의 장소. 연못 가운데 자리를 잡은 배롱나무였습니다. 선비들이 사랑했던 나무. 배롱나무는 오래된 껍질이 벗겨지면 그 자리에 속살이 드러나 늘 매끄럽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선비들은 이 모습을 보고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안팎이 한결같은 군자의 상징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배롱나무는 배우고 수양하고 사색하는 공간, 이를테면 서원이나 향교에 꼭 심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 문기열입니다.
1: 남에서 오셨고 창원에서 오셨고요.
4: 아, 그렇구나.
6: 화사별서라고, 화사라는 의미는 건축주의 호곡, 별서는 농막,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현대어로 바뀌면 화사의 별장, 이게 이제 현대용어로 이제 가장 적합한 거죠.
1: 냉장고부터 차와 땅 속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냥 땅 속에 흐르는 물이 아니고, 석두구 쌓아서 수로를 만들어서 덮개돌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장대석을 쌓고 흙을 채웠다는 거지.
2: 연못 가운데 배롱나무는 어찌 살았을까요?
1: 나무는 자신의 처해 있는 환경에 이제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여기를 이제 방지원도 네모난 연못에 둥근 섬에 이렇게 갇혀 있듯이 자라니까 생육 환경이 아주 옹색하잖아요. 그 뿌리 확장을 해야 되는데 또 내려가면 물이니까 환경에 적응해서 수중근을 발생시키다는 거죠. 그래서
2: 그 수중근을 살펴보기 위해 나무 가까이 가보기로 합니다. 연못 속 배롱나무는 전통 정원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사례입니다.
5: 와, 세상에, 저 처음 봐요. 태어났어. 올챙이다.
2: 올챙이가 있다는 건 수중의 생태계 역시 온전하다는 얘기.
1: 100년을 훌쩍 넘었죠. 150년 전으로 보는데 그것보다 더

0: 볼 수도 있어요. 예.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원줄기가 죽고 땅속 뿌리가 올라오고 또 그게 죽고 나면 또 올라오게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서 여러 줄기로 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도 또한 적응이고 생존 전략이 아닐까.
1: 그렇게 100년 넘게 나무는 한철도 빠짐없이 꽃을 피우고 또 피웠습니다. 옹색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함을 잃지 않는 나무에게 오늘도 한 수 배웁니다. 최근엔 전기 모니터링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활동 초기엔 발견의 기쁨을 자주 맛보았다고 합니다.
0: 제보를 받고 갔을 적에 근데 제가 며칠 날 가겠습니다. 일정을 이제 수축을 보고 날짜를 특정하게 되는데 그 날짜가 다가올 때까지 마음이 설레죠. 그 사람들은 제보를 하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 그렇게 자기들은 모르지만 이게 사롭지 않는 나무일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
1: 범상치 않은 기운. 그래서 남다른 품격을 지닌 한 그루의 나무를 찾아갑니다. 이 나무는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허허벌판에 우뚝 솟았다고나 할까요? 멀리서 보아도 웅장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왠지 모를 기운에 두 손이 절로 모이는데요.
2: 적어도 나이가 다 500년 이상 됐잖아요. 나무숲이. 그럼 그 적어도 뭐 우리 한 10대조 이상의 선조를 만나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항상 참배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홀로 이렇게 나무가 대팔 한 가운데 있으니까 바람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높게 자라는 것보다 넓게 자라는 거는 맞는데 우리도 그렇게 배웠고 실제로 이 나무 가지 폭이 40m예요. 근데 우리 강한 바람이 왔을 적에 나무의 뿌리채 뽑히기 때문에 당신의 줄기를 내려놓고 버팀목으로 이제 삼고 있다는 거죠. 아유, 아주 경이롭습니다.

0: 나무는 그저 살기 위해 애써 길러놓은 가지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위로 자라는 본능을 내려놓았을 겁니다. 거스르지 않고 순응했기에 이토록 보기 드문 풍경을 만들어냈으니 그 지혜에 감복할 따름이죠. 말이 500년이지 그게 대체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요? 조선왕조가 세워졌다가 흥망성쇠를 거쳐 쓰러진 시간이 500년. 사계절이 500번 바뀌는 와중에도 나무는 거기 처음 굳이 이 자리를 정해놓은 이들의 뜻을 헤아려 왔답니다.
1: 그래서 예전에는 액땜했다 하는 액, 그 다음에 뭐 우한, 질병 뭐 이런 것들이 바람을 통해서, 물길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길이 되는 저 동쪽을 숲으로 막았어요. 1차 등으로 차단하고 여기 이제 느티나무를 심어서 또 바람이 바로 이렇게 마을로 불이 닥치지 않도록 살짝 완충하는 역할을 해요. 항공사진을 놓고 보면 덜판 한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에 마을과 마을 앞에 있다. 그 다음에 마을 뒤는 산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뭐 과학적으로 측량을 해서 위치를 정해서 심은 것처럼 이 나무가 자리 잡고 있는 공간 구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0: 나무 한 그루에 깃든 이야기가 들을수록 새록새록합니다. 한데 노거수는 박정기 씨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수십 년 이 일이 그토록 즐거운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똑같아요. 네.
1: 고향 마을에 큰 느티나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추억이 생각나고 그럼 제 나이 또래에는 다 노거수 아래서 자라고 놀고 낮잠도 자고 뭐 공부도 하고 했으니까 노거수 아래 오면 뭐 어릴 적 추억이 우선 떠오르죠. 발견의 기쁨 이런 게 안 빠지든 건 몰라요.

0: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찾는 일 아니고도 돈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일상의 스포츠 나서 로고스 공간이 오게 되면 그야말로 힐링이 되고 마음이 푸근하니까.
1: 나무가 좋아 3대째 조경업을 하는 박정기 씨는 그렇다 치고 이 나무와 동고동락하며 평생을 함께 보낸 분들은 어떨까요?
0: 어떻게 오셨습니까?
2: 땅땅 놀러 안 오십니까? 아. 놀러 오지 뭐 하지도 없고. 네. 어, 저절치 사노.
0: 아, 어머니 너무 고우십니다.
2: 고기는, 늘 다주고 한 사람은 고기는.
0: 아이고, 뭐, 할머니, 우리 마을에 산 지 얼마나 됐습니까?
2: 오래됐어요.
0: 언제 시집 왔습니까? 몇 살 때 시집 왔습니까?
2: 17살 무소 갖고, 시방 92개나. 예, 예. 그렇게 산다, 그렇게 살아. 좋대,
1: 시집다. 건강한 모습 참 뵙기 좋네요. 나무 그늘을 찾아온 할머니가 한 분 더 계신데요.
2: 에, 오빠는 다 하이고 어디 어디에다 어디.
1: 검붉은 오디를 한 움큼 따오셨어요.
2: 이 종이다. 잡수죠.
3: 귀한 건데.
2: 잡숴봐.
4: 따라.
2: 아이고, 나올 거
0: 애터지게 따와서 너무 나주면 못잡니까, 어머니?
4: 난 나무인데요.
0: 네?
4: 난 나무서.
3: 손에도 나무 떴다.
0: 여기 옛날에 모였으면 뭐 노래하고 춤추고 뭐 이랬습니까? 뭐
2: 아, 그래야지. 지금 군대매가 이렇게 탔는 기라 오면 저매로 저런 걸 데려갖고 오면 탔다고 7월 달 중간 되면 군대 타고 여기서 막 뜯고 먹고 그랬는데.
4: 요즘 나는 요새는 이제 해관이 좋은 게네. 해관이 있고 아, 옛날에 요 많이 왔거든요. 요자. 그냥 우리는 거느라고 이제 거느라고.
0: 그늘 심터가 제일 큰 역할이었고 예. 백중날에 잔치하고 놀았고 그 다음에 세시맹절에 당산제 제사 지냈고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노래 한 곡 할까요?
2: 알았어. 한번 하세요.
0: 할까요?
2: 한번 해보죠.
0: 박수 치면 할게.
4: 진짜.
0: 호박은 늙으면 맛이 나 좋고요 영감은 늙으면 보기만 싫다.
2: 맞다. 딱 맞다, 이거.
0: 딱 맞죠?
2: 노래가 딱 맞는 거야. 거짓말이 없어. 호박은 늙으면 다는데, 사람 늙으면 보기 싫어.
0: 그렇죠.
2: 보기 싫어.
0: 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님이 그리워 운다. 아, 맛이네.
1: 500년 느티나무 아래 노랫자락 하나 새겨두고 옵니다.
5: 전국에서 제가 제일 처음 차를 만들었거든요. 예쁜 색깔이에요. 그냥 반하는 거죠.
6: 꽃이 피면 같이 울고 봄만든든.
7: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구이, 찜, 전골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만능 요리 쿠커를 무료로 드립니다. 라면, 찌개, 찜은 기본, 구이 요리도 쉽게 가능하며 식탁 위에서 전골 요리도 뜨끈하고 맛있게, 캠핑 등 야외에선 어묵 요리도 불 없이 간편하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냄비도 편하게 사용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구이, 찜, 전골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만능 요리 쿠커를 무료로 드립니다.
8: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7: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구이, 찜, 전골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만능 요리 쿠커를 무료로 드립니다. 라면, 찌개, 찜은 기본. 구이 요리도 쉽게 가능하며 식탁 위에서 전골 요리도 뜨끈하고 맛있게 캠핑 등 야외에선 어묵 요리도 불없이 간편하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냄비도 편하게 사용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구이, 찜, 전골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만능 요리 쿠커를 무료로 드립니다.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7: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3: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9: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7: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0: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7: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마라도의 멋진 바다를 보고 올게요.

0: 붓을 올려라! 이곳은 탐험과 모험의 땅, 인도네시아 술라시입니다.
1: 이 밀림 속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마치 탐험가가 된 기분이 납니다.
2: 와, 이게 수만 년 동안 그대로 선명하게 있다고.

0: 수상한 마을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수영장을 보셨나요?
1: 수영장이 분들이 여자분들이세요.
0: 여자만 대장장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기만 하면 알아서 농작물이 자라는 땅. 한평생 불을 달아온 장인의 손길도 있습니다. 남다른 능력자들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세상. 손끝에서 기적을 빚어내는 수상한 달인을 만나러 갑니다.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다 보니 지역마다 풍경이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뜨거운 자연이 선사한 넉넉함과 사람이 쌓아온 지혜가 다양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여정은 남부의 작은 마을 바라니아에서 시작합니다. 술라웨시 내륙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고 창밖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고지대의 특성상 안개가 짙게 끼거나 폭우가 내리는 일도 많다 보니 도로 사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2: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길은 굉장히 좁고 왼쪽은 창길 낭떠러집니다. 앞에는 안개도 엄청 자욱하고요.
0: 해발 900m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구름이 걷힐 무렵 바라니아 마을이 나타납니다. 술라웨시 남부의 대표적인 고원지대로 계단식 눈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날씨가 비교적 서늘합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마을로 손꼽힙니다.
3: 와, 가슴이 뻥 뚫립니다. 여기는 신자이라는 곳인데요. 남부 술라웨시 내륙에 위치한 고산지대입니다. 산속인데도 계단식 논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서 마음이 막 풍요로워집니다.
0: 해발 1000m에 자리한 바라니아는 사와산 바와카라행이 남긴 비옥한 화산토 덕분에 농업이 발달한 산골

0: 드넓은 논밭 사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1: 여기 왜 논 한밭에 수영장이 있죠? 어? 바기! 헬로, 씨앙! 이 논 한밭에 수영장이 웬 말입니까? 와, 신기하다.
0: 신나게 노는 아이들을 보니 궁금해집니다.
1: 따베? 따베?
2: 벌레,
1: 벌레. 벌레, 마카시. 여기, 안에서 쉬하지 말래요.
3: 저는 물을 보면 못 참거든요. 무조건 들어가 봐야 됩니다.
0: 수중 탐사 전문가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산 속에서 흘러온 맑은 샘물로 만든 수영장입니다. 고원지대라 비교적 선선하지만 적도의 햇살은 뜨거운데요. 원래는 관광객을 위해 만든 곳인데 평일에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3: 여기 숨 제일 오래 참는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아저씨랑 숨 참기 대결해서 아저씨 이긴 사람은 다 음료수 사줄게요.
4: 오케이!
3: 네, 볼래?
4: 오케이.
3: 오케이.
0: 그렇게 시작된 잠수 대결, 승자는 누구일까요? 30초도 되지 않아 포기하는 아이들이 속출합니다. 남은 건 두 사람뿐입니다. 오래 견디는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승부는 금방 끝납니다. 저는 물 밖의 상황을 모르다 보니 무작정 견뎠는데요. 프리다이버다 보니 잠수하는 건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2분 30초 만에 저의 승리로 끝납니다. 5분 이상 잠수도 가능합니다. 다이버들에겐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음료수 내기를 했지만 결과가 어떻든 제가 한턱 낼 생각이었습니다. 음료수 말고 선택한 것은 컵라면입니다. 뜨끈한 국물이 당길 시간입니다. 물놀이의 컵라면 조합은 세계의 공통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운 게 없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실컷 물놀이하고 먹는 컵라면이면 충분합니다. 덕분에 저도 행복해집니다.
3: 물놀이하고 먹는 라면은 확실히

0: 꿀맛입니다. 꿀맛.
1: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오후입니다. 아이들과 헤어지고 다시 마음

0: 이종기 모여 있습니다.
1: 이게 무슨 소리죠? 땅땅땅땅 소리가 나는데요?
0: 수상한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1: 오, 여기 대장간입니다. 대장간인데 대장장이 분들이 여자분들이세요.
0: 쇠를 달구고 두드리는 일은 많은 힘이 필요한 작업이라 남자들의 일이라 생각했는데요. 바라니아에서는 여자들이 대장간을 지키고 있답니다.
1: 이부, 벌레 마술?
2: 어, 기란, 나 벌레. 나 벌레 기란.
1: 아, 여기 남자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시네요.
3: 이부 분다라는가 벌레 마술?
2: 예.
3: 벌써 한다, 야?
2: 예.
1: 할로와. 너, 오랑 코레아. 남아사야, 토모. 토모. 아.
0: 금남의 구역이랍니다. 특별한 공간에 초대받은 기분인데요. 지금은 시카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사 씨가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4: 몇 년이나 하셨는데요?
5: 라마사에 그러자 뭐긴. 그러다 불러간 다후 또 다리 네네네네 이또.
1: 이게 대장장이가 힘든 일인데 왜 남자분들이 안 하고 여자분이 이걸 하세요?
5: 매망이 또가 lebih jago itu perempuan bikin begini, bikin parang, bikin pisau daripada laki-laki. Laki-laki itu hanya kebun, kerja. Jadi kita itu belajar begini dari nenek-nenek.
0: Baraniya는 모계 사회입니다. 칼의 완성도를 높이는 섬세한 손기술은 마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대를 이어 딸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들은 밭일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간답니다.
1: 인도네시아는 여자분들 이렇게 대장장이를 해요?
3: 아니요, 원래는 안 하시고요. 이슬람권 문화권에서는 여자분들은 집안일을, 남자는 바깥일을 하십니다.
1: 그렇죠.
3: 처음 보는 방.
1: 오, 진짜 신기하다.
3: 네, 진짜 신기합니다.
6: 처음 보세요?
3: 네, 저도 완전 처음입니다.
5: 무슨 사자?
0: 기다란 원통 나무의 정체는 풀무입니다. 바람을 보내 불의 온도를 높이는 장치인데요. 바라니아 전통 방식입니다. 뜨거운 쇠를 다루는 모습이 참 멋진데요. 저도 도전해 봅니다.
1: 잠깐만. 조금 무서워요. 조금.
5: 등하나.
1: 예?
5: 야, 네 또.
0: 두 손에 힘을 실어 내려칩니다. 보기에는 쉬웠는데요.
1: 저 잘하는 거 맞아요?
0: 생각처럼 되지 않네요. 저 때문에 나사 씨의 망치도 느려집니다.
1: 뭘 잘못하는 거예요? 왜 저만 힘들죠? 와, 이거 생각보다 힘든데. 와, 이거 생각보다 힘듭니다. 이게 똑바로 탁 튀어야 되는데, 막 튀니까 저 지금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요령은 없고.
0: 제대로 된 망치질이란 무엇인지 한 수 보여주신답니다. 경쾌하고 가벼운 소리가 대장간을 채웁니다.
1: 이번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0: 확실히 감을 잡았습니다.
1: 뚝딱 뚝딱 뚝딱 뚝딱 뚝딱.
0: 다시 보니 입으로 망치질하고 있네요.
1: 미미미 뚝딱 뚝딱 뚝딱 뚝딱 뚝딱 뚝딱.

0: 뚝딱 뚝딱 오케이 오케이
1: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2: 자,
0: 이부 최고 최고 기법 기법 와.
1: 조상 대대로 망치질 해온 마을 최고의 대장장이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네요.
3: 우와, 우와, 이 근육 봐. 우와,
2: 우와. 찔, 답이.
3: 여기 지금 단단해요, 진짜. 힘 좀 많이 하고.
2: 야, 안 pakai anu bikin parang. Kalau pisau saya tidak terlalu capek di jalan, tapi kalau bikin parang itu situ.
4: Kalau parang begini.
2: Parang besar.
4: Parang besar itu. Ya. Bengkok, parang dulu.
2: Kalau pisau ya tidak terlalu capek, cuma kalau parang ya agak capek.
1: 모두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배운 기술입니다. 칼은 1시간 정도면 거뜬히 만드는데요. 대부분 주문 제작입니다.
0: 야, 이게 다 만드신 거구나.
1: 인도네시아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파랑입니다.
2: 또 마왕, 골, 사울.
1: 농사일에 두루 쓰이는 만능 칼입니다. 풀을 베고 나무를 다듬을 때 많이 씁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용도와 모양의 칼들이 있는데요. 투박한 모양이지만 바라니아 장인의 손길이 깃들어 있습니다.
2: Karena ini memang untuk dijual. Pisaunya mau dijual jadi.
1: Baraniya 대장간에서 만드는 식칼 한 자루의 가격은 7만 루피아. 공장에서 만들면 13,000 루피아입니다. 6배 정도 차이 나지만 바라니아 대장장이가 만든 칼이 인기가 좋은 건 품질 때문입니다.
0: 오, 진짜 잘 만든다.
2: Memang banyak yang bikin di luar tapi tidak ada yang kalah cara bikinku karena bisa tahan 10 tahun, 20 tahun.
1: 관리만 잘하면 평생 쓸 수도 있답니다. 이런 게 바로 명품 아닐까요? 단순히 칼 한 자루가 아니라 바라니아 주민들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대장간 일이 끝나고 저녁 찬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시장으로 갑니다. 끝없이 펼쳐진 계단식 논밭이 주민들의 시장입니다.
0: 여기 신기해요. 그 배추밭인데 토마토도 같이 자라고 파도 같이 키웁니다.
1: 쌀 농사부터 다양한 밭작물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0: 배추네, 사야, 씨야.
1: 필요한 식자재는 모두 이 땅에서 납니다.
2: 이니 사위.
0: 이니 사위.
2: 이야.
1: 사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0: 여기 배추가 사위라고 부르거든요. 여기는 사위만 엄청 많습니다. 며느리들은 아마 대장간에 있나 봅니다.
1: 약을 치지 않고 키워서 튼실한 사위. 아니, 배추들이 한가득합니다. 보기만 해도 맛있네요.
0: 우와. 이거는 하늘이 에메랄드 빛이에요. 와. 산세도 너무 좋고.
1: 고원지대의 큰 일교차 덕분에 잎이 두껍고 속이 알찹니다.
0: 아, 이 칼이 그 칼이에요? 오, 이거 직접 만드신 거잖아요.
2: 야.
0: 와. 딱 해서 쫙. 와, 이 칼이 엄청 잘 드는데요? 쑥뚝, 쑥뚝. 와, 야.
1: 볼수록 탐나는 칼입니다.
0: 야.
1: 무엇이든 잘 만드는 사람들이 살고 무엇이든 잘 자라는 땅입니다. 오늘 먹을 만큼만 챙겨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0: 여기는 대장간의 대장님 나사씨의 집입니다. 별일 없으면 다같이 저녁을 먹는답니다. 바라니아에서는 이웃들이 자주 모여 시간을 보내는데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을 나눈답니다.
1: 또 한 명 들었어. 밥 해오셨네.
0: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습니다.
1: 여기 완전히 다 모여 계시는데 사랑방 같아요. 한 분 한 분 들어오시고 한 분은 밥 해오시고 한 분은 배추 따오시고 한 분은 차 만들러 가시고
0: 평소에도 한 가족처럼 지냅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이 거실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요. 차부터 내어줍니다. 손님을 반기고 정을 나누는 환대의 표현입니다.
1: 오, 감사합니다.
2: 건데
1: 이니 아빠?
2: 구에.
1: 구에.
2: 구에.
1: 구에. 뭐 자꾸 똑같고 오셔.
2: 과샤.
0: 촬영팀이 서 있는 게 신경 쓰이는지 자꾸만 간식을 권하십니다. 손님 한 명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넉넉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1: 왜 이렇게 막 과자도 내주시고 밥도 챙겨주시고 진짜 인심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꼭 이모네 집 놀러 온 것 같습니다.
0: 소박한 친절 속에서 잊고 지냈던 고향의 풍경도 떠오릅니다. 사람 사는 정이 느껴지네요.
3: 그리고 자카르타 itu kang tidak anu tidak banyak makanan banyak makanan begini tapi tidak dikasih orang.
1: 자카르타 orang unni air.
3: Di sini ada nasibnya, ada lauknya, ada kuenya juga.
0: 바라니아의 후후한 인심이 식탁 위를 채워갑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하나같이 맛있어 보이는데요. 밭에서 바로 따온 배추 볶음까지 푸짐합니다. 맛있는 건 함께 먹어야 더 맛있다죠. 같이 가져온 배추부터 손이 갑니다.
1: 슬라깜막간. 슬라깜막간.
0: 반응이 궁금한지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4: 맛있어요. 깐깐.
0: 그제야 모두 식사를 시작합니다.
1: 한국에 농사 엄청 많이 지어요. 한국에도 쌀도 나오고 배추, 당근 다 똑같아요.
0: 먼 나라 한국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1: 우리 김치 있는데 피디님 저 김치 갖고 오지 않았어요?
5: 네, 있어요.
1: 이게 한국의 김치예요. 한국 이 배추로 만든 거.
3: same.
1: 산발. 코리안 산발.
0: 술라웨시 사람들도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내심 기대됩니다.
1: 이거 같이 드셔보세요. 우리 대장장이 대장님께서 먼저.
6: 조바 조바 미네. 오 사위. 런던 사위 사위.
0: 과연 반응은 어떨까요?
1: 에나.
6: 많다.
7: 많다.
6: 에나.
0: 아이들에겐 아직 무리인가 봅니다. 매운맛보다 젓갈이 낯설어서 놀란 모양입니다. 김치 덕분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둘러앉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저도 보답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마스크팩입니다. 요즘 술라웨시를 비롯한 인도네시아에선 한국 화장품에 관한 관심이 높습니다.
1: 기나마 바구스?
8: 바구스.
0: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0: 따라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느새 헤어질 시간입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카시.
0: 처음에는 신기하고 놀라웠는데요. 돌아갈 때는 가족과 헤어지는 것처럼 아쉽습니다. 바라니아가 특별한 건 대회를 이어온 손기술만은 아닙니다.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모두의 마음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바라니아가 고요한 화산의 땅이라면 이번에는 살아있는 화산의 땅입니다. 미나하사 화산대에 있는 부키카시로 향합니다. 지금도 뜨거운 증기가 피어오르는 부키카시는 북슬라베시를 대표하는 화라산을 품고 있습니다. 2002년 관광지로 개발된 뒤 인기 명소가 됐습니다.
1: 와, 여기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연기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꼭 가마솥이, 엄청 큰 가마솥이 끓고 있는 것 같은데.
0: 미나하사 화산대에는 8개의 화산이 있는데요. 최근에도 분화가 있었던 만큼 화산의 숨결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부키카시 중간으로 가면 북슬라베시의 토착민족인 미나하사족 시조의 부조가 있습니다.
1: 지금 보이시나요? 왼쪽이 루미무, 오른쪽이 뚜아르라는 이 미나하사의 시조입니다. 이 조각상들은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 발리에서 오신 예술가 분께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0: 여기는 원래 미나하사족의 성지입니다. 어쩌면 부조를 새겨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을 달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1: 여기 아저씨가 뭐 작업하고 계시는데 여기 주민분이신 것 같아요. 할로. 저래. 무슨 일 하고 계신 거예요?
2: Tidak berumput, terutama turis dari luar negeri. Ya. Mari Pak, lihat rebus jagung di.
1: Oke, oke, oke.
2: Mari.
0: 주민의 도움으로 평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 지열지대를 둘러봅니다. 계곡물 같아 보이지만 온천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손을 댈 수 없는 수준인데요. 화산 지열에 강력한 힘이 전해집니다.
1: 와, 여기 온천이 완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게 뜨거워서 끓는 건지 아니면 가스가 있어서 끓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2: Berapa derajat? 360 derajat. Panasnya, ya.
1: 저거는 뭐 삶는 거예요?
2: Itu rebus jagung.
1: 짜궁. 아, 옥수수 예. 삶고 있답니다. 예.
0: 달걀도 5분이면 익을 정도랍니다. 주민들에겐 자연이 선물한 찜기입니다.
1: 와, 조심하세요. 와.
0: 막 꺼낸 터라 손으로 잡기 힘들 정도로 뜨겁습니다.
1: 진짜 뜨거워, 이거.
0: 한국도 지금쯤이면 옥수수가 익어갈 텐데요. 세계 어디든 갓 쪄낸 옥수수의 향은 기분 좋게 만듭니다.
1: 와,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와.
2: 야, 야. 나 봐봐.
1: 다 익었어, 다 익었어. 오.
0: 저에게 선뜻 나눠주시는데요. 옥수수로 하모니카를 불어보고 싶지만 아직은 뜨겁네요.
1: 에낙?
2: 에낙.
1: 에낙. 많이 먹구만.
0: 고향의 여름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1: 방금 삶아서 그렇겠지만 따뜻하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0: 화산의 맛은 정말 최고입니다. 헨키 씨는 근처에서 매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커피 한잔 하고 갑니다.
1: 마카세. 마카세. 마카세.

0: 인도네시아에선 커피를 진하게 마시는 편인데요. 한 잔 마시니 기운도 충전됩니다. 화산 아래의 일상은 어떨까요? 부키카시 아래에 있는 카노낭 사투입니다. 미나하사 화산대는 동인도네시아의 채소 창고로 불리는데요. 카노낭 사투도 농작물이 잘 자라기로 유명합니다.
1: 이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날씨가 좋습니다. 그런데 가뭄도 별로 없고 화산이 확 융기하면서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밤에는 시원하고 낮에는 뜨겁고 여기 지하수도 많고 가까운 곳에 호수, 온천, 그러니까 수자원이 워낙 좋은 거죠. 그래서 그냥 심으면 다 자라나는 것 같아요.
0: 정향과 육두구, 고랭지 채소와 꽃까지 미나하사 화산지대에서는 다양한 작물을 키우는데요. 카노낭 사투에는 심기만 하면 알아서 자란다는 작물이 있습니다.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1: 할로 할로 빠기 나마토모 나마토모 나마토모
2: 막스
1: 막스 이니 아빠
2: 까짱
1: 오울 까짱
2: 야야
1: 오.
0: 카노낭 사투 농부들의 대부분은 땅콩을 재배합니다.
1: 까짱 아빠 까짱 이거 보시면 지금 방금 뽑아가지고 아주 축축합니다. 완전 땅콩이죠. 얼마나 잘 자라요?
2: 칼로 반딩하는 orang lain di tanah-tanah yang lain, dan bagus-bagus juga.
1: 그 우리나라도 우도 땅콩이 엄청 유명한데 그게 화산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한국에서도 더 비싸잖아요. 아마 여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0: 땅콩은 물이 잘 빠지고 부드러운 흙을 좋아하는데 미나하사의 화산토가 바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기만 해도 쑥쑥 자라나는 북술라웨시의 자랑 카창바틱입니다. 색깔이 아주 특이한데요. 붉은색과 흰색이 어우러져 인도네시아 국기를 닮았다고도 합니다.
2: 정지 인도네시아 manis enak sedap.
1: 아, 그러면 진짜 맛이 다른지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거 한국 땅콩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엄청 달아요. 고소한 맛은 비슷한데 엄청 달고 고소한 맛이 땅콩보다 잣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잣, 땅콩, 사과 이런 과일 향이 좀 납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가다가 좀 사가야겠습니다.
0: 땅콩은 보통 이기작입니다. 1년에 두 번 심고 석 달 정도 키워 수확합니다. 뿌리가 생각보다 힘이 없는데요. 심기만 하면 자란다더니 손대기만 해도 쑥쑥 뽑힙니다.
1: 저 반입 많이 해봤습니다. 고구마, 감자도 캐고 제가 앞마당에다가 배추도 키워보고.
0: 화산은 비옥한 땅을 주었고 주민들은 정성을 다했습니다. 자연과 함께 키운 튼실한 땅콩입니다. 한쪽에서는 쉬지 않고 땅콩을 손질하는 아주머니가 보입니다.
1: 빠기, 빠기, 헬로. 아, 여기서 그 저쪽에서 뽑은 땅콩을 줄기랑 땅콩이랑 분리하고 계시네요. 아.
0: 열매만 골라 담는데요.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한답니다.
1: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 일을?
3: Masih kecil no, masih umuran 14, 15. Sekarang oma so 71.
1: 와, 그러면 50년 넘게 땅콩을 따신 분이니까, 와, 이거 땅콩 까셔가지고 아들이랑 손자랑 다 키우셨겠네.
3: 이야, 이야, 지출이 anak-anak, betul. Betul itu. 지출, anak-anak.

0: 밖에는 엄청 더운데 여기 안에는 진짜 시원합니다. 에어컨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와.
1: 무더위를 피해 잠시 쉬어가는 시간. 출출해진 배를 달래줄 새참입니다.
0: 이분이 이 새참을 다 준비하셨대요. 네, 제가 잘 먹겠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카시.
1: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이분은 메뉴가 다르세요. 어, 이건 멸치인데?
2: 깡 알루시니.
0: 깡 알루시니.
2: 깡 푸띠. 오케이.
0: 마카시.
2: 오케이.
0: 이거는 그냥 한국의 멸치볶음하고 똑같아요. 근데 엄마가 좀 맵게 해주셨어. 어. 와, 진짜 맛있다.
2: 애나. 오,
0: 애나. 많이 먹구만.
2: 우미 먹구만.
0: 마카시.
1: 미나사 사투리로 잘 먹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저도 일손을 도운 만큼 당당하게 한 자리 차지합니다.
0: 일하고 나서 먹으면 다 꿀맛이죠, 뭐. 다 맛있습니다.
3: 쭈꼽, 쭈꼽, 쭈꼽!
0: 감사합니다.
1: 기운이 절로 납니다. 들판에 불어오는 바람마저 여유롭게 느껴지는 오후입니다. 마을에서 나는 땅콩은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판매되는데요. 직접 사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카창 바틱은 일반 땅콩보다 비싸게 팔립니다.
4: pertama dia punya kualitas bagus. Bagus. Padat dengan enak.
0: 같이 야. 가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같이 따라가 봐도 되나요?
4: 야, 볼에 볼에 비싸 비싸.
0: 오케이.
4: 오케이.
1: 알고 보니 카노당 사투의 주민입니다. 아스만 씨를 따라 마을로 들어갑니다. 미나사 화산대 중심부에 있는 마을 카노낭 사투는 입구부터 남다르네요. 수확철이 되면 매일 한 포대씩 사온다고 하는데요. 갓 캐낸 땅콩이라 무척 싱싱합니다. 대신 흙이 좀 묻어있네요. 일단 건조부터 시킵니다. 햇살이 좋을 때라 펼쳐놓기만 해도 됩니다. 바짝 말리면 살살 쓸어만 줘도 흙이 떨어져 나갑니다.
0: 이거는 얼마나 말립니까?
4: Kalau cuacanya bagus, dia aja sampai 3 hari. Baru diolah di apa? Kuali.
1: 그냥 먹어도 맛있는 땅콩을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그 비밀은 작업장 한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막대기에는 긴 줄이 연결돼 있고요. 앞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있습니다. 같은 속도로 같은 동작을 쉼 없이 이어가는데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땅콩을 볶고 있습니다. 카노낭 사투에서 평생 땅콩을 볶아온 달인 대위 씨입니다. 줄에 매단 삽을 지렛대 삼아 볶습니다.
0: 그러면 한 번 볶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2: 모양 들었어.
0: 조금만 방심하면 이렇게 까맣게 타버린대요. 1시간 동안 그러면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이걸 볶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 중노동이네요.
1: 과정은 단순합니다. 잘 말린 땅콩을 가져와 커다란 가마솥에서 볶아줍니다. 여기서부터는 쌓아온 시간이 느껴지는데요. 땅콩 하나도 흘리지 않는 완벽한 호흡입니다.
0: 도와드리다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엄청 좋으시네요. 와, 제가 했으면 다 엎었을 것 같아요.

0: 삽질은 자신 있는데요. 나름 박자를 맞춰보지만 대휘 씨는 만족스럽지 않은 모양입니다.
1: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힘은 제가 더 셀 것 같은데 이게 막상 깊이 들어가니까 잘 안 들려져요.
0: 오랜 삽질로 단련된 오른팔. 단단한 생활 근육이 느껴집니다. 하루 종일 가마솥 앞에 있는 대휘 씨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귀여운 동반자가 있습니다. 따뜻한 열기에 졸음을 참기가 힘든가 봅니다. 그런데 땅콩 뒤에 까만 가루가 섞여 있습니다. 대휘 씨는 능숙하게 땅콩만 골라냅니다. 알고 보니 카노낙 마을의 특별한 비결인데요. 바로 화산모래입니다. 열을 오래 머금어 땅콩을 고르게 익히고 눌어붙지 않게 합니다. 대부분 가까운 강에서 가져오는데요. 입자가 너무 고우면 껍질 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적당하답니다. 그렇게 완성된 미나사의 전통 간식입니다.
1: 아,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아, 이게 고소한 냄새도 나고 뭔가 향긋한 냄새가 나는데
0: 화산모래로 볶은 땅콩 맛은 어떨까요?
1: 땡큐. 아주 맛있는 땅콩에다가 설탕 같은 걸로 양념한 것 같아요. 뭔가 조리한 거. 설탕이랑 소금을 섞은 것 같은? 예, 누가 맛있게 땅콩 볶은 집. 예, 그런 집 맛입니다. 이거 한국에 가면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아, 술 안주다.
0: 화산이 키운 땅콩에 평생 불과 함께 온 달인들의 손길이 더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고소한 인생의 맛입니다. 화산이 선물한 풍요로움은 들판에 머물지 않습니다. 일상에 스며든 여유로움을 찾아 만화도로 갑니다. 여기는 만화도 만을 품고 있는 선배입니다. 산책로와 쉼터가 잘 갖춰져 있어 많은 사람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1: 안녕. 만화도에 젊음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제가 여기 오래 살았지만 여기만 오면 항상 설렙니다.
0: 노을이 예쁘기로 유명한데요. 오후 4시가 넘어가면 해안가를 따라 푸드트럭이 하나 둘 문을 엽니다.
1: 아, 여기 바나나 튀김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확실히 다릅니다. 정말 바삭바삭하고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0: 여기까지는 평범한 바나나 튀김처럼 보일 겁니다.
1: 이 지역의 바나나 튀김은 산발 소스에 찍어 먹는 게 비밀인데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 사람들도 이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너무 잘 맞습니다. 드림아카시. 와.
0: 매콤한 음식을 워낙 좋아해서 생긴 북슬라웨시만의 조합입니다. 어디에 앉을까 둘러보는 중입니다.
1: Can I join us?
2: Yes, yes.
1: Okay? It's okay? Yeah. Oh,
0: 의자까지 직접 가져다 주는데요.
1: Yeah. Oh, thank you. Thank you. Nice to meet you. 라마 토모. 세임 토모혼. Who is stay Tomohon? House Tomohon. Tomohon.
0: 괜한 어스레에도 웃음으로 받아줍니다.
2: 신태용.
0: 인도네시아 축구를 이끌었던 한국인 감독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뜻 자리를 내어준 사람들에게 바나나 튀김을 건넵니다.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죠.
1: 진짜 재밌네. 아, 진짜 재밌네. 아. 맛있습니다. 달콤하고 바삭하고 아주 맵습니다. How to say Indonesia?
3: Pisang goreng.
0: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세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술라웨시의 매력입니다.
1: 저 벌써 앉은 지 5분도 안 되는데 이분은 마카사르 사신다고 그래서 저 내일 마카사르 놀러 가면 만나기로 했고 이분은 마나도 사시고 이분은 미나사 사시고 이 친구랑 이 친구는 형제래요. 그리고 이분 여자친구래요. 그 순식간에 얘기가 다 풀립니다. 이게 인도네시아 사람들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사적인 거를 물어보면 오히려 친근감이 있어하고 자기한테 관심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인도네시아 노래야 사랑.
0: 누구나 친구로 만드는 따뜻한 마음도 술라웨시의 넉넉한 자연이 키워낸 것은 아닐까요?
4: 도출 올려라!
5: 에나 고기. 고기 맛있겠다.
4: 어디?
6: 부산에서.
4: 아, 또 형님분도 만나뵙고. 아, 너무 반가워요.
7: 완료 시 강력하고 빠른 회전으로 금방금방 자라는 풀과 가지를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빛날 짧은 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DB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8: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5: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6: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7: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5: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6: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빛날 짧은 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DB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8: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5: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6: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7: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5: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6: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긴 날 짧은 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9: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템바.

0: 자이언트 봉봉 대서동.
1: 설마 리스님? 리스님?
2: 왜 호들갑이니?
1: 저희가 녀석들의 기지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2: 아주 잘했다. 어서 확대해 보거라.
1: 알겠습니다요.
2: 이게 다 뭐지?
3: 어? 왜 지구에 맛집 위치더니?
1: 맛있겠다. 리스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둬요.
4: 가요, 라이.
5: 학교 갈 준비 다 했지?
6: 랄랄라. 봉봉 왔다.
7: 안녕, 봉봉.
5: 아침 일찍 무슨 일이야?
6: 우리 같이 놀자.
8: 미안, 지금은 안 돼.
5: 우린 지금 학교에 가야 하거든.
6: 학교?
5: 그럼 봉봉도 같이 갈래?
9: 넌 아직 어려서 안 돼.
10: 학교에 가려면 우리처럼 더 커야 한다고. 게다가 봉봉 넌 학교 배지도 없잖아?
5: 응?

싶은데. 이러다 지각하겠어. 빨리 가자. 봉봉, 이따 학교 끝나면 같이 놀자.

0: 보내고 다 학교에 가버리다니. 이제 뭐하지? 어? 힐리 진짜 힘세다.
1: 봉봉 왔구나.
0: 봉봉도 도와줄게요.
2: 네가?
3: 넌 아직 작아서 안 돼.
0: 네.
1: 이건 우리처럼 크고 힘이 세야.
0: 어? 오? 학교는 어려서 안 되고 이번엔 작아서 안 된다고요.
1: 어, 봉봉.
2: 빌리, 어떻게 좀 해봐.
1: 잘할 수 있지?
0: 봉봉 잘할 수 있어.
1: 그럼 조심해서 따라와.
0: 네.
1: 어? 어? 봉봉. 봉봉한테 물이라니까.
4: 찾았다. 저 꼬마. 몸집은 작지만 꽤 커다란 슬픔이 느껴지는 것. 그 녀석들을 불러내 좋은 미끼가 되겠어. 슬픔에 물든 마음에 어둠의 목소리를.
0: 나는 왜 자꾸 힘도 약할까? 너도 작아서 속상하니? 맞아. 나도 얼른 커서 학교도 가고 힘도 세지고 싶어.
4: 너의 마음은 난 다 이해한다. 그 바람 내가 이루어주마.
0: 어? 갑자기 왜 그래?
1: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
2: 좋아.
1: 어, 무슨 일이야, 루아?
5: 이상한 에너지가 다시 감지됐어요.
6: 익스해지시군. 위치는?
5: 그게 용사님들 바로 옆이에요.
7: 뭐?
8: 봉봉 커졌다.

0: 공공을 막아야 해.
1: 용사님께 변신할게요.
0: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2: 몰아치는 폭풍이야. 끊이지 않는 수만의 바람을 솟구치는 물줄기야.
3: 타오르는 화염이야.
2: 생명의 파도를
3: 소멸의 불길을
4: 공공 커졌다.
3: 애써 지은 건물이
5: 안 돼!
4: 공봉 힘세다.
0: 빌리, 공봉이 어딘가로 향하는 것 같아. 루아, 공봉이 가는 곳이 어디야?
1: 지금 분석 중이에요. 저곳은 설마!
6: 모두 완성했나요?
7: 네!
6: 그럼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타요부터 소개해볼까요?
1: 네!
8: 저건
1: 공봉이잖아.
9: 어떡해.
6: 모두 이쪽으로 대피해요.
1: 공봉.
4: 나도 학교.
9: 왜 하필 학교로 가려는 거지?
0: 혹시
1: 학교는 어려서 안 되고 이번엔 작아서 안 된다고요?
0: 그랬구나. 학교의 아이들이 위험해. 반드시 막아야 해.
2: 바람의 힘이야.
6: 너무 무거워.
0: 나한테 맡겨. 이럴 수가.
6: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9: 그럼 몸으로라도 막는 수밖에.
0: 제발 멈춰, 뽀뽀.
4: 나도 학교 뱃지.
6: 학교가 다 부서지겠어.
1: 잠깐, 저건 타요.
4: 공봉 이제 커졌다.
0: 위험해, 타요. 어서 피해.
7: 안돼.
1: 이것 봐, 공봉. 내가 봉봉 널 위해서 만든 학교 배지야.
4: 내 배지.
1: 오늘 혼자 두고 와서 미안해, 봉봉. 나도 너랑 같이 학교에 오고 싶었어.
0: 얘들아, 지금이야!

0: 여기가 어디지? 벙벙!
1: 벙벙!
0: 학교 갔다 왔다?
2: 응, 이제 같이 놀자, 벙벙. 좋아!
3: 다음 날, 중장비들이 부서진 건물을 다시 짓고 있어요.
4: 에휴,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한다니.
5: 며칠째 쉬지도 못하고.
0: 응, 봉봉 왔다야.
6: 어? 어서 와, 봉봉.
0: 이거 보세요. 저 오늘 학교 체험하러 가요.
6: 좋겠다.
7: 축하해, 봉봉.
8: 봉봉!
0: 어서 학교 가자.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6: 그래, 잘 다녀와.
9: 잘 가.
6: 자, 다시 시작해보자고.
4: 에너지샘을 쓰면 입각 건물 금방 다시 지을 수 있는데.
6: 언제까지 투덜거릴 거야?
10: 알았어, 알았다고.
3: 봉봉이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중장비 레인저스.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0: 과연 기가 막힌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막힌 임무 완수!

부동산 중개인.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손님들이 새 집 고르는 걸 도와줄 거야. 아주 딱 맞는 집으로 말이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열쇠 꾸러미야. 짤랑. 하려고 내놓은 집들의 문을 열 때 쓰려고. 딸깍. 어서 오세요.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부동산 중개인이거든. 나랑 같이 부동산 중개인 놀이 할래? 좋다고? 그럼 딱 맞는 새 집을 구해주러 가보자. 같이 갈 거지?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딸깍, 너희도 열쇠로 이 문 좀 열어줄래? 바로 그거야.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부동산 중개인 놀이. 손님들한테 집을 구해주자.

0: 안녕 오지? 안녕 비씨? 부동산 중개인 놀이 중인데 새 집 필요한 친구 있어?
1: 나 새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 가족을 위해서 새로 아기가 태어났거든.

0: 너도 아기라고? 나 쌍둥이 아빠네.
1: 그리고 새 집이 생기면 새 이웃도 있어야겠지. 그게 바로 나야. 그럼 이따 봐.
2: 가자. 보여줄 집이 아주 많이 있거든. 제일 먼저 소개할 집은 바로 통나무 집이야. 봐봐.

0: 새로운 이웃이야. 난 소방관 데이지라고 해. 바로 옆 소방서에 산다고. 삐뽀 삐뽀 삐뽀 삐뽀 삐뽀.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줘. 삐뽀 삐뽀.
1: 그리고 이건 이 집 대문 열쇠야. 딸깍. 통나무 집은 실내 뒷마당도 있고 숨바꼭질하기에도 딱 좋아. 위층도 올라가 볼래? 우와. 어? 한번 살아보고 결정할래?
2: 하룻밤 자보라고? 좋아.
1: 자, 여기 있어.
2: 고마워. 아참, 근데 우리 아기들이 잘 요람이 없는데 어떡하지?
1: 아무거나 써도 돼.
2: 요람, 요람. 찾았다. 우와, 딱 좋아. 근데 비씨 아기는 어딨지? 우와! 좋아, 이제 잘 시간이야.
1: 밖에 있을 게 필요하면 불러.
2: 알겠어. 잘자 쌍둥이들아.
0: 신경 쓰지 마. 그냥 옆집 소방서 일이니까. 삐뽀 삐뽀.
2: 와, 뽀뽀라고? 부동산 중개인데요. 이 집은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 아기들이 잠을 못 자는 걸.
1: 아이, 걱정 마. 그럼 조금 더 조용한 곳을 찾아보면 되니까. 마침 딱 맞는 집이 있어.
3: 부동산 중개인 내 집을 찾아요. 중요한 건 집이지, 집이지, 집이지.
1: 자, 이번에 소개할 집은 바로 모래성 집입니다. 봐봐. 방에 방방이도 있고 또 여긴 바로 섬이라 모든 게 아주 조용하다고.
2: 모든 게 조용해?
1: 응, 전부 조용해. 여기 있는 건 병원이고 또 도서관이랑 또 새로운 이웃도 있지.
0: 그게 바로 나야. 난 옆에 있는 박물관이거든.
2: 오, 박물관이 뭔데?
0: 여긴 조용한 것만 하는 곳이야. 예를 들면 조용한 야구나.
4: 와, 멋지다. 내가 해냈어.
0: 또 조용한 노래 부르기.
4: 야, 야, 야.
0: 섬에선 박수도 이렇게 쳐. 고마워요.
1: 어때? 조용하지? 딱 조용한 집이잖아.
2: 여긴 완벽해.
1: 이게 열쇠야. 딸깍. 한번 둘러봐.
2: 방방이 주방이야. 동, 동, 동.
0: 아기랑 같이 조금만 조용히 뛰어줄래? 이렇게 말이야.
4: 뿅, 뿅, 뿅.
2: 해볼게.

그것도 재밌는 거 맞지? 그치? 조용한 옛날 이야기 해줄게. 들어볼래? 여우랑 공세 마리 이야기인데.

0: 있잖아, 딜런. 여긴 너무 조용해서 살기 힘들 것 같아.
1: 그러니까 너무너무 조용하지도 않고 너무 시끄럽지도 않은 곳?
0: 맞아, 그런 집이 딱 좋을 것 같아.
1: 오, 딱 그런 집이 있어? 자, 이번에 소개할 집은 바로 보트 집이야. 봐봐.
0: 집 멋지다. 넌 어때, 아기 당근 인형아? 마음에 쏙 든다.
1: 그럼 뭐가 좋은지 보여줄게. 어떡해, 열쇠가 사라졌어. 큰일 났어, 친구들. 모두 손상안경 준비. 혹시 열쇠 꾸러미 같은 게 보이니? 저기 있어. 예. 이 집의 제일 좋은 점은 딸깍 부릉부릉부릉부릉 바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시끌시끌한 곳도 갈 수 있고 부릉부릉부릉부릉 또 조용한 곳도 갈 수 있지.
2: 우와, 진짜 멋지다. 안녕.
0: 시끄러울 때도 있고 조용할 때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집은 얼마야?
1: 반짝이 돌멩이 10개.
0: 오, 너희도 마음에 들어? 반짝이 돌멩이 10개야. 우리한테 딱 맞는 집을 구해줘서 고마워.
1: 딱 맞는 집이라고? 우리가 해냈어!
3: 예, 성공!
4: 부동산 중개인은 집을 구했죠. 행복한 가족, 행복한 집.
1: 열쇠 여기 있어.
0: 예! 그럼 요람은 저기 두고, 그리고 또 수영장은 전부.

그럼 또 만나? 이제 나한테 딱 맞는 새집 구해줘. 바나나 냄새가 솔솔 나면서 물 미끄럼틀이 5개 있는 집. 또 방마다 2층 침대가 쫙.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1: 우리들의 놀이터 EBS로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무시무시한 암흑 보석이 7살 어린이 손에.
2: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1: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신기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0: SBS에서 만나요.
1: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2: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1: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3: 언제 바뀌지?
2: 위험해!
1: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2: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1: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2: 뭐 하는 거야?
1: 손 들기. 손을 들고 운전자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2: 흰색만 밟는 거야. 토끼야, 하지 마.
1: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0: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1: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0: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1&1.
1: 테라시티 대종전. 전기를 돌려줘.
2: 모두 주목해주세요. 화성 에너지 절약의 날입니다.
1: 네? 무슨 날이요?
3: 시장님, 링 발전소가 화성 주민들이 충분히 쓰고 남을 전기를 만들지 않나요?
2: 네. 링 발전소는 우리 테라시티의 자랑이에요. 하지만 전기는 꼭 아껴 써야 해요. 전기는 무한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에너지 절약의 날로 정하고 기가빌더 팀을 홍보대사로 모셨습니다.
4: 어? 루루는 어디 갔지?
5: 잘 모르겠는데 오늘 루루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어.
1: 뭐야, 이렇게 중요한 날 혼자만 빠지고.
2: 자, 그럼 새로운 홍보대사들 얘기를 들어볼까요?
1: 여러분, 오늘은 모두 함께 전기를 아껴 써봐요.
4: 언제나 실내온도를 딱 맞게 유지하고
5: 전등도 잊지 말고 끄세요.
1: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명심해요. 여러분의 실천이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6: 우리는 포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너지 절약? 하! 너희가 알뜰하게 아낀 전기를 내가 싹 다 가져가서 써주마.

0: 좋았어.
1: 뭐야? 어떻게 된 거지?
2: 어휴, 등이 다 나갔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발전소가? 잠깐, 테라시티 전체를 덮고 있는 이 투명 돔도 전기로 돌아갈 텐데.

0: 시장님,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1: 큰일 났어. 링 발전소가 멈추고 테라시티 전체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어.
2: 네?
0: 얘들아, 당장 출동하자.
2: 기가미가 출동!
0: 땅카기 대전 쿠키! 땅카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사키 챔피언 마이티!
3: 자, 잡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2: 기다리고 출동!
4: 어? 이런, 하필 망고 많은 날 중에 에너지 절약의 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1: 내 말이... 다행히도 비상전력 덕분에 도움은 아직 괜찮아. 근데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
5: 안 돼. 화성의 나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도움이 꼭 필요해.
6: 비상전력까지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링 발전소를 고쳐야 해.
4: 근데 어떡해.
0: 얘들아, 이것 좀 봐!
2: 어? 이게 뭐야?
6: 땅굴이잖아! 화성에서 이런 땅굴을 팔 수 있는 건 포보랑 두더지들 뿐이야.
4: 그렇다면 설마 포보랑 두더지들이 발전소에 있던 전기를 다 훔쳐갔다는 거야?
6: 또야, 이 말썽꾸러기들!
7: 이상하다. 그렇게 많은 전기가 왜 필요하지? 혹시...
0: 얘들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포보랑 두더지들을 찾아야 해.
7: 난 준비할 게 있으니까 너희들 먼저 가.
0: 어디 가?
1: 루루가 뭘 하려는 거지?
4: 잘 모르겠어요.
6: 뭐야 진짜, 하필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루루라면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야. 우리 중에 제일 똑부러지잖아.
0: 그래, 포키 말이 맞아. 시간이 없으니까 우린 먼저 출동하는 게 좋겠어.
8: 역시 내 예상대로 녀석들이 온다.
6: 포보, 네가 테라시티에서 전기를 다 훔쳐갔지? 돌려내! 당장!
8: 어림없는 소리! 너희가 전기를 절약해준 덕분에 남는 전기로 스릴러 드릴러를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했지.
4: 저게 뭐지?
8: 이건 어떤 바위도 다 박살낼 수 있는 초강력 플라즈마 대포다.
6: 아니, 초강력 뭐? 대체 그런 건 왜 만드는 거야, 포보?
8: 깊은 바위 속에 숨어있는 광물을 캐내려고 만들었지. 봤지? 이 대포로 다 부술 수 있어. 전기도 잔뜩 있으니 이젠 내 마음대로 실컷 쏠 수 있어.
6: 우리 모두가 열심히 아껴 모은 전기를 너 혼자 다 쓰게 놔둘 것 같아.
0: 얘들아, 이제 기가봇으로 변신할 시간이야. 기가빌더 변신!
2: 기가빌더 변신!
6: 포키봇 변신 완료!
3: 마이티봇 변신 완료!
6: 레이봇 변신 완료!
0: 스케일봇 변신 완료!
8: 이 쬐구만 녀석들! 방해하지 마!
5: 모두 조심해!
6: 파워가 엄청난데?
4: 그러게.
8: 전기를 다 차지한 건 최고의 선택이었어. 이제부터 화성의 모든 자원은 다 내 거야. 나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5: 누구 맘대로?
7: 많이 기다렸지?
8: 그 앙증맞은 접시는 어디에 쓰는 거지?
7: 두고 보면 알아. 네 대포랑은 비교도 안 될걸?
8: 아니 뭐라고? 감히 내가 만든 발명품을 무시해? 이거나 받아라! 야, 저게 뭐야? 홀로그램 방어막?
5: 이것도 있지?
9: 저기 봐! 루루의 덤프트럭이 토보의 전기빔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
5: 이건 내 새 발명품 기가코어야! 에너지를 내뿜어서 방어막을 만들고 빨아들일 수도 있어!
8: 안 돼! 그만 훔쳐가! 내 전기!
5: 네 전기 아니거든! 테라시티 모든 시민의 전기라고! 되돌려놓겠어!
8: 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0: 진짜 멋지게 생겼는데?
1: 게다가 엄청 튼튼해. 한번 해봐.
2: 두고 보자.
0: 루루 정말 대단했어.
3: 내가 뭘 했어? 루루는 믿을 수 있다니까.
0: 루루 그동안 이걸 준비하느라 바빴던 거구나.
1: 그래 맞아. 지난번에 포키한테만 새 도구를 줬잖아. 다들 부러워하길래 다른 친구들 것도 몰래 준비하고 있었거든.
4: 아 정말?
3: 그럼 우리 것도 있어?
1: 아 하지만 아직 비밀이야. 원래는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거든. 근데 포보 때문에 일찍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
0: 난 전혀 몰랐어. 루루 고마워.
1: 루루 뭐라고? 아 뭐라는지 안 들리네.

좋아, 비상용 배터리를 추가했어. 이제 전기를 넉넉히 저장해뒀다가 언제든 마음껏 쓸 수 있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화창한 아침 띠띠포가 기차 마을로 돌아가고 있어요.
2: 어? 라니, 가니.
3: 안녕 띠띠포.
2: 안녕, 어디 가는 중이야?
3: 쉬는 날이라서 꽃 구경하려고.
4: 민들레가 가득 피었대.
2: 우와, 예쁘겠다. 나도 같이 가자. 마침 운행도 일찍 끝났어.
3: 아, 그게...
2: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4: 꽃밭이 남산에 있는데 거긴 기찻길이 없어.
3: 띠띠포는 선로를 따라가야 하잖아.
2: 아, 괜찮아. 그럼 다음에 나도 갈 수 있는 대로 놀러 가자.
4: 그러자.
3: 안녕, 띠띠포.
2: 잘 가.
3: 꽃 구경하고 나서 놀이터에도 갈래?
4: 좋아. 자, 잘 봐.
2: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우와, 피는 방울이 나비로 변했어.
5: 우와, 정말 대단해.
2: 우와, 진짜 신기하다. 마술이 아니라 꼭 마법 같아. 띠띠뽀.
4: 띠띠뽀, 오늘 저녁에 열리는 공연에 오면 더 멋진 마술을 볼 수 있어.
6: 정말? 그럼 다 같이 보러 가자.
2: 저는 못 가요.
6: 그래? 바쁜 일이라도 있어?
4: 크리스, 띠띠뽀는 기차라서 선로가 있는 곳만 갈 수 있잖아요.
6: 아, 맞다. 공연장 안엔 선로가 없지.
2: 그럼 전 가볼게요.
3: 띠띠뽀.
2: 나도 남산에 가고 마술쇼도 보고 싶은데.
7: 오늘은 어디로 놀러 갈까?
8: 뭘 고민해. 어디든 다 가면 되지.
7: 좋아, 있어.
2: 좋겠다. 어디든 갈 수 있다니. 왜 난 항상 정해진 선로만 달려야 할까?
9: 슬픈 마음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곳. 에너지의 위치는 어디지? 내 말이 안 들리느냐? 당장 일어나지 못해!
10: 네, 믹스님!
9: 특이하게 생겼군. 레인저스들을 유인하게 안성맞춤이겠어. 슬픔에 물든 마음에 어둠의 목소리를.
2: 나도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다닐 수 있었으면.
9: 난 너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
2: 누구세요?
9: 내가 너에게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
11: 로기가 마술쇼를 보러 가고 있어요.

0: 하트가 어떤 마술을 보여줄까?
1: 빨리 보고 싶어. 아, 띠띠뽀도 같이 가면 더 좋을 텐데. 어?
2: 띠띠뽀!
1: 어? 띠띠뽀가 우리 못 봤나 봐.
3: 저길 봐.
1: 왜?
0: 어디든지 내 맘대로 달릴 거야!
1: 어떡해! 꼬마 버스 타요!
4: 우리만 마술쇼를 보러 가서 어쩌지?
5: 누아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
1: 괜찮아요. 다녀와서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세요. 큰일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6: 띠띠뽀?
1: 용사님이 출동해주세요.
6: 알았어. 변신 승장비 레이저스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7: 휘몰아치는 폭풍이요.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하! 솟구치는 물줄기야.
8: 타오르는 화염이야.
7: 생명의 파도를!
8: 소멸의 불길을!
0: 이야! 난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어!
9: 세상에!
1: 미안해! 멈춰, 띠띠뽀!
9: 어서!
0: 내 맘대로 다닐 거야!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7: 내가 나서야겠군! 물대포로 한 방에 끝내주지! 휘몰아치는 폭풍!
10: 혼자 나서지 말고 힘을 합쳐 맞서야 해! 뭐? 띠띠뽀를 어떻게 멈추게 하지? 기차가 아니라 꼭 로켓 같아!
1: 기차라고? 그래! 크리스, 띠띠뽀는 기차라서 선로가 있는 곳만 갈 수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 났어요. 띠띠뽀처럼 선로에 올라타는 거예요.
5: 뭐? 그럼 자유롭게 날 수도 없고 정해진 길로만 가야 해.
1: 대신 절대로 띠띠뽀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선로가 있는 곳엔 띠띠뽀도 있으니까요.
10: 타요의 말에 일리가 있어.
7: 한번 해보자고.
5: 괜찮을까?
10: 일단 출발해보자.
7: 이렇게 해선 로켓처럼 빠른 띠띠뽀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
8: 그럼 우리도 로켓이 되어야지. 얍!
5: 로켓?
10: 이제 그만 멈춰, 띠띠뽀!
0: 선로위를 달리겠다고? 그럼 기차놀이를 시작해볼까?
10: 멈춰!
0: 지아, 기차 출발한다!
10: 이대로 가면 빌딩에 부딪히겠어!
6: 안 돼!
1: 방법이 있어요. 제가 신호하면

0: 삐삐뽀를 방해해주세요.
1: 알았어.
0: 토코님은 다이는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맥스님은 신호에 맞춰 전속력을 다해 앞으로 달려주세요. 지금이에요.
1: 이야!
2: 토코, 맥스! 야!

0: 이렇게 멀미가 나지?
1: 이것을 레인저스들을 추적해라!
2: 아, 죄송합니다. 놓쳤습니다.
1: 쓸모없는 녀석들!
3: 저 녀석들!
4: 괜찮아!
3: 생각났다!
0: 엄청나다!
4: 가자, 로키!
3: 레인저스와 함께 있던 꼬마 버스가 분명합니다!
2: 그렇다면 저 꼬마 버스를 쫓으면 레인저스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1: 오, 그렇단 말이지. 이제부터 저 꼬마 버스를 철저히 감시해라.
3: 네, 미스님!
5: 악당들이 타요를 노리고 있어요. 앞으로 타요에게 어떤 일이 닥칠까요?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 누아.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6: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7: 알고 싶지 않아.
8: 죽음, 무서운 거 잊었어.
9: 한 시간 뇌를 바꿀
10: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 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봇카.

기가빌더 진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불찾기, 타워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0: 알밤이다.
1: 알밤? 와, 맛있겠다. 그럼 맛있게 한 입. 아. 아, 뭐야 이거 똥이잖아.
0: 맞아, 그건 똥이야.
1: 알밤인 줄 알고 먹을 뻔했네.
2: 근데 왜 알밤이랑 똥이랑 같이 나온 거지?
0: 오늘 이야기에 둘 다 나오거든.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옛날에 한 농부 부부가 산속에 있는 밭을 샀는데,
3: 아유, 돌이 많아도 너무 많네.
4: 우리 열심히 돌을 골라봅시다. 아, 그럼 멋진 밭이 될 거예요.
3: 그래요, 누가 더 많이 골라내나 봅시다.
2: 영차, 영차. 으차.
0: 한편 밭 근처에는 도깨비가 살고 있었어.
5: 아, 진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아, 그 깡깡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해라. 해라.
3: 이게 무슨 소리지?
4: 아이, 글쎄. 해라, 해라, 해라.
3: 아유, 아유, 됐고. 아우, 힘들어. 아유. 아, 여보, 우리 힘나게 노래라도 부르면서 일할까요?
4: 아이, 참. 그럴까요?
6: 아리아리랑.

참아!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아, 정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0: 누가 우리 노랫소리 때문에 화가 엄청 났나 본데?
1: 일단 숨읍시다.
0: 그래요. 아, 저기요, 저기요.
2: 누구야? 누가 자는데 시끄럽게 굴어?
3: 도깨비?
2: 분명 여기서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아무튼 한 번만 더 시끄러우면 그때 가만 안 두겠어.
1: 아야, 아야, 어떡해, 어떡해.
0: 도깨비 때문에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조용조용 일합시다.
1: 그래요.
0: 살살
4: 조용히.
2: 누구야? 내가 조용히 하랬지? 아이, 그새 또 어디로 간 거야? 잡히기만 해봐라.
5: 농부 부부는 도깨비를 피해 몰래 몰래 일해서 밭의 돌을 다 치울 수 있었지.
0: 예! 안 들키고 잘 끝났네요.
1: 아이, 고생했으니 집에 가서 맛난 거 먹어요.
0: 좋아요, 좋아요. 갑시다.
6: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2: 저 녀석들이었구나. 감히 이 도깨비님을 화나게 한 게. 아주 혼쭐을 내주마.
1: 아, 여보, 고생했어요.
0: 아, 아니에요. 당신이 더 고생했죠. 자, 아.
2: 진짜. 도저히 못 참아. 근데, 어떻게 골탕 먹이지? 아, 진짜. 아. 하루 종일 치운 돌 다시 원래대로 가져다 놓으면 엄청 화날 거야. 그럼 자, 다시 원래대로 원래대로 원래대로
5: 도깨비는 밤새 다시 돌을 밭에 옮겨놨어.
2: 혼나봐라.
1: 아이고,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 힘들게 치운 돌을 누가 다 갖다 놓은 거야?
2: 뿌듯하구만.
0: 어제 그 도깨비가 그랬나 봐요.
1: 뭐? 아유, 이를 어째.
0: 아, 여보, 우리 도깨비를 한번 속여볼까요?
1: 어떻게요?
0: 그러니까.
1: 아이, 그래도 누가 돌을 갖다 놔서 다행이네.
2: 다행이라고?
0: 아유, 그러니까요. 아유, 돌은 치우면 되는데 그 똥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1: 아유, 맞아. 아이, 똥은 냄새나서 치우기도 힘들고. 아이, 큰일 날 뻔했네요. 아유, 다행이다. 어?
2: 똥?
5: 여기서 문제! 문제 맞히는 건
7: 자신 있다고?
5: 밭에 똥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 1번, 채소들이 똥 냄새 때문에 다 죽는다. 2번, 똥이 거름이 되어 채소가 잘 자란다.
7: 난 1번, 똥 냄새 지독하잖아.
8: 아니야, 똥은 흙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농협 안심녹용에서 알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자, 저기요.

0: 번째 인간.
1: 얘들아, 모두 주목. 반장이 이번 시험도 전교 1등을 했어. 다들 와. 박수.
2: 와, 또 1등이야?
3: 잘하니까 선생님이 좋아하지. 맨날 10시간씩 공부한대.
4: 혼자 화장실 청소도 하던데.
2: 완전 모범생이네, 모범생.
4: 맞아, 우리랑 다르다니까.
1: 며칠 후.
5: 야, 반장이 옛날에 물건 훔치고 애들을 때려서 정학받고 학교를 한 달이나 못 다녔대.
4: 어? 뭐?
5: 진짜야, 벌써 소문 다 퍼졌어.
4: 엄생이라더니. 쟤야 쟤, 애들을 괴롭혔다잖아.
2: 조심해야겠다. 화나서 또 때리면 어떡해.
6: 물건도 안 잃어버리게 조심해야겠지.
4: 아니야. 내가 옛날에 나쁜 짓을 한 건 맞지만 진짜 반성했다고. 벌도 충분히 받았는데. 한 번 나쁜 사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이야?
7: 반성을 충분히 하고 이제 그 죄를 씻기에 많은 노력을 했다면 영원히 나쁜 사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8: 그래서 한 번 지은 죄를 몇 년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영원히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9: 우리가 한 번 울었다고 그 사람이 막 평생 슬프고 막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막 한 번 웃었다고 막 그 사람이 평생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잖아.
10: 그렇지.
9: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번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평생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
10: 지금은 미쳤다고 했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건 반장을 좀 깎아내리고 그러는 것 같아.
11: 내 생각은 그 일단 이거를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12: 나쁜 사람의 기준이 뭘까?
10: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 사람을 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11: 근데 나는 내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도 내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9: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겠네?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막 나쁜 그런 것까진 아니어도 그래도 뭐 누군가를 화나게 했거나 이런 것도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떤 약간 나쁜 짓일 수도 있는 거잖아.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11: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지. 사람은 한 번씩 실수를 하니까. 근데

0: 그 죄를 지었을 당시에 내 죄를 몰랐던 것. 그런 사람들을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1: 하지만 그 무거운 죄와 조금 가벼운 죄는 다르잖아. 뭐 친구랑 싸우거나 그런 거는 잘 화해하고 하면 이제 그건 잘 화해했으니까 죄가 아닌 거라고 생각해.
2: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좀 기준을 명확하게 한번 대화해 보자.
3: 명확하게 둘순 없지 않나?
2: 그래도 최대한.
3: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중립이고, 어떤 사람들은 욕이고, 어떤 사람은 욕이고, 요렇게 이게 그라데이션 색깔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뭐, 가벼운 죄, 무거운 죄 나눌 순 없지 않을까?
1: 그러니까 개미한테 돌멩이는 무겁지만 인간에게 작은 돌멩이는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그러니까 상대적이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일단 나는 그 죄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따져보는 게 별로 큰 의미까지는 없는 것 같아. 물론 무거운 죄면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고 가벼운 죄라면 약간의 형벌만 받을 수 있을 텐데 어차피 죄니까 형벌을 받긴 해야 하는 거잖아.
4: 의미가 있긴 있어. 근데 이 토론에서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대화 주제가 한번 나쁜 사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일까? 그래서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야. 영원히 나쁘다. 영원히까지는 나쁘지 않다.
3: 유명한 가수가 말했듯이 영원한 건 절대 없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영원히 나쁜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영원히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지.
1: 아.
0: 근데 나도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바뀐 게 영원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기도 해. 왜냐면 내가 진짜 진짜로 정말 정말 반성하고 있고 또 그때 나에 대해서 정말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 이런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를 험담하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면 조금 그럴 것 같기도 해.
1: 죗값을 치르고 했다면 일단 죄를 뉘우쳤단 얘기잖아. 완전히 완벽하게 씻기는 죄는 없겠지만 영원히 나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좀 친해지거나 가까워지면 그 내면에 그 반성하고 있는 마음을 알수 있지 않을까?
2: 거짓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연기잖아. 그건 연기니까 애매함과 그런 게 드러날 거야, 대부분.
3: 죄를 뉘우쳤다라는 것의 뜻은 내가 그 죄를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거 죄를 뉘우쳤는지 내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죄를 뉘우쳤고 여기에서 보면 내가 죄를 뉘우쳤고 이런 거를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 죄가 죄인지 아닌지 알수 없어. 왜냐면
2: 근데 죄를 뉘우쳤으면 다시 반복하지 않을까, 죄를?
3: 근데 그러면은
2: 잠깐만, 나말안 끝났어.
3: 말안 끝났어, 미안.
2: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에도 나타나고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볼수 있는 그런 걸로 뉘우쳤다 아니면 뉘우치지 못했다의 기준을 나누는 게더 나을 것 같아.
0: 근데 속으로는 계속 악의적인 감정을 품고 뭐 내가 다음에 실행할 범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마음으로.
2: 그럴 수도 있지.
0: 그치?
1: 이제 모범적인 친구가 되었으니까 친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좀더 나도 자세하게 알아봐야 더 친해지고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
3: 사람들은 착한 기억보다 부정적인 그런 기억이 더 오래 남거든. 예를 들어서 뭐 아빠한테는 여행 갔던 기억 막 이런 거 하면 뭐몇줄안 나오는데 군대 기억하면 막 쭈르르 막 이렇게 나오잖아, 아빠 입에서.
2: 인정.
3: 그렇다 보니까 이제 되게 강한 이미지의 범죄를 진 사람들은 그 의미가 계속 기억에 남아가지고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나중에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결국엔 떠올라. 좀 바꿔야 된다, 그 시선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과거를 보지 않고 현재를 봐야 된다.
1: 조금의 용서는 그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완벽하게 용서까지는 나도 잘은 모르겠어. 용서 못할 것 같아. 있었던 일과 내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 거니까, 난 용서 못할 것 같아.
0: 나는 진심으로 피해자 친구들한테 사과를 진심으로 하고 다시 친해지다고 시도를 해볼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들이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나 미안한데 너랑 친구가 될수 없을 것 같아 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0: 그래, 나너 용서하고, 나 너랑 친구할게. 그러면은 반성하고 좋은 친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같아.
1: 나도 영원히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사과는 하겠지만, 그 친구가 내 사과를 받아준다고 해도 난 영원히 그 일을 잊지 못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럴 것 같아.
0: 왔다 왔다.
2: 오셨냐?
3: 아까 그 회장이다.
0: 반장, 반장. 감사합니다.
3: 뭐야, 틀 안에 갇혀 있어.
0: 안녕히 가세요.
4: 반장 슬퍼 보여.
5: 냄새 하시네.
0: 진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손편지도 이렇게 예쁜 글씨로 꾹꾹 눌러 써가지고 그냥
3: 눌렀으면 종이가 찢어져.
0: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예쁘게
1: 정성
0: 500글자를 채워오도록.
1: 손편지도 써보는데 속으로라도 일단 진심으로 반성은 해야 할것 같아.
3: 걔가 뭐 그랬다고 해가지고 화물 벗고 악마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뭐 그냥 떡볶이 먹으러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5: 얘기하는 거지?
0: 쿨해.
6: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제트, 많이 기대해 주세요.
7: 우리들의 놀이터 EBS로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무시무시한 암흑 보석이 7살 어린이 손에.
8: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7: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친구 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놀라운 생각들. 어린 철학.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 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구름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종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종사!

0: 어떡하지? 어떡하지? 누나 큰일이야. 엄마가 아끼는 화병이잖아.
1: 네가 쳤잖아. 난 몰라.
0: 누나 취사해.
1: 아 몰라 몰라 몰라.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0: 네가 깼지요. 혼자는 안 죽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야.
1: 알았어. 누나가 그래도 몇 년 더 살았으니까 몇 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 응?

0: 많이 해놓기.
1: 근데 이걸로 될까?
0: 하긴 호떡아, 엄마가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지?
1: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
0: 응.
1: 으이그,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사고를 치는 거니? 아유, 시아빠랑 똑같아, 시아빠랑 똑같아. 아이고, 내 팔짱이야.
0: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엄마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거짓말은 용서 못한다고 하셨잖아. 당당하게 죄를 고백하자.
1: 솔직하게 말하라고?
0: 응.
1: 아, 그럼. 엄마! 누나랑 장난치다가 화병을 발로 찼어. 그래서 깨졌어. 죄송합니다.
0: 엄마랑 싸우자는 거야? 아, 진정성이 빠졌잖아. 진정성이. 성의를 보여야지. 사고 쳤을 때 덜 혼나는 방법. 두 번째, 상소문 쓰기. 종이에 네가 잘못한 걸 써.
1: 한글 모르는데? 이게 뭐야? 호빵이 호떡이 어딨어?

0: 저희가 화병을 깨뜨린 것을 사죄드립니다.
1: 하지만 이 집안의 막내 아들로서 화병을 깰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거실에 비해 덩치가 너무 큰 죄. 춤출 때 덩치 생각 못하고 발 뻗은 죄.

0: 이것들이?
1: 어머니, 저희를 매우 치십시오.
2: 친구들은 엄마한테 다시 보도한다 그러는데 저희는 자식도 아닙니다.
1: 제 친구 호미는 엄마가 집에 오시면 손 하나 까딱 안 하도록 항상 집안일을 싹 다 해놓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밥 먹을 자격이 없어요.
2: 저희 앞으로 계속 굶을게요. 못난 자식.
1: 잠도 베란다에서 잘게요. 못난 자식.
0: 잠깐 얘들아, 그만 울어.
1: 바보, 멍청이, 똥개, 말미잘. 어머니, 호미랑 저희랑 바꾸실래요?
2: 지구야, 산소 아깝지? 저희 앞으로 밥도 산소도 굶을게요.
0: 아유, 얘네 갑자기 왜 이래? 그만, 그만, 그만. 안 다쳤으면 됐어. 응? 괜찮아. 어, 치킨. 저녁으로 치킨 먹을까?
1: 아니에요. 저는 후라이드.
2: 저희가 치킨 먹을 자격이 있나요? 저는 눈꽃치즈 시즈닝 뿌린 거랑 치즈볼 다섯 개랑 소떡소떡이요.
1: 제로콜라도.
2: 제로콜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제로콜라요.
1: 양념감자 추가.
2: 양념감자도 주세요. 맛있으니까.
1: 제발요.
0: 그래 그래. 엄마가 시켜줄게. 눈물 뚝.
1: 사고 쳤을 때 덜 혼나는 필승법.
3: 울리기 전에 먼저 운다.
1: 선.
3: 즉.

0: 또 왔잖아.
1: 호미는 오늘도 너무 예쁘다.
0: 아, 고마워.
1: 왜 내 칭찬을 안 하지?
0: 어, 예뻐.
1: 아, 고마워.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0: 어머,
1: 채팅 너무 빠르다.
2: 엄마, 우리 자기들 오늘 고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너무 많아. 이렇게나 많아.
1: 어떡해, 어떡해. 잠깐, 스탑. 오늘은 너무너무 아쉽지만 고민 상담 콘텐츠는 쉬어가는 날이야. 너무 아쉽지. 미안해.
2: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왔겠니? 우리가 그럴 사람이니?
1: 사람이니?
2: 다른 게 있지.
1: 오늘은 평소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면 뭐든지 대답해주는 무엇이든 물어보쇼 시간이야.
2: 우와, 체크로 지금부터 질문 받아볼게.
1: 어머, 호미 호빵 언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어머, 우리가 얘기 안 했나? 우리 낭낭 10세!
2: 10살! 10! 10살! 10학번 아니에요. 어머, 어머, 그만, 농담다. 와, 농담다.
1: 낭낭 10세.
2: 다음 질문. 호미 언니, 사실은 호떡이죠? 이게 무슨 질문이지? 아, 호떡이는 내 친구의, 내 절친의 동생이자 남사동. 남자 사람 동생이야. 무슨 얘기 그렇게 하니? 호떡이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 나 예쁜 호미야. 나 호떡. 호떡초. 장원영.
1: 장원영, 다음 거 읽을게.
3: 계속 얘기했다가는 악플이 더 많을 것 같아.
1: 자자. 호미, MBTI가 뭐예요? 어머나, 이거 재밌겠다. 호미야, 너 MBTI가 뭐야?
2: 나 MBTI는 CUTE,
1: 와우.
2: 에서 COOF, 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 까르르! 뭐래? 그럼 난 BABY, a baby. 응애예요. 응애예요.
3: 김은국 아니야?
1: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아, 장난하지 말고. 어머머, 여기도 그러네. 장난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어머, 자기야, 너 T야? 아, 진짜 미안한데
2: T는 저희와 함께 가실 수 없으세요.
1: 냉담냉담. 사실 우린 MBTI 검사를 안 해봤어. 네 글자에 우리를 가두고 싶지 않달까?
2: 맞아, 맞아. 그래도 그대들이 자기들이 궁금하다면 오늘 뭐든 저 대답해주기로 했으니까 같이 검사 한번 해볼까?
1: 그럼 콘텐츠를 잠깐 틀어서 우리 같이 MBTI 검사해볼게. 자기들도 우리랑 같이 대답하면서 검사해봐.
2: 유!
1: 갑자기 친구가 약속에 늦을 것 같다고 연락이 왔을 때 당신은? 만약에 호미가 나한테 그렇게 연락을 했다면 나는 걱정할 것 같아. 왜 늦게 오는지.
2: 나는 약속 시간이 늦으면 정말 화가 날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보통 밥 약속을 하거든. 근데 밥을 늦게 먹잖아.
1: 아, 밥 약속.
2: 맞아.
1: 왜 이렇게 예민해? 밥 안 먹었어?
3: 너라도 용서할 수 없어.
1: 알았어, 조심할게. 다음 질문.
2: 응? 싫어하는 사람이 당신과 친해지고 싶다며 선물을 두고 갔다. 이때 당신은?
1: 어머, 아, 싫어하는 사람이? 어, 그러면 내가 그동안 미워했던 마음이 좀 미안해질 것 같은데.
2: 아, 왠지 궁금한 것보다 미안해진 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구나.
1: 응, 호미는 어떨 것 같아?
2: 나는 선물의 종류가 더 중요해.
1: 그... 예를 들어서 예쁜 꽃.
2: 못 먹는 건 필요 없어. 먹는 꽃은 괜찮아.
1: 그럼 예쁜 빵?
2: 아,
1: 예쁜 마라탕?
2: 예!
1: 사랑스러운 과자?
2: 우와! 아, 역시 호빵이는 내 베스트 프렌드야.
1: 다 알고 있어.
2: BF.
1: 자, 다음은 친구들과 신나게 떠들고 있는데 한 친구만 혼자 조용히 핸드폰을 보고 있다. 이때 당신은? 어, 이럴 때 어떡하지? 만약에 호미가 혼자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난 걱정할 것 같아. 왜 이야기에 끼지 못하는지.
2: 나는 본인이 말하고 싶을 때 하겠지란 생각을 해. 왜냐하면 게임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배달에 그걸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
1: 매달에 그거를 친구들 만나서 본다고?
2: 안 그래? 난 맨날 그런...
1: 아, 그래서 항상 호미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구나?
2: 그래, 본인이 말하고 싶을 때 하겠지.
1: 어, 알겠어. 자, 다음은? 친구를 통해 애매하게 친한 지인이 날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때 당신은? 어머, 날 좋아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고?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나는 좀 신경 쓰일 것 같은데?
2: 너 그 신경 쓰여? 난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있어. 자, 내 매력에서 헤어날 수가 없구나.
1: 호미의 매력이 어떤지 한번 보여줄 수 있어?
2: 내 매력은?
1: 어딜 보는 거야? 넘어갈게요. 이제 결과 나온다!
2: 어, 결과!
1: 결과는 난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ENFJ! 호미야, 너는?
2: 나는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 ESTP야!
1: 아, 호미는 ESTP래!
2: 어, 채팅해. ESTP랑 ENFP는 최악의 궁합이란.

0: 아닐 수도 있지. 뭐 그렇다고 우리가 절규할 것도 아니고.
1: 아, 우미야.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 우리가 궁합이 안 좋은데 아까부터 내 말에 공감도 안 해주고 난 정말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 너 정말 너무한 것 같아.
0: 자기들, MBTI는 재미로. MBTI는 MBTI일 뿐. 오해하지 말자.
1: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호미는 이렇게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자기 말만 하잖아. 어떻게 나를 공감해주지도 않고 내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을 수가 있어? 호미, 너 정말 나빠. 미워.
0: 아니, 호빵아, 어디가? 호빵아, 마라탕 먹으러 가자, 마라탕. 어떻게 안 넘어오지?
2: 마라탕인데?
1: 너도 고민이 있다고?
0: 어떤 고민? 가족 고민?
1: 친구 고민?
0: 연애 고민?
1: 어떤 고민이든 들어줄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0: 그럼 또 보자.

0: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드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드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로로코딩 커트 따. 마우스로 한글을 클릭.

0: 텔레파시로 이어진 무정!
1: 누가 좀 도와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빨리 가서 자야겠다. 이건 텔레파시? 이렇게 강력한 텔레파시라니. 어서 확인해봐야겠어.

0: 뭐지? 이 따뜻함은 마음이 편안해져. 내가 얼마나 쓰러져 있었던 거지? 설마 밤새 내 간호를... 다 나았어.
1: 깨어났구나. 회복이 빠르네. 정말 다행이야. 난 지구의 전사 루시라고 해.
0: 루시? 네 덕에 목숨을 구했어. 정말 고마워. 난 타이달 샤크라고 해. 그런데 내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고?
1: 아, 어젯밤에 너의 강한 텔레파시를 느꼈어.
0: 내 텔레파시를 느꼈다고? 응. 지구의 전사와 이렇게 텔레파시가 통하다니.
1: 정말 신기한 일이야.
0: 그래, 네가 날 구해준 보답으로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1: 선물?

0: 아이고, 정말 멋진 선물이었어.
1: 루시, 네가 기뻐하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
0: 그런데 어제 그 상처는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1: 블랙헤머에게 당했던 상처야. 나에겐 둘도 없는 친구들이 있었어. 나같이 다이노이드 행성의 대항을 자유롭게 누비고 다녔었지. 우린 텔레파시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생각을 전부 나눌 수 있었어. 그땐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지. 그런데 운명의 그날, 내가 마을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루노 군단, 블랙헤머가 쳐들어온 거야. 내가 마을로 돌아왔을 땐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뒤였지. 이제 나의 친구들은 영원히 볼 수 없어. 그런데 블랙헤머에게 원수를 갚기는커녕 당해버리고 말았던 거야.
0: 타이달 샤크,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텔레파시가 통하는 친구, 이렇게 지구에서 만나게 됐잖아.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1: 루시,
0: 친구를 잃는 슬픔 다시는 없을 거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카르노 군단을 무찌르자.
1: 고마워 루시, 넌 정말 좋은 친구야.
2: 여기 있었구나, 타이달 샤크.
0: 타이달 샤크를 내버려 둬.
3: 루시!

0: 진짜 맛있는데? 더 먹어볼까?
1: 근데 루시는 어디 갔지?
2: 그러고 보니 오늘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군.
3: 대원들, 조금 전 블루시티 바닷가에서 강력한 다이노이드 신호가 순간적으로 포착되었다. 그곳에서 루시의 마지막 신호도 감지된 것으로 보인다. 어서 출동해 루시와 다이노이드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4: 네, 사령관님.
5: 이 녀석의 코일을 카로로 입게 갖다 드리면 아주 좋아하시겠군. 뭐야? 코인이 없잖아. 코인을 어디에 숨긴 거냐?
6: 넌 절대 내 코인을 빼앗을 수 없어. 곧 내 친구 루시가 다른 동료들과 함께 날 구하러 올 거야.
5: 이 녀석들! 잠깐! 그래, 다른 녀석들이 온단 말이지. 어쩌면 더 큰 걸 얻을 수도 있겠어!
6: 의식이 심해져.

0: 없었으면 타이다 샤크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을 텐데. 빨리 타이다 샤크를 찾아야 해.
1: 루시! 어? 루시! 다이노이드를 만난 거지?
0: 큰일이야! 타이다 샤크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어! 빨리 코인을 전달해야 해. 안 그러면 타이다 샤크는... 어.
1: 알겠어, 루시. 얘들아, 가자! 응. 숨을 쉴 수 없어! 빨리 올라와!
0: 타이다 샤크! 타이다 샤크! 제발, 조금만 더!

0: 그레이트 코어는 카르노님의 것이다!
1: 루시! 루시, 고마워! 네가 와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
2: 넌 내 소중한 친구잖아!
0: 이놈들!
2: 가자! 탈단 쉐크!